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건뇌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네, 자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뇌보신환은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소개해드리던 건뇌보신환하고 틀립니다. 무엇이 틀리는가? 일단 제약공장이 이름 있는 제약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신발을 싸든 옷을 싸든 우리 이런 백화에서 싸보면 장마당 거하고 백화계 가격도 많이 차 있고 따라서 질량도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약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보면은 더 이런 질량 보증해야 된다는 점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중약재가 우리나라는 나라가 크다 보니까 중약재가 똑같은 약재라도 그 생산 지역에 따라서 효능하고 가격이 엄청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폐모 봅시다. 폐모 하면 기침약이라는 거 다 아시죠? 예? 그런데 폐모에도 전폐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폐모 있습니다. 팽폐모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다 달립니다. 전폐모는 사천 지역에서 캐는 폐모로서 효과도 좋고 가격도 좀 비쌉니다. 그 다음에 팽폐모라든가 부폐모라든가 이런 폐모들은 좀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효력이 따라서 좀 못하고 이것처럼 약재를 어떤 약재를 넣는가 이것이 우리 이름 있는 제약공장에서 자기 제약공장이 명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만한 질량을 담보한다 효능을 담보한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이 뚱어어저라는 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센동 뚱어어저 하면서 우리 국내적으로 어디 가나 이 동화제약공장이 이름 있죠. 예? 저도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건뇌보신환은 산동 동화악여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뇌보신환입니다. 양치입니다. 중앙기업에서 관할하는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제약공장이가 예? 이래서 믿을 만한 제약공장이다 이 말이고 그의 그 약처방을 보면은 또 우리 건종황

0: 제가 쓰던 약 처방, 그건 신탕이라는 처방입니다, 이야기가. 이런 믿을 만한 제약공장, 믿을 만한 처방으로 만들어진 건뇌보신환이죠. 예. 근데 이름에서 건뇌보신환이라서 딱, 뇌만 좋고 곰팥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곰팥이 좋아지고 뇌가 좋아지지만 지자면 제일 먼저 좋아져야 되는 게, 꼭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나도 지금 방송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건뇌보신환을 좀 한 달 되게 먹고 있습니다.
0: 네.
2: 예, 이내 먹어보니까 나 큰 제약 공장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런지 확실히 먹어보니까 다르긴 다른다. 효과 바로 그렸을 때다.
0: 효과 아닙니다.
2: 예. 어지럼증이 나는 그냥 이게 요즘 밑에 오랫동안 됐는데 어지럼증이 내서 형 숱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조금 나을 것처럼 하고 나을 때는 또 조금 점도 주사 조금 맞아야 지금 나는 나 조금씩 났다 말이죠. 도저히 날마다 어지럼증이 나 이렇게 나서 날마다
0: 벤치마다
2: 예, 했댔습니다. 근데 이거 먹은데 요즘에 이제 한 달 거의 되게 먹는데 어지럼증이 한 번도 안 나타납니다. 그간에 지금 약을 먹으니까.
0: 기혈부족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땡티 마사면 빼대도 하고 걸어다니기만 예. 하고 그다음에 자꾸 어지럽고 맥이었고 자리를 보면 눕기 쉽고 눈동맥도 없고 이 심장이 자꾸 그 물란이 생기고 이 심동과속이 생기고
2: 지구치
0: 생기고 이게 다 기와 혈이 부족입니다.
2: 그래서 어쩌면 화장실 가자 번소질까봐 막 제구리나
0: 집구서
2: 올라갔다 그래 그렇으면 이게 내리는 큰 병입니다. 지금 무슨 여지간이 많이 줬을 때다.
0: 네.
2: 그래서 뭔가 더 좋은 것도 또 머리도 아프고 머리 밑에 그냥에 끈질끈질거리면서 무슨 쑥쑥 찌르기도 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그게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이건 엄청 때다.
0: 그 머리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 못 되고 기가 통하지 못하면 자꾸 머리 밑에 근질근질 가렵고 심지어 벌거지기 가는 것 같고 그 다음 어떤 사람 바가지 모자를 쓴 것 같습니다. 이랬다.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2: 그래서 그것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는 콤밭이 또 좋아지니까 그것도 콤밭이 많이 버텨치니까 부선했으더라 말이다. 그래서 소변이 그냥
0: 원래 부선 약입니다.
2: 아 참기 힘들어서 자꾸 이렇게 조금만에는 조금 조금씩 자꾸 나간단 말인데 웃어 들어도 나가고 막 크게 말해도 나가고 웃어도 나가고 이랬을 때다. 이렇게 구성성이 많이 좋아지고 저녁에 자자면 귀에서 소리 너무나 다시 못해 됐습니다.
0: 이 기혈부족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변이나 소변이나 이걸 붙잡아주지 못하죠. 그래서 조금만 대변이 내려봐도 찾지 못하고 그 다음에 소변도 자꾸 샌다는 소리 다 이게 쓴시 콩팥이 허해서 이렇습니다.
2: 이게 여지간에 자지 못하면 소리 돌라니까 이게 잠을 잘 잔다.
0: 그렇죠. 그게 싹 해결됩니다.
2: 이제 조금 더 먹으면 아무리 부지런히 먹으면 기업사는 게 없어질 것 같을 때다.
0: 네 없습니다.
2: 그리고 뭔가 빼 맞이마다 정말 엄마 시큰거리겠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손맞이도 시큰거려서 주먹도 꺾이지 못하고 형 샤크고 그냥 엄지손가락에 발목에 무슨 발이 바꿔서 관절 맞이마다 발사고가 자꾸 붙여댔습니다. 근데 어떤 한 달 전 이것도 붙이지 않았는가 좋습니다.
0: 네.
2: 아프지 않고 시큰거리지 않고 쑤셔나지 않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이 약 먹어보니까 확실히 좋은 약이어서 계속 먹자고 또 오늘 대답 받겠습니다.
0: 확실히 좋습니다. 이 약만큼 성분이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2: 대답 받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이런 그 약이 그 선택 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고생을 하죠. 어떤 약을 선택할 것인가 들어보면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 하고 그런데 써보면 효과를 못 보고 이런 분들 우리 꼭 제약공장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처방을 보고 이런 저 선생이 소개할 때면 확실히 저런 제약공장을 많이 자랑하는가 이것도 봐야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근데 보시면 이전에 나왔을 때 제가 한 넉 달 썼습니다. 그때 허리가 아프고 속이 시원하지 못하고 그때 면역력이 없고 그랬었는데 소변도 시원하게 나가고 허리도 아프지 면역력도 나고 그래 한국에 가서 일하는 데 좀 힘드나고 그 민, 네. 아빠 한 몇 년이라고 이제 왔는데 이전 이야기보다 이번 이야기 또 공장이 다르죠 이번 이야기.
0: 예, 이거는 이름 있는 우리나라 국가기업에서 만든 양치에서 만든 동화 악교 돈이 보시완입니다.
3: 그럼 이번에 활동에 참가해서 또 따서 실례사입니다.
0: 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아, 우리 이렇게 자문할 때 많이 들어보면, 그런 증상들이 대부분 기혈 부족으로 온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 늙음하게 들어서서 기와 혈이 부족하다 할 때 많은 병이 생긴데, 우리 오장육부는 기와 혈이 공급을 받아서 자기 기능을 합니다. 심장이면 심장. 그 다음, 간이면 간. 예, 우리만의 신체 부족. 심장의 기가 부족하다 하면은 계속 심장이 떨립니다.
1: 네.
0: 쉽게 놀랍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4: 예, 건이 보수하는 수고 있습니다. 나는 예, 거라비가 도저히 안 되네. 맨날 머리 아프고, 오지랑증이 나고, 예, 간이 아요고, 그러면 예, 정신이라고 안 나고, 예, 기억력도 없고, 심장은 맨날 예, 충당해서 좀 말할 나 없이 맨날 놀라고 그도 부들부들 떨리고 그도 뭐 답답하고 침침하고 뭐 어떻게 해서 보통 말해서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내 위관 아빠가 소화제제 밥도 못 먹 밥도 못 먹고 이내 그 꼼짝 못하겠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약은 많이 써봤지만 또 중요한 못 보다가 언니가 보시아에서 탄성을 듣고 내 좀 써봤는데 예. 효과가 나기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예.
0: 네.
4: 기억력이 없어서 그때 막 심해서 올까봐 겁이 났었습니다.
0: 그렇죠.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4: 네. 그렇습니까. 오, 그렇지도 겁이 나고 그런 식으로 약도도 안 되지. 그래서 지금 약이 예. 처음 써보다가 크게 많이 아이 쌌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러니까 조금 싸서 써봤는데 조금 효과 나는 게 알리니까 예, 조금 뭐니까 네. 이 약 좀 자기적으로 좀 써보려고 예. 오늘 좀 열강에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0: 예. 열곽 사시면 약도 우리 8가구 더 드리고, 예. 이 후미 90. 제가 내일 이 90에 대해서 현후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좋습니다. 심장 근육 영양제인데, 예. 90 이렇게 전화하신 분들 9가구 드립니다.
4: 예.
0: 예,
4: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만약에 한 사람 몸에서 심장의 기가 부족하다 하면은 심장 계속 떨리고 심장물란이 나온다. 쪼보라든가 팡찬이라든가 그런데 이거 그냥 가서 우리 서양만 쓴다거나 신전투만 해본다거나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 이 건네 보신 안에 써보시오. 가슴이 계속 호두들 떨리고 누긴데 쫓겨온 것 같고 이 신전투에 쪼보 있다던 사람들 팡찬이 있다는 사람들 그게 싹 없어집니다. 그 다음 이런 분들 보면은 사지가 찹니다. 시립니다. 심장이란 이 발동기가 제대로 돌아 못 가니까 심장이란 발동기가 돌아가자면 기혈이 충분하게 심장에 공급돼야 된단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5: 예, 저도 지금 근래 보상 쓴지제 한 주에 약간 된 것 같은데 지금 내 음식과 증상이라는 게 잠깐 머리가 싱하면 자꾸 이렇게 경렬한 게 자꾸 꾹하고 소변 사수가 이게 지금 심하고 심장이 네. 좀 나쁘고 이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좀 무슨가 딱 이 머리가 싱한 게 잠깐 이게 좀 나사진 게 아니다만
0: 네.
5: 그리고 요 지금 심장이 이제 심장은 아주 끊임 중이에요. 상황하면서 좀 떨리고 이런 증상이 지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내 이 약을 어쨌든 이제 선생님 강의 들어볼까 이러면 좋은데 이게 확실히 네. 꾸준히 지금 써야 되겠습니다.
0: 네. 이제 그 네. 심장 황황하고 떨리고 네. 깊은 잠 못 자고 이게 싹 치료되는 약입니다.
5: 불심합니다. 예.
0: 예.
5: 그래서 신심 가지고 예. 꾸준히 쓰겠습니다.
0: 네.
5: 예. 그렇죠. 고맙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손발이 항상 저리고 시리고 마모기옵니다. 심장이란 이 발동기가 돌아갈 힘이 모자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인체 말단인 발끝, 손끝, 머리끝 이게 다 우리 인체 말단입니다. 여기거든 피가 공급이 못 됩니다. 공급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 혈액순환이라는 게 큰 혈관으로 큰 동맥으로 공급되고 나가다가 그 다음에 미세순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초 혈관 신경이죠. 미세순환 장애가 오면서 이게 돌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고여 있으니까 계속 저리단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6: 예, 네, 선생님 저도 이 건의 보시한 전번에 선생님과 담을하고 예, 그리고 있는데 오늘 당연 합병증 내용 좋습니다. 예.
0: 아주 좋습니다.
6: 예, 용 소화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오지런증이 나던 것도 이렇고 예, 그리고 이 손이 나빠서리 호흡이 그냥 이 무슨 깡기도 나가고 품도 나가고 냄새 용쇠는데 잘 쓰는데 냄새 없어졌습니다.
0: 없어집니다. 이건 저의 콩팥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
6: 좋습니다. 그래. 어떻게 오지럼증 가야지 이 체력도 조성 운영 잘 되는 것 같은데. 네. 선생님 내 여모도 약이 어떻게 하는 간에 조금 배달 받았는데 오늘이 한 10가구 배달 받자고 그랬다.
0: 예. 네. 배달 전화에다 전화하십시오. 약국에다. 예.
6: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그 다음, 이 오장육부가 다 기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기혈이 원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치, 비장의 기가 허하다 할 때는 말소리부터 얕습니다. 그리고 먹은 음식이 잘 뜯고 내려 못 가죠. 항상 이 음식금 밑이 특징에서는 소화제를 달고 있는 사람들. 그게 소화가 되는 원인이가 비장의 기가 허하단 말입니다. 비장은 우리 몸에서 운화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 심지어 물, 약 이걸 모두 진짜로 전신에 운반하고 소화하는 게 비장이 합니다. 때문에 위가 리동할 수 있는 힘이 비장에서 옵니다. 위가 움직일 힘이 없는데 어떻게 소화가 됩니까? 이래서 우리 이런 문제점 치료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건뇌보신 아니고 기와 혈을 보충하는 데서 아주 독특한 이야기란 말씀 드립니다.
1: 네. 네, 그래요.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대 활동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8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상품으로 네,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죠. 코엔자임 Q10 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출과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때로는 봄처럼, 때로는 그리움처럼 우리 곁에 은은한 향기로 남아있죠. 오정욱 작사, 남려령 작곡의 김송림 가수가 부른 사랑은 향기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향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나요? 이 노래와 함께 그 따뜻한 향기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향기롭기도 하지만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끝없이 사랑이 무엇인지 묻고 답하죠. 김종덕 작사, 지혜선 작곡의 최용 가수가 부른 사랑은 이런 거야를 전해드립니다. 사랑의 본질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풀어낸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이 노래를 들으시며 자신만의 사랑의 정의를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내 인생의 핸들을 잡아주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허강일 작사, 허소라 작곡의 박소영 가수가 부른 내 인생 핸들 잡은 당신을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이 생길을 함께 달려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존재 자체로 큰 힘이 되는 그 사람 말입니다. 윤금남 작사 작곡의 내 곁에 있어주어를 김상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 이야기에 잠시 빠져들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노래, 학창시절의 추억과 우정을 담은 노래로 분위기를 전환해 보겠습니다. 김일 작사, 박영일 작곡의 흑원 가수가 부른 룡들의 하구가를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박경만 작사, 오영란 작곡의 장호 가수가 부른 애달러 옛풍경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때는 우리의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던 그 길, 지금은 그리운 추억으로만 남아있지만 노래 속에 고스란히 담아 전해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황제의 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습방은 오장육부 당경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해서 양혈 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기력하며 파킨슨, 뇌혈전, 반신불수, 보안와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 팽창, 식욕 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 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풍습방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는 6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러면 12세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풍습방은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약과 걸로 한 세트라는 게 두 곽 간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큰 곽, 두 곽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째서 두 곽 갈라놨는가? 하나는 전문 풍한습, 깊은 곳의 풍한습을 없애주는 이런 처방으로 구성됐고, 다른 하나는 전문 골수를 보충해준 처방으로 구성됐습니다. 각기 이런 처방이가 고대로부터 내려온 이런 처방이 틀립니다. 풍한습을 없앤 처방은 고대의 처방 이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双우仙灵方이라고 나온 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깊은 곳이 풍한습을 없애는 이외에 주요하게 골수를 보충해주는 이런 처방 구성된 것은 여우주의 断续膏 고대로부터 유명한 처방입니다. 이런 처방들을 갖다가서리 현대 추출 기술을 이용해가지고서리 해방군 이런 병원에서 수십 명의 이런 약박사들이 연구를 해내고 해서 최종의 제일 좋은 이런 치료 방식을 내온 겁니다. 그래서 6세트에 6세트 더 드릴까나 12세트 가게 되죠. 그러면 약과글로 따지게 되면 24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 8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9세트는 11세트를 더 드리고, 그 다음에 12세트에는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침구가 따라갑니다. 침구 12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지금 여기다 전화치고 예약하시는 앞에 10명 환자분들한테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 혈배강 심내첩이란 것도 드립니다. 이것도 다섯 곽 드리는데 조그만 곽이 아닙니다. 큰 곽입니다. 한 곽에 30장 들어있는 겁니다. 배꼽에다 이렇게 붙이는 건데 심내첩 공동주치에다 명백하게 또 썼습니다. 관심병, 신저통, 고혈압, 고혈지, 중풍, 반신불수, 뇌경색 이런 질병들을 치료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뇌통 2,980원짜리 드리고 청임이로방도 다 같이 드립니다.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다른 데서 치료 효과를 잘못 보시고 어떤 질병들은 치료가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서 방황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중풍이라며 재풍이라며 자꾸 걸리거나 요추간판 탈출 치료를 받았는데 오히려 위생실도 괴댕길 정도로 됐고, 또 이런 무릎관절을 치료하는 게 무릎관절이 점점 못해서

0: 집행을 짚어야 된다. 예,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그럼 제가 상세히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환자분들의 이런 질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데로부터 어떻게 이 병이가 왔고 그 다음 이 병원은 어떻게 해서 어느 방향을 치료해야 이것이 완전히 잘 치료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역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평소 골과병 하게 되면 예, 전문적인 약이가 전문적인 질병을 치료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99%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인가, 같은 이런 골과병이라도 예, 병의 원인이 틀리다는 거 잘 모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골과병을 모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풍한습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풍습골병. 이거는 예, 인체 내 이런 면역 최신 이걸 통해서 우리 풍한습 이런 CH랍니다. CH랑이 나쁜 게죠. 예? 이런 것들이 사람 몸의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침입해가지고서 어디에 침입하는가? 우리 골격이나 경락이나 또 혈맥이나 예, 이런 데를 침범해가지고서 관절의 혈액 순환이 깨지고 그다음 미세 순환이 깨지고. 그 다음 관절 연고리가 파괴되고 이래서 막 홍종, 붉게 되고 붓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 다음 热痛, 热痛이라는 거는 막 열이 나고 아프다. 얘기하면서 열이 난다는 건 제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황제내경에서 나온 말인데 어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어째 감기 있겠으면 차갑쨍가 어째 열이 세게 나는가 하는데 기실은 이게 제일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깊은 곳에 한기 꽉 들어찼을 때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이란 거는 살아있는 동물인 한 거기면은 열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있다고 뜻이죠. 이 열이 다 거칠로 바깥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들은 난 발이 막 도반한다. 예. 그 다음에 손이랑 막 나와난다. 예. 그리고 관절이랑 막 붓기면서 열이 난다. 이게 몽땅 특히 우리 류풍습성 관절하고 또 통풍 이런 환자들을 보세요. 다 거쳐서 열이 세게 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뭐 한기 없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한기 너무 깊은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깊은 곳에 있어야 할 열들이 몽땅 밭을 나와서 그런 겁니다. 엄청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제일 마지막 길이죠. 제일 위험한 질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热痛 열을 인해서 아파난다. 그래서 홍종, 붓기고 붉게 되고 하는 것은 이걸 없애는 건 루샹 모여가 제일 좋습니다. 루샹하고 모여 두 가지 약재죠. 우리 여기 깊은 곳에 풍한습을 없애는 双无仙灵方 안에 루샹 모여 딱 들어가 있습니다. 热痛, 열이죠. 이 열을 청열해 나가자면 예, 황금이라는 약재 꼭 들어가야 됩니다. 清热, 예. 그 다음에 止痛, 아픈 걸 진통시켜준다. 자꾸 진통제를 쓰지 말고 예? 진통제를 오래 쓰면 우리 곰팡이 다 나빠집니다. 예? 마지막에 뇌독증 오는 사람들 다 진통제를 장기적으로 쓰고 그리고 이런 그 구토활스 온 사람들이 진통제를 오래 쓰면 구토활스 다 옵니다. 퇴행성 관절 다 옵니다. 예? 그래서 쯔마첸즈 천연적인 진통제죠. 예? 이것이가 들어감으로써 예? 이런 정열작용 진통작용 그 다음 붓긴 거 내려오는 작용 다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관절이 변형돼 거나 그다음 취신불리, 그러니까 자꾸 이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하기 좀 바빠하거나 뻣뻣해나거나 이런 골과병을 말합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저는 이 풍습방을 무엇으로
0: 네.
2: 여러 가지 허리를 꼼짝 못해서 기회 댕기는데
0: 네.
2: 그런 지금은 아예 여러 가지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능이 설 수도 있고 예.
0: 네.
2: 공부도 볼 수도 있고
0: 네.
2: 그것도 있습니다.
0: 아.
2: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어머님은 그 집행이라면 짓고 다니던 게 집행이어서 버렸지 않습니까? 예.
2: 말씀 듣고 소리 선택했는데 얼마 안 돼서 인차 다시 나왔더란 말입니다.
0: 예.
2: 그래서 예, 지금 이 풍습방을 먹으면서 저기 그 허리를 몸이 상처가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머리도 그렇게 어지럽고에
0: 네.
2: 그렇게 골이 아프고 그랬는데 그것도 낫고 여러 가지 내가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네. 다 봤습니다.
0: 아, 예.
2: 그래서 그 이야기가 생각합니다.
0: 네.
2: 그래서 내 이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무슨 다른 거 아예 먹고 이 약만 먹겠습니다.
0: 네.
2: 예,
0: 네,
2: 우리 둘이 우리 아빠에게도 또 바지지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떨었는데
0: 네.
2: 많이 났습니다.
0: 아, 혈배강 같이 쓰죠? 예.
2: 네, 둘이 같이 쓰죠.
0: 네. 혈배강하고 같이 쓰죠. 네. 예.
2: 그래,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0: 예.
2: 좋은 약을 선택했어서 예.
0: 네.
2: 예.
0: 예.
2: 여러분들도 다 이 약을 쓰세요.
0: 예.
2: 정말 좋습니다.
0: 예, 말씀 고맙습니다.
2: 예.
0: 예.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예.
3: 예. 예. 저는 지금 예, 갑상선 기능도 하려 해서 예, 진단을 받아 댔습니다.
0: 네, 예.
3: 예. 예, 경력도 예, 점점 못해지고, 피부가 아예 싹 말라들면서, 예.
0: 네.
3: 총 이렇게, 많이 그런 게 생긴단 말입니다. 옷을 푹 털면은.
0: 비닐이 네. 생기죠, 비닐이.
3: 예. 비닐이 생겨가지고, 예. 예. 맨먼지 두석과 한 가지 됐습니다.
0: 예. 예.
3: 그래, 맨소리, 이래, 머리카락이고, 눈썹도 예, 점점 예, 적어지고, 깨가 빠지는 형태가 있습니다. 예.
0: 네.
3: 머리가 빠지고, 그렇답니다. 몸은 다리에, 예, 또, 황금씨도 올라오고, 예.
0: 네.
3: 점차 심하고, 숨이 차서 이렇게, 정말 진짜 이렇게, 중계로 오르고 내리고 하기가, 예, 아주 예, 힘들고, 예, 여러 번 쉬면 소리 예, 오르내리고 해야 된다만, 우선 또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0: 네. 네.
3: 그래서, 예, 집에 이르는 근무성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0: 네.
3: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 잠이 아예 온다는데, 너무나도 나는, 잠에 잘다서 됐습니다.
0: 예.
3: 예. 아무 데 가서 앉아서라도, 예, 잠이 막 온다 말입니다.
0: 아, 잠 그렇게 잠 그 치매 증상입니다. 마지막에 치매를 넘어갑니다. 예.
3: 그리고 저기 이래 혹시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예,
0: 네.
3: 어떤 데 눈이 막 내려오고 이런 때가 예, 많았단 말입니다.
0: 예.
3: 그러면서 예, 어떤 데는 차를 놓칠 때도 있었고
0: 맞습니다.
3: 그랬는데 예,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보면은 예, 비늘이 심하다고 소리 그렇다 하더라 말입니다.
0: 예.
3: 예. 예. 여러 번 이렇게 뼈도 골절되고 병원에 자주 이렇게 이번 치료를 받아댔습니다. 그래서 예. 그 집에서 그 병이가 막 발생하고 그럴 때에 얼른 불러가지고 소리
0: 예.
3: 병원에 가는 이런 현상도 여러 번 됐습니다. 예. 그러던 참에도만 이 선생님이 나기설이 강의를 듣고 예 정확한 이런 진단도 받고
0: 네.
3: 예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이래 그 이런 풍습방하고 예,
0: 네.
3: 예 결배강하고 이래 같이 그다음에 또 심구도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0: 그렇죠.
3: 그러면서 우리 모든 병이가 예 차츰차츰 이래 지속적으로 예 변화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0: 네.
3: 예. 그래서 지금은 예, 너무 좋습니다.
0: 네.
3: 모든 것이 그 운동되면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뭐인가 활동하는 이 기간에 어차피 나도 예 약을 떨구지 말고 예.
0: 네.
3: 계속 이렇게 이런 매일 목자국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0: 네.
3: 그래, 예, 예. 예, 좋은 약인데 끊지 말고.
0: 네.
3: 어쨌든, 예, 여러분, 나도 몸이 이래 아프니까네. 작은데 약도 많이 써봤는데, 예.
0: 네.
3: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0: 그렇죠.
3: 예,
0: 진단이 틀렸기 때문에.

0: 예예예. 예, 예. 이 풍속방 이 약을 쓰는 소리.
1: 네.
0: 그 자기 모르게 소리지만 이 이것저것 이렇게 다 예, 지금 많이 낫고 있습니다.
1: 예.
0: 예, 이번 활동 여태에 약도 좀 싸자고 그랬다.
1: 아, 이번에 예. 활동이 좋습니다. 12세트가 예. 좋습니다. 18세트를 예. 더 드리고 또 침구 예. 12번 따라가고 또 혈배강 예. 심리첩 이것도 5달치 5곽을 또 드립니다. 예.
0: 예.
1: 예. 2880018번 전화 치세요.
0: 예, 예, 예. 예. 고마워요.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예. 예 저는 이 풍수방 지금 아직도 계속 저희 목숨도 어쩌면 이 저는 이 변소에는 이 아들을 보는 소리 때문에 이 두뇌가 좀 자소를 아픈 얘기라던 게 마지막에는 제가 이 바로 들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 바로 둘러에 손이 가지 못하고 이게 난 뭐 하나에 특히 밤에는 뭐 이 통제 나서 밤중에도 깨나오고 이게 치료도 또 예, 좀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뭐든 그랬냐. 그거는 그 시간에 1년, 2년, 그렇게 지내야 된다 하지. 예, 리더도 해보자. 아, 그게 리더 할 때부터 또 그렇다.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 이 말, 그 사람, 뭐 이러면서 진단면에 그, 그러니까 그거 이래 지내단 말입니다. 굉장히 진단면에 선생님 강의를 어떻게 우연하게 듣고 이 풍습방기를 먹어보자 하고서 먹었습니다.
1: 네.
3: 그니, 이, 뭐니까 선생님 또 이 친구를 또 해주고 하니까. 예, 거기다 네. 하고 친구를 가서 결혼해서 이렇게 쓰고 하니까 예, 조금 낫더란 말입니다. 이게
1: 예.
3: 어 이게 이래서 또 어떻게 무슨 또 재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맞을까 하면서
1: 네.
3: 그 다음에 여러 쌀약 다 먹어야 되겠다고 먹었습니다.
1: 네.
3: 먹으면서 본 게 있으니까 예,
1: 네.
3: 아이 그렇게 그래서 예, 한 1년 넘어 고생하던 그 뭐니까 그렇게 없어지니까 없어지더란 말인데 발도 좀 쓰고 그다음에 이 발 특히는 발이 둘러 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그 밤에 그 통세나서 그래서 밤중에 일어나서도 그 문제도 어쩜 그런 게 다 없어지니까 살 것 같단 말입니다. 이게 이런 정말 예 선생님 친구도 유명하지만은 이 약도 예, 이렇게 좀 이렇게라는 거에 선생님 느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도 이렇게 좀 뭐니까 약도 좋고 그다음에 효과도 이렇게 좋고 할 때 좀 뭐니까 좀 우주에 좀 한동안 또 계속 좀 먹어서 자꾸 된다.
1: 어쨌든 이 친구가 영 중요합니다. 계속 우리 친구를 함으로써 경락을 열어주고 이런 정황 하에서 또 약이 들어가게 되면 또 약도 자기가 딱 질병과 안 맞는 알맞는 이런 약이 딱 들어가서 그러면 예 약도 흡수가 더 빨리 되고 또 경락이 잘 열리기 때문에 또 이 회복도 빠를 수 있죠. 예.
3: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을 때 이제 효과 볼 때 우리 또 선생님들과 또 친구도 좀 하고 그다음 약도 좀 또 싸서 좀 먹어보려고 좀 활동도 좀 다
1: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3: 예. 그러면 그렇게 좀 뭔가 계속 우리 수정.
1: 네, 2880018번 전화 치시. 예.
3: 예,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전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말씀 주세요. 예.
4: 예, 저는 예, 풍수방이고, 그 다음에 혈배강이고,
1: 예.
4: 그 다음에 건신거하고 다 쓰는 환자.
1: 아, 세 가지 같이 쓰는 분이세요. 예.
4: 예, 이 기간에는 풍수방 얘기를 할까, 풍수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1: 예, 예.
4: 나는 예, 이 한생에서 예, 전 선생님과 같이 이득이 좋고, 고심 참담하면서 좋은 약과 거대 친구를 연마한 선생님께 선생님을 만난 것이 왜 큰 운이고 예.
1: 네.
4: 정말 이것보다 더 좋은 행복이 없습니다.
1: 네.
4: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나는 예, 몸속에 이러저러한 병이 많이 찾아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네.
4: 그리고 특히 그 관절염을 젊었을 때는 산후풍으로 힘표시 고사했습니다.
1: 네.
4: 이래 국물을 부자도 가마에서 예, 그런 국자가 뚝뚝 떨어지고 예, 손이 저려서 그저 깜짝 못했습니다. 그저 누워 많이 있고 예. 그다음에 나이 올라가면서는 또 몸속에서 이러저러한 풍한습이 찾아오고 예.
1: 네.
4: 어렸을 때 고세라마 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1: 예.
4: 경수염과 견수가 발작하면 예. 머리도 못 감고 그다음에 우리 남편이 다 지주해주고 이랬습니다.
1: 네.
4: 바깥 활동이라는 건 근본 삼목계가 집행일을 짓고 다니면 이래. 지로 올라가자 해도 예, 뒤판도 자동차 그 뭡니까 다쳐야죠. 뒤판도 뭐 올리는 이런 정황이 되는데
1: 네.
4: 선생님이 진단을 진단이 첫째 정확하고
1: 맞습니다.
4: 그다음에 손약 그 부주방을 예, 낸 데다가 선전하고 자,

0: 그렇습니다. 특히 오장육부가 활동하는 그 시간에야 딱 써주고
1: 네.
0: 그다음에 그러니까 습기와 한기를 다 제외 배출하고 독소를 없애줘서 그런지 정말 효과가 빠릅니다.
1: 네.
0: 이 기력설이 그 위에 또 관절염뿐만 아니라 122여 가지 다병이 도타하더니 정말 내 몸에서 하나하나 서서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1: 그 얘기 맞습니다. 우리 지금 예. 122여 가지 이런 질병 보게 되면 예, 마지막 근원을 따지게 되면 멍땅 이런 풍, 한, 습, 열 예? 이런 것들을 몸속에 끼어가지고서 경락이나 신경이나 예?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잘 통하지 않으면서 오장육부가 다 잘못되는 게죠. 예.
0: 예, 이게 전 선생님 참 용하시고 예, 환자들이 병을 떼주려고 일심으로서 처치하는 이덕에 감사드립니다. 그 선생님 어제 전 선생님 잘못 들은지 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1: 예, 요새 감기 오늘 좀 그래요. 많이 났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0: 많이 났으니까 예. 암다 오전 선생님입니다. 야, 환자들 집 한 가족까지 기려고 정말 예. 자기 이술에 대해서
1: 예.
0: 초하의 그런 속임도 없고 자유생적으로 몽땅 전수하고 정말 환자들에게 일심다하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풍습관 약을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3: 예 저는 이 약 쓰기 전에 골다공 증도 심하고 허리 협착증이 있어서 9일 다리 너무 아파서 공공버스에 오르내리지 못했습니다.
1: 네.
3: 골관절이 좋다는 약은 가고 약도 많이 써보고 약도 많이 썼습니다. 첨약도.
1: 네.
3: 예,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 거 듣고 여러 환자분들이 써보고 말씀하시는 거 듣고서는 이 약을 선택했는데 큰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3: 선생님 친구를 같이 하니까 나 완전히 나서서 어디나 다 다닐 수 있습니다.
1: 네.
3: 예. 이 약이 너무 효과 좋아서 친척이 여러 시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예, 우리 고모부 구토 하수에 있어서 네. 이 병은 정말 암이나 한 가지.
1: 죽지 않은 암이죠. 예.
3: 예. 계속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전혀 완전 걷지 못해서.
1: 예.
3: 풍습방 약을 저는 거의 1년 썼는데, 예, 선생님 친구를 결합해서 약을 같이 쓰고 했는데, 예.
1: 네.
3: 기술까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예, 이 병으로 세상 떠나겠다 했는데 은전은 살았다고 하면서는
1: 네.
3: 정말 하루하루 즐겁게 산다고 합니다.
1: 예.
3: 몸이 뭐 많이 허약했는데 제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많이 좋아졌죠. 예.
3: 예, 이 약 효과 좋아서 오늘 이 약은 많이 좀 사겠단다 배달받겠단다.
1: 예, 2880018번 전화 지시.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골과병은 두 번째 유형의 골과병이 특히 우리 그 약 처방이 두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거는 부쉐 생수방입니다. 부쉐 피를 보충해주고 생수 그 뼛속에 골수를 많이 만들어주고 예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이 처방이 해결해야 할 이런 질병 퇴행성 이런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퇴행성이란 거는 어제는 점점 우리 몽땅 퇴행성을 넘어가서 골다공증이 와서 이 관절이 다 퇴화된다 이런 게죠. 그래서 이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관절이가 모순된다. 싹싹 갈개가지고서 싹 이렇게 타생되고 관절이 다 못쓰게 되고 이 주요 원인 기실은 예, 우리 장기적인 이런 그 골수가 모자라서 나타난 증상이죠. 그래서 관절이 통통이 오고 그 다음에 염증이 오고 염증 상태를 현대의학에서는 그저 염증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무균성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절에서 나타나는 건 다른데 염증과 틀립니다. 우진식 염증이랍니다. 사실은 이 염증은 중의에서 말한다 할 때는 우진식이든 요진식이든 일단 염증이란다 할 때는 몽땅 습기하고 열이가 한데 섞이게 되면 꼭 염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근원을 따지자면 습기하고 열을 없애줘야 되지 그래서 대고 소염해 주겠다. 이래 쓸데없습니다. 시간 오라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다공증이나 구스 생겼거나 이게 다 퇴행성 관절염에 속하는 것이죠.

0: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것을 분간 잘해야 됩니다. 예, 그저 롱통하게 해서 이거저 몽땅 풍수 꼴배다 이래가지고 한 가지약 아무래나 써서 쓸데없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뭐인가, 이 진단이가 영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진단이 틀리게 되면 치료 방향이 틀릴 수도 있고, 치료 방향이 틀리게 되면 예, 그 다음에는 병이가 치료해야 되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이런 경향이 영 많습니다. 우리인데 지금 차선. 그래서 우리 환자들을 보게 되면 우리인데 환자 지금 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요새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감기도 걸릴 수 있는 걸렸는데 감기를 잘 낫지도 않고 이러면서 하는데. 어쨌든 환자들은 우리는 제 집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성심성의를 다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이사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업 지식에 대해서 잘 려해가 깊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란 이런 내용, 이것은 무슨 요 시간 가지고 다 강의를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질병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다. 예, 이렇게 되면 예, 좋기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전화 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인데 환자들을 찾아온 사람 다 그렇게 찾아옵니다. 와서 제 이야기를 다 듣고, 그래서 아, 이게 확실히 이런 문제구나. 어째서 이때까지 내 약을 썼는데 잘 효과를 못 받는가? 그래서 어째서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는데 병은 점점 더 심해졌는가? 예, 이제서 제한테 와서 답안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저 잘로 다 모셔다 드리고 이랬거나 환자분들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우리 분위기가 영 좋습니다. 서로 친구가 되고 서로 이야기 저 얘기하면서 자기 효과 본 것도 얘기를 하고 분享하고 이러면서 예? 웃음 꽃이 피면서 이런 환경에서 환자분들이 병 치료하다 났거나 예? 병 치료가 더 잘 되는 원인이죠. 예?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주아가 인사를 하려고 하자 할머니는 날씨가 추워졌다며 주아에게 옷을 더 입고 다니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배채를 데리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가 어디로 가는지 묻자 할머니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냥 가고 싶어서 그럴 뿐이라고 답했다. 주아는 여기까지 말하고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버는 긴장하지 말고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권했다. 주아는 모든 이야기가 마치 동화와 같다고 말했다. 아버는 두 사람이 정말로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아는 그날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고 배채의 몸에서 빛이 나고 있었다고 보충했다. 배채는 주아에게 자신은 할머니와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가 어디로 가는지 경계하며 묻자 배채는 지금 고양이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밤에 고양이 세 마리가 올 것이며 그중 한 마리는 자신을 데리고 갈 것이고 얼룩 고양이 한 마리는 할머니를 먼저 데리고 갈 것이라고 했다. 주하는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생각했다. 배체는 야생 고양이 세 마리가 계속 이리황과 항포강 옆까지 달려가고 고양이가 울면 자신과 할머니는 강에서 수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는 꿈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웃으며 말했다. 배체는 안 믿으면 보라고 하며 할머니 목 뒤에 이빨 자국이 있다고 했다. 주아는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오직 머리카락에서 나는 생선 비린내만 느껴졌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빨리 머리를 감으라고 전하고 자신은 가겠다고 말했다. 배치는 자신은 더 이상 피아노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아는 등골이 오싹해 났다.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얼굴색은 칙칙했다. 할머니는 배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배체의 이름을 불렀다. 주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냥 떠났다. 주아는 지금 생각해도 그날 밤 있었던 일은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보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속으로 두 마리의 물고기를 생각했다. 그리고 고양이가 물고기로 변한 배체와 할머니를 물고 상해의 어두운 밤에 계속 남쪽으로 가며 여러 개의 길을 지나 황포강변에 도착하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상상했다. 아보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이 모든 일이 분명 동화 이야기고 신화일 뿐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비록 주아가 전한 이야기가 신화거나 꿈에서 본 것일지라도 현실은 그 이후로 아보가 할머니와 배체를 다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시간은 흘러 배체가 실종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해 초여름의 어느 날 기온이 무덥고 야시장 근처에 간장 가게가 하나 있었다. 점원은 소모의 철제 주전자를 받아 맥주를 담으면서 옆에 있는 다른 여성 점원에게 격투기 선생님과 제자들이 정말 많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무술을 배우고 주먹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고 말했다. 밤 근무를 했는데도 낮에 정신이 넘쳐 술까지 마신다고 감탄했다. 소모는 고개를 돌리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술이 가득 차자 소모는 대나무 껍질로 만든 보온병을 서양주 항아리 옆에 놓고 깔때기를 입구에 꽂았다. 보온병에도 술을 가득 채우고 소모는 돈을 지불했다. 한 손에는 주전자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보온병 두 개를 들고 힘있게 걸어갔다. 여성 소모는 소모가 힘이 세다고 칭찬했다. 소모는 마음속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허리를 펴고 큰 걸음으로 간장 가게를 나와 선생님의 방으로 향했다. 안에는 격투기 선생님, 건국, 영근, 이도, 소용 그리고 공장의 소룡흥 등이 조리된 음식을 사와서 기름지로 싼 포장을 뜯고 식탁 가운데 놓았다. 부엌에서는 김매가 채소

매출과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후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주당위 상무위원회는 확대회를 소집해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철통보와 성당위석의 황강의 회시정신을 전달하고 우리주의 시정실시사업을 연구 포착했습니다.
1: 2026년 연변촉구의 고향 문화시즌 가동 및 동북촉구연맹전 연변대표팀 출정식이 용정해란강 축구문화산업단지에서 있었습니다.
2: 1년 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전환 승격의 모를 받고 연변 우선 전자상거래 생방송 프로젝트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전통 매체 플러스 신매체 전자상거래 융합 발전 새 경로를 성공적으로 탐색해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회는 20일 확대회를 소집해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철통보와 성당위석의 황강의 회시정신을 전달하고 우리주 시정실시사업을 연구 포착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생태문명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록수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며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철에서 통보한 문제에 대조해 책임을 다지고 엄격히 시정하면서 하나를 들면 셋을 알고 체계적으로 다스려 착실하고 확실한 시정 성과로 대중관심에 대답하고 독철 시험지에 답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생태환경보호독차를 전개하는 것은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생태문명 건설과 생태환경보호를 강구하는 중대한 제도적 배치입니다. 우리주는 장백산 중부지역과 동북본 표범 국가공원 핵심구역에 위치해서 지역 생태안전과 국가 생태안전, 나아가 동북아 생태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에서 통보한 전형적 사례는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단점과 약점을 지적하는 바 우리주 일부 지방과 부문의 생태환경보호사업에 여전히 비교적 큰 차이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 시정사업을 잘 들어주는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절실히 증강하면서 정치적 입장에서 보고 처리하며 시정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 시정을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수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하는 실제 행동으로 삼고 습금형 생태무명 사상을 관철실시하는 중대 조치로 삼으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동경을 만족시키는 유력한 수단으로 삼아 환경보호독찰 시정의 후반부 문장을 착실하게 잘 작성함으로써 실질 사업 성과로 연변의 록수 청산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문제의 시정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고 층층이 책임 사슬을 단단히 조이며 가장 견결한 태도와 가장 유력한 조치로 시정 실시와 문책 추궁을 잘해야 합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에서 통보한 전형적 사례에 대해 한 개 사건 한 개 전담반, 한 개 문제 한 개 방안을 견제하면서 관건 부분을 들어주고 원인을 분석 연구해야 합니다. 기술 규범 표준을 엄격히 실시하고 시정 책임, 조치, 시한을 명확히해 조속히 시정 성과를 형성함으로써 기준에 도달하는 대로 검수하고 종결해야 합니다. 문제 책임을 신속히 철저히 규명하고 규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숙하고 정확하게 책임을 물으며 규율과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고 절대 묵인하거나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첩된 신소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접수하고 전부 받아들여야 하며 조건이나 리유를 불문하고 일일이 분석 판단해야 합니다. 책임연계 기재를 건립하고 처리 시한을 단축해야 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그치 추진해 조속히 효과를 보고 단기 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기일을 역배치해 기한 내에 종결시켜 모든 일에 대답이 있고 매 사건마다 락착이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 반응 문제는 단점과 약점을 검시하는 고을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책임을 가지고 사업 허점을 보완하며 질의 효능을 제고하는 계기입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하나를 들면 셋을 알고 표본 동치를 견제하며 문제 근원을 깊이 파헤치고 제도 나사를 꽉 조여야 합니다. 당면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개별적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공통된 문제도 해결해 류산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리머 및 초원 부문, 삼림공업 집단에서는 야생동물 보호, 벌채지 갱신 조림, 자연보호지 법률 규정 위반 문제 정돈 등 전문 행동을 깊이 실시하고 함부로 수렵하고 규정을 어기고 개간하며 불법 점용하고 관리보호가 따라가지 못하는 등 문제를 집중 정돈해 림업 초원 생태보호 붉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수리 부문에서는 전주 하천호수 범위 내 규정 위반 모래 채취, 네 가지 혼란 현상 반등, 수자원 관리 통제가 엄격하지 못한 등 문제 정돈을 통괄적으로 잘하고 하호장제 직체 리행 심사, 모래 자갈 자원 감독 관리, 수생태 보호 회복 등 제도의 강성 집행을 강화해 하천호수 관리 질서를 1층 규범화해야 합니다. 자연자원 부문에서는 광산자원 불법 채굴 단속 및 광산자원 회복 전문 행동을 집중 전개하고 무허가 채굴, 구역 초과 채굴 등 위법 행위를 엄격히 조사 처리해 광산자원 개발이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며 효율적으로 리용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농촌 생태환경 질의 박약, 농업면 원천 오염 관리 통제 미흡, 가금 가축 사양 오염 방지 미흡 등 잠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농업 오염 방지와 농촌 주거 환경 정돈을 깊이 전개, 농촌 생태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동해야 합니다.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부문에서는 건축 쓰레기 발생, 운송, 수납 처리, 전사슬 감독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법과 규정 위반 투기, 운송, 처리 행위를 엄하게 타격해 도시농촌 주거환경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정부 부주장, 주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20일 우리주는 중앙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1진 곤종신소 신고 사건 도합 6건, 중점 사건 2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훈촌시 1건, 중점사건 1건, 도나시 1건, 도문시 1건, 왕청현 3건, 중점사건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그중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66.7%를 차지합니다.
2: 2026년 연변 축구의 고향 문화시즌 가동 및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출정식이 20일 오후 룡정 해령강 축구문화산업단지에서 있었습니다. 축구의 향연, 다채로운 연맹과 함께를 주제로 한 이번 활동은 주체육국과 룡정시 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연변축구협회, 룡정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체육국에서 주관했으며 전주의 축구연맹을 응집해 축구 문화관광융합의 세상을 함께 열었습니다. 부조장 윤조희가 가동식에 출석했습니다. 가동식 현장에서 특색 민족 가무와 축구 활력이 어우러져 연변 가무의 고향과 축구의 고향 두 가지 매력을 전시했습니다. 활동에서는 2026년 연변주 축구 경기 일정을 대독하고 2026년 연변 축구문화 추천 소개관 명단을 공포하고 이름패를 발급했습니다. 또 축구 따라 연변 관광 지안서를 대독하고 경기 특별 소비 혜택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선수 대표, 축구팬 대표들이 각기 공정 경기를 치르고 문명하게 경기를 관람할 때 대해 태도 표명 발언을 했습니다. 주체육국 관련 책임자가 동북축구연맹전 참가 연변 대표팀의 집결 깃발을 수여했습니다. 윤조희가 2026년 연변 축구의 고향 문화시즌 가동,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출정을 선포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두지박입니다.

0: 연민주를 대표해 제1회 동북축구연맹전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이번 제1회 동북축구연맹전을 위해 목적성 있게 훈련을 했습니다. 경기에서 우리의 평소 훈련 내용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연변의 용감한 품격을 보여주렵니다. 당연히 연변 축구 팬들은 시종 축구팀과 함께 해왔는데 그들은 연변 축구 발전에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출정식에서 축구 팬들의 뜨거운 열정은 고향 축구팀에 큰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연변 축구팬 련의회 회장 고원철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 곧 시작됩니다. 우리는 100명의 축구팬들을 모아 후코트에 갑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겨 좋은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4개 성의 문화교류, 경제교류, 체육교류를 강화하게 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우리의 청소년 축구훈련 수준을 제고하고 사회체육, 사회축구를 발전시켜 모두가 축구를 좋아하게 함으로써 축구의 저력을 더욱 두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출정한 연변팀은 연변농정축구구락부 예비팀을 주축으로 현지 우수축구 인재들을 받아들였으며 체계적인 훈련을 거쳤습니다. 5월 23일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후코트팀과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 1년 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전환 승격의 모를 받고 연변 우선 전자상거래 생방송 프로젝트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전통 매체 플러스 신매체 전자상거래 융합발전 새 경로를 성공적으로 탐색해냈습니다. 프로젝트는 실시된 이래 시장화 운영, 현지화 자원 발굴, 브랜드화 전파를 빌어 사회 효익, 경제 효익, 인재 양성, 농업 조력의 여러 가지 돌파를 실현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 전통 매체 혁신 전환에서 성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주류 매체 용량으로 연변 특색 산업 인기 상승, 지역 문화 전파, 향촌 진흥에 조력해 매체 융합과 지방 발전 봉사 쌍방향 상생이라는 우수한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틱톡 생방송실 방송인들이 네티즌과 열정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주문이 실시간으로 갱신되며 현장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1년 내 연변 우선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우세에 이탁해 내용 전파와 전자상거래 판매를 심층 융합했는 바 생방송 내용은 미식을 매개로 문화를 내포로 하면서 고객들이 좋은 물품을 구매하는 한편 연변의 지역 풍정과 민족 문화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연변 우선은 실내 일상 생방송을 완수한 토대에서 한 해 동안 32차례 실외 생방송을 완수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전 플랫폼 계정 팬이 루계로 129만 명이 늘어났고 생방송 단말과 영상 단말의 루계 루출량이 각기 연 8억 차와 6억 차에 달했습니다. 18명의 종업원들은 전통 방송인에서 능숙한 생방송 판매 달인으로 거듭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사업의 다원 발전에 인재 역량을 비축했습니다. 1년간 전반 플랫폼에서 루계로 180만 건의 판매를 완수한 가운데 판매액은 초기에 월 평균 45만 원에서 한 달 한 개 플랫폼에서 최고 554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방송주간 공혜은입니다. 최초의 단일 틱톡 플랫폼 생방송에서 점차 틱톡, 영상 개성, 콰이소우, 소홍서 및 핀도더를 포함한 여러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생방송 기반 전자상 거래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통적인 선반 기반 전자상 거래로 한창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연변 경제 발전에 봉사하는 면에서 연변 우선은 주류 매체의 담당을 보여줬습니다. 연변 우선은 30여 개 현지 기업의 증산, 일자리 확대에 조력했는 바 공급 사슬, 물류, 클라우드 창고 등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 130여 개 새로 증가하고 왕청 귀버섯, 룡정 사과배, 연변 입살 등 특색 농산품이 외부 시장에 진출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그중 룡정 사과배는 닷새 만에 30만 근을 판매하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편 연변 금강산, 한식부, 도매궁 등 기업의 판매액 증가폭이 756만 원에 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 시장부부장 로몽영입니다. 연변 우선은 공식 생방송 주진지입니다. 판매량이 집중적으로 늘고 고객 흐름 전화가 강해 현지 플러스 전국 두 가지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연변 우선은 기업을 도와 온라인 판매량을 제고시키는 한편 브랜드 지명도를 신속하게

0: 급속히 확대하고 지역 브랜드에서 전국 시장내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1년 내 연변 우선을 통해서 115만 봉지의 제품이 판매됐는데 판매액이 430만 원에 이릅니다. 방송 매체의 공신력에 힘입어 연변 우선은 업계의 광범한 인정을 받았는 바 선으로 틱톡 공식 선두 상품 판매 생방송실, 길림성 청년 전자상무협회 브랜드 추천관 및 흥변부민 전문 생방송 인도자 등 영예를 따내면서 전성 매체 융합 발전의 우수 사례로 됐습니다.
1: 5월 20일은 한해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와 발음이 비슷해 연인들이 결혼 등기를 하는 길로 떠올랐습니다. 당일 연결 룡정 등지의 민정 부문에서는 혼인 등기 특색 활동을 펼쳐 다양한 형식으로 홀리의 새 풍습을 선도하고 문명 가풍을 전파했습니다. 20일 룡정 비암산 건강양생 휴가군은 사랑의 분위기로 가득 찬 가운데 우리 주 첫 결혼연애 문화개혁 등기 방문 지점이 이곳에 락착했습니다. 룡정시에서는 혼인 등기처를 풍경군의 백년 고택에 옮겨오고 혼인 등기 새 봉사 모식을 내왔으며 특별히 여러 쌍의 연인들을 현장에 요청해 몰입식으로 규범적이고 온정이 넘치며 간소화된 신식 혼인 등기 전 과정을 체험하겠습니다. 삼일꾼의 안내하에 이들은 차례로 정보 확인, 결혼증 발급 등 절차를 마쳤습니다. 현장 체험 참가 신혼부부 대표 조희갑니다. 비암산에서 결혼 등기증을 받게 되어 아주 즐겁고 이 추억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풍경이 아름답고 전경도 낭만적으로 배치했으며 또 조선족 특색도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가정을 잘 꾸려나가렵니다. 룡정시 민정 및 퇴역군인 사무국 국장 우리입니다. 향후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상시적으로 특색 등기 봉사를 전개하며 합동 결혼, 혼송 문화절, 결혼 기념일 서약 되새기기 등 활동을 내와 이곳을 사랑을 증견하고 행복을 전달하며 새해 기쁨을 인솔하는 연변주의 아름다운 대표적 방문지로 만들어 문명한 혼속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게 하고 달콤 경제가 룡정의 문화관광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도록 하렵니다. 연결시 민정구 혼인등기처 대청에도 기쁜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연결시 민정구 혼인등기처에서는 따뜻하고 장엄한 의식을 마련해 신혼부부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활동에서 연결시 민정구 관련 책임자가 매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증을 발급하고 진심 어린 축복을 전했습니다. 결혼증을 받은 신혼부부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신혼부부 장근 맹흔입니다. 우리는 5월 20일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의미가 매우 좋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활동도 매우 많아서 아주 좋습니다. 의식 현장에서 신혼부부들은 문명혼속 지연서를 읽었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행복 탁본 기념 액자 제작 순서가 마련되는데 신혼부부들은 손을 맞잡고 탁본을 만들어 5월 20일에 달콤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근날래 우리 주에서는 신시대 결혼연애 문화개혁 건설에 초점을 두고 결혼 루습을 타파하고 문명건강 결혼연애 새 기풍을 육성해 광범한 청년들이 문명, 절약, 건강, 향상의 결혼연애관, 가정관을 수립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 주에서는 결혼연애문화개혁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문명 새 기풍 전파 경로를 계속 넓혀 문명한 결혼연애 새 기풍이 부단히 전파되고 조화롭고 문명한 사회 새 기풍을 전력 조성해 전주 정신문명건설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변 고급 쥐사도구 농기구 그림글 전시가 18일 도나시 역사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전람은 신석기 시기에서 근현대까지 연변의 쥐사 경작 문명 발전 역정을 전시하고 여러 민족 선민들의 생산 생활 지혜를 보여줘 여러 민족 융합 공생의 역사를 재현했습니다.
0: 훈춘시 마천자향 남산촌의 훈춘 모란원이 개화기를 맞이한 가운데 활짝 피어난 모란꽃들이 절경을 이뤘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박홍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련,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씨의 NP는 우리 인체 생명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M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M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과기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 과기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과기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위에서 우대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부터 더 보충해 진행하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큰 우대 활동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 세신이로,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천이박사 제품 자체는 498원 한 대와 한 가게 CAMP라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각을 싸면 15각을 드리고 1,500원 행군권을 드린다 했죠. 거기에 오늘부터 많은 고객분들이 홍강치료이기를 써보신 분들이 입소문하면서 이 치료이가 너무 좋아서 이 치료이기를 더 보충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그 공장 측에 딱 건의가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서 오늘은 천이박사 15각에 15각을 드리고 한각에 498원입니다. 1,500원 현금권을 드리고 홍강치료이기를 또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698원 하는데요. 35일간 복용합니다. 먼저 번에는 25일 복용하게 되는데 열흘 더 복용하셔서 지금 35일간 복용할 수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12각에 12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1,500원 현금권을 드리면서 홍강치료기가 따라갑니다. 특히 건파치료에 있어서는 홍강치료기가 남성들이 전열선, 여성들이 요실금, 단백뇨, 혈뇨 이런 데는 건파치 딱 조여주게 되면 건파치는 항상 그 건파치 양기를 돋아주는 차원에서는 건파치는 따뜻해야 되는 겁니다. 황차역에 인체가 딱 수여하는 그 주파수로서 되는 이 파장이 딱 비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 홍강치료기를 세신이로와 함께 쓴 분들 가운데서는 특히 남성들 여성들 포함해서 와 효과가 너무 빠르고 너무 편안감을 느끼게 됐다 해서 홍강치료기가 따라갑니다. 눈병치료에 있어서는 한각에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하시느라고 되어 있으면서 15각에 15각 1,500원 현금권에 홍강치료기를 떠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그럼 홍강치료기는 어디에다 쓰게 되어 있는가 눈병치료 하실 때게다면 간에 콤파체 그리고 위에 비장에 다 합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강치료기는 안전한 이류 치료기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하나씩 이런 거 마련해 두게 되면 수시로서 특히 골격통 같은 무릎 관절, 뭐 고관절, 허리 관절, 경추 다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이건 대경생 울트라 혈압도 온정되고 머리 아프고 어젯밤에 세게 나고 경련도 조금 뻑뻑합니다.
1: 예.

0: 예, 그리고 또 심장도 안 좋아, 여러 가지 약 좀 먹었는데, 큰 호도를 못 받아, 선생님 가게 듣고, 좀 천리박사 먹고 있는데, 혈압이 이게 온전히니까 머리 아프고 어지럼 찢어지고 많이 납니다.
1: 아, 그럼요. 예.
0: 예, 기억력이 좋아지고, 예. 그 심장 나도 항상 구두도 떨림증이 나고, 특히 식은땀 자주 나는 게, 이 완전하게 식은땀 걷었습니다, 나는.
1: 그게 바로, 너무 곰팥이 허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게 해결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예.
0: 아, 글쎄 말이다. 걔는 나는 예.
1: 순시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식은땀이 납니다. 예.
0: 예. 그 서신어른은 우리 형님 찍고 쓰는데 형님은 아, 음식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좀 자주 설사를 한다. 그리고 예, 전립선에서 소변이 가서 조금씩 나간지 그 한참 기도해야 또.
1: 예.
0: 아, 형님께 딱 맞을 것 같은데 물이 안 돼요 어떻습니까?
1: 바로 그런 데 쓰는 제품이 세신이랍니다. 이 제품 아. 쓰게 되면 예, 이제 소변이 작거나 전열선에 문제가 있어서 불편해지거나 야뇨증이 심각하거나 그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쉽게 추위를 타게 되어 있거나 이러한 분들한테는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을 빨리 쳐서는 제품이 바로 세신이랍니다. 이 녹혈증 사슴이 핍니다. 전녹건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32가지 중약제 이 제품 자체는 지금까지 많은 제품이 설명되고 있지만 해도 이 세신1호처럼 우수한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된 제품 자체는 기본상 아주 적다고 희소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분이 우대 활동도 좋고 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열선에 문제가 있다면 이분이 홍강치료이기를 또 추가해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0: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안녕하세요.
3: 예, 세신 1월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저는 이 선이나 빠가지고 선이 오, 이 선이 소변도 나아가고 조금 누군 다음에 또 내려오고 예. 그리고 거기다 또 이 소변에 어젯간 키도 많고 영 냄새 있습니다. 그래 이 저기 그런 세신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오용 좋습니다. 소변도 시원히 나가고 우선 붓기 빠지니까 사람 몸이 헷갈아진다.
1: 붓기 빠져야 됩니다. 그게 노폐물이 예. 독성물질 노폐물도 씻고 체내 나가야 될게 체내에 지금 떡 잠복되어 있으니까 모든 공능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
3: 예, 어떻게 이 부석부석하면서 정시야에 나고 몸이 무겁고 이래던 게 이 섭이 잘 나가니까 나 붓기도 빠지고 허리도 아예 아프고 예 용 좋습니다. 이 세신이를 써보니까 이 저기 선에는 용 좋은 약입니다.
1: 특성 약입니다. 여기 이번에 홍강치료기가 따라가니까 건파치 양을 돋아주는 때는 홍강치료기까지 쓰게 되면 건파치 시름 나도 됩니다. 전열선 남성들이 전열선 여성들이 비뇨계통의 문제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는 노독증 위험에 빠지는 거 막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에 시작하고 노독증이 오는 게 아니라 콤파체 문제가 어떤 분들 소변이 저리고 헛소변이 작고 단백뇨 혈뇨 나가고 남성들의 전열선에 문제 있는 거 제때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소변이 빠져나가지만 또 콤파체 다시 올라갑니다. 방광에 있게. 네. 그러게 되면 마지막에는 노독증 위험에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이 세신 1호 이 제품 자체에다 홍강치료기까지 쓰면 기본 콤파 문제는 해결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3: 예, 어쨌든지 용 좋습니다. 그래 네, 예, 이 선도 선이지만은 또 눈이 있잖아, 예. 그래서 그냥, 이, 저기, 그런, 부어면 보이지 않고 이래서리. 그래도 이 약발 가서 예, 눈약을 떨고 여는 거, 사, 떨고 여면은, 열 때는 용 시원한다, 예. 그래다도 또 예, 이튿날이면 또 그렇고, 그래서 그것도 한참 여보면은, 예. 그 다음에 어제 그게 대비 불량반응이 생기는 눈이 점점 더 부으며 막 캄캄해지며 잘 아이고 이젠가
1: 저, 예, 눈에 떨고 있는 약을 잠시 선착으로서 해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염제가 있는 눈에 떨고 있는 약이 있는가 하면 리메스예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많게는 안구 건조증으로는 해서 건조할 때 떨고 있는 거지 그거 장시간 동안 1년 2년 이렇게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잘 알고 지나가면 됩니다. 임시 쓰는 겁니다.
3: 예, 어쨌든지 그거에 뭐 지내 1년은 안 떨고 해도 한 몇 달 떨고
1: 몇 달도 안 됩니다. 임시

0: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1: 이래서 생기면서 또 눈이 와나 침침하면 막 어제 또 별나야 앞에다 나중에 닦고 돌고 해도 그렇더라만다. 그래서 저기 그런 인민소방 지금이 선생님 강의도 군에 지금 요 한 서너 달 썼는데 오용 좋습니다. 그렇게 침침하던 눈이 얘기해도 좀 밝아지고 눈동시 좀 난다. 오, 내 길에 이렇게 약 써야 되지. 눈이 떨고는 약 가지고 된다 해서 그랬대. 대비 눈으로 막
0: 했구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속으로부터 치료해야 되지. 눈병치료는 중약으로 치료해. 인명소방사체는 전반 시장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는 눈병치료 제품인데 10년 녹내장에 저희들 이 제품을 쓰고 지금 시력이 더 올라갔답니다. 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백내장에 보약해 보이던 게 보양 그 소래부가 헐 벗겨진 것처럼 빤해졌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과 질병 가운데서 황반 변성 같은 그 삐뚤게 보이거나 변색돼 보이는 것도 이 제품을 쓰고 물체가 꼿꼿해 배우네. 변색돼 보이 흰 게 노랗게 배우던 게 제대로 배우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떨궈 있는 약은 잠시는 필요합니다. 길게 장시간 한 달, 두 달 이렇게는 한 달 연속 그거 떨궈도 잘 안 되는 약이 기본으로 되는데 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도 기본으로는 이렇습니다.
1: 그런데 예. 그 약을 쓸 필요 없을 때다. 이래서 이제 눈이 도망 태기 되더란 말이에요. 예.
2: 문의하실 분.
1: 그래 선생님 내 이제까지 오늘이 시신이라도 배달받고 이 민소강 덕분에 좀 배달받자 했는데 잘 아이 돼서 오늘 두 가지를 다 배달받자 그린다.
0: 아 그렇게 하셔.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선입학살 찜쓰고 있습니다.
0: 예.
3: 예, 항상 머리 어지럽고 기억력도 없고 해서 예, 여러 가지 약 써도 별로 크게 허전 못 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선입학살 쓰고 있는데 이 약 쓴 다음에 혈압 조절이 영 잘 되니까 예, 머리 아프고 어지럽지 나중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신한장애가 풀리는 거죠. 선입학살은 심장과 뇌혈관에는 기본상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견제하게 되면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으니까 뭐 이 제품에 대해서는 완전히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 네, 그래 놓으니까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고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며 허리 놀라던 증상이 없어지니까 마음 편안하니까 잠을 잘 자니 머리 맑아지고 정신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그래요.
3: 네, 그래 난 이 약 계속 쓰려면 하나 무리할 건 우리 유지 아줌마가 지금 세심히를 문의해달라 그랬는데 그 아줌마는 어제 이지가 밥 먹으면 목이 딱 걸린 것처럼 그저 속이 그저 미치그지 뜬뜬함이 내려와 가서 좋아한데 밥 요새가 몇 안 못 먹는단다 지금.
0: 예.
3: 그리고 소변 볼 때 자꾸 더리고 아프고 그래서 대체해서 소변 지그지그 나와서 아이 어디 나가 당기면 실수할까 봐 겁이 나다며 이런데 이게 세심이로 먹어도 되겠는가 문의해달라 그럽니다.
0: 그분한테 세심이로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하나는 이거 콤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제처럼 소변에 뭐 자기 그 딱 그 뭐 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서 소변이 차거나 그리고 그건 벌써 콤파츠 이상이 있다는 걸 비뇨계통에 이상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거 세신이로는 그런 거 관리하는 데는 또 비할 바가 없이 효과가 확실합니다. 황자 지금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 복룡이라든지 닭근백술이라든지 아주 우수한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으로 이 제품 자체를 쓰시게 되면 소화가 잘 되고 건비 이기 효과를 보면서 그리고 건비 이기 역할도 합니다. 이치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들 도와주는 이런 역할도 하는 그 여기 맥동 같은 이런 성분들 들어갔으니까 전반 뭐 상처 중처 하처를 골고루 도와주는 제품 바로 세신 1호가 우선 제품으로서 쓰기만 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실놓고 쓸 수 있습니다.
3: 그럼요, 오늘 받아 쓰겠다는 그랬대요.
0: 예, 이번에 우대정책이 특수하게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치료이기 1,500원 빼주고 12가게 주는 세신으로 우대할 때 있으니까 501-7766에 연락하세요.
3: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저기 이 농소방 연약으로 한 몇 달 썼습니다.
0: 예.
4: 예, 나는 병이가 좀 증가한다. 이게 농내자이다 백내자이 지금 재맥간다 지금.
0: 예.
4: 검사한 게가 예. 그래서 작가나 그랬더라. 그래서 먼저 뭐 말하는 게 그래서 수술부터 해라고 해. 잠깐만 예, 이래고 뭐. 뭐, 안 하고 또 올라니 가고, 뭐, 이렇다고, 자꾸 막 그러는데. 근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수술하는 사람들이, 몇 번, 몇 시간 물어보니까, 나 수술하는 후에도, 그래, 안 좋다고 그랬잖아, 이게. 그래서, 내,
0: 예.
4: 예, 수술 안 하고, 지금, 보수적으로 치료를 지금, 안 하고, 그래서, 이 냉소방 용량을 지금 선택해서요, 저는, 한, 50달 정도 썼습니다.
0: 예.
4: 그런 게 지금 결과에 지금 뭐이 좋아졌는가 안압 이 어간에 이 약순내부터는 안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0: 예.
4: 예,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 그래도 24위에 지금 있습니다.
0: 약. 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는 그게 보통 약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데 이 제품은 순중초약으로서 안압을 공제하게 되었고 시력이 올라간다는 게 바로 이 제품 자체가 그런 효과성에 충실하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4: 예, 그러니까 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농내산이 그렇습니다. 나도 어쩌면 이게 병 오래 해보니까
0: 이사죠. 절반 이사죠. 예.
4: 안압이 올라가면 기본에 이렇습니다.
0: 농내산은 기름은 기본으로서 해결받는 겁니다. 예. 예.
4: 그리고 지금 백내산까지 지금 개매가 되는데 지금 뭐 예, 앞이 부 이렇게 다 나이 배우고 그래도 이제 예, 이 약을 지금 어쩌면 다섯 달씩 웃을까나, 예, 이 눈 앞이 배우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잘 배웁니다. 좀 옛날에만, 예, 안개, 부, 이렇게, 이것, 이렇게, 그게 부서지는 감이 납니다, 지금.
0: 대단하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입니다. 예, 예.
4: 그러니까 볼까나, 예, 시력도 올라가고, 지금, 예, 이게, 안압도 올라가고 하니까, 내 지금, 야, 이 약 써보고, 다른 약도 옛날에 많이 써봤습니다.
0: 예.
4: 그때, 효과는, 예, 그렇게, 그닥지 못 봤는데, 이번에 이 약 지금 효과 참 잘 봤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번에 나도야 이번엔 이 약 좀 좋은 약 만나서 이게 이 약을 좀 꾸준히 오래 써서에 좀 시력도 더 올라가고 이렇게 좀 얼마나
0: 그래
4: 이번 오늘 보니까 또 활동이 또 특수한 의료 활동 있고 말이에요 오늘
0: 그렇습니다 특수한 이번 오늘부터 시작하는 특수한 홍강 치료기까지 주게 돼서는 홍강 치료기는 4,980원에 합니다 시중에 찾아보면 알겠 겁니다 이런 좋은 이런 기기를 집에다 하나만 딱 장만해 놓겠다면 중노년 이후에는 수시로 쓸 수 있는 평생 쓸 수 있는 좋은 이런 기기입니다.
4: 예, 선생님께는 오늘 내가 저기 전화 받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501-7766번에 전화 넣으세요.
4: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돈이 방사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5: 예, 이거 쓰니까 예, 혈압 조절 잘 된다.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그런데 지금 혈압 조절 잘 머리가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0: 심장과 뇌혈관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치료과에서는. 예. 예.
5: 이러니까 심장이 좋아서 항상 숨이 차고 가슴 침침하고 다 빼가는데 지금 심장이 편안해지니까 그것도 좋아서 심장이. 예.
0: 그럼요.
5: 그게 소화가 잘 되는데 소화가 안 돼. 밥 얼마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약 먹는 다음에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다음은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시에 1시 깨나면 다시 자지 못했는데 지금도 다음은 잘 소진하게 하면 아침에 깨나요. 다음은 잘 좋습니다.
0: 예.
5: 그래도 면역력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전에 질환 감기 왔는데, 이거 쓴 다음에 1년 내내 감기 안 걸리지 않습니까?
0: 아, 예, 예. 그럼.
5: 이번 대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약을 사고, 건강 치료기 가져왔는데, 이 기계 대다 좋습니다.
0: 아, 그게 너무 좋아서 많은 고객분들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화 옵니다. 건강
5: 예.
0: 치료기를 좀 더 어떻게 뭐, 확대할 수 없겠는가, 우대활동 가운데서. 예. 예.
5: 이게, 이기겠습니다. 소변 잘은 되자고, 또 변주에 어깨가 아픈데, 거기가 지하도 좋고, 예. 또 허리 아픈데,
0: 그렇죠.
5: 그것도 무릎이 아픈데, 그게 되다 좋습니다.
0: 그 딱 비추게 되면 금방 나아집니다.
5: 예. 예. 그리고 하나 물어보면 그 명서방 있지 않습니까?
0: 예.
5: 저 형님이 시력이 안 좋고 백내장이 있고, 그래서 그 눈에 떨거내는 물약이 있지 않습니까?
0: 예.
5: 그거 심심하면 자꾸 넣어요. 그거 넣는 게 좋습니까?
0: 아, 아니요. 뭐 눈에 떨거였는 약은 몇 가지가 구체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눈이 피로해서 떨거였느냐, 눈이 건조해서 떨거였느냐, 눈이 염증이 생겨서 떨거였느냐 이렇게 부동한 증상에 따라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임시 기끈해서 뭐 한 두수 잡으면 족할 겁니다. 그게 계속 매일 시각마다 이렇게 있는다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에 따라서 이 부분적 약은 떨고

0: 있는 게고 근본적인 눈치로 있어서는 그것으로서 해결하는 것보다도 속으로부터 겉으로 이런 치료가 아주 필요합니다. 이래서 여기서 명서방 자체는 우리 지구에서 어서는 눈병치료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는 우수한 이런 치료 OTC 공약에 속하니까 이 제품으로 달라는 게 기본입니다.
1: 그럼 그 명서방 15가사는 그 건강치료에게 줍니까?
0: 예, 이번에 명서방은 15가게 15가게 1,500원 주고 건강치료기를 오늘부터 줍니다. 예. 5017766 했잖아, 안녕하세요.
1: 예, 알겠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0: 예, 건강교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지금 전이 박사를 쓰고 있는데, 아, 이거에 노벨상 두 번 받은 게래 그러는지, 효과가 특별히 좋습니다.
0: 예.
3: 그래서 이게 내 혈압조절의 아이들과 만날 코리띠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시에 아이 났는데 지금 혈압조절이 영 잘됩니다.
0: 예.
3: 오늘 아침에도 제가 1:70:79대다.
0: 예.
3: 그래서 정상이란 말입니다.
0: 아, 너무 정상이에요. 이상적입니다.
3: 예. 예. 그리고 또 이게 나는 자꾸 목이 말랐습니다. 코이 마르고 목이 마르고 예. 그래서 목이 너무 말라서 그 자는 칸에다가 워서에다가 아, 물도 떠놓고 수건도 제쳐놔도 효과 없던데 이 천이 박사 먹은 다음에 목이 마르고 코이 마르던 게 다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리고, 예. 그렇죠. 예,
3: 그리고
0: 예.
3: 이게 또 이 천이 박사는 우리 인체에서 어디에 몸에 있으면 거기를 따라가며 치료해줍니다.
0: 아, 그거 달리하라고 계셔.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디에 불균형이 생기고 부족점이 생기는 거 그건 미봉해주고 그거 규정해주는 게 바로 천이 박사입니다. 묘한 제품이죠.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데는 그만한 충분한 일리가 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예, 나는 어제 아이 그렇던 게 기억이 좀 없어졌습니다.
0: 예.
3: 그래놨어요. 어떤 때는 뭐 찾다면 아, 제 둔 곳은 모르겠다 말인다. 휙뚝 번지고 거서 막 거서 어떤 때는 이불 안에다가 던지는 안에 막 그거 다 내려와보고 얘 못을 시야했습니다.
0: 예.
3: 그래서 아, 우리나라에 어째 제 둔 거 모르는가 하고 욕한다. 근데 우선 이 천이 박사 먹은 다음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0: 똑똑해졌죠.
3: 어디다 떠도 생각하고 예. 옛날에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던 이름도 기억되고 예. 아, 영 좋습니다. 결국 또 소변이 잤던 것도 좋아져서 우선은 물을 헐 살림새 많이 먹으면 두 번이지만 한 번만 일어나면 된다.
0: 제가
3: 이거 콩팥을 도와주는데도 좋고 다리에 맥이 오고 정신하고 영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대 활동이 정말 좋습니다. 예.
0: 그렇죠.
3: 또 15가구 사면 15가구 주고 1,500원을 감해주고 그
0: 건강치료이기를
3: 주지.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특수합니다.
3: 오늘 예.
0: 오늘부터 진행하는 우리
3: 좋을 때 예.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게입니다.
0: 예,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전화가 끊겼는데요.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세신이로 눈병치료품 명서방 이 제품들 자체는 오늘부터 특산 보충 우대활동이 진행되는 것 잘 알고 계시오. 이래서 건강치료기를 많이 사시는 분들한테는 건강치료기가 이게 숫자가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장 측에다 신청했는데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 우대활동을 충분하게 잘 이용하시기 바라되 5017766에 전화하게 되면 무료 배달도 가능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지금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과 근원을 찾아서 세포의 신호라는 건 혈압이 조절받지 않네, 가슴이 두근거리네, 무릎이 아프네, 허리가 아프네 이런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세포 내에서 이런 걸 모두 교정해주고 바로잡아주고 보충해주고 이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천희 박사입니다.
2: 네.
0: 이래서 이 제품 자체를 이용하시게 되면 기회가 여러분들한테는 젊음과 건강과 장수로 가는 이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사.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 아이가 제일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우수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게 부모님들 마음이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의 포부와 달리 아이들은 사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네, 먼저 곽고분의 육아에 스며든 족살 한 토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육아에 스며든 좁쌀 한 톨, 곽고분.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이를 보면서 나도 모든 엄마들이 흔히 내는 욕심을 한번 과하게 내봤다. 그것은 아이에게 좋은 독서 습관을 키워줘야 한다는 육아 지식을 바탕으로 아동책을 한 권, 두 권 사들이는 대로부터 시작했다.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어느새 장난감 옆자리에 묻어놓은 책 높이가 아이의 키보다 더 높아져서 보득이 육아용 책장을 따로 장만하지 않으면 안 될 판국에까지 이르렀다. 눈치를 보다 못해 남편이 한마디 한다. 집이 도서관이오? 뜨끔해서 책장을 쳐다보니 내가 보는 책보다 아이가 읽어야 할 책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겨우 두 살짜리 아이를 놓고 내가 너무 조급한 게 아닌가 회의가 드는 순간이었다. 어쩌면 나 역시 천하의 호단 부모들처럼 내게 없어서 회한이었던 부분을 내 아이에게만은 그런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는 대리만족 심리가 작용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나는 어렸을 때 독서를 많이 안 한 탓으로 지금도 독서에 대해 흥취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런 반면에 지금처럼 내 머릿속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야 할 시각이 닥쳐오면 마치 머리를 감는 도중에 수돗물이 끊기거나 중요한 통화를 하는 도중에 배터리가 떨어져 휴대폰이 자동으로 꺼지거나 컴퓨터로 한창 작업을 할 때 정전이 될 때랑 비슷한 심정이 된다거나 할까? 그럴 때마다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물을 만난 마른 미역처럼 내 마음속에서 부단히 부풀어나고 있었다. 어쩌면 여태껏 독서를 많이 못한 게 한이 맺혔다고 해도 과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진 한 아이의 엄마가 제 아이의 훌륭한 독서 습관을 위해 집에다 도서관을 차린다 한들 누가 감히 나서서 말리리. 그러나 내외는 또 있다. 참다 못한 남편이란 사람이 터진다. 책을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아이의 수준에 맞게 한 권 한 권 다 읽고 충분히 소화를 했을 때 다음 단계의 책을 사란 말이오. 아직 애가 책 볼 줄이나 아냐고. 남편은 남자의 카리스마로 내게 최후의 통첩을 내렸다. 한 엄마의 공들인 탑이 애 아빠의 질타를 받는다고 당장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이미 사놓을 만큼 사놨으니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도 무방하기에 쉽게 타협이 된 셈이었다. 그날 이후부터 거의 매일이다 쉽게 도착하던 도서 택배가 드디어 수령 완료라는 표시가 뜨더니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책을 구입하는 데 쓰던 정력을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대로 몰두하게 됐다. 제목이 좁쌀 한 톨이라는 우리말 전래 동화가 내가 읽어준 중에서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었다. 한 젊은이가 과거를 보러 한영으로 가는 도중에 밤이 되어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면서 보찜에서 좁쌀 한 톨을 꺼내 주막집 주인에게 보관해달라고 맡겼다. 주인은 속으로 별 싱거운 녀석 다 보겠네 하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 담 너머로 좁쌀을 던져버렸고 다음날 아침 젊은이가 어제 맡긴 좁쌀을 달라고 하자 주인은 깜짝 놀라서 쥐가 먹었다고 둘러댔다. 젊은이는 주인장에게 그럼 좁쌀을 먹은 쥐라도 잡아주시오 라고 하자 주인은 할 수 없이 쥐를 잡아 젊은이에게 줬다. 이렇게 되어 젊은이는 처음으로 좁쌀 한 톨을 가지고 쥐 한 마리를 바꾸게 됐고 다음으로 들리게 된 주막집 주인에게는 보찜 속에 넣고 온 쥐를 맡겼다. 살다 살다 쥐를 맡기는 놈은 처음이군. 소름 끼쳐. 그 집주인

는 젊은이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쥐를 던져버렸다. 다음날 젊은이가 주인장에게 자기가 맡긴 쥐를 달라고 하자 주인은 할 말이 없어서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젊은이가 주인장에게 그럼 쥐를 먹은 고양이를 대신 주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하자 주인은 주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젊은이는 쥐 한 마리로 고양이 한 마리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그 뒤로 가면서 젊은이는 고양이 한 마리로 말 한 피를 바꾸고 그 말로 또 소 한 마리를 바꾸게 되는데 마지막에 그 소로 인해서 정승댁의 따님과 결혼까지 하기에 이른다. 전반 이야기가 생동감이 있고 마치 연쇄고리처럼 고리에 고리를 물고 진행되는 것이 신선하고 젊은이가 갖고 있던 최초의 자본이 눈덩이 굴리는 식으로 차츰 불어나는 과정 또한 신기하고 재미났다. 옛날부터 전해져온 전래 동화라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느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지금은 알 길이 없겠지만 나는 진심으로 선인의 지혜를 감탄했다. 좁쌀 한 톨은 아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동화책이라 나는 매일 저녁 한 번씩은 아이에게 읽어주곤 했었다. 두 살짜리 아이가 이 이야기에 담긴 내용을 지금 당장 얼마나 알아들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중요한 건 아이의 긴 성장 과정에서 부모인 내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나는 아마 아이에게 최소 원가로 최대 이익을 창출하는 생존 법칙 같은 건 한 번에 가르칠 재간이 없을 것 같다. 이미 어른이 된 나마저도 아직 터득중에 있는 어려운 인생 과제이니까. 하지만 적어도 나는 아이에게 세상을 사는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첫 번째로 나는 아이에게 세밀한 논리적 사고 능력과 재치는 언변 능력을 키워줄 생각이다. 만약 동화책 속의 젊은이가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더라면 조막집 주인이 궤변을 늘여놓고 고양이를 주지 않으려 할 때 십중팔구는 본전도 찾지 못했을 것이다. 더구나 고양이로 말을 바꾸고 말로 소를 바꾸는 과정에서 말과 소를 가진 주인들이 멍청하지 않은 이상 손해보면서 자기 것을 쉽게 내줄 리가 있었을까? 그러니 젊은이의 능력은 현 시대를 놓고 말하면 적어도 변호사급 정도 실력은 되지 않았을까 짐작해본다. 두 번째로 나는 아이에게 변수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순찰력과 응변 능력을 련마하게끔 도울 생각이다. 예를 들면 말이 고양이를 발로 차서 죽이지 않았더라면 다음날 젊은이는 고양이 대신 말을 바꾸지 못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소가 말을 뿔로 받아 죽이지 않았더라면 젊은이가 말 대신 소를 획득할 가능성도 없다. 심지어 맨 처음 주막집 주인이 좁쌀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음날 그대로 돌려준다면 그 뒤에 모든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생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에 계획대로 실천하려면 변수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세 번째로 나는 아이가 담력이 크고 식견이 넓어지도록 도와줄 생각이다. 그것은 마치 젊은이가 정승댁에 찾아가 그 앞에서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자신의 레이를 밝히는 것과 같다. 젊은이는 정승에게 내 소를 돌려주시오 라고 말했을 뿐더러 정승이 우리 딸이 그 고기를 먹었는데 어쩌겠냐고 하자 그럼 따님을 제게 주셔야지요 라고 대답했다. 정승은 젊은이의 배짱을 알아보고 장차 크게 될 인물이라고 짐작돼 딸과 결혼을 시켰다. 요즘 세월에 남자든 여자든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기세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고 림기응변하자면 젊은이와 같은 담력과 식견이 꼭 필요한 것 같다. 네 번째로 나는 아이에게 항상 신심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다. 이야기 속의 젊은이는 좁쌀 한 톨을 원가로 드리고 여덟짐의 큰 가마가 행차가 없이도 정승댁의 따님과 혼이 날 수 있었으니 세상의 많은 일들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어쩌면 안 될 것 같던 일도 신심과 희망을 품고 노력하다 보면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다는 도리를 나는 아이와 함께 여러 가지 실천을 통해 깨우쳐줄 생각이다. 나는 이 동화책 속의 좁쌀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동전 일원이 될 수도 있고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집 한 채가 될 수도 있고

0: 수도 있고 어느 학교, 어느 직장, 또 어느 어떤 하나의 신분 등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최초의 자본이 매우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끊임없이 당신의 자본을 승화시키고 강대해지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게 될 현실적인 문제들이기에 무시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도 하다. 사실 부모가 곧 아이의 가장 좋은 롤모델이기 때문에 아이의 교육을 잘하려면 내 본인이 우선 더 우수해져야 한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 이건 누구나 잘 아는 도리이지만 필경 실천에 옮기자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나는 이걸 해내는 부모님들이 참 대견스럽다 생각하고 나도 해낼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 현재 내 아이의 나이는 4살이다. 이제 제법 제잘제잘 말을 잘하는 아이에게 어느 날 나는 무심결에 좁쌀 한 톨을 주워들고 왜 이 동화책을 좋아하는지 물어봤다. 아이의 대답은 의외로 간결했다. 동물이 많아서요. 순간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 아이의 단순한 대답에 빵 터져야 할 타이밍인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세운 거창한 계획들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올 수가 없어서였다. 아이는 나의 모든 상상을 깨고 자기만의 세계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 또한 나만의 세계에서 아이를 위한 교육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날 나는 아이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동안 내가 간과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아이의 교육은 부모만의 생각과 계획으로 단독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육아 교육은 아이와 부모가 각자 평행선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의사와 실제 조건을 토대로 해 아이가 피라미드를 짓는 것을 부모가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다시 생각해보면 동화책 속의 젊은이도 좁쌀 한 톨로 처음부터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이도적으로 진행했던 건 아니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그저 상황이 그리 되니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뿐이 아닐까? 물론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는 철칙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내가 미리 세운 좁쌀 한 톨의 육아 교육도 그나마 유효한 셈이지 않는가? 다만 향후부터는 남편의 의견도 적당히 참고하면서 절대 모를 뽑아서 키우는 미련한 짓 따위는 더는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아이의 성장 속도를 맞춰가면서 항상 아이의 진심과 기본 능력을 우선으로 간파한 후 아이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현명한 부모가 되고 싶다.
1: 어머니의 거창한 육아 계획과 목표는요, 아이의 단순한 동물이 많아서 이 동화가 좋다는 말에 와르르 무너지는데요. 단독으로 육아 계획을 잡는 것보다는요, 다른 사람의 의견과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게 계획을 잡아 교육을 하는 게 현명한 부모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탕으로 김점철 씨의 네모라는 것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모난 것, 김점순. 나는 하루 대부분 시간을 네모난 데서 산다. 네모난 담장 안에 네모난 사무실과 네모난 교실을 오가면서 말이다. 네모난 사무실 안에는 네모난 천적, 네모난 벽, 네모난 바다, 네모난 책상, 네모난 컴퓨터가 있고 네모난 교실 역시 네모난 흙판과 책글상들로 꽉 차 있어 그 어디서는 온통 네모난 것들 뿐이다. 나는 하루에 몇 번씩 네모난 창문을 통해 바깥 세상을 조금씩 구경하곤 한다. 바깥 세상은 네모난 것만이 아니다. 가없이 펼쳐진 높고 푸른 하늘, 두둥실 떠있는 꽃구름, 나라에는 새들, 참 다양한 풍경을 이룬 세상이다. 학교 동쪽에는 숲속에 교실이 있다. 도시 애들한테 나무며 꽃이며 곡식을 익숙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숲속에 교실처럼 작은 식물 공원을 만들어 놓았다. 요즘 나무들이 빨갛게 노랗게 단풍이 물들었다가 한입 두입 떨어지었다. 며칠 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잠깐 숲속의 교실에서 산책한 적이 있었다. 그동안 숲속의 교실에서 산책을 하며 풍경을 흔상할 여유도 없이 바삐 보낸 듯하다. 그걸 배경으로 낭만의 사진 한 장

장 남긴 적도 없고 친구와 함께 계절의 아름다움을 훈상한 적도 없다. 그저 종일 네모난 사무실과 교실을 오갈 뿐이다. 21년 동안 해온 똑같은 일들만을 중복하면서 말이다. 동료들도 마찬가지다. 사무실 안에 들어서면은 일부는 동쪽 벽을 향해 마주 앉고 일부는 서쪽 벽을 향해 마주 앉아 각자 자기 일을 묵묵히 한다. 교수안을 쓰고 숙제책을 검사하고 옆으로 보나 뒤로 보나 동료들의 옆구리와 뒷잔등만 눈에 띄일 뿐이다. 물론 네모남은 반듯해 보이고 정확해 보이는 등 좋은 점도 있다. 하지만 네모남은 일종 틀린 것 같다. 네모난 공간은 스트레스를 날릴 공간도 아니다. 분노나 원망을 풀 수가 없어서 웬간한 거는 트집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른다. 동료 사이도 무관심뿐 대화할 겨를도 흥미도 없고 나만의 틀에 갇힌 무덤덤한 생활을 할 뿐이다. 나의 마음을 하소연할 만한 상대가 사실은 없다. 내가 마음을 열 때는 그가 닫고 그가 열고 싶어 할 때는 내가 닫고 항상 네모남이 틀이 되어 마음을 가둔다. 난 네모난 틀에 갇혀 갑갑정을 자주 느낀다. 그냥 모여 회의를 하고 뭔가 끊임없이 써바치고 공식적인 행사를 같이 해야 하고 그런 네모난 데서 뛰쳐나오고 싶다. 중년의 나이지만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지난 여름방학에 보름쯤 연수를 하는 동안에 내가 석사연구생이 된 기분이 들었다. 교수님들의 재미난 강의도 듣고 가끔은 커피 한 잔씩 마시며 동화 속에서처럼 하늘색 페인트를 칠한 캠퍼스 벤치에 앉아 잡담도 마음껏 늘여놓았다. 참으로 즐거웠다. 하지만 그건 잠깐의 사치일 뿐 중년의 나이에 실현 불가능한 것이기에 나는 훌이 죽은 모습으로 다시 나의 네모남 속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도 가끔 그런 상상을 해본다. 한 번쯤이라도 이탈을 해볼까? 하루쯤 땡땡이를 부리고 어디론가 바람 따라 가고 싶다. 나만의 향수에 젖고 싶다. 쭉 보던 가리마 같은 길도 걸어보고 싶고 한 자락 바람과도 살며시 입맞추고 싶다. 이런 상상도 해본다. 우리의 사무상이 탐원형이라면 어떠할까? 네모난 것 그건 각이 뾰족을 해서 조금은 아프게 하는 것만 같으니까. 내각이 선명한 네모난 건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를 피하게 한다. 진학열 때문에, 영예 때문에, 직함 때문에 사람 사이에 각이 나고 가까운 사이도 낯설어진다. 가령 사무상이 탐원형이라면 우리는 그곳에 빙 둘러앉아 업무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와중에도 서로 얼굴도 바라볼 수가 있고 서로 상대방의 감정도 읽을 수가 있는 것이다. 타원형 모양의 책상에 한 줄기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 위에 커피잔을 놓고 어느 집 아이의 사진도 놓고 빵 조각이 뒹굴고 책들이 널려 있고 물건들이 뒤섞이고 그러하다면 오히려 둥글게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창문도 네모난 창문보다 가끔은 비뚤어진 창문이라도 괜찮을 것 같다. 빗돈 창문으로 바라보는 바깥 세상이 더 진실할지도 모른다. 세상은 어차피 반듯한 것만은 아니니까. 네모나든 동그랗던 비뚤어졌던 기울어졌던 따뜻한 햇살만 한 줄기 들어오면 그만이다. 삐딱한 건 삐딱한 대로 모난 건 모난 대로 삐죽한 건 삐죽한 대로 각자 자기 모양대로 살아가야 한다. 반듯한 네모남보다 꾸밈이 없는 진솔함이 묻어날 수도 있다. 가끔 실수도 하고 허물도 보이는 그런 삶이 더 소박한 삶이니까. 공식적이 아닌 캐주얼한 모양새를 연출할 수가 있는 그런 삶이 그립다. 잘난 척, 잘 나가는 척 하기보다 아프면은 아프다 하고 외로우면은 외롭다 하고 힘들면은 힘들다고 하며 구석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삶 말이다. 네모난 공간 속에서 네모난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잠깐 꿈꾸어 본다.

네. 평소에 신경 쓰지 않고 살다 보니 우리 주위에 네모난 것이 가득한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요. 아, 이 반듯하고 깔끔해 보이는 대신에 구석과 뾰족한 모서리는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기도 하고 또 다치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반듯함과 네모난 모습 속 우리 마음속에는요, 삐죽삐죽하고 둥글기도 한 자유로운 것들이 가득한데 말이죠. 나 이런 반듯하지 않음을 자유롭고 꾸밈없이 표현할 수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0: 다음으로 로인손의 카멜레온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카멜레온, 로인손. 카멜레온이란 파충류가 있다. 이 파충류는 위장도 잘하고 갖가지 재수를 부려 자신을 보호하면서 사는 영악한 놈이다. 카멜레온은 조이 환경에 따라 자신의 몸 색깔을 다양하게 바꾼다. 환경에 따라 제 모습을 빠르게 바꾸는 것은 그만의 생존 노하우이다. 그 남자를 보면 카멜레온이 떠오른다. 아드레가 학교에서 밤자습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부부는 저녁 9시면 어김없이 아드레를 데리러 학교 앞으로 간다. 전날 애를 기다리며 두리번거리던 나는 한 노래방 앞에서 꽃을 파는 남자를 봤다. 놀라웠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 나는 꽃을 파는 남자를 봤다. 아니, 남자가 꽃을 팔다니? 나는 남자가 아내를 도와서 잠깐 꽃을 팔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튿날도 사흘날도 한 달, 두 달

매일 저녁마다 그 남자는 노래방 앞에서 꽃을 팔고 있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꽃을 팔러 나오는 남자. 어느 날 나는 더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꽃을 파는 남자와 몇 마디 주고받았다. 그 남자는 한족이었고 2년째 1년 사시장철 노래방 앞에서 꽃을 팔았다고 한다. 내가 돈이 없다고 아내가 나를 떠나버렸습니다. 남자는 쓸쓸하게 말했다. 부끄럽지 않냐고 물었더니 자기 힘으로 떳떳하게 돈을 버는데 뭐가 부끄러운 일이냐며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생각했다. 꽃을 파는 남자는 추운 날이면 잠깐씩 노래방에 들어가 온몸을 녹이고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꽃을 판다고 했다. 낮에는 밤에 못 잔 잠을 보충하기도 하고 로력시장에 나가 푼돈 벌이를 하기도 한단다. 노래방에 들어가는 손님들 속에 여자가 끼어 있으면 그는 재빨리 달아가서 꽃을 내민다. 꽃 사세요, 꽃 사세요. 노래방에 오는 손님 중에 마음 좋은 남자는 선뜻 한 송이, 두 송이 사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살듯 말듯 희죽거리며 꽃 파는 남자의 어깨를 툭툭 치기만 하다가는 결국 한 송이도 사지 않고 노래방으로 사라져버린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괘씸한 마음이 들었다. 꽃을 파는 남자에게 어떤 아픔이, 어쩔 수 없이 꽃을 팔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무시의 눈길에도 아랑곳 없이 열심히 한 송이 두 송이 꽃을 파는 남자 참으로 존경스럽다. 저 남자 참 근사하죠? 내 말에 남편은 씩 웃었다. 지금은 경쟁시대요. 남자도 변화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바쁜 거요. 저 남자도 돈이 없으니 결국은 아내가 떠나버린 거 아니겠소? 나는 애를 데리고 그 남자 앞을 지나갈 때마다 꽃을 많이 파세요 하고 인사를 한다. 그럴 때마다 남자는 고맙다며 환히 웃는다. 그 웃음은 그 남자의 손에 들린 꽃 묶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다. 카멜레온은 사는 장소에 따라서 몸의 색깔을 그때그때 바꾼다. 숲이 우거진 곳에서는 녹색을 띠고 나뭇가지에 천연덕스럽게 매달려 있다. 전적인 새들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나뭇잎과 똑같은 색으로 변신한다. 사막 같은 곳에서는 갈색을 띈다. 모래 배경과 서로 어울리는 변장이다. 카멜레온의 생존 법칙이 오늘과 같은 치열한 경쟁 시대에 딱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현대사회는 격변의 시대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를 이루면서 발전해 나간다. 지금은 그 변화와 발전 속도가 예전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 변화의 중요성은 커졌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할 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해도 카멜레온은 살아남는다. 인간 역시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언제든 변화시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현명한 남자는 카멜레온처럼 주위 환경에 적응할 줄 안다. 재빨리 자기가 처한 상황을 판단하고 주위 환경에 인차 적응해가면서 나름대로 남자의 위력을 과시한다. 적어도 자기 아내와 자식한테는 자상한 남편과 따뜻한 아버지로, 자기 부모한테는 훌륭한 아들로, 친구나 동료한테는 의리를 지키고 책임심이 있는 남자로 살아간다. 또 다른 한 남자, 그는 떡을 만들어 판다. 그 남자와 아내는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 농촌에서 시내로 올라왔다. 아내는 집에서 설기떡이며 송편 같은 것을 만들어 팔아 살림살이를 이어갔다. 농촌에서 대장을 하면서 그나마 큰소리치던 남자는 시내에 올라오자 힘과 권력을 잃었다. 하루 이틀 고민하던 남자는 어느 날 땀덩이를 쏟으며 부엌을 오르내리면서 떡을 찌는 아내를 보고 심한 가책을 느꼈다. 남자가 다 뭔데 올병자 틀고 앉아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 그날부터 남자는 팔을 걷고 아내를 도와서 떡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부부가 손발을 맞춰 하니 고생은 반으로 줄고 웃음은 배로 늘어났다. 여자들도 어렵다고 하는 송편이며 설기떡 같은 것을 어찌나 맛있게 잘 만들었는지 주문이 끊이질 않았다.

꼭 주문량이 많지 않았지만 매일 수입이 있었기에 딸애와 생활하기에는 충분했다. 이런 남자를 어느 아내가 어느 자식이 존경하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으랴. 이런 남자는 비록 천군만마를 거느린 대장군은 아니지만 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으로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살아간다. 변화하는 남자는 과감히 편견을 버린다. 변화하는 남자는 나쁜 습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고쳐나갈 줄 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남자는 편견에 사로잡혀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남자는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해 그 습관이 자신을 얽매이는 쇠사슬로 되게 한다. 세상은 갈수록 더욱 많이 더욱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는 쉬운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지, 자신의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어야만이 카멜레온처럼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요즘은 눈 깜짝할 새 많은 것들이 바뀌는 시대인데요. 잠시만 발걸음을 늦추어 숨을 돌리려 하면요, 어느새 뒤따라가지 못하게 되죠. 요즘은 괴기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느낌을 그냥 느낍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에 맞게 카멜레온처럼 재빨리 적응을 하고 변화하는 게 요즘 제일 필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문학산업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강연요,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익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은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장약입니다. 예,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르죠. 예,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예, 특히는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상이 설상고원 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약재하고 서상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으로 특수 제조한 국가보물급 서상약입니다. 선후해서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병을 치료하는 해주는 데서 국가 발명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심장의 기를 보충할 수 있게끔 심장 경락도 소통시켜주고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해가지고 심근세포도 격할시켜줍니다. 쥐약의 심장이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주면서 기혈 보충도 해주고 풍한습도 빼주고 또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 주면서 또 그 이 심줄 근육 인대를 관계할 수 있는 그 간이 간 경락이 들어가서 간을 치료해 주고 간이 독소를 빼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약재로 된 일곱 가지 약재로 지금 간을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관절병으로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도 치료 작용이 좋습니다. 관상동맥경화라든가 관심병이 있다거나 또 협심증, 심교통, 심교통, 허혈성 심장병이 다거나 심근경색이 있는 이런 분들, 고혈압성 심장병, 풍습성 심장병, 폐심병을 치료해주는 이런 약입니다. 주요하게는 새로운 치료 방법인 특효 성분인 파핵 용지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우리 신체의 막힌 곳을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하고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뇌신경을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활성화시켜주면서 뇌경색하고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서 편마비가 왔다거나 한쪽 발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분들이거나 또 언어장애가 왔고 입과 눈이 삐뚤어졌다거나 감각이 무딘 증상하고 음식을 넘기기 곤란한 증상이랑 대소변 장애가 있는

0: 분들을 치료해준다에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세계 이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입니다에 특히는 신경계통질병에서 나타나는 신경성 고혈압이거나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위병,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난다거나 또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거나 뇌위축이나 파키슨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또 이 신경세포가 파괴돼서 너무 잠을 많이 이렇게 자는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잠이 너무 안 와서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 장약 심리방을 써준다 할 때 치료에서 독특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5년 이상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로고 고객들이 재구매가 증가되고 있고 신고객 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약이 어느만큼 안 되는 약이다 이러면은 우리 5년 이상 지금까지 강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오늘도 많은 고객들이 사랑하고 믿음 관심 속에서 활기차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근 15년간 혈압을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0: 예.
2: 아까 약국에서 정말 약파이고도 줄리너니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효과 아예 좋아가지고, 이번에 선생님 약, 강의를 듣고, 별로 마음이 쏠려서 이거 먹기 시작해서 우선 그 1년 반 먹었습니다.
0: 네.
2: 왜 약 달반부터 선생님과 문의해보고 떼도 될 것 같다고 떼봤는데, 지금까지 변도 역시 계속 혈압이 온전 상태로 좀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0: 예, 혈압이 그렇게 조절이 잘 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2: 예,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문제를 해야 돼.
0: 그렇죠. 예.
2: 그래서 이 약 넘어온까지는 다른 약은 다 끊고 이 약만 먹고 있습니다. 장복해도 되겠다 하는 신심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 막
0: 장복해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 약은 5년 넘어 드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2: 제가 부작용 없다는 것은
0: 그렇게 높은 곳이 야생약제를 만들었고 이 약을 생산해가지고 3만여 명이 환자분들한테 산지아이웨나 대구에 그 이거 독성실험하고 임상실험을 거쳤는데 이 약이 독과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중국민족의학학회에서 추천하는 아주 믿음직한 이야기입니다.
2: 예, 그리고 다 말씀드린 세계선가 계속 골이 어지럽고 띵하고 고라니 휘잉하고 또 뭔가 안개 낀 것처럼 거의 멍텅하고 기운적도 없고 했는데 그게 또 변화가 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알게 고라니 말쑥해졌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흐릿허분한 상태에서 고라 이마를 찌푸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혈이 잘 아예 통한다. 그리고 아랫배부터 시작해서 이 아랫다리 심지어 이 발가락 발바닥까지 너무 시려가지고
0: 혈이 그게 쫙 아예 통해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그 혈도 안 통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피가 모자래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그것이 그 말단위까지 잘 가지 못하죠. 예?
2: 나도 피 소리 들었습니다.
0: 예.
2: 그런데 지금 이 손에 토끼 발이 되니까 발이 온기가 온다 말이 발이 오른장 같은 게
0: 그러면 그게 피가 지금 보충되고 있다 이거 말하는 게입니다.
2: 예, 그러니까 이 아랫배도 따뜻해지고 할까요? 온몸이 춥지 않고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관절에도 좋고 해서 나는 이거 이번에 서른이 속과 배달 받다고 이번에 활동을 뭐 줬으니까요. 그래서
0: 맞습니다.
2: 내 친구에 한 가지 물어봐 달랍니다. 어머니, 이 경동맥에 빵칼이 세 개인지 네 개인지 있단다. 전혀 크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먹고 좋다 하니까 선생님하고 물어봤으면 이 동네 그 빵칼도 된다 하면은 자기도 오늘 배달 받겠다고 물어봐 달랍니다.
0: 예, 그 동맥에 빵칼이 있는 게 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이 경동맥 빵칼이라는 거는 목에 올라가는 동맥을 경동맥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올라가는 그 혈액량이 80%가 이 경동맥을 경과하죠. 이 경동맥 빵칼이라는 건 연세가 있다 보면은 거의 한 번 건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경동맥을 통과하는 혈액량이 많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잡질들이 가라앉기 쉽죠. 이렇게 혈지가 온도가 높으면은 혈액 속에 중성 지방이 높아가지고 빵활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 그래서 피가 머리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놓기 때문에 녹궁수의 부주라는 게 생기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또 하품도 세게 나고 또 이렇게 그 머리가 또 많이 아픈다. 예. 그리고 이 빵활을 이거 제거하지 않는다면 뇌 위축이 빨리 와가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도 또 쉽게 오고.

0: 또 신경 전달이 안 되면서 파키슨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꼭 경동맥 방광이라는 거 요거 제거해 줘야 되죠. 예. 이렇게 제거해 주자면은 환자분이 혈액중의 혈질을 낮춰주면 노폐물하고 독소가 쉽게 산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잉방광이라는 게 생겨 안 납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는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주는 이 약이 들어간 것을 써서 이 빵块을 녹여가지고 소분자로 만들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시켜가지고 호흡을 통하고 호흡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시키고 소변 排便이 이걸 통해가지고 체외로 배출시켜줘야 됩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에 보면은 혈질을 내려주고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성분인 소홍화라든가 지룡이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동맥 방파를 소분자로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는데 이만한 이야기 없습니다. 예. 그분한테 아주 그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예.
1: 예.
0: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지금 우리 할도에 예. 아주 좋습니다.
1: 주고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조부 환자가 예. 이 약을 도망 무슨 약을 쓰면서 도망에 어째 그렇게 병이 심하게 다른 사람한테 되게 심하게 왔습니다. 예, 선생님. 예, 그래서 많은 약을 쓰고 또 병원에도 군병원에도 또 세번 입원했고 예. 혈압이 양갱 쏙 넘어가고 예. 그다음에 또 그 뭡니까 그 심률이 또 예. 그다음에 배고 많이 넘어가고 이랬거나 예. 제가 올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혈압약을 하루에 세 번씩 막 쓰고 그러니 예. 군내 되지 않아서 어서는 사람이 어서는 죽음이 길밖에 없다고 예, 본인 그래 낙심하고 예, 누워서 이러도 못하고 예, 그래 한숨 쉬고 그냥 그래게 저를 보내다가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서장 이야기 힘이 세고 또 네 가지 황금 면 황금을 어떤 이야기 들어갔고
0: 예,
3: 그다음에 또 뭐 예, 4500m 이상이 된 이야기 그렇게 난 황금으로 된 이야기 네 가지 들어가고 또 환경청은 5400m 이상 이야기 들어갔으니까 아 이야기 쓰면 되겠다고 그다음에 수치공은 그렇게 선생님 강의하시는 게 또 아이 수포를 치료한다 심근경색을 치료한다죠 그러니까 선생님
0: 예, 예. 심근경색이라면 예, 그러니까, 치료한다는 예. 이런 그런 이야기 조만이 없어 예.
3: 예, 그렇지, 예. 그렇지. 예. 그러니까는 이건 이번에 이 약 계속 좀 희망이 있겠다 해서 썼는데 정말 약은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이 약을 쓰니까 나 그다음에 한 달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예, 혈압 잘 내려야 그래. 한 달 조금 벗어지니까 혈압이 차차서 다 내려가지, 심률이 내려가지, 이래까 마지막 10달 써야. 예. 그 다음에 혈압약 됐다 말한다, 선생님.
0: 예.
3: 10달이든 이내도 혈압약 됐을까? 이런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예.
0: 맞습니다.
3: 약이가 그게 그랬거나 질량이 좋고, 천연적인 약되고, 정말 서장에서 직접 들어온 약이거나, 이 병이 큰 병을 그 다음 누구를 때려가지고, 본인이 제품 읽지 않고 혈압약 됐을까나, 이만한 약이 없다니.
0: 예, 약 효력이 이렇게 강한 약이 별로 없습니다.
3: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더구나에 어찌가면 이거는 딱 내 주통 이거 치료한다고 수치공을
0: 써있습니다. 예, 써있습니다.
3: 약효과 냈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0: 예, 이 예. 종풍도 이렇습니다. 예. 예. 딱 그 이 서장이 야생약 젤로 이렇게 만든 오염이 없고 예. 결국 산소 서장량이가 대단히 많고 이런 약 젤로 만들어서 이 그 종풍이 치료된다고 심근경색이 치료된다는가 하고 일반 이런 게 그 치료된다는 거 하고 예, 중풍이 치료된다는 거 약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약 효과가
3: 그렇습니다.
0: 약 효과가 예. 완전히 다릅니다.
3: 예, 예. 예. 그리고 이게 중풍 이게 그러니까 자꾸 대풍하고 또 중풍 이런 사람도 보면 기후 부족이만 맹이 없단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3: 근데 여기는 5,400m 이상 환경적이 엄청나게 그 맹이 사람이 많은
0: 길을 북돋아 주는 게입니다. 길이 그게
3: 예, 그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대풍 오지 않고 그 다음에 뭔가 맹이 없다는 소리 안 갔다고 맹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동산이 나가지 못한 게 동산이 계속 바깥으로 나가 거래돼 옷은 퍼퍼나 사용하고 또 한 가지 잠을 자야지 어렵지 않은 게 없어졌지 변비하게 됐지 그 다음에 콩팥을 허튼을 치료하면서 또 이게 그거 사득이 그것도 심했습니다. 발목이 예. 그거 손목이 부러 그 암사람이 다 그런 생각지도 못해 그게 이럴 수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 약은 심리혈관 질병에서는 이만의학 연맹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약 계속 쓰고 너무 우리 싸웠습니다. 선생님과
0: 예, 잘하셨습니다. 예. 이번에 예. 우리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3: 예, 우리 또 이모부터의 내경색이 또 두 번 왔지 그다음에 또 뭐 힘이라는 게 뒤뚫었지 다리 좀 한

0: 다가 약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달서 이제 야 이런 동양 옆도 이렇게 정말 주품하던 사람은 정말 이야기 제공을 하면서 또 이번에 우리 하던
1: 한달 쓰고도 팍 알리는 사람은 예, 팍 알립니다.
0: 예,
1: 이야기.
0: 예, 석달 썼습니다. 그래서 와 예. 와는 야 그게 거짓말도 나온다 그냥 바깥나가 거짓말도 어디서 바깥에 운동하지 정말 약은 힘이 센 약이고 좋은 약이랑 또 싸겠단다 이거니.
1: 예 이번에 우리 할도에 얼마 썼습니까? 예, 예 이렇게 예. 예 전화해서 이게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 보냐 세 곽이나 더 주니까나 아주 좋죠. 예, 이런 우리 할도 이때까지 없었으니까 예.
0: 그렇습니다.
1: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오.
2: 건강하십시오.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대대진 당야신 예방신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예, 혈압 조절이 안 돼서 몇십 년 동안 혈압약을 먹으니까 예, 간이나 콩팥이나 엄청 영향을 받게 됩니다.
1: 맞습니다.
3: 예, 그러던 사선수마 선생님 간길 듣고 신예방진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 잘 돼서 약속 달 반만에 혈압약 끊어버렸지. 야, 이 약만 먹어도 지금 영 혈압 조절 영 잘 됩니다.
1: 그렇게 잘 됩니다, 원래.
3: 예. 예, 야 정말 체중의 혈압약 제 이야기 정말 어디 있습니까?
1: 맞습니다. 예.
3: 그래 난 이야기에 대한 긍정을 더 항상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1: 긍정이 가지요 이야기 예, 정말.
3: 또 나는 이게 다 봤어 내 갱생이 두세 번 오면서 예, 야 그냥 어지럼증이 나지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머리 무거운 거 눈도 뜨기 영심 들었습니다.
1: 네.
3: 그리고 이제 이약 먹고 이등 상기 없어진 살 것 같습니다.
1: 예.
3: 네, 그리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서 평지에서도 몇몇 차 먹고 그러는데 아 지금 아무리 먼 거리 그래도 다리 아픈 줄지 모른다 지금.
1: 그럴 수 있습니다. 예.
3: 네, 그래서 막 선생님 말 맞다 나니 이 이야기가 예, 해발 4,500m 이상 되는 오염은 없는 야생 약자지 네 가지 연료 황금 약자가 들어가고 하니까
1: 예.
3: 바꾸니 먹어보니까 예, 다른 약에 비해서 다르다는 그
1: 느낌이 감다 원래 벌써
3: 예. 예. 맞습니다. 그래 예. 나는 예, 나처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꼭 이게 병원에서 선진적인 진단을 받은 것과 이거 약이 당약 신여바이나 이런 약이 공론 수질이 꼭 대비해서 쓰면 이렇게 나처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1: 그렇습니다. 이 꼭 이 그 병원의 선진 설비로 진단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 그래 받고 결국 그 지금 우리 방송되고 있는 약은 다 OTC 약입니다. 이 그래서 약과에 쓰여 있는 이 OTC 약이라는 거는 어느 누기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절로 공론 조치를 보고 본인의 증상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결국 다른 사람이 소개를 듣고 아, 내 아무거 이거 썼는데 정말 효과 이렇게 좋더라. 이러면 그 사람이 그 소개를 듣고라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약이 OTC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병원이 선진적인 설비로 진단하느니 이런 정확한 진단을 받고 본인이 병하고 그 공농주치에 씌어 있는 거 잘 대조해가지고 OTC 약이 그 공농주치에 씌어 있는 거 요거 잘 대조해가지고 내 병이 여기 매 있는가 이걸 잘 그 파악하고 이 약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그 명지한 선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손님처럼.
3: 그래서 예. 이제 옛날에 우리 활동도 얼마 했었습니까?
1: 맞습니다.
3: 예, 우리처럼 이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은 330원짜리 약을 세곽이나
1: 더 주지.
3: 네, 예, 이런 동기를 놓치면 정말 안 되잖아요.
1: 예, 이 처음입니다. 그렇게 준 이번에 이 약을 이렇게 오랫동안 소개해 주면서 이 지금 방송에 참가해서 문의하시고 사는 분들한테 세곽이나 주는 게 정말 5년 넘어 이거 강의 드리면서 처음입니다, 지금.
3: 예. 예. 그래, 이거는,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해서 36곽 지금 오늘 배달받아 쓰다 그럽니다.
1: 예, 36곽 배달받아서 쓰실 생각이 있으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배달받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이게 혈액 온종한 데서 몇십 년에 혈압약, 아, 이 약, 저 약 먹으면 고생하다. 정사님 강의를 듣고 심리방 듣고 먹고 있는데, 내가 약을 다 먹고, 예, 혈압이 온종되니까 혈압약 완전 끊었습니다.
1: 예.
4: 예. 그리고도 심리방만 먹고도 혈압 정사 안 되고, 예, 야, 조금 뭐, 이 혈압약은 끊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나
1: 맞습니다.
4: 정말 혈압 온종 약이. 예. 그리고
1: 서상약이 하도 효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혈압약을 끊는 것이 웬간한 약 같고는 아니 됩니다, 원래.

0: 글쎄 말입니다.
1: 예.
0: 그리고요, 나 경도마에 오른쪽 방팔이 있어서 항상 그런 집 속에 살다가, 난 넉다발만에 병원을 가 검사한데, 경도마 방팔이 싹 사라졌을 때 없어졌습니다, 지금.
1: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5달, 6달, 7달, 이렇게 잡숫고, 예, 경도마.

0: 그런 짐 들었습니다. 예.
1: 예.
0: 예. 그리고 또 심장답변에 관심병이들 항상 숨이 차고 어떻게 가슴에 쏙쏙 뛰는 거 안 나고 예. 특히 집에 들어와서나 예. 공기 없는 산소 부족 아주 그저 문을 열어놓고 아, 이래 좀 가슴이 나온 것 같고 예. 특히 벤츠로나 그래야 좀 야 숨이 탁 막힌 것 같아서 영 기타 막혔습니다. 예.
1: 아 그렇습니다. 예. 심장이 예, 나쁜 사람들은 예.
0: 예. 이야 뭐부터 예. 아 정말 땡처리야 혼자 타서 썰어 타도 숨이 막힌 것 같습니다. 숨이 확 나옵니다. 죽고.
1: 심장의 치료 때문에 그렇게 좋아집니다.
0: 예. 그리고도 나는 이게 전립선에서 소변을 확진하여 내려보셨는데 소변을 본 소변량이 조금씩 나가지 이러니까 자수만 갖고 자지 못하는 아침에 막 낯이거든 뭐 붓긴 같아 그렇지 그런데 이거 여름 생기방 후부터 소변 자수에 한 번만 소변에 말하자면 소변 자수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1: 예 그런 거 원래 치료하는 이야기니까
0: 예 그래놓고 잠 잘 때는 예 아, 머리 박아지 사람이 골거든 정신 나온다 이러노니
1: 네
0: 예, 그러나 이야기 하도 효과 좋지, 예. 아, 또 선생님 왔더라, 이게 서장이야, 이거 햇발 4,500m 오염은 약자를 그런지 하도 효과 좋을까, 나니. 이번에 홀도 대단히 좋습니다, 예.
1: 맞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예, 이런.
0: 그래, 이거 홀도 전화하고 좀 또
1: 치과도 주지.
0: 예, 이런 교회 정말, 이거 어떤, 정말, 우리는 장기를 벗길래, 이제, 우리 부부간이 계속 고소리 이야기 먹자고 저런 연수가 이번에도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아,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예. 241-7979번입니다. 예.
0: 예, 예. 예. 예.
1: 안녕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지금 우리 우리 활동하고 있는데 깜짝 이벤트 우리 활동이 5월 31일까지 합니다. 예. 이번 깜짝 이벤트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더 드시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17곽이 원래 5,610원인데 이번 이 우리 활동은 현금을 감해주는 우리 활동이기 때문에 그 현금 1,610원을 감해줘서 4,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17곽을 환자분들 놓고 말하면은 아, 약을 살 때 현금을 감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17곽을 사시면 본약 원래 제 그 장약 심리방을 거의 5곽을 더 드리는 것과 원래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1,610원에 달하는 이런 현금을 빼주니까 얼마 좋습니까? 예. 그 외에도 다성 비타민 B족을 3곽 더 드리는데 이 3곽이면 반년 드실 수 있습니다. 예. B족은 신진대 사를 촉진시켜주고 몸이 허약한 분들이 있으시면 빨리 처설 수 있습니다. 예.
2: 네, 그리고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내가 정량 심리방약 먹고 효과를 본 거 얘기하자고 그랬다.
1: 예, 말씀하시오.
3: 예, 2년 전에 가슴이 떨리고 밤에 자다가 숨이 올라와서 2시 번씩 안 잤다가 구려구려 고생했는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내 이야기 먹은 게 그 효과를 엄청 잘 받고 아무 일도 없어서 한 2년 먹다가 잠시 중간에 끊었습니다.
1: 하하, 일 없으니까 나이.
3: 예, 그랬던 게 제 작년 겨울에 갑자기 우리 영감이 또 녹음이 와가지고 내가 효과를 본 거 또 선생님 강의라는 걸 들어보고 하거나 영감이 아프리카 2차 내 이야기 들으신 게 효과를 너무 빨리 봤어요.
1: 녹공 치료에 좋지니까 원래.
3: 네. 예. 금방 버티다.
1: 예.
3: 어렵지 나고 다리 한 달 다리 좀 쓰지 못하고 응급을 때리기 서진 게 어제 꼬꼬리 걸어다니고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매일 활동하려고 정상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1: 이야기 덕분이죠. 예.
3: 예. 그 이야기 쓰니까 너무 효과 좋고 우리 엄마 나사진 거 보고 이 동네 아줌마들이 어떤 약 먹는가 물어볼까 내가 그래 알려주니까 여기 또 어떤 아줌마 부어 맞은 게 처음에는 걸어다니는 것도 삐뚤 때리기 꺾고 어쨌든 바깥 출입도 별로 못하던 게 그냥 한 달 자시고 지금에 바스 다 댕긴다.
1: 아 얼마 좋습니까? 예.
3: 예 영감 차에 앉아가지고 지금
1: 중풍 치료에 이게 그렇게 효과 좋습니다 원래.
3: 예 너무 좋아지고 정신 떨어라고 다 그래 동에서도 야 지금 그는 좋냐고 소개를 해서 이 아줌마 빨리 났다고 나를 자꾸 치세란다.
1: 이 아군이 소개를 하면 요가

0: 나이 먹는 이야기입니다.
1: 예,
0: 내가 이거 오랫동안 해봤길래 압니다.
1: 아, 저 아줌마 쭉 이렇고 그렇다면서
0: 예.
1: 나도 좀 먹어보겠다고 가슴에 자꾸 절리고 힘이 없고 다리 힘이 없고
0: 예.
1: 기어올란단다. 그래서 아, 예. 가슴에도 지금 싸겠다고 지금 내가 알려달라 하는데 지금 왜 활동이 좋으니까
0: 얼마 좋습니까 이번이 활동이 예.
1: 그랬는데 그 아줌마는 배달해 달래겠으네. 오늘 배달 받다고요?
0: 예, 배달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예,
0: 건강하십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아, 그리고 이 비족은 또 이 구강기양이 있는 이런 분들 몹시 고생하지 않을까. 예, 구강기양으로 인해서 예, 이런 분들이 쓰시면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눈에 떨고 있는 눈약을 드리는데 이 눈약이 그러니까 성분들이 아주 좋습니다. 예, 황금웅당분 추출물에서 또 추출을 해낸 거하고 금우나 추출물하고 진주가루에서 추출하는 이런 추출물하고 장홍화 추출물 또 야생에서 자란 국화 추출물하고 국이자 추출물 또 결명자 추출물 정말 눈이 좋다는 이런 이 아주 좋은 이런 중약재가 다 들어갔죠. 예. 이런 눈약에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예. 이 세 곽이면 아, 석 달 동안은 쓸 수 있습니다. 예. 예. 결국 36곽을 사시는 분들 7,128원이 살 수 있는데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36곽이 원래 11,880 80원입니다. 예. 그런데 7,128원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집적에 4,752원을 덜어주기 때문에 아, 이만한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약을 싸는 이런 분들 놓고 말하면은 현금을 덜어주는 것만큼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예. 예, 상대적으로 36곽을 사시면 약을 더 드린다 할 때 장약 심리박 16곽을 더 가지고도 또 132원을 더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외에도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 해삼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이런 해삼인데 이런 야생 해삼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번 깜짝 우대 활동 기간이 5월 31일까지만 생방송에 참가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약을 사시는 이런 분들 본약 장약 심리방을 세 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가치가 세 곽이면 990원이 되죠. 예, 이런 약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번 우리 활동이 포인트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인체 내에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모든 기관이 다 쇠퇴해지지만 특히 혈관 노화라는 것이 아주 무섭습니다. 예. 직접 우리 눈으로 들여다보지 못할 뿐이지 사람이 외모처럼 늙어갑니다. 예. 사람과 혈관은 함께 늙습니다. 예. 이 사람이 수명은 혈관이 건강과 함께 하죠. 예. 사람하고 혈관은 동수명이라는 말씀 올려드립니다. 예.
2: 네, 스승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당위 상무위원회는 확대회를 소집해 주황 생태환경보호 독찰 통보와 성당위석의 황강의 회시 정신을 전달하고

0: 위주의 시정 실시 사업을 연구 포착했습니다.
1: 2026년 연변 축구의 고향 문화 시즌 가동 및 동북 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출정식이 용정 해란강 축구문화 산업단지에서 있었습니다.
0: 1년 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전환 승격의 모를 받고 연변 우선 전자상거래 생방송 프로젝트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전통 매체 플러스 신매체 전자상거래 융합 발전 새 경로를 성공적으로 탐색해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회는 20일 확대회를 소집해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 통보와 성당위 서기 황강위 회시 정신을 전달하고 우리주 시정 실시 사업을 연구 포착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 호가복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생태문명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록수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며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에서 통보한 문제에 대조해 책임을 다지고 엄격히 시정하면서 하나를 들면 셋을 알고 체계적으로 다스려 착실하고 확실한 시정 성과로 대중관심에 대답하고 독찰 시험지에 답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생태환경보호독찰을 전개하는 것은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생태문명 건설과 생태환경보호를 강구하는 중대한 제도적 배치입니다. 우리주는 장백산 중부지역과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핵심구역에 위치해서 지역 생태안전과 국가 생태안전, 나아가 동북아 생태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에서 통보한 전형적 사례는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단점과 약점을 지적하는 바 우리 주 일부 지방과 부문의 생태환경보호사업에 여전히 비교적 큰 차이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 시정사업을 잘 들어주는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절실히 증강하면서 정치적 입장에서 보고 처리하며 시정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 시정을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수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하는 실제 행동으로 삼고 습금형 생태문명 사상을 관철 실시하는 중대 조치로 삼으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동경을 만족시키는 유력한 수단으로 삼아 환경보호독찰 시정의 후반부 문장을 착실하게 잘 작성함으로써 실질 사업 성과로 연변의 록수 청산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문제의 시정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고 층층이 책임 사슬을 단단히 조이며 가장 견결한 태도와 가장 유력한 조치로 시정 실시와 문책 추궁을 잘해야 합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에서 통보한 전형적 사례에 대해 한 개 사건 한 개 전담반, 한 개 문제 한 개 방안을 견제하면서 관건 부분을 들어주고 원인을 분석 연구해야 합니다. 기술 규범 표준을 엄격히 실시하고 시정 책임, 조치, 시한을 명확히 해 조속히 시정 성과를 형성함으로써 기준에 도달하는 대로 검수하고 종결해야 합니다. 문제 책임을 신속히 철저히 규명하고 규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숙하고 정확하게 책임을 물으며 규율과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고 절대 묵인하거나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첩된 신소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접수하고 전부 받아들여야 하며 조건이나 리유를 불문하고 일일이 분석 판단해야 합니다. 책임연계 기재를 건립하고 처리 시한을 단축해야 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그치 추진해 조속히 효과를 보고 단기 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기일을 역배치해 기한 내에 종결시켜 모든 일에 대답이 있고 매 사건마다 락착이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 반응 문제는 단점과 약점을 검시하는 고리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책임을 다지고 사업 허점을 보완하며 치리 효능을 제고하는 계기입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하나를 들면 셋을 알고 표본 동치를 견제하며 문제 근원을 깊이 파헤치고 제도 나사를 꽉 조여야 합니다. 당면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개별적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공통된 문제도 해결해 류산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리머미 초원 부문 삼림공업 집단에서는 야생동물 보호, 벌채지 갱신 조림, 자연보호지 법률 규정 위반 문제 정돈 등 전문 행동을 깊이 실시하고 함부로

0: 수렵하고 규정을 어기고 개간하며 불법 점용하고 관리보호가 따라가지 못하는 등 문제를 집중 정돈해 림업초원 생태보호 붉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수리 부문에서는 전주 하천호수 범인의 규정 위반 모래 채취, 네 가지 혼란 현상 반등, 수자원 관리 통제가 엄격하지 못한 등 문제 정돈을 통괄적으로 잘하고 하호장제 직체 리행 심사, 모래 자갈 자원 감독 관리, 수생태 보호 회복 등 제도의 강성 집행을 강화해 하천호수 관리 질서를 1층 규범화해야 합니다. 자연자원 부문에서는 광산자원 불법 채굴 단속 및 광산자원 회복 전문 행동을 집중 전개하고 무허가 채굴, 구역 초과 채굴 등 위법 행위를 엄격히 조사 처리해 광산자원 개발이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며 효율적으로 리용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농촌 생태환경 질의 박약, 농업면 원천 오염 관리 통제 미흡, 가금가축 사양 오염방지 미흡 등 잠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농업 오염방지와 농촌 주거환경 정돈을 깊이 전개해 농촌 생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동해야 합니다.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부문에서는 건축 쓰레기 발생, 운송, 수납 처리, 전사슬 감독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법과 규정 위반 투기, 운송, 처리 행위를 엄하게 타격해 도시농촌 주거환경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정부 부주장, 주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20일 우리준은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1진 곤종신소 신고 사건 도합 6건, 중점 사건 2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훈촌시 1건, 중점사건 1건, 도나시 1건, 도문시 1건, 왕청현 3건, 중점사건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그중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66.7%를 차지합니다.
0: 2026년 염변 축구의 고향 문화시즌 가동 및 동북축구연맹전 염변 대표팀 출정식이 20일 오후 룡정 해령강 축구문화산업단지에서 있었습니다. 축구의 향연, 다채로운 염변과 함께를 주제로 한 이번 활동은 주체육국과 룡정시 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염변축구협회, 룡정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체육국에서 주관했으며 전주의 축구령맹을 응집해 축구 문화관광융합의 세상을 함께 열었습니다. 부조장 윤조휘가 가동식에 출석했습니다. 가동식 현장에서 특색 민족 가무와 축구 활력이 어우러져 연변 가무의 고향과 축구의 고향 두 가지 매력을 전시했습니다. 활동에서는 2026년 연변주 축구 경기 일정을 대독하고 2026년 연변 축구문화 추천 소개관 명단을 공포하고 이름패를 발급했습니다. 또 축구 따라 연변 관광 지안사를 대독하고 경기 특별 소비 혜택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선수 대표, 축구팬 대표들이 각기 공정 경기를 치르고 문명하게 경기를 관람할 때 대해 태도 표명 발언을 했습니다. 주체육국 관련 책임자가 동북축구연맹전 참가 연변 대표팀의 집결 깃발을 수여했습니다. 윤조휘가 2026년 연변 축구의 고향 문화시즌 가동,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출정을 선포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두지박입니다. 연민주를 대표해 제1회 동북축구연맹전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이번 제1회 동북축구연맹전을 위해 목적성 있게 훈련을 했습니다. 경기에서 우리의 평소 훈련 내용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연변의 용감한 품격을 보여주렵니다. 단연내 연변축구팬들은 시종 축구팀과 함께 해왔는데 그들은 연변축구 발전에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출정식에서 축구팬들의 뜨거운 열정은 고향 축구팀에 큰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연변 축구팬 련의회 회장 고원철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 곧 시작됩니다. 우리는 100명의 축구팬들을 모아 곳곳에 갑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겨 좋은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4개 성의 문화교류, 경제교류, 체육교류를 강화하게 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우리의 청소년 축구훈련 수준을 제고하고 사회체육, 사회축구를 발전시켜 모두가 축구를 좋아하게 함으로써 축구의 저력을 더욱 두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출정한 연변팀은 연변 농정

0: 축구 구라포 예비팀을 주축으로 현지 우수 축구 인재들을 받아들였으며 체계적인 훈련을 거쳤습니다. 5월 23일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후코트 팀과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 1년 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전환 승격의 모를 받고 연변 우선 전자상거래 생방송 프로젝트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전통 매체 플러스 신매체 전자상거래 융합발전 새 경로를 성공적으로 탐색해냈습니다. 프로젝트는 실시된 이래 시장화 운영, 현지화 자원 발굴, 브랜드화 전파를 빌어 사회 효익, 경제 효익, 인재 양성, 농업 조력의 여러 가지 돌파를 실현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 전통 매체 혁신 전환에서 성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주류 매체 용량으로 연변 특색 산업 인기 상승, 지역 문화 전파, 향촌 진흥에 조력해 매체 융합과 지방 발전 봉사 쌍방향 상생이라는 우수한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틱톡 생방송실 방송인들이 네티즌과 열정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주문이 실시간으로 갱신되며 현장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1년 내 연변 우선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우세에 이탁해 내용 전파와 전자상거래 판매를 심층 융합했는 바 생방송 내용은 미식을 매개로 문화를 내포로하면서 고객들이 좋은 물품을 구매하는 한편 연변의 지역 풍정과 민족 문화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연변 우선은 실내 일상 생방송을 완수한 토대에서 한 해 동안 32차례 실외 생방송을 완수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전 플랫폼 계정 팬이 루계로 129만 명이 늘어났고 생방송 단말과 영상 단말의 루계 루출량이 각기 연 8억 차와 6억 차에 달했습니다. 18명의 종업원들은 전통 방송인에서 능숙한 생방송 판매 달인으로 거듭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사업의 다원 발전에 인재 역량을 비축했습니다. 1년간 전반 플랫폼에서 루계로 180만 건의 판매를 완수한 가운데 판매액은 초기에 월 평균 45만 원에서 한 달 한 개 플랫폼에서 최고 554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방송주간 공혜은입니다. 최초의 단일 틱톡 플랫폼 생방송에서 점차 틱톡, 영상 개성, 콰이소우, 소홍서 및 핀도더를 포함한 여러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생방송 기반 전자상거래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통적인 선반 확대하고 지역 브랜드에서 전국 시장내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1년 내 연변 우선을 통해서 115만 봉지의 제품이 판매됐는데 판매액이 430만 원에 이릅니다. 방송 매체의 공신력에 힘입어 연변 우선은 업계의 광범한 인정을 받았는 바 선으로 틱톡 공식 선두 상품 판매 생방송실, 길림성 청년 전자상무협회 브랜드 추천관 및 흥변부민 전문 생방송 인도자 등 영예를 따내면서 전성 매체 융합 발전의 우수 사례로 됐습니다.
0: 5월 20일은 한해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와 발음이 비슷해 연인들이 결혼 등기를 하는 길로 떠올랐습니다. 당일 연결 영정 등지의 민정 부문에서는 혼인 등기 특색 활동을 펼쳐 다양한 형식으로 혼례의 새 풍습을 선도하고 문명 가풍을 전파했습니다. 20일 영정 비암산 건강양생 휴가군은 사랑의 분위기로 가득 찬 가운데 우리 주 첫 결혼 연애 문화 개혁 등기 방문 지점이 이곳에 락착했습니다. 룡정시에서는 혼인등기처를 풍경군의 백명고택에 옮겨오고 혼인등기 새 봉사 모식을 내왔으며 특별히 여러 쌍의 연인들을 현장에 요청해 몰입식으로 규범적이고 온정이 넘치며 간소화된 신식 혼인등기 전 과정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삼늘군의 안내하에 이들은 차례로 정보 확인, 결혼증 발급 등 절차를 마쳤습니다. 현장 체험 참가 신혼부부 대표 조희갑니다. 비암산에서 결혼 등기증을 받게 되어 아주 즐겁고 이 추억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풍경이 아름답고 전경도 낭만적으로 배치했으며 또 조선족 특색도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가정을 잘 꾸려나가렵니다. 룡정시 민정 및 퇴역군인 사무국 국장 우리입니다. 향후 봉사를 지속적으로 지속하고 상시적으로 특색등기 봉사를 전개하며 합동결혼, 혼속문화절, 결혼기념일 서약 되새기기 등 활동을 내와 이곳을 사랑을 증견하고 행복을 전달하며 새해 기쁨을 인솔하는 연변주의 아름다운 대표적 방문지로 만들어 문명한 혼속이 살아

0: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게 하고 달콤 경제가 롱정의 문화 관광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도록 하렵니다. 연결시 민정구 혼인등기처 대청에도 기쁜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연결시 민정구 혼인등기처에서는 따뜻하고 장엄한 의식을 마련해 신혼부부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활동에서 연결시 민정구 관련 책임자가 매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증을 발급하고 진심 어린 축복을 전했습니다. 결혼증을 받은 신혼부부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신혼부부 장근 맹흔입니다. 우리는 5월 20일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의미가 매우 좋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활동도 매우 많아서 아주 좋습니다. 의식 현장에서 신혼부부들은 문명혼속 제안서를 읽었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행복 탁본 기념 액자 제작 순서가 마련되는데 신혼부부들은 손을 맞잡고 탁본을 만들어 5월 20일에 달콤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근래 우리 주에서는 신시대 결혼연애 문화개혁 건설에 초점을 두고 결혼 루습을 타파하고 문명건강 결혼연애 새 기풍을 육성해 광범한 청년들이 문명 절약 건강 향상의 결혼연애관 가정관을 수립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 주에서는 결혼연애문화 개혁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문명 새 기풍 전파 경로를 계속 넓혀 문명한 결혼연애 새 기풍이 부단히 전파되고 조화롭고 문명한 사회 새 기풍을 전력 조성해 전주 정신문명 건설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변 고급 쥐사도구 농기구 그림글 전시가 18일 도나시 역사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전람은 신석기 시기에서 근현대까지 연변의 쥐사 경작 문명 발전 역정을 전시하고 여러 민족 선민들의 생산생활 지혜를 보여줘 여러 민족 융합 공생의 역사를 재현했습니다.
1: 훈춘시 마천자향 남산촌의 훈춘 모란원이 개화기를 맞이한 가운데 활짝 피어난 모란꽃들이 절경을 이뤘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박홍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화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종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종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종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때로는 봄처럼, 때로는 그리움처럼 우리 곁에 은은한 향기로 남아있죠. 오정욱 작사, 남려령 작곡의 김송림 가수가 부른 사랑은 향기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향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나요? 이 노래와 함께 그 따뜻한 향기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향기롭기도 하지만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끝없이 사랑이 무엇인지 묻고 답하죠. 김종덕 작사, 지혜선 작곡의 최용 가수가 부른 사랑은 이런 거야를 전해드립니다. 사랑의 본질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풀어낸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이 노래를 들으시며 자신만의 사랑의 정의를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내 인생의 핸들을 잡아주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허강일 작사, 허소라 작곡의 박소영 가수가 부른 내 인생 핸들 잡은 당신을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 후에 문의전화.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발효 동충하초균분 특별 이벤트 소개

0: 드립니다. 여섯 곽 사시면 네 곽을 드리고 남경 동인당 블루베리 여팡소 세 곽, 코인자임 큐십 세 곽을 드립니다. 아홉 곽 사시면 열한 곽을 드리고 남경 동인당 블루베리 여팡소 다섯 곽, 코인자임 큐십 다섯 곽을 드리고요. 열여덟 곽 사시는 분들께는 스물세 곽을 더 드리고 남경 동인당 블루베리 여팡소 다섯 곽, 코인자임 큐십 다섯 곽 드리고 추가로 599원 가격에 칼슘 철 아연 셀레늄 단백분 두 통을 드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198원 가격에 국화차 선물 세트 두 세트 더 드립니다. 행사 기간은 5월 20부터 30일까지고요.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 혹은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 이번 우대 활동은 30까지 진행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우대 활동이 특전문은,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더 드리면서 또 노인 분들에게 필요한 영양 보충제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예, 결합해서 쓴다 하면은, 예, 로넨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도 하고 예방도 되고 또 몸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블루베리 여팡소라 할 때는 항산화 작용하고 미세 순환을 개선시켜서 시각 피로를 완화시킵니다. 예, 눈이 항상 불편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망막 황반부의 핵심 성분이기 때문에 눈 조직 노화도 늦춰주고 눈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눈이 자주 마르거나 붓거나 눈에 염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쓰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코엔자임 Q15는 심장 영양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심장을 보도하고 심장세포의 활성을 높이는 이런 심장 영양 보충제입니다. 예, 그리고 코엔자임 Q15는 마치 심장세포 내부의 충전기와도 같아서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동시에 심근세포가 손상받지 않게 방지하는 작용도 합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저도 이 동충하초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 동충하초 써보니까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네.
2: 이 그런 당뇨로 오래 여러 가지 합병증이 들어와가지고 수태 많이 고생했습니다. 성도 나쁘지, 신강하고 폐 같이 물도 타고, 그 다음에 또 관심병도 있고, 그러면 심장에 물이 찬 피해도 또 같이 무슨 물이 찬도 그렇을 때라.
1: 예.
2: 예, 그러면 이건 고사 많이 하고, 약도 수태 많이 쓰고, 그래도 별로 해결도 못 받고 그랬는데, 내 이 동성하초로 선생님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서 정말 이 4,500m 고온지대에서 자라면서 겨울에는 벌레 되고, 여름에는 풀이 되고, 예. 지금 무슨 다른 약서들이 그런 데서 자란대도 믿을 수 없는 이 동충하초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약이고, 써보니까 한 가지 동충하초를 한 가지 가지고 여러 가지 병이 나가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2: 또 동충하초를 바르는 시기는 거의 30대 이상 이 약 효과가 좋지. 어제 써보니까 아이 쉽게 군심이 뭐 이 군심 저 군심 없이 날마다 빙이 좋아지니까, 야, 이, 용 동충하초에 대한 느낌이 용 좋습니다.
1: 네.
2: 이번에 새로운 또 우대 활동도 시작해서 이 주는 약들이 모두 용 좋은 것 같은데, 또 3일에서 배달 받아야 합니다.
1: 예, 지금 우대 활동은 이 영양 보충제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지금 노인분들이 냄새 있으면 또 이 여름에 힘들어 합니다. 예, 다심내혈관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번 활동에 참가하셔서 이 동충하초하고 이 영양 보충제들을 같이

0: 짙으면은 이 여름 또 무사하게 남다. 예,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3: 나도 지금 뭔가 뭐 동승하처럼 먹고 있는데 먹기 전에는 방송 많이 들었댔습니다. 지금 진짜 먹어보니까 좋았을 때다.
0: 네.
3: 4,500 몇어 높은 고산지에서 자란 약들 얼마 많습니까 지금. 많지 않고 그래도 이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 풀로 된 이 동충하초만 먹어보니까 제일 믿음직한 약이 맞을 때다.
0: 네.
3: 그리고 발효된 약이 아니고 뭐니까. 그래서 먹기 전에는 원래서 비관제 영이 약해 됐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 후유증도 두 번씩 하다니까 후유증 얼마나 오래가는지 지금까지 그냥 목에 기침 가래서 올라오게 기침 그냥 나고 간지간지 거린다 말입니다. 근데 이거서는 이제 녹달 먹은데 목이 가려서 없어진다. 기침 많이 난다. 예.
0: 호흡기는 아주 좋습니다.
3: 예. 저녁에 자산을 가려서 골라서 목이 자꾸 간질간질 거려서 기침을 다시 못했는데 이상해서 완전 없어졌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목이 지금 편안하습니다. 그리고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만 한 마디 돌아지면 또 잊어지고 들으면 또 잊어지고 아니 물건을 싸다 놓으면 또 그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어디 둔 거 모른다면 자꾸 두벅지라도 그래 안 세세 두벅지라도 또 마타나 이러더라 말입니다. 이 손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리고 예, 머리 그냥 킹하고 예, 올바라고 이랬댔습니다. 굉장히 머리도 지난 시간에 많이 막아집니다. 지금 올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내 지금 오늘도 아까 더 배달해 먹자고 그랬다.
0: 네. 지금 또 활동이 또 좋습니다. 예.
3: 네.
0: 예. 아홉 가게 11과 18 가게 23곽 드리면서 이 블루베리라든가 이 규식 단백분 예, 국화차 이런 거 다 또 드립니다.
3: 규식은 심장이 좋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심장 충전기라고 한다. 예. 그래서 여름에 동충하쪽 같이 쓰시면 더 좋습니다.
3: 예.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0: 2830666번입니다.
3: 2830666번입니다.
0: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저도 동충하초 바르기 근본이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이젠 잠이 오지 않아서, 그래서 보통 12시 1시 그때 잠, 그런데 이 약에서 잠이 잘 오면 이것입니다.
0: 예.
4: 그리고 소화가 잘, 소화가 안 돼서 밥은 얼마 먹지도 못했는데, 이거 쓰고 또 소화도 잘 되고, 혈압이 또 온전된데, 혈압이 항상 올라가다 내려가도 다들 심하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 하니 지금 그 증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4: 그리고 심장에도 좋았을 때다.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했는데, 지금 숨 다 차고 침침하지도 않고, 그때 면역력이도 나빠졌습니다.
0: 예.
4: 항상 쫄감 감기 왔는데 지금 어지간해서 감기 안 걸린다.
0: 네.
4: 이리 또 밤새도 자잤습니다. 뭐 하루 전 대여섯 번 봤는데 이약 쓰니까 그래서 한번 자고 어떤 데는 안 보여. 어쨌든 한 가지 자고 여러 가지 비용도 얼마 좋습니다.
0: 네.
4: 그래 이번에 활동 합니까? 아까 싸서 계속 쓸 예산입니다.
0: 예, 활동기가 예, 30까지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830666번에 인차 연계하십시오.
4: 네, 알겠습니다.
0: 예.
2: 안녕하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5: 동통하초 지금 선택에 쓰고 있습니다.
0: 예.
5: 문진이 혈압도를 알리고 자꾸 기침 가라지 쓰는데 관심 빼있으면 일상이 숨력도 고르겠고 심장통도 생기고 특히 밤이 소변 차수가 자꾸 이래서 내 지금 동통하초를 선택에 쓰고 간뒤 그러니까 좀 많이 좋습니다 지금.
0: 네.
5: 내가 조절이 아이들 모두 많이 나고 늘상이 기침간에 뜬게 그게 좀 떨어지고 특히 밤에 소변 차수가 잡힌 게 차수가 지금 주니까 사람 잠도 지금 제대로 잠도 아직도.
0: 네.
5: 이제 그 아이 관심 빼있으면 늘상 심리도 골 같은 것도 많이 나고.
0: 네.
5: 이제 팔 생기거든 이거 통증들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은 게.
0: 네.
5: 이제 우리 활동이 특별히 좋다니까 활동 참관에. 또 아홉가 배달받은 오래 쓴다고 된다.
0: 네. 그 소변 차수가 정상이 됐다 하는 거는 콤파치가 좋아졌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동충하초를 쓰면은 전체적으로 원기까지 회복이 되면서 몸이 다 좋아집니다. 예, 지금 활동이가 30까지입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5: 알겠습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통증 하천은 중의학적으로도 신장과 폐의 작용해서 허약한 신장, 예, 신체를 보양해주고 기를 돋궈주면서 기침 가래, 오래된 기침 가래라든가 천식이 있거나 빈혈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예, 때문에 신체 전반적인 기를 도와주는 데서는 예, 발효 통증 하천 균분이가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본약재 자체의 통증 하천은 전 세계적으로 예, 아주 귀중하고도 좀 특별한 이런 약효를 가지고 있는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실제로 보면은 통증 하초가 저혈구를 증식시키고 이 과산화 지질을 제거하면서 산소 소비량을 억제한다는 것이가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통증 하초라 할 때에는 만병통치약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 바로 옛날에 약이 없고 병기 종류가 많지 않을 때에는 예, 통증 하초로 써서 병을 치료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면역 기능도 강화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또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예, 지금 노인분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약을 써서 좀 나은 같은데 몸이 전체적으로 허약하면서 회복이 잘 안 되죠. 예, 지금 회복기가 오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발효 통증 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 회복을 도와주는 데서 효과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좀 오래된 천식이라든가 신장 질환에는 예, 아주 좀 특별한 효과가 있고 로화라든가 항균항 바이러스 효능이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이 뜻인 즉 우리 자주 감기를 하거나 또 유행성 감기에 걸리면서 한번 걸리면은 잘 오래 낫지 않던 이런 분들은 발효 통증 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예, 이 치료가 빨리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통증 하초는 신장이 양기를 보충해 주고 정력을 강화시켜 주면서 남성분들이 예, 몸을 건강하게 해 주는 데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내 전화인가?
1: 맞습니다.
2: 예, 나 통증 하초 여러 번 먹고 있는 사람인데, 야, 이 약 먹은 게 정말 좋습니다.
1: 예.
2: 이 약을 선생 강의를 듣고 예, 먹었는데, 이 가슴이 좀 침침하고, 예, 올라와, 좀 걸으면 숨을 차고 이랬댔습니다.
1: 예.
2: 그런 게, 이 약 먹은 게, 정말 무슨 다른 약 먹어도 조금 먹으면, 이런 것 같은 하다 떠도 그렇고, 그렇고 한데, 이 약은 예, 정말 좋습니다.
1: 예.
2: 정말 예, 먹기도 좋고 얼마나 좋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깜빡깜빡 하면서 예, 자꾸만 뭐 잊어버려가지고 예, 찾지 못하고 이랬댔습니다.
1: 네.
2: 나는 정말 치마 올까봐 무세바 했는데 그것도 이렇답니까?
1: 네. 이 뇌기능 향상이 아주 좋습니다. 예.
2: 그 정말 어제 이거 먹으면 치냐는 아예 어제 예?
1: 예, 꾸준히 쓰십시오. 그래서 예. 예, 치매도 방지하거니와 이 뇌신경 전달 물질을 예,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오래 쓰다 보면은 삶의 질이가 많이 좋아진다. 많이 또로로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2: 예, 맞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예. 자고 깨어나면 아침에 그리 멍퉁하던 게 아침에 훨 일어나면 정신 안, 이런 거 안 예. 난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그런 효과를 예. 봅니다. 예.
2: 정말 충신합니다. 이 약이 예. 먹을까나.
1: 예.
2: 그럴 때 내가 그랬어. 야, 이 약이 정말 겨울에는 벌레고 여름에는 풀로 난다는 이런 약인 게 정말 좋긴 좋다고. 예. 그래서 예, 섭외를 닫아가지고 영 고사했습니다.
1: 예.
2: 야, 이 섭외를 닫아서 얘 내 정말, 나 지금 밤이고 계속 어떤 사람은 밤만 그렇던데 난 낮에 내 물 썼나 나도 그럼 물 닫아서 섭외 말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약 먹은 게 갖다 이럽지 않을까?
1: 네.
2: 아, 정말 약은 약입니다. 정말 이게 네. 약이지. 정말 이런 게 약이지.
1: 네.
2: 아, 정말 내 이걸 내 스탄 돈 썼는데 약 먹었는데 아예 됐대다.
1: 네. 맞습니다.
2: 그래. 예. 그래. 왜 다리 아파 어디를 가자면 얘 가자도 앉아서 좀 앉아있다 가야 되지. 그냥 가자면 다리 막 저리면 얘 이렇게 펑성펑성 이렇게 물안게 되더란 말입니다.
1: 네.
2: 그래서 예, 무슨 내 약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무릎이 이래가도. 근데 그것도 이렇지 않을까 많이 났습니다. 지금은 예. 아예 없는데 예?
1: 예.
2: 많이 났어졌습니다.
1: 예. 그 다리 시리고 아프고 맥이 풀리고 이런 증상도 다 개선됩니다.
2: 오래 먹으면.

0: 그래갖고 얘 손발이 차가워가지고 얘 손발 차가워가지고 그냥 이 발이 시려서 얘 이불 밑에서 이렇게 아무리 어째도 녹지 않아가지고 얘 손을 이래 주물고서 녹이고 이랬댔습니다.
1: 네.
0: 근데 이하고 먹을까 얘 손은 먼저 얘 그렇게 차갑던 게 손은 이렇댐까 이게 지금은 얘 내가 지금 반년 먹는가 그런데 발이 요즘 막 땀 나옵니다. 야이 약이 정말 좋은 약입니다. 먹기도 좋다니까 아침에 한 번만 먹으면 다른 뭐 먹을 이런 걱정이 없었어요. 다른 약은 세 번씩 먹은 또 먹었는지 어쩌면 어쩌면 나 있으니까 그렇더란 말입니다. 야,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입니다. 난 앞으로 계속 이 약으로 일생 보낼 예사입니다.
1: 예, 고주의 쓰십시오. 지금 활동기간이 30까지입니다. 예, 이번 활동 또에 블루베리 여팡소도 드리고 교십도 드리고 담배뿐 예, 고카차 이런 것 드리기 때문에 이번 활동 또 이용하십시오.
0: 예, 25일날 또 나오고
1: 예.
0: 보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나 혹은 가래가 많거나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오랜 질병을 앓은 뒤에 회복해서 아주 효과적이고 로인병에도 아주 탁월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혈이라든가 평상시에 추위를 많이 타거나 그리고 콧물, 눈물이 많은 경우에도 이런 분들에게도 효과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한다 할 때에는 동충하초는 인체 여러 곳에 작용해서 활력을 주면서 약한 체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로화를 방지하는 데서의 보약이고 로화를 일으키는 이런 활성산소도 억제해주면서 각종 균에 대한 이 항균 효과하고 항바이러스 효능이가 아주 뚜렷합니다.
3: 네.
2: 때문에 좀 자꾸 만성염증이 몸에 생기거나 혹은 오래된 이 폐질환이 있거나 혹은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양기가 허약해서 발생하는 좀 허리가 시리면서 아프거나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또 차갑고 손발이라든가 아랫배가 차갑고 대변이 무르거나 설사를 하거나 그리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힘이 없이 소변을 보는 이런 증상에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이 몸이 냉한 이런 체질에서 그리고 몸이 좀 허약해서 힘이 없다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3: 네.
2: 그리고 동충하초는 아주 귀하고도 비싼 이런 약재죠. 그리고 동충하초는 전통적으로는 폐하고 신장의 강장제로 옛날엔 불려왔습니다.
3: 네.
2: 때문에 호흡기 질환

0: 하고 필요해서 에, 약한 체질 개선에서는 효과를 아주 뚜렷하게 봅니다. 에, 그리고 동충하초는 적응성 물질이고 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에, 신체를 정상화시키는 이 효능이 빠릅니다. 예, 어떤 분들은, 아, 젊었을 때는, 예, 아무 일도 아닌 일이가 지금 연세가 들면서 몸이 허약하면서, 아, 별난 일이 아니래도 좀 오랫동안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고, 또 오래 기억하는 분들이 있죠.
1: 네.
0: 이런 거는 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네.
0: 몸이 허약해졌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바로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러한 증상 개선에서도 효과가 좋고 몸을 든든하게 해서 어떤 스트레스든지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1: 네.
0: 예, 우리 나이가 들면은 몸만 허약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같이 허약해지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 아, 정신건사를 하기 더 바쁘다. 몸으로 약을 먹으면 되는데 이 마음이 허약해지는 거는 이게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죠.
1: 네네.
0: 이런 거 느낍니다. 한 70, 80대 되면은
1: 네.
0: 예, 벌써 아무리 씩씩하던 분들도 예, 좀, 아, 좀 이 약해지는 게 알기죠.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하려 한다 할 때에는 바로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문제는 신체가 균형이 깨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약한 부위부터 병이 발생합니다.
1: 네.
0: 예, 어떤 분들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소화 계통이 약하면은 소화 계통에 먼저 문제 생기죠.
1: 네.
0: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혈관이 약하면은 또 혈압이 올라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잠이 안 오거나 이런 증상이 또 나타납니다.
1: 네.
0: 예, 근데 우리 이 동충 하초로 보면은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런 적응 물질이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의 균형을 유지시켜서 건강한 몸을 보존하는 데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활성 물질을 갖고 있어서 특별히 예, 이 산화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포 손상을 최소화시켜서 산화 스트레스를 극복시켜서 전반적인 건강에 예, 아주 중요한 이런 작용을 합니다.
1: 네.
0: 예, 아까 한자분처럼 한해 이거 한 8년 드시니까니 예, 몸도 좋아지고 아, 이 건강해지는 게 알긴다 이런 예, 효과를 보는 것이가 바로 이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항산화 성분이 가장 좋은 이런 공급원이라 합니다.
1: 네.
0: 예, 우리 항산화 작용하자면은 항산화 성분이 있어야 되죠.
1: 네.
0: 이 성분이 공급원이가 바로 동충하초다 이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에 함유된 모든 이 생, 아, 저, 이 성분들은 예, 우리 인체에서 예, 많은 이런 생식 활동도 지원하면서 손상받은 예, 이런 아, 부분을 많이 보충해 주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아, 이 강장제라는 얘기 맞구나 예, 쓰고 보니까 몸이 많이 강해진다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다양한 방식으로서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킵니다.
1: 네.
0: 예, 우리 단순히 아, 영양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기능을 높여주면서 결합해서 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집니다. 예,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폐질환 치료에서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이런 예, 연구 결과도 있거니와 선천적인 면역력 증진에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이 뜻인즉 하나는 원래부터 날 때부터 몸이 허약했다 이런 분들도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하면은 좋은 효과를 봅니다.
1: 네.
0: 그리고 동충하초의 이런 선천적인 면역 증진은 예, 모든 내장 기능 향상에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장내 세균도 사실상 우리 면역

0: 관광에서 많은 관련이 있죠. 이 동충 하초를 쓰신다 하면은 이런 위장과 관계되는 림프 조직하고 전신 면역력까지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좋은 효과로 봅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1970년대에 창작된 김경련 작사 안국민 작곡의 조국의 화원에서 보내드립니다. 활짝 꽃피어 아름답게 물든 조국의 화원 풍경, 조국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희망이 담긴 가요입니다.

이어서 원어연 작사 성규화 작곡의 마음을 나누세요 보내드립니다. 서로 아껴주고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정을 담은 가요입니다. 리설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60년대 창작된 김창석 작사, 동희철 작곡의 선풍금 타는 총각 준비했습니다. 선풍금을 타며 즐겁게 노래하는 총각의 모습, 서정적이고 애잔한 선율로 사랑하는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총각의 마음을 표현하였는데요.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태희 작사, 김성민 작곡의 우리 수도 북경 준비했습니다. 이 가요는 그때 당시 가야금 병창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무대에서 선보이게 된 가요입니다.

이어서 박철준 작사 김명록 작곡의 웃음골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남도 민요풍의 가요죠. 정문준 작사, 김경애 작곡의 님도 동실, 나도 동실 보내드립니다. 김성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90년대에 창작된 김신자 작사 김창근 작곡의 백지 한 장 준비했는데요.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깨끗한 백지처럼 순수하고 맑은 마음, 새롭게 꿈을 그려나가는 서정적인 멜로디입니다. 한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동혁 작사 작곡의 행복의 다원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행복의 동산. 그곳은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노래는 박해만 작사, 백희남 작곡의 산울림입니다. 깊은 살구짝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우리 인생의 대답은 때로는 멀리서 돌아옵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허황일 작사 리태화 작곡의 얼렁뚱땅 마셔입니다. 조금 독특한 제목인데요. 바쁘게 돌아가는 삶이지만 너무 얼렁뚱땅 넘기지 말고 인생은 소중하니 정성껏 살자고 다독이는 노래입니다.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대명숙 작사 류영근 작곡의 나는 당신의 꽃입니다. 당신을 위해 피고 당신 곁에서 지는 꽃,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임을 노래합니다.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김동진 작사 박철굴 작곡의 우리네 인생입니다. 희로애락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공헌과 지혜가 담긴 가사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익명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노래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호매화입니다. 붉고 곱게 피어나는 매화처럼 역경 속에도 꺾이지 않는 기계와 사랑을 노래합니다. 호미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간누의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인 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중나시면 코인 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여러 가지 기혈 부족을 치료하면서 오장육부의 생리 병행을 잡아줄 수 있는 약이면서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재가 들어간 근내 보시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약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우리 뇌가 건강하고 콩팥이 문제를 치료하는 약이다 하는 걸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뇌가 건전하자 하면은 오장육부가 병이 걸리면 뇌가 건전할 수 없습니다. 뇌조직은 우리 몸에서 대뇌는 중추신경이 직결된 사령부입니다. 이 사령부에는 많은 혈액이 공급돼야 되고 많은 이 뇌수를 통해서 많은 영양성분이 공급돼야 되고 또 우리 대뇌에서 진행되는 모든 대사, 이 대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 할 때 우리 대뇌 무게는 우리 체중이 2%밖에 안 됩니다. 대뇌가 이 사람이 뇌가 자기 체중이 100근이라 하면은 2근 간다 이 말입니다. 150근 가는 사람들 3근 가고 이 2%밖에 안 됩니다. 전체 체중이 무게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혈액은 20%를 수혈을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20%가 대뇌에 가서 순환합니다. 그와 같이 대뇌는 많은 일을 한다. 다시 말하면 많은 신진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찌꺼기도 많습니다. 대뇌에서 산성되는 찌꺼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찌꺼기는 주로 뇌수를 통해서 빠집니다. 뇌수를. 그런데 대뇌의 뇌수는 사람이 늙어가면서 많이 줄어듭니다. 정상적인 성인이 날 때는 약 150 호성 좌우 이렇게 성량 정도 비슷하죠. 이래야 되는데 그것에나 우리가 늙어가면서 많이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대뇌 세포에 충분한 영양성분을 공급하지도 못하거니와 대뇌에서 진행되는 이렇게 20%나 되는 혈액이 대사를 걸치는데 거기서 나온 찌꺼기를 배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형적이 나는 갑자기 뚝 떨어져서 어지럽소, 머리가 이상하게 소리가 나오, 무겁소, 많은 이런 질병들이 나오죠.
0: 네,
1: 우리 혈관이 막혀 뇌세포가 우리 그 MRI 해보니까 싹 그 뇌조직 위축이 왔다. 이게 다 문제가 크단 말입니다.
0: 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 건의보신 나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2: 죄송합니다.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계속 얘기하지 않을까?
2: 예. 그랬는데 어제 썼는가 뭐 혈압이 조절 안 되면서 혈압이 올라갔다 예. 내려갔다 하면서 이래고 눈은 오공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 먹었는데 골이 침침하고 어지럽고 골이 아프고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약 먹은 게 좋은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 그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소리 닿고 나면서 밤에면 다시 잘 못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거 쓴 다음에 지금 많은 효과를 보면 다음을 제대로 달 수 있습니다.
1: 이 약 쓰면 특수하게 다음을 다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2: 예.
1: 장도인이 들어가고 원지가 들어가고 룡골이 들어가고 사인이 들어가고 이렇게 실면증을 치료하는 약이 많이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2: 그렇지 그래 네. 그러는지 이거 먹을까 되나 잠을 잘 잘까 되나 아침에 깨나면 정신하는 게 잘 것 같습니다.
1: 네.
2: 심장도 안 좋아가지고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답답하고 속이 침침함이 이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속이 침침하고 두근두근하던 게 없어지면서 속이 편안한 게 마음도 가벼운 게 영 좋습니다.
1: 네.
2: 그리고 몸 두드리는 소리도 놀라가지고 깜짝같이 이렇게 후들후들 떨며 이랬다는데 이 증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1: 네, 그럴 겁니다.
2: 예, 이렇게 효과도 없고 이러니까 나는 그리고 밥을 못 먹었다는데 지금은 밥을 잘 먹습니다.
1: 네.
2: 다 잘 됩니다.
1: 네. 예.
2: 그래 내가 이렇게 효과도 오니까 되나 우리 언니 니 뭐 먹고 이러는가 그래 내일 건이 보지 밥 먹고 있는다가 할까 되나 우리 언니도 따겠단다 그래 지금 할 거 있지 않습니까? 예.
1: 네.
2: 그러니까 되나 내가 언니 같이 살려고 합니다.
1: 네. 이번 우대 활동에는 직접적으로 우리 심장에 좋은 후메큐 10을 드립니다. 예. 요도 예. 그다음 이렇게 잠은 한 분들 아웃 통 드립니다. 참가하십시오.
2: 예. 수고하세요.

0: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분도 얘기했지만 우리 머리에 와서 내 조직에 문제 생겼다 할 때는 심장도 다 문제 생깁니다. 이게 심내혈관이라고 부처 말하는 데는 그만한 도리가 있습니다.
2: 네.
1: 때문에 우리 근내보시환을 쓰면서 머리가 어지럽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머리가 아프다, 실제적으로 노바이스 빙변이 왔다는 진단을 받은 분들, 우리 그 다음에 또 건망증이 심해서 이게 치매가 오지 않겠는가 하고 근심하는 분들 다 무슨 증세였는가, 이제처럼 쉽게 놀라거나 잠이 아여거나 관심병이 있어서 심주문란이 있거나 많은 이런 심내혈관계통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문의합시다. 우리 집에 아저씨가 경력이 하나 없단 말입니다. 돌아서기도 부르고 경력이 없어서 이미 건망증과 치매는 저긴가 이렇게 고심할 정도 됐습니다. 예.
1: 네.
3: 그리고 전열선이 비대가 있어가지고 어디는 참지 못하고 실수를 자꾸 하고, 특히 밤에 이렇게 뭔가 소변 차수가 잦아가도 가태가 일어나지 못해서 이런 그런 고리 아프고 힘들어 했는데, 이 약을 지금 얼마 안 있었는데 지금 경력이 좀 돌아온 것 같고,
1: 네.
3: 밤에 소변 차수 떠라 들어가지고 잠이 좀 괜찮으신다고 좋다 한다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배달받아 쓰자고 그랬어요.
1: 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3: 예, 예, 예.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이?
2: 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렇게 기억력 감퇴증이다, 치매 효과와 근심했다는 분들, 또 같이 나타나는 증상이 뭐인가? 남성분들이라 할 때는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 여자라 할 때는 여실곤, 방광염, 여도염, 신염, 그 다음에 골과병, 이게 같이 나타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네.
4: 이 두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4: 이 제 근래 보신 환우스는 환자입니다.
1: 네.
4: 이제 이거 어떻게 됐었는가 하면 자관에게 건망증이 대단히 심한지, 무슨 한일도 잊어먹고 무슨 가질라 갔다도 잊어먹고, 자관 이름이 심장도 후들거리지, 밤에 잠도 아여지, 혈압 조절도 잘 안되지, 자관 이래 약을 많이 썼단 말입니다.
1: 네.
4: 진짜 미네 기억력이 미네 없습니다. 머리 자꾸 아프면서.
1: 네.
4: 그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진짜. 특히, 쟤는 이렇게 힘든다는 거니, 이 가슴이 후들거림이 잠이 아예 오더라 말입니다. 잠은 못 들었어요.
1: 맞습니다. 예.
4: 이래
1: 여러 떨어져 딴 사람들 그런 증상 다 있습니다.
4: 예, 여러 해를 진짜 이래 고생했습니다. 약 많이 썼는데, 그게 효과를 못 보다가 또 이러고 것처럼 하면 자꾸 반복이 오더라 말입니다. 어떻게
1: 되지? 계속 점점 더 해지지.
4: 예, 그래, 반복이 와가지고, 소리, 저 약 자꾸 바꿔쓰고 하다, 이 건네보신 하는 방송, 내, 들어보고, 소리니, 정연이 많이 아이쌌습니다. 좀 네. 먹어보자, 고 소리, 또, 근데 네. 이거 먹은 게 좀 별로 나사지는 것 같단 말입니다,
1: 후수가 숨이 많이 돼서 후수가 빠릅니다. 딱 녹발처럼, 그렇게 한 약, 15살 약이 농축되어 있는 약.
4: 이 자관이 수선이 가슴이 후들거리던 게 조금 이게 낫고, 잠이 좀 오더라 말입니다. 잠 잘 자게 되더라 말입니다.
1: 맞습니다.
4: 예, 그리고 요이 머리랑 대대 빠개지게 아프던 게 그 증상도 좀씩 해결 보고,
1: 네.
4: 자관이 이렇게 좀 이제 좀씩 해결 보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사서 계속 복용해 보려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1: 네. 우대가 있으니까 나의 지금 싸면 됩니다.
4: 예.
1: 배달 받으십시오.
4: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이래서 우리 이런 건뇌 보신환 같은 거는 딱 내 조직만 뭐 건전하게 한다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치료해서 치료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조직은 이렇게 빨리 위축이 오고 노바이스 빙변이 와서 기억력이 떨어졌다 하고 머리가 어지럽다 하고 집 찾는 것도 잘 찾지 못해 한두 번 실수도 하고, 그 원인이가 다 간하고 곰팥에 있습니다.
2: 네,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좋은 시간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예, 이 건네보시면 좀 반응합시다.
1: 네.
0: 네, 여기 방송 들어보니 좀 얘기 맞는 것 같아서 궁금하다 그랬다.
1: 네.
0: 저는 예, 저기 공주 부주가 심하고 예. 그리고 그 혈압이 높고 심장이 항상 두근거리고 강한거리고 이렇게 놀란단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예, 저기 기억력이 미네 없고 하루 미네 못 잔다.
1: 그럴 겁니다. 맥이 똑 떨어지고.
2: 네.
0: 터진하게서 한 잔 자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잔이 못 자면 그 다음에 꼬꼬치 밥 된단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소변이 자자히 불편하고, 예,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잠도 못 자고 이랬잖아. 너무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약도 이것저것 많이 써봐도 크게 낫죠?
1: 거의 없습니다. 효과를 다 못 봅니다. 지금 약들이 인간화 약들을 써서 효과 못 봅니다.
0: 예, 이 근데 보시면 합니다. 들어볼 맞는 것 같아서
1: 예.
0: 이거 어떻습니까?
1: 이 약을 쓰고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벌써 맥이 난다, 정신 난다부터 효과를 보면서 잠이 잘 오게 됩니다. 예. 잠이 잘 오고 가슴이 후들후들 떨리고 이러던 게 많이 나사지면서 그 다음에 정신 난다는 게 이게 그 다음에 기억력이 돌아온단 말입니다. 예. 기억력이 너무 없어서 정말 내일에다 침에 들어가겠다 하는 분들 확실하게 효과 보는 약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1: 여러분
0: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내 조직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이요, 내 조직 위축이요, 치매요, 또 특히 파킨슨병이요. 이게 다 우리 간하고 콩팥이 문제가 생긴 걸 오래 치료 안 하고 두면 오는 질병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고혈압 환자들, 고혈압이 그저 오는 것 같으니까 다 간하고 콩팥이 때문에 옵니다. 특히 그 뇌독증 환자들이란 보시오. 다 고혈압입니다. 신염 있는 환자들 다 고혈압입니다. 왜 그런가? 콩팥이 나쁜데 왜 고혈압이 오는가? 간이 나쁜데 왜 고혈압이 오는가? 이런 원인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들어보시면 한단다. 그리고 이게 얼마 안 있었는데 그 머리가 흐릿하더라고. 항상 거듭 터지는 것 같고 어딘 뜻이 심하고 얘 반점 받지 못하고 그리고 소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에 일어나신 줄 써서 지금 어딘 뜻이 나는 건 다 가져지고 얘 대답도 다시 잘 되고 그리고 정상으로 얘 걷지 못하던 뒤에 일어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래 좋아했을 때 얘 조금 배달 받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1: 네, 요즘에는 우대도 좋으니까 배달 받으십시오.
5: 네,
1: 치료 잘 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이런 분들 따라서 무슨 증세 나타나는가 기혈 부족이 꼭 옵니다. 콩팥이하고 간이 나쁘니까 사람 기혈 부족이 온다 말입니다. 벌써 이렇게 콩팥이 나빠지는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시향성시향크의 도리에 근거하면은 비위가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콩팥이 허해집니다.
2: 네, 다음
1: 문제 생긴다.
2: 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1: 네.
6: 나도 건의보시하는 수고 있습니다. 나는 기억력 혈압도 높거니와 기억력이 없고 소변이 영 잦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염에도 걸릴 때도 있고 방광염에 걸릴 때도 있고 네, 굳이 기억력 때문에 선생님 설명 듣고 소리 그녀 보시면 하나 썼는데 효과 이제 한 얼마를 안 먹은데 효과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죠?
6: 네, 잠이 안 오더니 잠이 잘 오지 기억력도 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6: 예, 그래서 내가 전분이 먹어보느라고 조금 쌌는데 이제 저 계속 먹길래 해서 오늘이 주문하자고 그랬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6: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네, 이래서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보신화는 25가지나 되는 약재가 이렇게 잔뜩 가격이 올라가고 비싸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약재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가. 25가지면 이게 큰 처방약입니다. 바로 이런 콩팥이나 간이나 문제 생기는 점 비위 문제 것은 치료하고 종합.

0: 적극적으로 우리를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약이기 때문에 10배까지 들어가도 안 됩니다. 이렇게 20가지 이상이면 다 됩니다. 20가지 이상 30가지를 또 초과하면 안 좋습니다. 이래서 25가지로 된 건내보신환이라는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어제 이어서 계속 그 내용에 관해서 방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우대활동 간단 말씀드립시다. 연기입간구복에 5곽 싸면 4곽을 떠드리고 10곽에 12곽을 떠드립니다. 약에서 약을 떠드리는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활동이란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어제 내용에 이어서 강의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어떤 약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말합니다. 심장열이 센데 또 폐열이 센데 나는 항상 입이 마르고 혓바닥이 보면 싹 갈라터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어쨌든 머리에 많이 고여 있다는 건 아는데 이거 뭐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은 어디 있는가? 간성 부주라는 겁니다. 간하고 콩팥이 모든 기능이 떨어진 걸 간성 부주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콩팥이었습니다. 콩팥이 특히 콩팥이 음기가 허하면서 음기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하나 우리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음기란 서늘하고 촉촉한 기를 음기라고 합니다. 우리 산에 가면은 양지 쪽이 있는가 하면은 음지 쪽이 있죠. 양지 쪽에 있는 가면은 햇빛이 바짝 들어오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응달진 곳에 가면은 축축하고 이 서늘하고 자라는 나무나 풀들도 또 종류가 다릅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데서 자라는 게 우리 영지버섯 같은 게 다 이 서늘하고 축축한 데서 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음기란 우리 몸에서는 마르지 않게 우리 몸을 마르지 않게 허혈이 생기지 않게 촉촉하게 우리 몸의 진액을 생산해주고 허혈은 내려오는 길을 말합니다. 콩팥이 음기가 장기적으로 부족하다 할 때는 간에 와서 열이 생깁니다. 이 간의 열은 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몸에 싹 퍼집니다. 특히 열이라는 것은 울로 얼리 뜨는 이런 물리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간열이 세게 되면은 쭉 올라오면서 우리 간경락을 통해서 모든 이 간경락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래서 입도 마르고 목안도 마르고 폐열이 시다 보면은 코안이 자꾸 말라서 근질근질해서는 자꾸 코를 부비게 된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0: 예.
3: 예, 저도 지금 연기간 공약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나는 어째 썼는가 하다면, 항상 이 맥이 그래서 아무 맛이 없고, 맥이

0: 떨어져서 그러면 낯이란 게 그를 검은 게 색깔이 완전 변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병원을 검사할 거 아니 간이가 염증이 있다는 거.
1: 네.
0: 그래서 약을 재오는 거 이 저 약을 재단 거라는데 싶다고 난 집에 가서 저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연기관 고백을 썼는지 얼마 애써서 벌써 예, 이게 밥맛이 돌아서더라고 합니다.
1: 네.
0: 이러니까 이 밥이 막 그냥 차츰차츰 한 달 그 다음에 막 밥맛이 오니까 소화도 잘 되고 아이 옛날에 소화 안해야 되는 게 벌써 소화 잘 되더라고.
1: 예.
0: 그럼 벌써 아이 저 소녀도 술은 몇 달 썼는데 마취가 완전히 그 검은색이 낀다고 합니다.
1: 예.
0: 그리고 어디 맥이 없는 건 모른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검사가 간이 그 많이 좋아졌다. 염치지 어디는 예. 없다. 그러니까 이게
1: 마른다 이러면 첫째 혈액이 걸어진다 혈중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지금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어떤 론앤에 들어서 그런지 늘 맥이 없고 어쨌든 힘이 나지 않을까 사람이 밥이 맛이 없고 소화에 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늘 이런 증상이 욕만에 뺏습니다. 그런데 내 이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야영 여러 면에서 도와줬습니다. 주요하게 네. 그렇게 입이 마르고 코이 마르고 입안이 자꾸 해지고 예. 이러던 증상은 벌써 두 달째가 이렇습니다. 영도
1: 맞지.
3: 예. 그리고 예. 잘못하지 못해 영 고생하고 수면제를 늘 먹지 않은 못 잤댔습니다. 근데 어서는 네. 네, 이렇게 이 약 쓴 후에는 수면제를 떼고 잘 갑니다. 그리고 예.
1: 그 허혈이 싹 없어지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신경이 안정됩니다.
3: 야,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그렇게 어림지도 나고 그러던 증상이 다 사라지니까 항상 몸이 편안하고 이 다리가 다 가볍습니다. 몸이 영 네. 좋습니다. 그래 예. 이거 내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남동생이 있는데 예. 그 병원에가 검사할까 강연나 복수 시초랍니다. 예. 그래 네. 이따가 야 내 이거 나는 약을 영 선택자라서 너는 지금 하도씩 가게 다니니까 니 써보라 했더나 병원에가 검사라고 이 약을 지금 어선에 반년 썼으면 내 동생이지.
1: 네.
3: 그렇게 도와줬단다. 그렇게 먹였고 남자들 술을 자꾸 먹자 그러면 돼. 그 술을 예. 자꾸 먹고 그러니까 이 몸이 자꾸 붓기고 예. 아주 불편해 했는데 지금 몸이 붓기는 게 싹 내리고 예. 소화해야 되고 그렇더니 소화 잘 되고 밥을 너무 잘 먹는다 되니까 그래서 술을 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예. 예. 많은다는 게지 자기가 그래 이게 오늘 들어본 거 활동이 좋을 때 우리 두 분이 좀 오늘 대발 받다 그랬잖아 드립니다.
1: 이번에는 열곽사도 열두곽을 또 드립니다.
3: 예.
1: 스물두곽이나
3: 얼마 좋습니다. 예. 그래 오늘 배달 지금 배달 다 배달 되지?
1: 예 됩니다. 배달 전화번호 아. 알려드리겠습니다.
3: 예.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아 5012797번.
2: 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렇게 되면은 간하고 콩팥이 다 나쁘게 되면은 어떤가 하면은 그 증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가는 귀가 남보다 빨리 갑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골가병이 많이 납니다. 이 관절에도 관절 활막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절의 활막액이 다 마르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마른 관절이 조금 그 안에 진액이 있어야 이 관절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간하고 콩팥이 나빠졌을 때 이렇게 동시에 두 장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갈 때는 이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증이라는 게 성생활을 하고 나도 시원하지 못하고 정자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소변 보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콩팥이 기가 허하기 때문에 이거 확 내밀지 못한단 말입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주당위 상무위원회는 확대회를 소집해 수원 생태환경보호독찰통보와 성당위석의 황강의 회시 정신을 전달하고 우리주의 시정 실시 사업을 연구 포착했습니다.
1: 2026년 연변 축구의 고향 문화 시즌 가동 및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출정식이 용정 해란강 축구문화 산업단지에서 있었습니다.
2: 1년 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전환 승격의 모를 받고 연변 우선 전자상거래 생방송 프로젝트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전통 매체 플러스 신매체 전자상거래 융합 발전 새 경로를 성공적으로 탐색해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회는 20일 확대회를 소집해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 통보와 성당위석의 황강의 회시 정신을 전달하고 우리주 시정 실시 사업을 연구 포착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생태문명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록수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며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에서 통보한 문제에 대조해 책임을 다지고 엄격히 시정하면서 하나를 들면 셋을 알고 체계적으로 다스려 착실하고 확실한 시정 성과로 대중관심에 대답하고 독찰 시험지에 답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생태환경보호독찰을 전개하는 것은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생태문명 건설과 생태환경보호를 강구하는 중대한 제도적 배치입니다. 우리주는 장백산 중부지역과 동북본 표범 국가공원 핵심구역에 위치해서 지역 생태안전과 국가 생태안전, 나아가 동북아 생태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에서 통보한 전형적 사례는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단점과 약점을 지적하는 바 우리 주 일부 지방과 부문의 생태환경보호사업에 여전히 비교적 큰 차이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 시정사업을 잘 들어주는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절실히 증강하면서 정치적 입장에서 보고 처리하며 시정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 시정을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수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하는 실제 행동으로 삼고 습금형 생태문명 사상을 관철 실시하는 중대 조치로 삼으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동경을 만족시키는 유력한 수단으로 삼아 환경보호독찰 시정의 후반부 문장을 착실하게 잘 작성함으로써 실질 사업 성과로 연변의 록수 청산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문제의 시정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고 층층이 책임 사슬을 단단히 조이며 가장 견결한 태도와 가장 유력한 조치로 시정 실시와 문책 추궁을 잘해야 합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 독찰에서 통보

0: 지하고 시정 책임, 조치, 시한을 명확히해 조속히 시정 성과를 형성함으로써 기준에 도달하는 대로 검수하고 종결해야 합니다. 문제 책임을 신속히 철저히 규명하고 규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숙하고 정확하게 책임을 물으며 규율과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고 절대 묵인하거나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첩된 신소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접수하고 전부 받아들여야 하며 조건이나 리유를 불문하고 일일이 분석 판단해야 합니다. 책임연기 기재를 건립하고 처리 시한을 단축해야 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그치 추진해 조속히 효과를 보고 단기 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기일을 역배치해 기한 내에 종결시켜 모든 일에 대답이 있고 매 사건마다 락착이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 반응 문제는 단점과 약점을 검시하는 고리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책임을 가지고 사업 허점을 보완하며 치리 효능을 제고하는 계기입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하나를 들면 셋을 알고 표본 동치를 견제하며 문제 근원을 깊이 파헤치고 제도 나사를 꽉 조여야 합니다. 당면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개별적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공통된 문제도 해결해 류산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리머미 초원 부문 삼림공업집단에서는 야생동물 보호, 벌채지 갱신 조림, 자연보호지 법률 규정 위반 문제 정돈 등 전문 행동을 깊이 실시하고 함부로 수렵하고 규정을 어기고 개간하며 불법 점용하고 관리보호가 따라가지 못하는 등 문제를 집중 정돈해 림업초원 생태보호 붉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수리 부문에서는 전주 하천호수 범위 내 규정 위반 모래 채취, 네 가지 혼란 현상 반등, 수자원 관리 통제가 엄격하지 못한 등 문제 정돈을 통괄적으로 잘하고 하호장제 직체 리행 심사, 모래 자갈 자원 감독 관리, 수생태 보호 회복 등 제도의 강성 집행을 강화해 하천호수 관리 질서를 1층 규범화해야 합니다. 자연자원 부문에서는 광산자원 불법 채굴 단속 및 광산자원 회복 전문 행동을 집중 전개하고 무허가 채굴, 구역 초과 채굴 등 위법 행위를 엄격히 조사 처리해 광산자원 개발이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며 효율적으로 리용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농촌 생태환경 질의 박약, 농업면 원천 오염 관리 통제 미흡, 가금 가축 사양 오염 방지 미흡 등 잠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농업 오염 방지와 농촌 주거 환경 정돈을 깊이 전개, 농촌 생태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동해야 합니다.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부문에서는 건축 쓰레기 발생, 운송, 수납 처리 전사슬 감독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법과 규정 위반 투기, 운송, 처리 행위를 엄하게 타격해 도시농촌 주거환경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정부 부주장, 주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20일 우리주는 조항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1진 곤종신소신고 사건 도합 6건, 중점 사건 2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훈촌시 1건, 중점사건 1건, 도나시 1건, 도문시 1건, 왕청현 3건, 중점사건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그중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66.7%를 차지합니다.
0: 2026년 염변 축구의 고향 문화시즌 가동 및 동북축구연맹전 염변 대표팀 출정식이 20일 오후 룡정 해령강 축구문화산업단지에서 있었습니다. 축구의 향연, 다채로운 염변과 함께를 주제로 한 이번 활동은 주체육국과 룡정시 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염변축구협회, 룡정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체육국에서 주관했으며 전주의 축구연맹을 응집해 축구 문화관광융합의 세상을 함께 열었습니다. 부주장 윤조희가 가동식에 출석했습니다. 가동식 현장에서 특색 민족 가무와 축구 활력이 어우러져 연변 가무의 고향과 축구의 고향 두 가지 매력을 전시했습니다. 활동에서는 2026년 연변주 축구 경기 일정을 대독하고 2026년 연변 축구문화 추천 소개관 명단을 공포하고 이름패를 발급했습니다. 또 축구 따라 연변 관광 제한사를 개독하고 경기 특별

0: 고비 혜택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선수 대표, 축구팬 대표들이 각기 공정 경기를 치르고 문명하게 경기를 관람할 때 대해 태도 표명 발언을 했습니다. 주체구 관련 책임자가 동북축구연맹전 참가 연변 대표팀의 집결 깃발을 수여했습니다. 윤조휘가 2026년 연변 축구의 고향 문화 시즌 가동,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출정을 선포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두지박입니다. 연민주를 대표해 제1회 동북축구연맹전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이번 제1회 동북축구연맹전을 위해 목적성 있게 훈련을 했습니다. 경기에서 우리의 평소 훈련 내용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연변의 용감한 품격을 보여주렵니다. 단연내 연변 축구 팬들은 시종 축구팀과 함께 해왔는데 그들은 연변 축구 발전에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출정식에서 축구팬들의 뜨거운 열정은 고향 축구팀에 큰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연변축구팬 련의회 회장 고원철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 곧 시작됩니다. 우리는 100명의 축구팬들을 모아 후코트에 갑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겨 좋은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4개 성의 문화교류, 경제교류, 체육교류를 강화하게 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우리의 청소년 축구훈련 수준을 제고하고 사회체육, 사회축구를 발전시켜 모두가 축구를 좋아하게 함으로써 축구의 저력을 더욱 두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출정한 연변팀은 연변농정 축구 구락부 예비팀을 주축으로 현지 우수 축구 인재들을 받아들였으며 체계적인 훈련을 거쳤습니다. 5월 23일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후코트 팀과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 1년 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전환 승격의 모를 받고 연변 우선 전자상거래 생방송 프로젝트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전통 매체 플러스 신 매체 전자상거래 융합 발전 새 경로를 성공적으로 탐색해냈습니다. 프로젝트는 실시된 이래 시장화 운영, 현지화 자원 발굴, 브랜드화 전파를 빌어 사회 효익, 경제 효익, 인재 양성, 농업 조력의 여러 가지 돌파를 실현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 전통 매체 혁신 전환에서 성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주류 매체 역량으로 연변 특색 산업 인기 상승, 지역 문화 전파, 향촌 진흥에 조력해 매체 융합과 지방 발전 봉사 쌍방향 상생이라는 우수한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틱톡 생방송실 방송인들이 네티즌과 열정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주문이 실시간으로 갱신되며 현장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1년 내 연변 우선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우세에 이탁해 내용 전파와 전자상거래 판매를 심층 융합했는 바 생방송 내용은 미식을 매개로 문화를 내포로하면서 고객들이 좋은 물품을 구매하는 한편 연변의 지역 풍정과 민족 문화를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연변 우선은 실내 일상 생방송을 완수한 토대에서 한 해 동안 32차례 실외 생방송을 완수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전 플랫폼 계정 팬이 루계로 129만 명이 늘어났고 생방송 단말과 영상 단말의 루계 루출량이 각기 연 8억 차와 6억 차에 달했습니다. 18명의 종업원들은 전통 방송인에서 능숙한 생방송 판매 달인으로 거듭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사업의 다원 발전에 인재 역량을 비축했습니다. 1년간 전반 플랫폼에서 루계로 180만 건의 판매를 완수한 가운데 판매액은 초기에 월 평균 45만 원에서 한 달 한 개 플랫폼에서 최고 554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방송주간 공혜은입니다. 최초의 단일 틱톡 플랫폼 생방송에서 점차 틱톡, 영상 계정, 콰이소우, 소홍서 및 핀도더를 포함한 여러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생방송 기반 전자상거래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통적인 선반 기반 전자상거래로 한창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연변 경제 발전에 봉사하는 면에서 연변 우선은 주류 매체의 담당을 보여줬습니다. 연변 우선은 30여 개 현지 기업의 증산, 일자리 확대에 조력했는 바 공급 사슬, 물류, 클라우드 창고 등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 130여 개 새로 증가하고 왕청 귀버섯, 룡정 사과배, 연변 입살 등 특색 농산품이 외부 시장에 진출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그중 룡정 사과배는 닷새 만에 30만 근을 판매하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편 연변 금강산,

0: 한식부, 도매궁 등 기업의 판매액 증가폭이 756만 원에 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 시장부부장 로몽영입니다. 연변 우산은 공식 생방송 주진지입니다. 판매량이 집중적으로 늘고 고객 흐름 전화가 강해 현지 플러스 전국 두 가지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연변 우선은 기업을 도와 온라인 판매량을 제고시키는 한편 브랜드 지명도를 신속히 확대하고 지역 브랜드에서 전국 시장내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1년 내 연변 우선을 통해서 115만 봉지의 제품이 판매됐는데 판매액이 430만 원에 이릅니다. 방송 매체의 공신력에 힘입어 연변 우선은 업계의 광범한 인정을 받았는 바 선후로 틱톡 공식 선두 상품 판매 생방송실, 길림성 청년 전자상무협회 브랜드 추천관 및 흥변부민 전문 생방송 인도자 등 영예를 따내면서 전성 매체 융합 발전의 우수 사례로 됐습니다.
1: 5월 20일은 한해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와 발음이 비슷해 연인들이 결혼 등기를 하는 길일로 떠올랐습니다. 당일 연결 영정 등지의 민정 부문에서는 혼인 등기 특색 활동을 펼쳐 다양한 형식으로 권리의 새 풍습을 선도하고 문명 가풍을 전파했습니다. 20일 룡정 비암산 건강양생 휴가군의 사랑의 분위기로 가득 찬 가운데 우리 주 첫 결혼연애 문화개혁 등기 방문 지점이 이곳에 락착했습니다. 룡정시에서는 혼인 등기처를 풍경군의 백령고택에 옮겨오고 혼인 등기 새 봉사 모식을 내왔으며 특별히 여러 쌍의 연인들을 현장에 요청해 몰입식으로 규범적이고 온정이 넘치며 간소화된 신식 혼인 등기 전 과정을 체험하겠습니다. 삼일꾼의 안내하에 이들은 차례로 정보 확인, 결혼증 발급 등 절차를 마쳤습니다. 현장 체험 참가 신혼부부 대표 조희갑니다. 비암산에서 결혼 등기증을 받게 되어 아주 즐겁고 이 추억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풍경이 아름답고 전경도 낭만적으로 배치했으며 또 조선족 특색도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가정을 잘 꾸려나가렵니다. 룡정시 민정 및 퇴역군인 사무국 국장 우리입니다. 향후 봉사를 지속적으로 지속하고 상시적으로 특색 등기 봉사를 전개하며 합동결혼, 혼속문화절, 결혼기념일 서약 되새기기 등 활동을 내와 이곳을 사랑을 증변하고 행복을 전달하며 새해 기쁨을 인솔하는 연변주의 아름다운 대표적 방문지로 만들어 문명한 혼속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게 하고 달콤 경제가 룡정의 문화관광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도록 하렵니다. 연결시 민정구 혼인등기처 대청에도 기쁜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연결시 민정구 혼인등기처에서는 따뜻하고 장엄한 의식을 마련해 신혼부부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활동에서 연결시 민정구 관련 책임자가 매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증을 발급하고 진심 어린 축복을 전했습니다. 결혼증을 받은 신혼부부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신혼부부 장건 맹흔입니다. 우리는 5월 20일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의미가 매우 좋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활동도 매우 많아서 아주 좋습니다. 의식 현장에서 신혼부부들은 문명혼속 제안서를 읽었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행복 탁본 기념 액자 제작 순서가 마련되는데 신혼부부들은 손을 맞잡고 탁본을 만들어 5월 20일에 달콤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끝날래 우리 주에서는 신시대 결혼연애 문화개혁 건설에 초점을 두고 결혼 루습을 타파하고 문명건강 결혼연애 새 기풍을 육성해 광범한 청년들이 문명, 절약, 건강, 향상의 결혼연애관, 가정관을 수립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 주에서는 결혼연애문화개혁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문명 새 기풍 전파 경로를 계속 넓혀 문명한 결혼연애 새 기풍이 부단히 전파되고 조화롭고 문명한 사회 새 기풍을 전력 조성해 전주 정신문명건설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변 고급 쥐사도구 농기구 그림글 전시가 18일 도나시 역사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전람은 신석기 시기에서 근현대까지 연변의 쥐사 경작 문명 발전 역정을 전시하고 여러 민족 선민들의 생산 생활 지혜를 보여줘 여러 민족 융합 공생의 역사를 재현했습니다.
0: 훈춘시 마천자향 남산촌의 훈춘 모란원이 개화기를 맞이한 가운데 활짝 피어난 모란꽃들이 절경을 이뤘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0: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박홍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1: 원 연결시 장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길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령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0: 하미 1433-4118번입니다. 네, 연길시 중관천 서쪽 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기에 손댈 것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1: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 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네, 주변에 가야하강이 가까워서 물고기를 잡기에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수돗물은 샘물이고요. 공기가 아주 맑은 고장입니다.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또 아주 많고요. 국유토지여서 명의변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길 해관 남쪽 현에 위치한 6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전하고요. 연락번호 1384339-5613번, 1384339-5613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 현에 있는 집을 세수입니다. 단층 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인데요.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네, 연결시 천남에 위치한 전신 아파트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28평방미터이고 남북이 통한 집이라서 통풍이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북쪽 현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야시장도 가까워서 네,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60-0951-21번, 1560-0951-21번입니다. 네, 모양로원에서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1959번, 1370443-1959번입니다. 네, 800원가량 되는 환자용 침대를 200원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3807번, 1370443-3807번입니다. 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시장 부근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연결시 신흥광장 부근에 있는 집을 세웁니다.

0: 교통이 편리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팝니다. 네, 자전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의 상가 수도가 고장난 곳, 전기 등을 네, 해결해드린다고 합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드리고요.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1: 지점은 도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0: 네.
1: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 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1: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1: 구유 토지여서 능이 변경이 능이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

0: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1: 덕분에 행복합니다.
0: 덕분에 잘 됐습니다.
1: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0: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1: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0: 네, 홍촌에 있는 한 맹인 가정에서 출퇴근 가능한 가사 도우미 한 분을 모십니다. 네, 오셔서 많아서 3시간 동안 가사 일을 도와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네, 주인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 드리면 되고요. 연락번호는요, 136-1077-0378번, 136-1077-0378번입니다. 네, 중고 휠체어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8-4336-3587번, 138-4336-3587번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그 인천과 항암에 비발식당 근처에 있습니다.
0: 네.
1: 1층집에 5층이고
0: 네.
1: 면적은 70평입니다.
0: 네.
1: 연락처는 요바 4473
0: 네.
1: 3898번
0: 3898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1: 네. 수고하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사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0: 네, 학원에서 사용하던 중고 선풍금을 팔려고 합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

4748번입니다. 네, 사용하다 남은 대량의 성인용 기저귀를 필요한 분들께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89439-9338번, 1389439-9338번입니다. 네, 중고 휠체어와 기저귀 깔개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336-3587번, 1384336-3587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돔의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정보광장 프로 오늘도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0: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네, 집을 팔려고 합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네,
3: 위치는 연변 1중 서쪽에 있는 롱봉자위엔입니다.
0: 네. 네,
3: 15층이고 42평방이고 남행으로 앉은 집입니다.
0: 네. 네,
3: 이야기 있는 분은 153
0: 네.
3: 4433
0: 네.
3: 6479에다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6479번. 네, 네, 침실 한 칸이 있습니까?
3: 네.
0: 네, 그러니까 네. 42평방미터 정도면 원룸이겠죠?
3: 네,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3: 남향으로 앉는 집입니다.
0: 그래요?
3: 네. 혹시 전화번호 한번, 예.
0: 네, 확인해 볼까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153-4433-6479번. 맞죠?
3: 네, 맞습니다.
0: 그래요.
3: 수고하세요.
0: 네, 전 소식 기대해 보십시오. 네.

인생의 긴 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연길시 여러 상가들에서 실외에 나와 구이를 판매하는 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일전에 연길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 집법일꾼들은 특별 정돈에 나섰습니다. 집법일꾼들은 시민들로부터 야외구이 현상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야외구이 현상은 공용공간을 점용하고 환경에 영향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구이 과정에 발생하는 기름과 연기, 각종 소음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규정을 어기고 아무 곳에서나 야외구이 경영을 하는 현상을 바로잡고 도시 환경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주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길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각 중대를 전면적으로 배치하여

0: 특별정돈 행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집법일꾼들은 규정 위반 업체와 로점상들에게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길림성 시정공용시설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설명하고 연기오염과 도로점용 등 위험성을 상세히 해석해줌으로써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하고 규범적으로 영업하도록 인도했습니다. 한편 협조를 거부하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았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상가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구의감화 등 영업도구를 잠정적으로 압류하여 규정 위반 행위를 엄격히 처벌했습니다. 특별정돈 행동에는 도합 120여 명의 집법일꾼이 동원되어 약 80여 곳의 야외구의 장소를 점검했으며 최종 35곳을 현장에서 철거했습니다. 또한 불법 영업용 오븐 28대, 가스통 4개, 자외선 차단 우산 1개를 临시 압수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2: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1: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2: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1: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2: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집을 파는 정보를 내려갑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1: 네, 집 위치는 전남에 있는 재정국과 기상 부근에 있는 태시쇼치 3층입니다.
0: 네.
1: 네, 면적은 61평정도 되고요.
0: 네.
1: 양수이 튕기고 남북집입니다.
0: 네.
1: 네, 뒤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고요.
0: 네.
1: 야시장도 가까이 있습니다.
0: 네.
1: 네, 전기전화는
0: 네.
1: 150-0050
0: 네.
1: 9121번입니다.
0: 네. 156이 아니고 150입니까? 여보세요? 네, 연락번호요.
1: 예.
0: 150입니까?
1: 아, 156.
0: 156 맞죠? 네, 그전에는 예, 예. 아. 156으로 남기셨는데요.
1: 아, 예, 예. 아, 미안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잘 확인했고요.
1: 예.
0: 네,
1: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0: 네.

근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점점 더 편리해짐에 따라 러인들도 디지털 격차를 뛰어넘고 은발 소그리족이 되어가면서 관련 건강 위험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적절히 사용하면 러인들이 정보를 얻고 사회 교제를 증강하는데 유조하긴 하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사용하면 눈과 경추 등 부위를 손상시키고 생활 리듬을 방해하며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러인들의 심신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정마다 직면하는 새로운 과제로 되었습니다.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습니다. 우선 자녀와 가족은 러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러인들이 야외활동, 사회구역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하거나 독서, 서예, 운동 등 취미를 가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다음 자녀들은 러인이 휴대폰 모식을 설치하고 필요하지 않은 제시 기능들은 끄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불량 정보들을 식별, 구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불량 행위 경향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입해야 합니다. 러인들은 하루에 휴대폰을 4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장시간 시청을 피해야 합니다. 20분 동안 전자형광막을 사용한 후 20m 밖을 20초 이상 내다보아 눈을 편안하게 합니다. 불을 끄고 휴대폰을 사용

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화면 밝기는 주변 광선과 어울려야 합니다. 일단 시력이 저하되고 눈이 아프며 사물이 변형되게 보이는 등 정황이 나타나면요, 즉각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러인들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최대한 올바른 자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등을 기대고 목을 앞으로 내밀거나 줄곧 고개를 숙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 휴대폰을 보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0: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목덜미, 뻣뻣함, 의모모호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치료가 지연되면 사망하거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사는 냉동 육류는 1, 2개월 내에 먹는 것이 좋으며 익힌 음식을 냉장 보관할 경우 24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평소 매주 냉장고를 청소하고 곰팡이가 자란 물건은 즉시 버려야 하며 식사 후 고열, 두통, 설사 이상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과학원 우주응용공정 및 기술중심에 따르면 일전에 찬조시포와 함께 우주로 올라간 인류 인공배아 실험 견본이 이미 중국 우주정거장 실험 모듈에 장착됐으며 현재 실험 진척이 순조롭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주에서 진행하는 인류 인공배아 실험입니다. 현재 실험은 매우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으며 미리 설정된 자동화 시스템이 매일 신선한 배양액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인공배아 우주과학실험 대상 책임자 우락겸은 이 실험을 통해 인류가 미래의 우주에서 장기 체류, 생존, 번식하는 등 문제에 대해 전단계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인공배아는 줄기세포로 구성된 진짜 배아와 매우 유사한 구조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인간 배아가 아니며 개체로 발육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델로 인류 초기 발육 연구에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획에 따라 인류의 인공 배아는 우주에서 5일간의 실험 주기를 완료한 후 실험 견본을 궤도 내에서 냉동 보관하고 적절한 시기에 지구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이후 지상 실험실로 돌아와 우주 지상 비교 분석을 하게 됩니다. 우주 지상 실험 견본의 발육 비교를 통해 우주 공간이 인간 배아의 초기 발육에 미치는 영향 요소를 탐색하고 인류가 우주에서 장기간 생존할 때 직면하는 위험과 도전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영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네,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R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0: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우대 활동인데요. 한 가게 가격이 124원인데 60각을 싸면 70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1,500원이 상품권을 또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1,000원이면 많았는데 이번에는 1,500원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가격에서 쑥 떨어져서 한 가게 40원 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원액은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뎌서 봉헤하신 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약을 쓰면 간과 콩팥의 부담이까지만 해도 오히려 이 제품 자체는 간, 콩팥,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차원에서 면역력을 제거시키는 차원에서 우수한 제품 자체 장수 식물이 장수 열매에서 분리 추출한 장수 제품에 속하는 사지원액이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라고 인정됩니다. 60각에 70각을 주고 1,500원을 빼줍니다.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은 지금 한 가게 598원인데요. 15가게 15각을 드리고 1,500원을 빼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 계다면 한 각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각은 한 달 동안 복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1,500원을 빼주는 우대활동은 큰 우대활동입니다. 눈은 치료하지 않으면 40대 중후반부터 여러가지 안과 질병 때문에 많은 여러가지 치료를 시도해보지만 해도 좋기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속으로부터 치료해야 되지 겉으로 임시 메꿔버리면 또다시 그 빨리 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명서방은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15각에 15각 1,500원 빼주면 한 가게 가격이 24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눈은 망구됩니다. 망구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립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사지원액을 여러 달을 먹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병이 많았지만 이 약도 약소도 안 되더니 이 사지원액 먹으니까 이 여김이 428가지.
0: 아, 잘 기억하셨네요.
2: 예. 여야두까지 아미노산도 있지. 이래 나는 영, 신체 영, 보기에는 저, 약하지 않는데 영, 내장 기실은 약한다.
0: 기본 원기부족입니다.
2: 예, 예. 원기부족. 그래서 이 사지원액 먹으니까 밥 맛있고 혈압 조절과 해치 조절이 잘 되지. 그다음 소변이 영 그런 드물고 차수가 작고 그다음에 소변이 이건 적게 나갔던 게 이 증상도 많이 해결했어요.
0: 콩팥이 든든해졌다는 걸 말하게 되었습니다.
2: 네. 그래, 그래서 이번 활동에 사서기랍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 활동 잘 이용하시겠다면 큰 혜택은 누려야 누리는 걸로 되어 있지 지나가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이 사지원액을 쓰는데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나는 주약이 무슨 약이나 써도 아이디던 게 이번에 이 혈압이가 막양 오르고 내리고 하면 영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림지도 나고 아침 일어나면 정신 나지 않고 이랬는데 이 사지원액을 내 반년 썼습니다. 사지원액을 반년 쓰니까 기본상 소화 잘 되고 밥이 맛있고 잠 잘 잔다. 그래 왜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정상을 돌아오니까 이 몸이가 편안하고 아주 가볍습니다. 이 약에 내 선대를 딱 맞아냈습니다.
0: 그럼요.
3: 예, 쓰던 중안에서 제일 좋습니다. 약, 예. 참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내 지금 이 명서방 있겠군요.
0: 예.
3: 내 누니가 어제 백내자 있어 수술하라 때다. 그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예, 썼는데 정말 쓰던 중안에 제일 좋습니다. 누니가 그렇게 부었던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0: 그게 그래, 보통 서약으로는 그렇게 대체할 서약이 기본상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중초약 가운데서 명서방이 그런 역할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서 내 지금 활동이 좋을 때 약사니까 돈은 많이 들려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2: 그래 오늘 배달 받자고 그래서 나들이
0: 예, 이번에 1,500원을 빼주는 특수한 후대 활동이 진행되니까 예. 제때 501-7766에 전화해서

0: 운전 배달을 받으세요.
1: 예, 감사합니다.
0: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사 지원했거든요. 한 8개월 썼습니다, 지금 내 이거.
0: 아, 예, 잘하셨네요.
3: 우리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씁니다.
0: 그렇죠. 예, 보통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3: 예, 이거 쓰니까 나 얘 좀 좋아진 게가 이게 머리가 얘 참 맑아지고 그리고 이 눈이가 얘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예,
3: 예, 옛날에
0: 사지원에게 눈에 썼습니다.
3: 예, 물질 잘 아이 배우던 게 지금 예, 그래서 물질도 잘 배우고 지금 이게 좋아지고 그리고 기관질염이 내가도 내 얘 자꾸만 목이 가래 붓고 기침이 자꾸만 많은 게 침 나던 게 얘 이성서도 완전 이롭습니다 이거.
0: 어깨 떨쳐하시죠.
3: 예. 예. 예. 그리고 위계 덜하는 게 내 위축소 위험이라서 어서도 이것도 십몇 년 넘어댔는데 위라는 게 옛날에 밥 조금 먹으면 소화 잘 되고 먹기 쉽지 않고 먹으면 얹은 것처럼 내려가는 게 지금은 예, 소화도 잘 되고 밥도 많이 먹고 지금 예, 아무 뭐 딱딱한 거나 먹어도 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위가.
0: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미량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엽산이 포함되어 있고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서 여러 개 각도 가운데서 소화가 잘 된다는 분들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3: 예, 이거 내 뭐 이학에서 단계 썼는데도 아이들인데 이거 먹고 지금 위가 참 좋아졌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내 소변이가 예, 또 자라가지고 이 전염성 내에서도 이것도 원합니다. 이것은 50살부터 한 게 이것은 뭐 어느 몇 년째 이거 20년 것이 됩니다.
0: 예.
3: 아, 이걸 근데 소변 밤에 6번 7번 밤잠 어떻게 잡니까?
0: 아, 그렇죠. 그러면 잠은 다 끝이는 거죠.
3: 예, 예. 그런 게 지금 이거 먹은 다음에는 소변 딱 한 번씩 딱딱 보고 밤에 잠도 잘 자고 해 이러니까 전 몸이 많이 편안하고 해 낮엔 정신하고 그리고 매기도 나고 지금 참 좋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 면에 고루고루 다 좋아집니다.
0: 그렇죠. 장수의 비결이 바로 사지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3: 예. 그래서 선생님 내 오늘 이 활동 또 솔직히 예, 저는 60강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예.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거 내경세 후주로에 항상 어지럼증 나고 머리 아프고 해.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면 처감 쉬운 땀 자주 나고 해. 아, 또 그러고 어떤 귀에서 소리가 좀 잉잉 나지.
0: 예.
4: 그래서 좀 많이 먹으면 헛가 없는데, 이 사지원에 가서는 예, 내가 한 7달 먹었습니다.
0: 예.
4: 그러니까 이게 혈압이 벌써 엄청 되니까 머리 아프던 게 머리 안 아프 어지럽지 않나
0: 예.
4: 그리고 기억력이도 많이 돌아오고 해. 아 가슴이 답답하고 해. 자주 식은땀 나던데 식은땀도 완전 아예 남다 죽고.
0: 예.
4: 아 예, 양이 정말 원액이 돼 그런지 뭐 흡수 빠르고 먹기 좋고 해. 아 정말 영 효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죽고.
0: 이게 예 장수 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한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4: 예, 그리고 이 약은 예, 계속 먹을 수 있는 약이지 이번에 또 할때 들어본 대단히 특수할 때 없게 다니
0: 아, 그렇습니다. 1500원 빼준다는 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4: 예, 걔는 이 할때 참고해서 계속 배달 받아서 쓰도록 합니다.
0: 예, 예. 열심히 괜찮습니다.
4: 제발 우리 집사람이 백에 대해서 항상 아이 눈이 깔깔하고 어제 자주 보자 아침에 보자 눈이 피지 벌겋벌겋습니다 이래.
0: 예.
4: 그래 방송 돌려내기 명서방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문의한데 어떻습니까?
0: 그런데 명서방을 쓰는 게 재적중한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쓰게 되면 눈에 피지는 거는 각막출혈입니다. 그게 더 심각해지게 되면 엔디출혈 안저출혈하게 되면 그때는 눈앞에 완전히 먹을 뿌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흡수도 자면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그럴 뿐만 아니라 시력이 떨어지고 나이가 드시면서 누구든지 안과에 나는 절대 문제가 없다 할 사람은 거의 접근이 없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해서 보였던 백내장이 뺏겼었다는 분들이 녹내장이 안압이 조절받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품 자체가 집에 여사분한테 잘 맞으니까 열심히 식전에 싸지 식후에 명서방 이렇게 쓰는 게 기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와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때 참가해서 이번에 좀 콕 사놓겠습니다. 예.
0: 그렇게 하세요. 1500원을 빼준다는 게 보통 우대 아닙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네,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죄송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예, 나도 아주 오래 걸 쓰고 있습니다. 예. 나는 예, 어서 그런지 허락서서 우리가 사람 되면서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그저 머리도 소리 나고 밤이면 잠이 아요. 예. 그저 또 심자이라는 건 진짜 부채질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저 후들후들후들후들 착 이렇게 떨리지 침침하지 뭐 어떻게든 어떻게 말했으면 좋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많은 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많이 써봤습니다. 그래도 거기 효과를 못 보다가 내 사주 원약을 썼는데 좀 효과 나는 게 알리더란 말입니다.
1: 어, 그렇죠.
0: 예, 예. 혈압도들이 우선만도 잘 되고 밤에 잠도 잘 오고 노래도 그렇게 소리라도 등장도 좀 나아지고 예. 그리고 또 위가 나빠하고 뭐 갖다만 내겠는데 바쁘지만 먹으면 어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게 지금 밥을 잘 먹습니다.
1: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예예.
0: 예, 예. 예. 소화가 잘 돼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지. 잠을 잘 자니 아침에 정신이 나지. 사병사수도 그리 사병사수 밤은 잤던 게 사병사수도 들어들어 하룻밤에 사병 몇 번 안 보지.
1: 예.
0: 그러니까 조금 살 것 같습니다. 지네. 그래 이번 주 무대 활동도 해서 뭐 대단히 좋습니다. 예.
1: 예.
0: 그래 나는 이 어떤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을 써보려고 우리
1: 하던
0: 좋게
1: 육식하고
0: 배달받으려고 전화
1: 왔습니다. 어,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사지모니아를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나는 이 당뇨 있으면서리 어제 자꾸 이발 마르고 목안도 마르고 그 다음에 이 가슴에 답답하면서리 어떤 때는 숨이 광맥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러면서 목에 가래도 성하고 기침 별로 안 하는데 목에 딱 가래부터 그릉그릉하지 이래서 오용 맥이 떨어진다. 거기 대한 약을 자꾸 먹으니까 위나 빠져 그런데 맥이 똑 떨어져서 그래서 이 사지원약을 지금 쓰고 있는데 오용 좋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 있지 않까요? 소화도 잘 되고 맥이 나서 용 좋습니다.
1: 예, 그렇죠. 맥이 나지 않을 예. 이유가 없습니다. 예, 예.
3: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 가슴이 그렇게 답답하고 어떤 데 숨이 확 막히는 것처럼 그랬던 게 그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예, 걔도 목에 가래라 지금 예, 그렇게 딱 붙어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이 저녁에 먹고도 하면 잠이 어떻게 잘 오는데 예?
1: 그렇죠.
3: 예, 용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혈당 조절이라도 지금 괜찮게 잘 되고 있습니다.
1: 삼고 고혈당, 고혈압, 고혈질을 해결해 주는 데는 사지원액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3: 그렇습니까? 예, 나 예, 당뇨병 있어서 무슨 어떻게 치료되겠는가 이랬는데 지금 써보니까 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예. 우리 할도에서 올 때도 또 배달받아 그냥 계속 쓰자고 그랬나.
1: 예, 특산 우리 할도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직원에 얻는 뒤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이 제품에 대해서 완전히 믿음성이 가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그 효과성이 긍정적인 효과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면역계통의 약화로 더불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인삼도경이 5~6배, 로경이 5배, 인삼이 6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게 면역계통이 가강되고 건파치 좋아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은행 잎이 20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병원에 가서 보게 되면 누르꾸름한 것 점적주사를 맞는 그게 은행 잎에서 분리 추출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번 복용하면 그거의 20번 그 덴드리 맞은 것만 그만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심장과 뇌혈관의 혈압이 좋아지고 혈당이 좋아지고 혈지가 좋아지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니까 소화가 잘 되고 호흡계통이 좋아지고 면역계통이 좋아지고 곰팥이 좋아지고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건강장수의 비결이 바로 본 제품에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하루. 분명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이 우울의 늪에서 나를 건져 올릴 수 있는 무언가를 어느새 또 찾아 나서게 되더라고요. 이대로 나의 하루를 끝낼 수는 없으니까요. 끝이 좋으면 결국에는 다 아름다워진다고 하죠.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낸 스스로에게 이젠 작은 선물을 건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걸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자고요. 그게 바로 선물이 아닐까요? 오후의 끝자락에서 위로를 찾는 당신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네, 오늘은 주부 도서관 코너로 함께 할 건데요. 조선족문단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첫 번째 작품은 현총마의 단편소설 담비입니다. 집 및 화단 옆 벤치에는 언제나 고즈넉하게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길고양이가 있다. 이사를 온 지 5년째 첫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끔 보는 길고양이였으니 자그만치 5살이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노란 털이 온몸을 덮고 얼굴 쪽은 흰 길고양이였다.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들고 눈인사를 보내는 그 고양이가 하도 마음에 들어 두 아이는 내게 제발 고양이를 키우게 해달라고 졸라대고는 한다. 엄마도 어릴 때 고양이를 길렀다 했잖아. 딸의 부르트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어찌 어릴 때뿐이랴. 불과 6년 전만 해도 나는 한꺼번에 12마리의 고양이를 기른 적이 있는 광적인 애묘인이었다. 그런 내가 고양이를 기르는 일을 잠정 중단한 것은 담비라는 이름을 가진 한 길고양이 때문이었다. 담비는 내가 혼자 무역리를 벌려서 제일 바삐 돌아칠 때 우리 집으로 왔다. 외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후줄근하게 비를 맞고 있는 노란 고양이를 본 나는 도저히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다. 그 고양이도 내 연민의 눈빛을 알아챘는지 조심조심 내 뒤를 따라왔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고 집 밑까지 따라왔을 때 나는 몸을 돌려 고양이를 품 안에 안았다. 그렇게 그 고양이는 나를 따라 집으로 왔고 그날로 담비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담비는 온순한 성격이었다. 내가 목욕물을 받아 목욕을 시켜도 순순히 몸을 맡겼고 대소변은 꼭 화장실에서 보라는 내 어눌한 제스처를 금세 알아들은 듯했다. 그러던 담비가 앓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처음에는 콧물만 흘리던 것이 반나절이 지나자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있기만 했다. 서둘러 근처 동물병원을 이송했고 수의사는 장염이니 점적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했다. 주사를 꽂는 동안에도 담비는 거부하지 않았고 수의사도 이렇게 온순한 고양이는 처음 본다고 혀를 찼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담비는 노란 물을 토하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담비는 비칠거리며 일어나 화장실로 갔고 볼일을 보고 나오는 순간 뒷다리가 힘이 풀리는지 배변 위에 주저앉았다. 나는 또 한 번 담비에게 반신욕을 시키고 토사물들을 정리했다. 일이며 드라마이며 뒷전으로 하고 나는 담비의 일거수일 투족에 모든 신경을 도사렸다. 담비는 갔다. 이튿날 아침 동물병원에 한 번 더 가보자 하며 새벽녘에 어렴풋이 족잠이 들었을 때 일이었다. 귓전에 야옹 하는 처절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내가 펄쩍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담비의 몸이 차츰 식고 있을 때였다. 작은 경련을 몇 번 일으키다가 담비는 굳어갔고 나는 속수무책으로 눈물만 흘렸다. 동트는 새벽녘 거스름한 원룸 안에서 나는 사람을 믿고 사는 한 연약한 생명이 그렇게 빠르게 그렇게 참담하게 쓰러지는 것을 고스란히 목격하고 말았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동하게 구체적으로 내 눈앞에서 무자비

기이하게 벌어져 버렸다. 고양이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하고 고양이는 그리 취약한 동물이 아니라 확신한 게 문제였다. 담비처럼 바깥 생활을 오래 한 큰 고양이는 갑자기 거주 환경이 바뀌고 생활 패턴이 바뀌면 스트레스로 인한 장염에 걸리기 쉬우며 그것이 치명적이기도 하다고 수의사가 주의를 줬건만 나는 귀뜸으로 들었다. 담비는 왜 하필 날 따라왔을까? 사람을 믿고 따라온 약한 동물에게 내 무지와 오만은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되었을까? 그 후 나는 다시는 고양이를 기르지 않았다.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하면 그 또한 애완동물에 대한 레이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다.

0: 담비라는 이름은 그렇게 내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아픔과 비밀의 대명사가 됐다. 내 젊은 날의 혹독한 신고식이기도 했다. 딸에는 집에 들어서서도 포기하지 않고 졸라댄다. 나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중에 너희가 어른이 된 다음에
1: 언제 어른이 되나요?
0: 글쎄다. 몸이 자라고 사고가 성숙되면 어른이 되는 걸까? 아니면 삶의 성장통을 겪어야 비로소 범사를 신중하게 바라보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걸까? 나는 두 아이를 방 안으로 손짓해 불렀다. 엄마가 얘기를 해줄게. 전에 담비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가 있었는데...

네, 현충마의 단편소설 담비 보내드렸습니다. 단순한 반려동물 이야기가 아니라 책임감과 성숙함에 대한 날카로운 고백이 담긴 단편소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것은 저자가 담비의 죽음 이후 과거의 작은 잘못들까지 되짚으며 자기 반성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담비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결심은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전승하려는 성숙한 태도로 읽힙니다. 이 글은 사랑한다는 것이 때로 조심스럽고 무거운 행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침밥이 적게 남았으니 점심에 뭘 더해 먹을까 궁리하던 끝에 만들기 쉬운 빈대떡을 빚던 나는 맛 다른 음식이라고 슬그머니 뒷말 오래비네가 생각나 점심에 오라고 전화를 했다. 남편도 나처럼 가끔씩 처남내가 생각나는지 아침 일찍 요즘엔 어떻게 사는지 하며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믿고 빠진 항아리인데 돈을 주지 말아요 하고 꼬장 소리를 쳤다. 만날 때마다 돈을 쥐어주는 남편인 것을 잘 알고 있는 나였다. 못 보면 보고 싶고 보면 괘씸한 오래비네다. 혈육지간에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는가. 부모가 돌아가시고 불쌍하게 홀로 남게 되자 바로 데려다 돌보면서 공부도 시키고 장가도 보내고 잘 살게끔 우리 초가집보다 엄청 비싼 뒷마을의 개화집에 세간을 내줬지만 잘 살기는 고사하고 지금 온촌에서 첫 손가락으로 꼽히는 빈곤호인이 말이다. 빚어놓은 빈대떡에 콩을 쿡쿡 박아서 금방 고압 전기 가마에 앉혔을 때였다. 담장 밖으로부터 손잡이 뜨락도르 소리가 아닌 큰 뜨락도르 소리가 쿵쿵 들려왔다. 큰 길로 지나가는 뜨락도르 소리가 아니었다. 과연 이런 천만 뜻밖의 상황이 어디에 있으랴. 앞면이 있는 동네 운전수와 남편이 뜨락도로 적재하면서 한창 미끄러져 내리는 송아지와 큰 소를 조심히 받고 있지 않겠는가. 조짓을 하려고 아침 일찍 나갔구만. 자꾸만 일거리를 벌려놓길 좋아하는 남편을 곱지 않게 흘기며 거들어줄 힘나는 나는 그저 그 곁을 지키고만 있었다. 뜨락도르를 보낸 남편은 나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큰 소, 곱비와 송아지 목줄을 모아 잡으며 대견스러워하는 것이었다. 얼마 주고 샀어요? 큰 소는 5,000원, 송아지는 600원. 이제 새끼치기를 하면 소 장사나 한번... 두 소 잔등을 엇갈아 쓸어보는 남편을 주목하던 나는 그만 획 돌아섰다. 그리고 담장문을 쾅 닫으며 집으로 들어왔다. 속고를 썰고 여물을 주고 외양간을 청소하고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났던 것이다.

0: 이제부턴 내가 농산일 하려니는 꿈도 꾸지 말아요 하며 마구 행악질 할 작정으로 시근거리기만 했다. 그런데 시간이 퍼구나 흘러가는데도 날 설복하러 들어오려니 했던 남편의 기척은 감감하지 않겠는가. 웬일인가 해 담장문을 살그머니 열고 나가보았더니 이게 웬 조화인가. 남편과 소들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워낙 남의 일에 곧잘 발벗고 나서는 남편인 줄을 모르는 내가 아닌지라 대뜸 짐작해댔다. 니네 소들을 사다 준 것이 분명했다. 소를 안 키우게 돼 차라리 좋긴 했지만 지금 한창 운전수랑 소 임자랑 더불어 술을 마시고 있을 남편이 싱겁게 느껴지며 그저 쓴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본래부터 깨끗한 걸 좋아하는 내가 뜨락도로 바퀴 자국이며 잠깐 머문 사이에도 잔뜩 싸놓은 섣동이 면을 말끔히 치웠을 때였다. 집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급급히 집에 들어와 전화기를 귓가에 댔더니 울먹울먹해진 오래비의 목소리가 흘러나올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1: 누나 고맙소. 나 지금 가까운 강둑으로 소꼬를 베러 가는 중이요. 누나가 내게 돈 대신 소를 사주라고 했더구만. 누나 참 잘했소. 돈보다도 소가 낫소. 돈은 주는 대로 써버리면 없어지지만 소야 설마 잡아먹겠소? 나 소치기를 잘해. 아무 때건 꼭 누나 은덕에 몇 배 보답할게.
0: 오래비의 전화를 받고서야 비로소 남편의 그 속내를 알게 된 나는 무척 놀란 나머지 감격스러웠다. 인심은 본인이 쓰고 그 공을 나에게 넘겨주는 고마운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아침상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남편이 좋아하는 막걸리를 사러 상점으로 달려갔다.

네, 서광석의 단편 소설 남편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참된 도움을 줄 건가라는 물음을 따뜻하게 되새기게 하는 글입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귀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 장수시대의 방송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몸의 변화도 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또 여러 가지 건강 정보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열선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보객은 10곽 사시면 9곽 드리고 20곽 사시면 25곽을 드리고요.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두골대는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0: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년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는 백자방 구박액과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0: 20원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다른 때에 비해서 퍽 가격적으로서 접수하기 쉬운 이런 우수한 가격으로 여러분들과 상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490원인데요. 15각을 사면 20각을 드리는데 한 각의 평균 가격이 한 각은 24일간 쓸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멍약과 외용약을 구멍약 한 각에 외용약 한 각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하게 되면 우대정책에서 우리가 아주 좋은 우대정책을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주요하게는 이번에는 15각에 20각을 줍니다. 그러면 한 각의 평균 가격이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우대활동을 잘 활용하신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는 관절통으로서 움직이기 힘들어지거나 관절통으로 인해서 이 좋은 날씨에 햇빛 조임하기도 힘들어지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이 우골태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발라주고 마사지 해주게 되며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구멍약은 꼭 함께 쓰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를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발명 특허를 받을 때면 몇백 집이 몇 년 동안이 림상 총화를 해서 림상 경험에서 확실한 좋은 효과를 거두셔서 그게 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비준 허마를 얻는데 특히 발명 특허를 받은 이런 비준 허마를 얻자면 보통 림상 효과의 몇 배에 몇십 배 이런 그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만이 발명 특허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시장에 나간 다음에 많은 분들이 와 관절 때문에 힘들던 분들이 기본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셔서 마음대로 활개치면서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네, 제 지금 백사방 구복약 쓰고 있는데 야네 이 약 정말 선택 잘했습니다.
0: 아, 예.
2: 예, 이거 예, 다른 데 약 하루에 세 번 먹기만 이거네 밤에 자기 전에 한 번 먹으니까 스트 때는 편리하고 또 효과가 또 예, 그런 약만 더 셉니다.
0: 두 번, 세 번 먹는 약보다 효과가 더 세죠. 예.
2: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예, 밤에 자기 전에 이거 딱 먹으면 잠이 서러러 와서 예,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정신이 납니다.
0: 그렇죠.
2: 예. 그리고 나는 혈압 조절이 잘 아이 됐는데 이게 혈압 조절이 영 잘 됩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예, 혈압이 조절이 잘 되니까 항상 골이 무겁고 띠 하던 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0: 그렇죠.
2: 그리고 이게 예, 또 밥이 맛이 없었댔는데 밥이 맛있으니까 밥을 많이 먹을까 예, 나는 감기 걸리면 땡디 맞아야 됐습니다.
0: 그런데
2: 예. 지금 올해 봄에 날씨 그닥지 않는데도 예, 감기 걸려서 그래서 예, 아, 감기약을 한번 먹으면 또 제대로 일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면역력이 올라간 거 말하자구먼.
0: 그럼요. 예, 예.
2: 예. 그리고 이게 예, 또 콩팥도 도와주고 예,
0: 콩도 도와주고
2: 것도, 예, 예, 예, 예. 예. 예, 여러 번 보던 것도 그래서 한날 밤에 어떤 때는 두 번이고 한번 보니까 그것도 좋고 결국 이게 맥이 납니다.
0: 그렇죠.
2: 결국 이 다리에 맥이 올라와서 예, 루티람 씩씩하게 내려갈 수 있고 아 용서없습니다. 이게 어쨌든 예, 이 백다방 구복약이 사람들이 백시를 살기까지 한 약이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거. 바로 그렇습니다.
2: 예. 예. 예. 그래서 예, 이번에 제 이 약의 우대할때 좋을 때 좀 많이 싸주자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세요. 예, 이번 우대할때 특사니까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기원입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저 투골테 약을 지금 얻으면 넉달 쳤었습니다.
0: 예.
3: 야, 이 약이 확실히 이게 저기 뭐입니까 발병 특허 받은 약이 다른다. 내 다른 약도 옛날에 이 골반절약 지금 많이 썼는데 쓰고 어떤 약들은 이게 위가 많이 자극받고 쨈니까 이게 저 뭐입니까 먹는 약 먹으면 아이 되겠을 때다. 내
0: 예.
3: 먹다가 어떤 거는 막 그리고 효과도 또 그렇게 크게 안 나고 뭐 붙이는 것도 붙여보고 많이 된다 했는데 이번에 이 약 쓰면서도 뭐 아무 고장도 없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3: 무슨 이런 불상이 없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 아프 언니 아프지게 되면 그 바르는 걸 재밌게.
0: 예.

0: 예.
1: 그 수술을 받을 수 있죠.
0: 예, 예 수술을 받으면 전부 다 이게 인사이드 없습니다.
1: 그렇죠.
0: 야, 예. 내 근데 야, 약이 이게 정말 특수한 약이라고 이게 이런 약을 내 이때까지 나도 얘 무슨 바로는 붙이는 약 옛날에 말도 안 됐습니다. 내이 나도 이 골반적이 허리 달려서 어제는 한 7, 8년이 됩니다. 고생하지.
1: 그럼요.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기본으로서 이 관절 때문에 힘들어지는 분들이 퍼센트가 나이에 그 나이가 70은 70% 이상, 80은 80% 이상, 이렇게 50은 50% 이상 관절통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어지는데 이 제품 선택이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0: 예, 옛날에 너무 바빠서 근데 내 비주사도 맞고 무슨 뭐 무슨 진통 이런 조사도 막 여러 번 이런 조사했어요.
1: 풍비까지 맞았다는 건 얼마나 심각한 정도면 그 정도 했겠습니까?
0: 네, 예, 예. 지금 이번에 이거 몇 달째 따프니까 얼마나 지금 편안하고 예. 지금 뭐 어느 마음대로 예. 이렇게 엎졌다 이러다고 놀리고 뭐 이래도 지금 아픈 감각이 없습니다. 완전히.
1: 그렇죠.
0: 예, 예. 진통도 없어지고 확실히
1: 발명 특가를 받은 데는 그만한 많은 정면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명 특허를 받지 그러지 않으면 뭐 효과가 뜸하고 뭐 썼는지 안 썼는지 다른 제품이면 났을까 말까 이 정도 아닙니다. 예.
0: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뭐니까 이렇게 약이 염려도 이렇게 예, 팔도 이렇게 솔직히 오늘 전에 15개를 더 배달을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활동이 특수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전화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제가 예, 무릎 관절이 아주 좋았습니다. 반월반도 나쁘고, 저기, 그,
1: 영 반월반이 많이 다스렸겠죠. 예.
3: 예, 예, 다 다스렸답니다.
1: 그렇죠.
3: 이게 그 붓기고 예 뻣뻣하단 말입니다. 예.
1: 그렇죠.
3: 징징 붓기고 그래서 골짜기 나면은 몇 발짝 걷고는 저기 서서 한참 있어야 됩니다.
1: 예.
3: 다 디디지 못해서 예.
1: 예.
3: 그래서 침우도 많이 맞았습니다. 침도
1: 맞고
3: 예. 치료도 하고 예 그랬는데 그 저기 선생님이 그 이사 선생님 말하는 게 될수록에는 봉비를 하지 말라더란 말이에요.
1: 아 그렇죠. 봉비는 예, 뭐 방법이 아닌 방법입니다. 그 예, 격소를 그래. 이용해서 점차 앞으로는 길게는 더 심각할 수밖에요. 예.
3: 예. 그래서 아이 맞고 서리는 그래 견뎠습니다. 양함에 견디다가 서리 내내 지금 이거 두 골태로 방송 듣고 썼는데 얼마 안 있었는데 이제 붓기고 이렇게 아프고 예 디디면 아프고 저기 뻣뻣하던 게 많이 낯설졌습니다.
1: 그렇죠.
3: 예. 예, 그래서 예, 이번에 그 활동도 조치해서 내 지금 많이 배달 받아와서 좀 아는 새 쓰자고 그랬는데, 그 문의 하나 하자 그랬는데.
1: 예.
3: 우리 친구가 예, 위축성 위험 진단을 받은 지 40년이 됐는데,
1: 예.
3: 그, 그냥 소화도 안 되고 밥맛도 없고, 예, 세기 사람이 많이 말랐습니다.
1: 예.
3: 그래서 집안에 그저 맨 위약밖에 없습니다. 근데 건강에 들어서니 예, 입안이 자꾸 마르고 해 갈라지고, 예, 아니, 구야이 자꾸 난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예, 그냥 소화해야 되고, 아래 소화해, 내리 깨지 못한단 말이에요.
1: 예.
3: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위경 다 하고, MRI도 찍고, 다 찍었는데, 신체 검사를 했단 말입니다. 예.
1: 예.
3: 위축성 위험은 원래 그런 게, 그냥 그 정도랍니다.
1: 예.
3: 그런데, 그, 담낭에 염증 있고, 예, 그 다음에 간이가, 예, 그, 이렇게 막을 씌운 마귀가 이렇게 매끄러 봐야 되겠는데, 광화도가 없고, 투덜투덜 하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예, 저기, 뭐니까, 소약도 먹고 한약도 먹고 중약도 먹고 예 초약도 먹는데 잘 안 낫는답니다.
1: 예.
3: 그래서 예, 그 들으니까 백사발이 좀 좋다 하니까 어떤지 해석이랍니다.
1: 아 이제 들어보니까 그분이 위에도 문제 있고 간에도 문제 있고 이래서 예. 정체적으로서 이분은 나이가 드시면서 간에서 마지막에는 몽땅 다 고분자함으로 단분자함을 해례해서 새롭게 피를 만들고 살을 만들고 골격을 만드는데 총 마지막에 어디에서 총결되는가 하면 간에서 이런 거 당대사 지방대사를 이거 다 완성하게 됐는데 지금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 그게 그 표면도가 꽝화하지 못하고 터덜터덜 한다는 것은 그게 많은 정상 간이 정상 대사를 당대사 지방대사를 완성할 수 없는 이 정도의 지금 간이 그 표면이 꽝화하지 못하는 건 부분적으로서 그게 표면은 이미 경화 상태에 들어갔다는 걸 말합니다. 전반은 아, 아니지만 해도 그렇기
3: 예,
1: 때문에
3: 예.
1: 예, 그런데 예. 이 제품 자체가 백자방 구복액이 백근이 천년 자원을, 천년 약재를 이거 그 줄여서 고농축해서 한 근을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주요한 강남 공능이 북간선입니다. 강과 콤파츠 든든하게 해주면서 종합으로서 근육과 골격이 든든하게 하고, 여기 또 상초, 중초, 하초 이걸 도와주는 역할하는 황정이라 성분이 들어갔고,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는 단삼이 들어갔고,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게 되는 황계가 들어갔고, 이렇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는 이 제품을 쓰게 되면 우선 밤에 뭐 새벽 11시부터 아침 이 사이에 충족하게 간에서 해독할 수 있는 간주장애를 완성할 수 있고,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충족하게 완성할 수 있는 간이 좋아집니다. 콤파츠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고, 상처의 폐를 든든하게 해주고, 심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공능이 여기에서 충분하게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을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된 간과 콤파츠 버립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면서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 주는데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친구분이 빨리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3: 아, 맞지. 예. 예, 그러면서 아껴입니다. 매달 받겠답니다. 지금 저 바쁘니까, 예, 지금,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조합을 해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달 전화번호를 알려주겠습니까?
1: 적으세요. 예.
2: 501-7755번입니다.
3: 501-7755번이.
1: 예, 거기다 전화하면 예, 문자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그 여사분한테는 예. 이 제품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3: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 뭔가 나는 거기 뭐 두고 데려 쓰는 게 어서 한 넉다방 썼습니다, 선생님.
1: 예.
4: 이게 그거에 바른 약이 좋아가지고, 예, 그 뭔가 발굽이랑 손목이랑 발목이랑 아픈 게 무릎이라. 그거 바르면 그 부기니 내립니다, 선생님.
1: 예, 드시고 바르고 이거 결합하게 되면 효과가 아주 빠릅니다.
4: 예, 그래, 나 한 날에.
1: 바르는 건 수시로 바를 수 있죠. 예.
4: 예, 바르는 건 나 한 날에 두 번, 아침, 저녁에 바른다.
1: 예.
4: 예, 바른 거게 한 2, 3분씩 그래 문제고, 예.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또 그렇게 못 갈까나. 용, 이게, 발목 빼대요, 손목 빼대요, 자꾸 붓기, 허리도 좀 붓겠습니다. 굉장히 거기 다 붓기 내리고, 붓기 내릴 때 또 섭외 또 영 많아집니다. 예, 선생님.
1: 아, 그렇죠. 붓이 빠지는 과정이 섭외 많아지는 과정으로 되죠. 예, 높여으로 시초 내보내.
4: 예, 굉장히 별로 몸이 날이 비와도 이렇고, 예, 몸이 가볍단 말입니다. 예,
1: 그렇죠.
4: 몸이.
1: 맞습니다.
4: 예, 사실, 예, 통상이 나쁜 게 저녁에 뭐, 11시 전에 다리 통상이 나지, 발이 통상이 나지, 그래서, 그래, 못 하지. 그래진 게 이렇습니다. 그게 미네. 어깨도 아프던 것도 있고, 그것도 좀, 다, 안 좋은 어깨 다 났지 않았어, 예, 많이 났습니다. 이 어깨가.
1: 그렇죠.
4: 이번 5대 활동이 15가고, 아무 20가 줍니까?
1: 이번에 두골 때는 15가고, 아무 20가을 줍니다. 예.
4: 예, 알았습니다. 이번 우리 학동에 좀,
1: 특수합니다.
4: 났을 때 써야지.
1: 예, 그렇죠. 구복약하고 외용약이 1대1로 따라가게 되어있고, 501-775번 예. 이용하면 됩니다.
4: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5: 예, 저도 백다방 구복약 쓰는 한답니다.
1: 좋은 제품이죠. 써볼수록 알릴 겁니다. 예.
5: 예, 이거 저는 한 반년 이상 썼습니다.
1: 예.
5: 예, 이거 쓰기 전에는 제 혈압 도돌이 달라 이랬단 말입니다.
1: 그렇죠.
5: 가슴이 계속 두근두근두근 거리면서 예, 밤잠을 설치고, 예, 그래가지고 저는 영 힘들더란 말입니다. 여러 해를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듭니다.
1: 그게 제일 힘들죠. 모든 예. 대사가 그걸 밤잠을 통해서 피가 소독되고 모든 공능을 새롭게 서로 이렇게 조직해주는 능력이 바로 자는, 잠을 제대로 자는 과정에서 그걸 완성할 수 있는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무슨 공능이나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5: 예, 잠을 못 자니까 어찌 힘든지 여러 해를 고생했습니다.
1: 아, 예.
5: 예, 그래서 아까 약도 많이 먹었죠.
1: 그랬겠죠.
5: 약을 먹었는데, 그게 효과도 못 보고, 예. 그 효과 이제 벗고 처음 하다도 자꾸 반복이 오더라 말입니다.
1: 그럼요.
5: 예, 그래 이게 잘 치료도 안 되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기도 혈압도 계속 올랐다 내렸다 이래는
1: 혈압이 조절받지 못하고
5: 예, 조절이 예. 잘 안 되지 예. 하고 예. 계속 가슴 계속 도루한 게 예,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밥도 맛이 없고 예.

0: 그렇던 게 이 백다방 구복 애고 목구설이 수선이 가슴이 후들후들거리던 게 이 증상이라 나사지더라 말입니다.
1: 그러면 예예. 예. 예,
0: 제 전면에 약에 너무 올리고 나니까 많이 아이스하고 조금 싸 먹어봤습니다.
1: 예.
0: 굉장히 이거 먹으면서 이 반복이란 게 없더라 말입니다.
1: 그렇죠.
0: 쭉 예. 그냥 예, 쭉 조금씩 아래 좀 별로 기분이 자관 좋더라 말입니다. 감각이.
1: 예.
0: 아 이게 내 뇌 맞겠구나 해서 계속 복용하다 나 완전 반년 이상 먹게 됐는데 진짜 이게 모든 면에서 영 해결을 잘 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잠도 잘 오지 혈압 조절도 잘 되지 그냥 밥맛도 돌아오고 밥도 맛있지 수선 잠 잘 자고 어찌 편안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럼요. 예예.
0: 예. 그 위에 자관 여러 가지로 이래 나가 이래 밥을 밤 잘 자고 밥 잘 먹고 할까 힘이 나지 할까 나가 활동하기도 편리하고 예, 영 좋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계속 복용할 예산으로 이야기도 있긴 있는데 이제 방송 들어볼까 이번에 그 뭔가 우리 헬스 정책이 대단히 좋을 때다.
1: 대단히 좋습니다. 15각 쌈 20각 줍니다.
0: 예. 예, 그래서 좀 더 배달받아 계속 쓰려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1: 아, 이 제품 자체는 구강약과 외용약이 1:1로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우대증적이 특수하게 좋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게 되면 주약의 노인성 질병은 요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반복적으로서 이 약, 저 약 많이 쓰게 되면 감각 콤파스를 버리고 그때뿐이지 길게 가지 못하는데 이 제품 자체를 선택하면 여기 성분이 너무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 놓고 쓰시면 됩니다.
0: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방 쓴 환자입니다. 저는 어떤 넉 달 썼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되고 입이 썩었고 맥였고 그리고 머리가 흐릿하고 혈압도 돌이받아야 돼. 밤잠 자지 못했습니다.
1: 예.
3: 야, 밑에를 밤잠 자지 못해. 정말 앵긋나게 뭐 수면제 먹어도 안 되고 그래 놓고 사람이 싹 쥐들어지고 못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어도 또 얼마 썼는지 아닙니까?
1: 예.
3: 그래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저희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거 썼는데 지금 하나하나 지금 예, 조직되고 있습니다.
1: 예.
3: 우선 먼저 얼음지 나던 게 예, 지금 말가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소화 잘 되니까 예,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못하던 게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정신하고.
1: 그렇죠.
3: 예,
1: 정신하고
3: 걸지도 예. 못하던 게 걸고 하니까 예. 그리고 두골 폐까지 한 대 겸했으니까 예. 아 위를 다른 약으로는 다리 아픈데 그 무슨 약 먹으면 위를 자극해서 그래도 꼼짝 못하고 그랬던 게 친구라면 정말 마지못해 경서까지 다 맞았어요. 예. 예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 두골 폐를 쓰고 먹고 바르고 마사를 하고 할까나 난생 알아본 사람 같습니다.
1: 그럼요.
3: 예예. 몸이 무겁던 게 몸이 할까봐
1: 그렇죠.
3: 지금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예.
3: 그래 활동도 이 두물제가 이렇게
1: 독산 우대 활동입니다. 예예.
3: 예. 활동 중인데 그 이 활동에 참석하죠. 두 가지 다 배달받았고요.
1: 아 그렇게 하세요. 501-775번에 전화하세요.
3: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시다시피 두볼테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어젠가는 오랜 관절 통증 그리고 여러 개 부위 관절 통증 망라해서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특히 나이가 드신 다음에 넘어지면 빠른 속도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해 가지고 사망으로 쉽게 부를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넘어져서 상한 부위가 지금 뭐 수술까지 받고 고성까지 했고 이런 분들한테 그 병원에서는 그랬다면 다른 약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전에 양하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런 분들한테 투골테가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넘어져서 상한 분들 가운데서는 노년에 넘어지면 다른 넘어지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몇 배로 사망 위험에 그 도래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골테 이 제품 자체를 그런 분들이 저희 신변에도 그런 분들을 꽤나 많이 보게 되어 있는데요.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이런 방법이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흑개미를 주요한 성분으로 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 활락이 중요합니다. 경락이 수통돼야 상처가 빨리 아물어붙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동통이 제거될 수 있는데 이게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분석해봐도 이 제품 자체는 관절통을 제거해주고 이미 관절 때문에 힘든 치료를 많이 받고 상해서 뭐 거기에다 뭐 철판 같은 거 고정하면서 이 정도까지 한 분들은 주약에 제가 신변의 분들을 이렇게 알아보게 되면 동통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이런 분들이 그 수술해서 많이 나는 졌는데 움직이자 하게 되면 좀만 더 걸게 되면 동통이 따라서 힘들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투골테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서 우리 지금 넘어져서 상했거나 넘어지지 않아도 경추, 요추, 어깨, 무릎, 발목 어느 관절마다 아프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런 아픈 이 부분은 보통 그 많게는 부종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종을 그 풀어주는 이런 제품 성분 자체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자기 뭐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되려 하지만 해도 이 방법이 기중 아주 적합한 방법에 속합니다.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해서는 그거 한 가지 그 구방약에 그 또 외용약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항차 이번에 좋은 우대 활동이 진행돼서 15가게, 20가게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로 인정하고 잘 이용하시면 노년을 무난하게 잘 지낼 수 있겠습니다. 황차 이게 백자방 구방액은 100년 장수 제품이라는데 그만한 도리가 충분하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만 자기 전에 쫙 드시게 되면 아주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드시지만 해도 하루에 두 번, 세 번들은 이런 약 효과를 충분하게 느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험해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0: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방송국의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

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약속과 신뢰, 우정에 대한 창작 동화가 담겨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치아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에 관한 상식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도윤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물드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경쾌한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해볼까요? 동요 찰칵 찍었죠를 들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약속을 지키는 작은 참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숲속에 작은 참새 삐삐가 살았어요. 삐삐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죠. 어느 날 삐삐는 친구 꼬리와 아침 9시에 열매밭에서 만나 함께 놀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밤새 강한 바람이 불고 길은 매우 험해졌어요. 엄마는 오늘은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걱정했지만 삐삐는 약속은 꼭 지켜야 해요 라고 조심스럽게 길을 나섰어요.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발도 아팠지만 삐삐는 포기하지 않고 약속 시간에 맞춰 열매밭에 도착했어요. 꼬리는 약속을 지킨 삐삐를 보고 너무 기뻐하며 펑펑 뛰었어요. 그렇게 두 친구는 신나게 놀았답니다. 숲속 친구들도 모두 삐삐를 믿고 따르게 됐고 삐삐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신뢰가 진짜 우정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죠. 친구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마음은 서로를 더욱 믿게 해준답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치아 건강에 대한 이야기예요. 친구들, 치아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말을 하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부분이에요.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입안에 세균이 생겨서 충치가 생기기 쉬우므로 사탕, 초콜릿, 탄산 음료는 적게 먹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꼭 이를 닦고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어금니 안쪽까지 꼼꼼하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는 한 번 상하면 다시 자라나지 않으므로 어릴 때부터 올바른 양치 습관을 들이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아서 건강한 치아를 오래 유지해야 합니다. 친구들, 우리 함께 튼튼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충치를 예방하고 치아를 깨끗하게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은 바로 양치질입니다. 친구들 맞췄나요? 자,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도윤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2학년에 다니는 도윤이에요. 시험을 볼 때마다 너무 긴장해서 실수를 자주 해요. 그래서 걱정이 너무 많고 자신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긴장을 줄일 수 있을까요?

네, 도윤 친구. 시험 볼때 긴장되고 걱정되는 마음 정말 잘 알아요. 많은 친구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별이 언니가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요. 먼저 시험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천천히 숨을 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긴장이 풀린답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지 말고 편안하게 쉬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이 열심히 공부한 모습을 떠올리며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 경례해 보세요. 실수를 해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윤 친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체가 이미 훌륭한 거니까요. 네, 별이 언니가 도윤 친구를 믿고 응원할게요. 화이팅!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나의 병아리를 들려드립니다.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물드는 이유에 대한 신기한 과학 이야기예요. 친구들, 가을이 되면 푸른 나뭇잎이 노랗게 붉게 물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죠? 왜 그런 걸까요? 네, 푸른 나뭇잎에는 염록소라는 녹색 물질이 들어있어서 여름 내내 푸르게 보였는데요. 가을이 돼서 날씨가 추워지고 햇빛이 줄어들면 나무는 잎에 영양을 보내지 않고 염록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잎에 숨어있던 노란색, 붉은색 색소가 드러나면서 예쁜 가을 단풍으로 보이는 거랍니다. 나무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잎을 떨어뜨리고 추위를 이겨냅니다. 친구들, 가을에 공원에 가서 여러 가지 색의 나뭇잎을 직접 찾아보는 건 정말 재밌을 거예요.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이네요.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등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경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학교 가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출과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0: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주아가 인사를 하려고 하자 할머니는 날씨가 추워졌다며 주아에게 옷을 더 입고 다니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배채를 데리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가 어디로 가는지 묻자 할머니는 아직 정해지

이지 않았으며 그냥 가고 싶어서 그럴 뿐이라고 답했다. 주한은 여기까지 말하고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버는 긴장하지 말고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권했다. 주한은 모든 이야기가 마치 동화와 같다고 말했다. 아버는 두 사람이 정말로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아는 그날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고 배체의 몸에서 빛이 나고 있었다고 보충했다. 배체는 주아에게 자신은 할머니와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가 어디로 가는지 경계하며 묻자 배체는 지금 고양이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밤에 고양이 세 마리가 올 것이며 그중 한 마리는 자신을 데리고 갈 것이고 얼룩 고양이 한 마리는 할머니를 먼저 데리고 갈 것이라고 했다. 주아는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생각했다. 배체는 야생 고양이 세 마리가 계속 이리황과 항포강 옆까지 달려가고 고양이가 울면 자신과 할머니는 강에서 수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는 꿈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웃으며 말했다. 배체는 안 믿으면 보라고 하며 할머니 목 뒤에 이빨 자국이 있다고 했다. 주아는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오직 머리카락에서 나는 생선 비린내만 느껴졌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빨리 머리를 감으라고 전하고 자신은 가겠다고 말했다. 배치는 자신은 더 이상 피아노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아는 등골이 오싹해 났다.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얼굴색은 칙칙했다. 할머니는 배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배체의 이름을 불렀다. 주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냥 떠났다. 주아는 지금 생각해도 그날 밤 있었던 일은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버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속으로 두 마리의 물고기를 생각했다. 그리고 고양이가 물고기로 변한 배체와 할머니를 물고 상해의 어두운 밤에 계속 남쪽으로 가며 여러 개의 길을 지나 황포강변에 도착하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상상했다. 아버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이 모든 일이 분명 동화 이야기고 신화일 뿐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비록 주아가 전한 이야기가 신화거나 꿈에서 본 것일지라도 현실은 그 이후로 아버가 할머니와 배치를 다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시간은 흘러 배체가 실종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해 초여름의 어느 날 기온이 무덥고 야시장 근처에 간장 가게가 하나 있었다. 점원은 소모의 철제 주전자를 받아 맥주를 담으면서 옆에 있는 다른 여성 점원에게 격투기 선생님과

항아리 옆에 놓고 깔때기를 입구에 꽂았다. 보온병에도 술을 가득 채우고 소모는 돈을 지불했다. 한 손에는 주전자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보온병 두 개를 들고 힘있게 걸어갔다. 여성 소모는 소모가 힘이 세다고 칭찬했다. 소모는 마음속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허리를 펴고 큰 걸음으로 간장 가게를 나와 선생님의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격투기 선생님, 건국, 영근, 이도, 소용, 그리고 공장의 소룡흥 등이 조리된 음식을 사와서 기름지로 싼 포장을 뜯고 식탁 가운데 놓았다. 부엌에서는 김매가 채소 요리 두 그릇을 볶고 있었다. 모두가 자리에 앉은 후 건국이 선생님께서 먼저 드시라고 권했다. 선생님은 음식을 먹으며 자신이 이번에 지휘부에서 양폭으로 3개월 동안 파견받아 몇몇 노동자들에게 기본 동작 훈련을 배워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모는 시간이 나면 뵈러 가겠다고 답했다. 선생님은 그냥 평범한 격투술과 붙잡기 기술일 뿐이고 고리도 멀고 상황도 복잡하니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소모는 만약 긴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고 물었다. 선생님은 이 기회를 빌려 제자들과의 인연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잠자리가 자신의 꼬리를 먹듯 각자 자신밖에 돌볼 수 없을 뿐이라고 말했다. 각자 본인의 가정만 잘 지키면 되고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마음은 차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람 사는 것은 오직 의 한 글자뿐이고 형제들을 도와야 한다고 가르쳤다. 술자리에서는 사람들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다. 이때 근국과 영근이 자리를 떠나려 일어섰다. 소모가 식탁에서 움직이지 않고 졸고 있자 소룡흥이 그의 모습을 보고 깨우려 애를 썼다. 소모가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자 영근이 일행을 이끌고 자리를 떠나려 했다. 선생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으며 김매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때 집 밖에서 쿵쿵거리는 강한 타격음이 들려오며 실내의 고요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밖에서 나는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려 귀를 기울였다. 이 소리를 들은 소모는 졸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지러움도 완전히 가셔버렸다. 모두 밖으로 나가 상황을 살펴보니 운동복 차림에 구두를 신은 젊은 남녀 무리가 모여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커피색 가죽통에 담긴 사각 렌즈 카메라를 메고 풍경을 담으려 하고 집 앞 빈터에서는 두 명의 젊은이가 돌로 만든 운동기구를 들고 있었다. 한 사람은 근육이 발달한 큰 체격을 지녔지만 운동기구를 다루는 솜씨는 초보 수준에 불과했다. 선생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라고 경계했다. 군중 속에서 수염을 기른 비교적 젊은 청년이 나와 선생님에게 공손하게 예를 갖추었다. 그는 선생님이 실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소속을 밝히며 선생님과 진정한 실력을 겨루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선생님은 자신의 구역에 와서 물건을 마구 던지는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따졌다.
수염난 청년은 사과하며

보상을 약속하고 주변의 동료에게 신호를 보내 기동정으로 향했다. 그는 선생님을 기동정으로 초대하려 하지만 선생님은 방금 술을 마셨으므로 힘을 쓸 수 없다고 거절하고 건국에게 나서서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했다. 건국은 손바닥에 침을 뱉은 뒤 가볍게 력기를 들어 어깨뼈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한 바퀴 돌리며 석담을 목 주위에서 점차 빠르게 회전시켰다. 이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환호성을 터뜨리며 그 실력에 감탄했다. 근국은 몸을 낮추고 구부정하게 숙이며 력기를 어깨뼈에서 허리 옆으로 부드럽게 미끄러뜨리고 다시 목에서 회전시킨 뒤 어깨로 한 번 돌려 두 손으로 가볍게 받아 땅에 내려놓았다. 수염난 청년은 이 모습을 보고 선생님에게 앞으로 좋게 지내자고 제안했다. 선생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70년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시 90년대의 시간선으로 돌아가자. 아보와 리리 왕아씨 일행이 서총재의 화려한 연회에 참석했고 왕아씨가 술을 과도하게 마셔 서총재를 따라 우측으로 가 휴식을 취했던 상황이었다. 그 뒤 이야기는 단총재가 점심연회를 마치고 세 명의 총재를 모시고 이동해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이어졌다. 강총재의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강부인은 세 명의 여성들을 데리고 승합차를 타고 쇼핑을 떠났다. 그것은 90년대 상해의 외자 고급 백화점으로 이들은 각자 수많은 물건을 구매했고 큰 가방과 작은 가방을 가득 메웠다. 모든 물건의 비용은 강부인이 전부 지불했다. 쇼핑을 마친 뒤 이들은 힐튼 호텔로 이동해 오후차를 마셨다. 고부인은 강부인이 하루 종일 동행해 주어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저녁 일정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했다. 강부인은 겸손하게 인사한 뒤 비밀스러운 봉투를 꺼내놓고 작은 성의이니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전했다. 강부인이 떠난 뒤 고부인은 즉시 왕아씨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다. 30분 뒤 왕아씨는 우아한 모습으로 호텔에 도착해 자리에 앉아 인사를 드렸다. 고부인은 왕아씨를 보고 오랜만에 뵙는데 더욱 예뻐졌다고 칭찬했다. 고부인은 왕아씨에게 님 부인을 소개하고 왕아씨는 님 부인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님 부인은 학식이 깊은 인물이었다. 그녀는 책에서 고전 문구를 인용하며 물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했다. 이 말을 들은 고부인은 전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님 부인은 이 이야기가 유연함에 대한 의미라고 설명하며 물은 소리 없이 돌을 뚫는 거대한 힘을 지녔고 이것이 바로 여자의 본성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남녀가 모두 단단한 돌이라면 서로 부딪혀 불꽃이 튀겠지만 물처럼 유연하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고 말했다. 류 부인은 웃으며 동의하고 왕아 씨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다. 고부인은 한참 생각한 뒤 림 부인의 이야기가 맞다고 인정하며 배웠다고 말했다. 이때 왕아 씨는 림 부인이 아보를 알고 있는지 조용히 물었고 림 부인은 홍교에서 5년간 생활한 뒤 북방에서 남편과 함께 일하며 아보를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정아 씨는 세상이 정말 좁다고 감탄했다. 그 부인은 식탁 위에 봉투를 두드리며 저녁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림 부인은 기쁘게 응하고 즉시 아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부는 직접 지진원으로 찾아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 림 부인이 전화를 끊자 고 부인은 그녀의 말투가 매력적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이때 왕아 씨는 잊은 것이 있다며 자리를 잠시 떠나겠다고 일어섰다. 고 부인은 왜 자꾸 일이 생기냐고 묻고 만류하지만 왕아 씨는 잠시 다녀오겠다고 반복했다. 고 부인은 왕아 씨가 아부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가지 말라고 만류했다. 왕아 씨는 아버가 예전의 고객이자 오랜 친구이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답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아버는 약속대로 지진원에 도착했다. 로비에 도착한 아버는 점장으로부터 리리가 잠시 나갔다는 말을 듣고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개인실로 들어갔다. 아버는 서총재도 림 부인을 아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서총재는 왕아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외지의 부인 세 분이 상해에 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으며 예약자 중에서 성 씨가 서인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설명했다. 아버는 자리에 앉고 서총재는 아버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웃으며 말했다. 아버는 바빴을 뿐이며 차례로 초대할 계획이었고 지난번 상숙에서의 대접에 감사하며 꼭 보답하고 싶다고 답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 아이가 제일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우수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게 부모님들 마음이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

육아에 스며든 좁쌀 한 톨, 곽고분.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이를 보면서 나도 모든 엄마들이 흔히 내는 욕심을 한번 과하게 내봤다. 그것은 아이에게 좋은 독서 습관을 키워줘야 한다는 육아 지식을 바탕으로 아동책을 한 권, 두 권 사들이는 대로부터 시작했다.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어느새 장난감 옆자리에 묻어놓은 책 높이가 아이의 키보다 더 높아져서 보득이 육아용 책장을 따로 장만하지 않으면 안 될 판국에까지 이르렀다. 눈치를 보다 못해 남편이 한마디 한다. 집이 도서관이오? 뜨끔해서 책장을 쳐다보니 내가 보는 책보다 아이가 읽어야 할 책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겨우 두 살짜리 아이를 놓고 내가 너무 조급한 게 아닌가 회의가 드는 순간이었다. 어쩌면 나 역시 천하의 호단 부모들처럼 내게 없어서 회한이었던 부분을 내 아이에게만은 그런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는 대리만족 심리가 작용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나는 어렸을 때 독서를 많이 안 한 탓으로 지금도 독서에 대해 흥취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런 반면에 지금처럼 내 머릿속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야 할 시각이 닥쳐오면 마치 머리를 감는 도중에 수돗물이 끊기거나 중요한 통화를 하는 도중에 배터리가 떨어져 휴대폰이 자동으로 꺼지거나 컴퓨터로 한창 작업을 할 때 정전이 될 때랑 비슷한 심정이 된다거나 할까? 그럴 때마다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물을 만난 마른 미역처럼 내 마음속에서 부단히 부풀어나고 있었다. 어쩌면 여태껏 독서를 많이 못한 게 한이 맺혔다고 해도 과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진 한 아이의 엄마가 제 아이의 훌륭한 독서 습관을 위해 집에다 도서관을 차린다 한들 누가 감히 나서서 말리리. 그러나 내외는 또 있다. 참다 못한 남편이란 사람이 터진다. 책을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아이의 수준에 맞게 한 권 한 권 다 읽고 충분히 소화를 했을 때 다음 단계의 책을 사란 말이오. 아직 애가 책 볼 줄이나 아냐고. 남편은 남자의 카리스마로 내게 최후의 통첩을 내렸다. 한 엄마의 공들인 탑이 애 아빠의 질타를 받는다고 당장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이미 사놓을 만큼 사놨으니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도 무방하기에 쉽게 타협이 된 셈이었다. 그날 이후부터 거의 매일이다시피 도착하던 도서 택배가 드디어 수령 완료라는 표시가 뜨더니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책을 구입하는 데 쓰던 정력을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대로 몰두하게 됐다. 제목이 좁쌀 한 톨이라는 우리말 전래 동화가 내가 읽어준 중에서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었다. 한 젊은이가 과거를 보러 한영으로 가는 도중에 밤이 되어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면서 보찜에서 좁쌀 한 톨을 꺼내 주막집 주인에게 보관해달라고 맡겼다. 주인은 속으로 별 싱거운 녀석 다 보겠네 하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 담 너머로 좁쌀을 던져버렸고 다음날 아침 젊은이가 어제 맡긴 좁쌀을 달라고 하자 주인은 깜짝 놀라서 쥐가 먹었다고 둘러댔다. 젊은이는 주인장에게 그럼 좁쌀을 먹은 쥐라도 잡아주시오 라고 하자 주인은 할 수 없이 쥐를 잡아 젊은이에게 줬다. 이렇게 되어 젊은이는 처음으로 좁쌀 한 톨을 가지고 쥐 한 마리를 바꾸게 됐고 다음으로 들리게 된 주막집 주인에게는 보찜 속에 넣고 온 쥐를 맡겼다. 살다 살다 쥐를 맡기는 놈은 처음이군 소름 끼쳐. 그 집주인은 젊은이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쥐를 던져버렸다. 다음날 젊은이가 주인장에게 자기가 맡긴 쥐를 달라고 하자 주인은 할 말이 없어서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젊은이가 주인장에게 그럼 쥐를 먹은 고양이를 대신 주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하자 주인은 주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젊은이는 쥐 한 마리로 고양이 한 마리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그 뒤로 가면서 젊은이는 고양이 한 마리로 말 한 피를 바꾸고 그 말로 또 소 한 마리를 바꾸게 되는데 마지막에 그 소로 인해서 정승댁의 따님과 결혼까지 하기에 이른다. 전반 이야기가 생동감이 있고 마치 연쇄고리처럼 고리에 고리를 물고 진행되는 것이 신선하고 젊은이가 갖고 있던 최초의 자본이 눈덩이 굴리는 식으로 차츰 불어나는 과정 또한 신기하고 재미났다. 옛날부터 전해져온 전래 동화라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느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지금은 알 길이 없겠지만 나는 진심으로 선인의 지혜를 감탄했다. 좁쌀 한 톨은 아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동화책이라 나는 매일 저녁 한 번씩은 아이에게 읽어주곤 했었다. 두 살짜리 아이가 이 이야기에 담긴 내용을 지금 당장 얼마나 알아들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중요한 건 아이의 긴 성장 과정에서 부모인 내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나는 아마 아이에게 최소 원가로 최대 이익을 창출하는 생존 법칙 같은 건 한 번에 가르칠 재간이 없을 것 같다. 이미 어른이 된 나마저도 아직 터득중에 있는 어려운 인생 과제이니까. 하지만 적어도 나는 아이에게 세상을 사는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첫 번째로 나는 아이에게 세밀한 논리적 사고 능력과 재치는 언변 능력을 키워줄 생각이다. 만약 동화책 속의 젊은이가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더라면 조막집 주인이 궤변을 늘여놓고 고양이를 주지 않으려 할 때 십중팔구는 본전도 찾지 못했을 것이다. 더구나 고양이로 말을 바꾸고 말로 소를 바꾸는 과정에서 말과 소를 가진 주인들이 멍청하지 않은 이상 손해보면서 자기 것을 쉽게 내줄 리가 있었을까? 그러니 젊은이의 능력은 현 시대를 놓고 말하면 적어도 변호사급 정도 실력은 되지 않았을까 짐작해본다. 두 번째로 나는 아이에게 변수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순찰력과 응변 능력을 련마하게끔 도울 생각이다. 예를 들면 말이 고양이를 발로 차서 죽이지 않았더라면 다음날 젊은이는 고양이 대신 말을 바꾸지 못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소가 말을 뿔로 받아 죽이지 않았더라면 젊은이가 말 대신 소를 획득할 가능성도 없다. 심지어 맨 처음 주막집 주인이 좁쌀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음날 그대로 돌려준다면 그 뒤에 모든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생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에 계획대로 실천하려면 변수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세 번째로 나는 아이가 담력이 크고 식견이 넓어지도록 도와줄 생각이다. 그것은 마치 젊은이가 정승댁에 찾아가 그 앞에서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자신의 레이를 밝히는 것과 같다. 젊은이는 정승에게 내 소를 돌려주시오 라고 말했을 뿐더러 정승이 우리 딸이 그 고기를 먹었는데 어쩌겠냐고 하자 그럼 따님을 제게 주셔야지요 라고 대답했다. 정승은 젊은이의 배짱을 알아보고 장차 크게 될 인물이라고 짐작돼 딸과 결혼을 시켰다. 요즘 세월에 남자든 여자든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기세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고 림기응변하자면 젊은이와 같은 담력과 식견이 꼭 필요한 것 같다. 네 번째로 나는 아이에게 항상 신심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다. 이야기 속의 젊은이는 좁쌀 한 톨을 원가로 드리고 여덟짐의 큰 가마가 행차가 없이도 정승댁의 따님과 혼인할 수 있었으니 세상의 많은 일들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어쩌면 안 될 것 같던 일도 신심과 희망을 품고 노력하다 보면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다는 도리를 나는 아이와 함께 여러 가지 실천을 통해 깨우쳐줄 생각이다. 나는 이 동화책 속의 좁쌀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동전 1원이 될 수도 있고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집 한 채가 될 수도 있고 어느 학교, 어느 직장, 또 어느 어떤 하나의 신분 등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최초의 자본이 매우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끊임없이 당신의 자본을 승화시키고 강대해지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게 될

0: 현실적인 문제들이기에 무시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도 하다. 사실 부모가 곧 아이의 가장 좋은 롤모델이기 때문에 아이의 교육을 잘하려면 내 본인이 우선 더 우수해져야 한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 이건 누구나 잘 아는 도리이지만 필경 실천에 옮기자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나는 이걸 해내는 부모님들이 참 대견스럽다 생각하고 나도 해낼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 현재 내 아이의 나이는 4살이다. 이제 제법 제잘제잘 말을 잘하는 아이에게 어느 날 나는 무심결에 좁쌀 한 톨을 주워들고 왜 이 동화책을 좋아하는지 물어봤다. 아이의 대답은 의외로 간결했다. 동물이 많아서요. 순간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 아이의 단순한 대답에 빵 터져야 할 타이밍인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세운 거창한 계획들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올 수가 없어서였다. 아이는 나의 모든 상상을 깨고 자기만의 세계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 또한 나만의 세계에서 아이를 위한 교육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날 나는 아이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동안 내가 간과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아이의 교육은 부모만의 생각과 계획으로 단독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육아 교육은 아이와 부모가 각자 평행선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의사와 실제 조건을 토대로 해 아이가 피라미드를 짓는 것을 부모가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다시 생각해보면 동화책 속의 젊은이도 좁쌀 한 톨로 처음부터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진행했던 건 아니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그저 상황이 그리 되니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뿐이 아닐까? 물론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는 철칙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내가 미리 세운 좁쌀 한 톨의 육아 교육도 그나마 유효한 셈이지 않는가. 다만 향후부터는 남편의 의견도 적당히 참고하면서 절대 모를 뽑아서 키우는 미련한 짓 따위는 더는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아이의 성장 속도를 맞춰가면서 항상 아이의 진심과 기본 능력을 우선으로 간파한 후 아이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현명한 부모가 되고 싶다.
1: 어머니의 거창한 육아 계획과 목표는요, 아이의 단순한 동물이 많아서 이 동화가 좋다는 말에 와르르 무너지는데요. 단독으로 육아 계획을 잡는 것보다는요, 다른 사람의 의견과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게 계획을 잡아 교육을 하는 게 현명한 부모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버전으로 김점준 씨의 네모라는 것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모라는 것, 김점순. 나는 하루 대부분 시간을 네모난 데서 산다. 네모난 담장 안에 네모난 사무실과 네모난 교실을 오가면서 말이다. 네모난 사무실 안에는 네모난 천정, 네모난 벽, 네모난 바다, 네모난 책상, 네모난 컴퓨터가 있고 네모난 교실 역시 네모난 흙판과 책글상들로 꽉 차있어 그 어디서는 온통 네모난 것들 뿐이다. 가없이 펼쳐진 높고 푸른 하늘, 두둥실 떠있는 꽃구름, 나라에는 새들, 참 다양한 풍경을 이룬 세상이다. 학교 동쪽에는 숲속에 교실이 있다. 도시 애들한테 나무며 꽃이며 곡식을 익숙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숲속에 교실처럼 작은 식물 공원을 만들어 놓았다. 요즘 나무들이 빨갛게 노랗게 단풍이 물들었다가 한입 두입 떨어지었다. 며칠 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잠깐 숲속의 교실에서 산책한 적이 있었다. 그동안 숲속의 교실에서 산책을 하며 풍경을 흔사할 여유도 없이 바삐 보낸 듯하다. 그걸 배경으로 낭만의 사진 한 장 남긴 적도 없고 친구와 함께 계절의 아름다움을 흔상한 적도 없다. 그저 종일 네모난 사무실과 교실을 오갈 뿐이다. 21년 동안 해온 똑같은 일들만을 중복하면서 말이다. 동료들도 마찬가지다. 사무실 안에 들어서면 일부는 동쪽 벽을 향해 마주 앉고 일부는 서쪽 벽을 향해 마주 앉아 각자 자기 일을 묵묵히 한다. 교수안을 쓰고 숙제책을 검사하고

보나 뒤로 보나 동료들의 옆구리와 뒷잔등만 눈에 띄일 뿐이다. 물론 네모남은 반듯해 보이고 정확해 보이는 등 좋은 점도 있다. 하지만 네모남은 일종 틀린 것 같다. 네모난 공간은 스트레스를 날릴 공간도 아니다. 분노나 원망을 풀 수가 없어서 웬간한 거는 트집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른다. 동료 사이도 무관심뿐 대화할 겨를도 흥미도 없고 나만의 틀에 갇힌 무덤덤한 생활을 할 뿐이다. 나의 마음을 하소연할 만한 상대가 사실은 없다. 내가 마음을 열 때는 그가 닫고 그가 열고 싶어 할 때는 내가 닫고 항상 네모남이 틀이 되어 마음을 가둔다. 난 네모난 틀에 갇혀 갑갑정을 자주 느낀다. 그냥 모여 회의를 하고 뭔가 끊임없이 써바치고 공식적인 행사를 같이 해야 하고 그런 네모난 데서 뛰쳐나오고 싶다. 중년의 나이지만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지난 여름방학에 보름쯤 연수를 하는 동안에 내가 석사연구생이 된 기분이 들었다. 교수님들의 재미난 강의도 듣고 가끔은 커피 한 잔씩 마시며 동화 속에서처럼 하늘색 페인트를 칠한 캠퍼스 벤치에 앉아 잡담도 마음껏 늘여놓았다. 참으로 즐거웠다. 하지만 그건 잠깐의 사치일 뿐 중년의 나이에 실현 불가능한 것이기에 나는 훌이 죽은 모습으로 다시 나의 네모남 속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도 가끔 그런 상상을 해본다. 한 번쯤이라도 이탈을 해볼까? 하루쯤 땡땡이를 부리고 어디론가 바람 따라 가고 싶다. 나만의 향수에 젖고 싶다. 쭉 보던 가리마 같은 길도 걸어보고 싶고 한 자락 바람과도 살며시 입맞추고 싶다. 이런 상상도 해본다. 우리의 사무상이 타원형이라면 어떠할까? 네모난 것 그건 각이 뾰족을 해서 조금은 아프게 하는 것만 같으니까. 내각이 선명한 네모난 건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를 피하게 한다. 진학열 때문에, 영예 때문에, 직함 때문에 사람 사이에 각이 나고 가까운 사이도 낯설어진다. 가령 사무상이 타원형이라면 우리는 그곳에 빙 둘러앉아 업무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와중에도 서로 얼굴도 바라볼 수가 있고 서로 상대방의 감정도 읽을 수가 있는 것이다. 타원형 모양의 책상에 한 줄기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 위에 커피잔을 놓고 어느 집 아이의 사진도 놓고 빵 조각이 뒹굴고 책들이 널려있고 물건들이 뒤섞이고 그러하다면 오히려 둥글게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창문도 네모난 창문보다 가끔은 비뚤어진 창문이라도 괜찮을 것 같다. 빗돈 창문으로 바라보는 바깥 세상이 더 진실할지도 모른다. 세상은 어차피 반듯한 것만은 아니니까. 네모나든 동그랗던 비뚤어졌던 기울어졌던 따뜻한 햇살만 한 줄기 들어오면 그만이다. 삐딱한 건 삐딱한 대로 모난 건 모난 대로 삐죽한 건 삐죽한 대로 각자 자기 모양대로 살아가야 한다. 반듯한 네모남보다 꾸밈이 없는 진솔함이 묻어날 수도 있다. 가끔 실수도 하고 허물도 보이는 그런 삶이 더 소박한 삶이니까. 공식적이 아닌 캐주얼한 모양새를 연출할 수가 있는 그런 삶이 그립다. 잘난 척, 잘 나가는 척 하기보다 아프면은 아프다 하고 외로우면은 외롭다 하고 힘들면은 힘들다고 하며 구석없이 표현할 수 있는 삶 말이다. 네모난 공간 속에서 네모난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잠깐 꿈꾸어 본다. 네, 평소에 신경 쓰지 않고 살다 보니 우리 주위에 네모난 것이 가득한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요. 아, 이 반듯하고 깔끔해 보이는 대신에 구석과 뾰족한 모서리는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기도 하고 또 다치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반듯함과 네모난 모습 속 우리 마음속에는요 삐죽삐죽하고 둥글기도 한 자유로운 것들이 가득한데 말이죠. 나 이런 반듯하지 않음을

0: 다음으로 로인손의 카멜레온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카멜레온, 로인손. 카멜레온이란 파충류가 있다. 이 파충류는 위장도 잘하고 갖가지 재수를 부려 자신을 보호하면서 사는 영악한 놈이다. 카멜레온은 조이 환경에 따라 자신의 몸 색깔을 다양하게 바꾼다. 환경에 따라 제 모습을 빠르게 바꾸는 것은 그만의 생존 노하우이다. 그 남자를 보면 카멜레온이 떠오른다. 아드레가 학교에서 밤자습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부부는 저녁 9시면 어김없이 아드레를 데리러 학교 앞으로 간다. 전날 애를 기다리며 두리번거리던 나는 한 노래방 앞에서 꽃을 파는 남자를 봤다. 놀라웠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 나는 꽃을 파는 남자를 봤다. 아니, 남자가 꽃을 팔다니? 나는 남자가 아내를 도와서 잠깐 꽃을 팔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튿날도 사흘날도 한 달, 두 달, 매일 저녁마다 그 남자는 노래방 앞에서 꽃을 팔고 있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그러지 않고 꽃을 팔러 나오는 남자. 어느 날 나는 더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꽃을 파는 남자와 몇 마디 주고받았다. 그 남자는 한족이었고 2년째 1년 사시장철 노래방 앞에서 꽃을 팔았다고 한다. 내가 돈이 없다고 아내가 나를 떠나버렸습니다. 남자는 쓸쓸하게

부끄럽게 말했다. 부끄럽지 않냐고 물었더니 자기 힘으로 떳떳하게 돈을 버는데 뭐가 부끄러운 일이냐며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생각했다. 꽃을 파는 남자는 추운 날이면 잠깐씩 노래방에 들어가 온몸을 녹이고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꽃을 판다고 했다. 낮에는 밤에 못 잔 잠을 보충하기도 하고 로력시장에 나가 푼돈 벌이를 하기도 한단다. 노래방에 들어가는 손님들 속에 여자가 끼어 있으면 그는 재빨리 달아가서 꽃을 내민다. 꽃 사세요, 꽃 사세요. 노래방에 오는 손님 중에 마음 좋은 남자는 선뜻 한 송이, 두 송이 사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살듯 말듯 희죽거리며 꽃 파는 남자의 어깨를 톡톡 치기만 하다가는 결국 한 송이도 사지 않고 노래방으로 사라져 버린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괘씸한 마음이 들었다. 꽃을 파는 남자에게 어떤 아픔이, 어쩔 수 없이 꽃을 팔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무시의 눈길에도 아랑곳 없이 열심히 한 송이, 두 송이 꽃을 파는 남자, 참으로 존경스럽다. 저 남자 참 근사하죠? 내 말에 남편은 씩 웃었다. 지금은 경쟁시대요. 남자도 변화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바쁜 거요. 저 남자도 돈이 없으니 결국은 아내가 떠나버린 거 아니겠소? 나는 애를 데리고 그 남자 앞을 지나갈 때마다 꽃을 많이 파세요 하고 인사를 한다. 그럴 때마다 남자는 고맙다며 환히 웃는다. 그 웃음은 그 남자의 손에 들린 꽃 묶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다. 카멜레온은 사는 장소에 따라서 몸의 색깔을 그때그때 바꾼다. 숲이 우거진 곳에서는 녹색을 띠고 나뭇가지에 천연덕스럽게 매달려 있다. 전적인 새들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나뭇잎과 똑같은 색으로 변신한다. 사막 같은 곳에서는 갈색을 띈다. 모래 배경과 서로 어울리는 변장이다. 카멜레온의 생존 법칙이 오늘과 같은 치열한 경쟁 시대에 딱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현대사회는 격변의 시대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를 이루면서 발전해 나간다. 지금은 그 변화와 발전 속도가 예전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 변화의 중요성은 커졌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할 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해도 카멜레온은 살아남는다. 인간 역시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언제든 변화시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현명한 남자는 카멜레온처럼 주위 환경에 적응할 줄 안다. 재빨리 자기가 처한 상황을 판단하고 주위 환경에 인차 적응해가면서 나름대로 남자의 위력을 과시한다. 적어도 자기 아내와 자식한테는 자상한 남편과 따뜻한 아버지로, 자기 부모한테는 훌륭한 아들로, 친구나 동료한테는 의리를 지키고 책임심이 있는 남자로 살아간다. 또 다른 한 남자, 그는 떡을 만들어 판다. 그 남자와 아내는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 농촌에서 시내로 올라왔다. 아내는 집에서 설기떡이며 송편 같은 것을 만들어 팔아 살림살이를 이어갔다. 농촌에서 대장을 하면서 그나마 큰소리치던 남자는 시내에 올라오자 힘과 권력을 잃었다. 하루 이틀 고민하던 남자는 어느 날 땀덩이를 쏟으며 부엌을 오르내리면서 떡을 찌는 아내를 보고 심한 가책을 느꼈다. 남자가 다 뭔데 올병자 틀고 앉아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 그날부터 남자는 팔을 걷고 아내를 도와서 떡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부부가 손발을 맞춰 하니 고생은 반으로 줄고 웃음은 배로 늘어났다. 여자들도 어렵다고 하는 송편이며 설기떡 같은 것을 어찌나 맛있게 잘 만들었는지 주문이 끊이질 않았다. 비록 주문량이 많지 않았지만 매일 수입이 있었기에 딸애와 생활하기에는 충분했다. 이런 남자를 어느 아내가, 어느 자식이 존경하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으랴. 이런 남자는 비록 천군만마를 거느린 대장군은 아니지만 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으로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살아간다. 변화하는 남자는 과감히 편견을 버린다. 변화하는 남자는 나쁜 습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고쳐나갈 줄 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남자는 편견에 사로잡혀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남자는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해 그 습관이 자신을 얽매이는 쇠사슬로 되게 한다. 세상은 갈수록 더욱 많이 더욱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는 쉬운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지, 자신의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어야만이 카멜레온처럼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요즘은 눈 깜짝할 새 많은 것들이 바뀌는 시대인데요. 잠시만 발걸음을 늦추어 숨을 돌리려면요 어느새 뒤따라가지 못하게 되죠. 요즘은 계획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느낌을 그냥 느낍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에 맞게 카멜레온처럼 재빨리 적응을 하고 변화하는 게 요즘 제일 필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문학산업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강현요,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일전 발표된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보고에 따르면 우리조 소비환경총지수는 89.2점으로 이미 3년 연속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조에서는 2026년 전국 과학기술 일꾼의 날 과학수능상 건강생활계열 과학보급 선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날내 우리주에서는 소비시장질서 최적화, 소비봉사체계 완산, 시장소비활력제고에 주력하고 소비기반시설을 1층 튼튼히 하면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소비할 수 있는 량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일전 발표된 2025년도 길림성

0: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보고에 따르면 우리 주 소비환경 총지수는 89.2점에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는데 이미 3년 연속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소비혁신지수, 소비만족지수 두 지표는 모두 전성 1위를 기록하며 우리 주 소비환경 건설 성과가 지속적으로 공고히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여기는 중국 조선조국민속원입니다. 중국 조선조국민속원은 길림성 제1진 안심소비 시범 집결구 인정을 정식 통과했는데 우리 주에서 유일하게 해당 명단에 선정된 단입니다. 일전 발표된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 주 소비환경 총지수는 3년 연속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시장감독관리, 소비자 권익수호, 소비환경건설사업에 대한 긍정으로 각 풍경과 상가의 성실 경영과 친절한 봉사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우리 주 중점 민속문화관광 대상입니다. 민속원은 조선족 민속문화를 핵심으로 무형문화재 플러스 관광 플러스 소비 융합발전 모식을 구축해 관광객들이 조선족 풍정을 체험하는 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안심 소비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주미 연결시 시장감독관리부문의 지도하에 민속원에서는 높은 기준으로 표준화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 중심을 내오고 소비자 고발 처리, 분쟁 조정 등 제도를 완선해 관광객 소비 만족도를 꾸준히 높였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운영경리 손염유입니다. 올해 민속원에서는 안전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고 안심 소비 환경을 공고히 하는 도대에서 종이공예 무형문화재, 특색향도, 동물소통 등 세 가지 새 경영 모식을 추구하고 다섯 가지 승격을 추진했습니다. 또 몰입형 체험을 통해 민속문화 내포를 발굴해 관광객들의 체험 수준을 높였습니다. 동시에 관광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적극 해결하고 관광객들의 문의에 상세히 대답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여행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남 관광객 전회사입니다. 이곳 소비 환경이 매우 투명하다고 느껴집니다. 눈에 보이는 가격이 실제 가격 그대로이고 별도의 추가 비용도 없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심 체험은 국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주에는 러시아 대상 국제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 중심 9곳이 마련돼 경외 관광객들의 안심 소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미들입니다. 중국 옷은 양식이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여러 벌 샀습니다. 상점 판매원들이 모두 간단한 로어를 할 줄 알아 의사소통에 매우 편리합니다. 그날에 전주 시장감독관리계통에서는 사업 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소비자 권익수호, 소비신심 진작, 소비환경 개선 등 중점 사업에 주력해 감독관리 봉사 체계를 꾸준히 완성하면서 우리 주 소비자 권익수호 사업이 세 단계로 도약하고 전주 소비환경도 꾸준히 개선되겠습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악의적인 고발 행위를 정확하게 단속해 소비시장 질서를 효과적으로 규범한 한편 온 오프라인 일체와 립체적 소비자 권익수호망을 구축해 권익수호 봉사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주 시장감독관리국 소비환경건설지도처 사업일꾼 초성함입니다. 전주적으로 ODR 기업 244개,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중심 370개가 있으며 관광 관련 플랫폼 시범 단위 14곳을 구축하고 러시아 대상 국제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중심 9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조민속원은 성내 제1진 안심소비 시범 집결구로 선정됐습니다. 10개의 부문과 손잡고 악의적 고발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 량완 소비 환경을 수호할 때 관한 지도 의견을 내왔고 4차례에 걸쳐 186명을 이상 고발 행위 명단에 넣었습니다.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사업은 길림성 당위 당학교 과제조가 앞장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소비 보장, 소비 품질, 소비 안전, 소비자 권익 수호, 소비 혁신, 소비 만족도 6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표 체계를 내오고 소비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계 발전 동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최종 공식 평가 보고를 완성했습니다.
1: 5월 21일 우리주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2진 군종신소 신고 사건 도합 8건, 중점 사건 2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3건, 편지 5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3건, 군촌시 1건, 중점 사건 1건,

0: 62.5%를 차지합니다.
1: 원초는 룡정시 삼합진 인민무장부 부장입니다. 단임관근은 변경의 뿌리 내리고 묵묵히 기여하면서 삼합진의 시설 완선, 산업 흥성, 변경 안정, 변방 공고를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그는 변경 주민이 부유하고 변경이 아름다우며 변경이 안정되고 변방이 견고한 목표화에 실천으로 변경촌의 발전 난제를 풀고 조심으로 변강의 안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완초는 변강이 뿌리 내리고 변강을 건설하며 변강에 기여하는 실제 행동으로 삼합진 변경촌 건설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2024는 갓 부임한 완초는 기초 선행을 견지하면서 오수 도관망과 배수로 대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시공 난제를 해결해 기한 내 준공을 보장했습니다. 현재 삼합촌, 북흥촌은 이미 오수 도관망 전면 피복을 실현했고 대중 주거 환경이 뚜렷이 개선됐습니다. 변경촌 기초시설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완초는 정책 플러스 봉사 플러스 문화 조합 조치를 내놓아 74명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들에게 플랫폼을 마련해주고 11명이 특색산업 발전에 뛰어들도록 추동했으며 삼합동상구에 고목커피 역참을 내와 331국도 연선의 명소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장가과입니다. 벽면의 벽화는 모두 완부장이 우리와 함께 그린 것이고 많은 물감들도 완부장이 우리를 도와 구매한 겁니다. 최근 완부장은 우리를 도와 6만 원 자금을 해결해 줬는데 이 돈으로 커피숍 설비를 갱신하고 부분적 기초시설도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합진 북흥촌에서 완초는 변경 자원과 조선족 문화에 입각해 기초시설 건설, 가옥 개조 승격, 환경 향상 및 정돈 등의 초점을 맞춰 투자 유치를 적극 전개함으로써 짙은 향토 숨결과 특색 풍정을 지닌 이 작은 마을이 새로운 활기를 띠게 했습니다. 룡정시 삼합진 인민무장부 부장 완초입니다. 근래 우리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불함3사 문화관광유한회사를 유치했습니다. 이 기업은 지난해 5월에 착공했고 현재 부문적 민박이 운행에 투입됐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상급으로부터 358만 원을 쟁취해 북흥촌 문화관광 재고 대상을 건설함으로써 북흥촌의 전반 문화관광 환경을 제고시켰습니다. 완초는 초심 담당을 견지하면서 실천과 땀방울로 변강 발전의 꽃을 가꾸고 고수와 기여로 변강의 안녕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완초입니다. 삼합에 와서 사업한 몇 년 동안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변경에는 작은 일이 없고 모든 일이 민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종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고 있는데 기층 간부이면서도 무장부장이라는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민족 단결, 변경 안정, 대중의 행복은 모두 조금씩 쌓아가는 실천에 의지해야 합니다. 어깨에 짊어진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일태의 하루라도 있는 한 저는 본분을 다하고 이 땅을 잘 지켜 조직의 양성과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렵니다.
0: 대중들의 과학 숭상, 건강 생활 이식을 높이고 사회 조화 안정을 수호하는 사상 방어선을 튼튼히 하기 위해 주 과학기술협회에서는 일전 성과학기술협회 학회 봉사중심, 성반사교협회와 손잡고 연결시 북산가도 단옹사회구역에서 2026년 전국 과학기술 일꾼의 날 과학 숭상 건강 생활 계열 과학 보급 선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 주당위 당학교 전임 교육장이자 교수인 서군령이 과학 숭상 건강 생활을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서군령은 전형 사례를 들어 기층 간부와 광범한 대중들이 일상 업무와 생활에서 과학 숭상 건강 생활의 좋은 습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단옹사회구역 과학보급기지를 참관하면서 불량 정보를 배척하고 과학송상 건강생활을 하는 경험과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활동에서는 건강무료진찰도 동시에 진행해 주민들에게 진료, 상담과 건강지도를 해줬습니다. 연결시 과학기술협회 판공실 주임 류간영입니다. 이번 활동은 권위있고 전문적인 과학보급 강의를 통해 기층 간부와 반사교 사업일꾼, 광범한 주민들이 반사교 본질을 잘 알고 사교를 식별하는 기본 방법을 알게 함으로써 과학을 숭상하고 사교를 배척하며 평안 사회를 함께 건설하는 량완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이번 활동은 2026년 연변주 과학기술협회 전국 과학기술 일꾼의 날 과학 숭상

0: 건강생활계열 과학보급 활동의 저력입니다. 다음 단계 주최 측은 대학에서 계열 과학보급 강좌를 전개해 선전면을 더욱 확대하고 청년들의 과학숭상, 건강생활이식을 제고함으로써 평안연변, 건강연변 건설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1: 축구의 고향 연변에서 축구는 일반 운동이 아니라 여러 시대의 연변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정신적 상징입니다. 가베리그 시절 전국을 감동시킨 응원 풍경에서 수박 할머니의 따뜻한 응원, 그리고 오늘날의 동북축구연맹전에 이르기까지 연변축구의 모든 발걸음은 축구팬들의 진심어린 응원 속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늘 본 방송국 기자는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을 찾아 축구에 열정을 쏟았던 뜨거운 세월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왕가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결시의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입니다. 연변팀 홈 경기가 열릴 때면 이곳은 우렁찬 함성과 환호 소리로 가득합니다. 경기가 없는 날이지만 열정 가득한 축구팬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바로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원들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동북축구연맹전이 정식 개막하며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후코트팀과 맞붙게 됩니다. 이른 아침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장 공유위는 경기장 25호 상가로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축구팬 연맹의 거점입니다. 머지않아 그는 연맹 회원 20여 명과 다른 축구팬 협회 대표들과 함께 후코트로 떠나 고향팀을 목청껏 응원할 예정입니다. 연맹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장 공유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축구팬 복장과 응원 깃발, 현수막, 응원 구호, 응원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또 연변 특산물도 가져가 현지 축구팬들과 나눌 계획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무대에서 연변 축구 매력과 연변 축구 팬들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연변 축구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자 공유회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20회 넘게 축구를 관람한 오랜 축구 팬으로서 그는 연변 축구의 변화를 모두 지켜봤는데 축구에 대한 그의 열정은 한순간도 식지 않았습니다. 공유회입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인 1996년, 1997년부터 연변 5동팀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보며 축구에 빠졌습니다. 2010년엔 연변팀 성적이 좋을 때 친구의 소개로 축구팬 협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으로 현장에서 본 경기는 할빈 의등팀과의 홈경기였습니다. 잊혀진 추억들이 그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떠오르며 축구의 고향 연변의 뜨겁고 감동적인 모습이 재현됩니다. 공유입니다. 학생 시절에는 직접 현장에서 축구 경기를 보지 못하고 텔레비전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수박 할머니는 직접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1,000원을 들고 선수들에게 수박을 사준 그 따뜻한 모습이 정말 큰 감동을 줬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우리 연변 축구팬들도 당당한 모습과 축구팬 문화를 보여주며 축구팀과 축구팬 모두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합니다. 가베리그의 감동적인 응원 풍경에서 모두가 주목하는 동북축구연맹전에 이르기까지 연변 축구팬들의 축구 사랑은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유위를 비롯한 연변 축구 팬들은 선배들이 이어온 축구 불씨를 이어받아 꾸준한 지지로 열정을 증명하며 행동으로 연변의 축구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그닐 공유 자전거 500대가 훈촌에서 운영에 투입돼 주민들의 일상 출행과 관광객들의 관광에 편리를 주고 저탄소 환경 보호의 새 선택에 도움을 줘 도시 여유로운 교통 체계를 1층 풍부히했습니다. 이번에 투입된 DD청귤 공유 자전거 500대는 도시 중점구역을 연결하는데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조력해 변경 소도시의 녹색 활력을 더해줬습니다. 현재 공유 자전거는 이미 고속철도 훈촌역, 연변대학 훈촌 캠퍼스 구역 등 장소를 피복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휴대폰 QR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D청귤 연변 총대리 사철생입니다. 공유 자전거가 중국에서 운행된 지 이미 10년이 되며 주민들의 마지막 1km 출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공유 자전거는 도시교통을 혼잡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에 대한 효과도 뚜렷합니다. 이제 주민 수요에 따라 점차 시내 위치를 초과해 모두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렵니다. 현재 시험 사용 단계에 있는데 세울 자리도 비교적 적기에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번에 공유자전거가 혼촌에 등장한 것은 녹색 출행에 호응하고 지방 관광 발전에 조력하는 중요 조치입니다. 이제 운영 측은 주민 출행 수요를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세워둘 위치를 최적화하며 운영 유지 봉사를 완선하고 자전거 배치, 검사 보수와 청결 사업을 잘하며 안전 편리를 보장해 공유 자전거가 편민 관광 조력의 민생 도구로 되게 함으로써 혼촌 관광 시즌에 새 활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 2026년 동북문화산업교육회 및 투자유치 추천소개 대회에서 2025년 길림성 문화기업 30강, 성장성 문화기업 30강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연변 장백산 인쇄위원회에서 연변 완선이 문화관광발전위원회에서 길림호동 서풍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연변 봄날미디어위원회에서가 길림성 문화기업 30강에 연변 당림문화미디어위원회에서 훈춘 방천 삼강국제관광집단위원회에서가 길림성 성장성 문화기업 30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0: 안도현에서는 신용으로 증빙 대체 계획을 심화하고 신용 데이터 공유에 이탁해 전용 신용 보고서로 여러 종이 증빙을 대체함으로써 기업의 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여기저기 다녀야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1: 2026년 도무시 장간진 제2회 두견화 감성위원 활동이 20일 강릉 양생곡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 서화 촬영 창작 활동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도무시 문학예술계 연합회 예술가들이 두견화 꽃바다에 모여 현장에서 창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필목으로 꽃바다 장관을 그려내고 카메라로 장간진의 생태의 아름다움을 찍어 예술의 힘으로 장간진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0: 5월 20일 도나시 혼인등기처 결혼등기 업무가 도나 백화청사 4층 새 사무실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마침 5월 20일 혼인등기 고봉기와 겹쳐 신혼부부들에게 잊지 못할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박홍이었습니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화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이 농업 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 주에서 실시하는 보송 경작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주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

네, 먼저 농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농업법 수정 초안이 처음으로 채택됐습니다. 이 초안은 농촌 토지도급 관계의 안정과 삼권 분리 제도를 법적으로 명확했으며 아울러 식량 안전 신질 생산력, 농업의 친환경 발전, 도농융합 등 우리 농촌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일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 제청하여 처음으로 심의한 농업법 수정초안은 농업생산 경영체제 관련 내용을 보완해 농촌 토지도급관계의 장구한 불변 및 삼권 분치 시달에 관한 내용을 증가했습니다. 농업법은 농업농촌 경제 분야의 기초적인 법률로서 1993년에 제정돼 2002년에 전면적인 수정을 거쳤으며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개별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새 시대 새 로정에서 농업농촌 경제발전이 새로운 형세 새로운 임무에 직면하면서 농업법 수정이 필요해졌습니다. 농업법 수정 초안은 도합 16장 14장 110조로 되어 있는데 농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농업 농촌 현대화의 특징과 요구에 따라 중점 내용을 두드러지게 해 수정했습니다. 수정 초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습니다. 국가가 농촌 토지 도급 경영 제도를 실시해 법에 따라 농촌 토지 도급 관계의 안정과 장구한 불변을 보장하고 토지 도급에 대한 농민들의 경영권을 보호합니다. 국가는 도급 측이 법에 따라 자원의 원칙하에 유상으로 타인에게 토지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을 보호하고 토지 경영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합니다. 수정 초안은 또 농업의 적정 규모 경영을 발전시키고 가정 경영과 현대 농업 발전의 유기적인 연결을 실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양식 안전을 보장하고 중요한 농산물 공급을 보장하는 면에서 수정 초안은 국가 양식 안전 전략을 명확히 했는데요. 양곡 주요 산지의 리익 보상 기제와 양곡 생산자의 수익 보장 기제를 건전히 하고 대식물관을 실시하며 다원화된 음식물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수정 초안은 또 당지 실정에 알맞게 농업의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농업 지지 보호 체계를 보완했는데요. 농민들이 소득 증대를 촉진하는 면에서 수정 초안은 국가가 재정의 우선 보장, 금융의 중점 지원, 사회의 다원화한 참여라는 농업 농촌 투입 구도가 빠르게 형성되도록 추진하고 국가가 강농 해농 분농 정책의 효능을 제고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수정 초안은 농업의 친환경 발전 장자를 단독으로 내와 절약적 집약적 재배 사육 기술을 사용하고 병충해 생물 예방 퇴치를 강화하며 생태순환 농업을 발전시키고 법에 따라 농업의 생태보호 보상을 실시하며 농업의 생태제품 가치 실현 기제를 점차 보완하고 농업면에서 오는 오염을 예방 퇴치하도록 권장하고 지지하는 등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수정 초안은 또 도시와 농촌 융합 발전 내용을 보완하고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 완수 후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며 미발달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고 재빈곤 및 빈곤 방지 상시화 기제를 보완하는 등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일전 농업농촌부의 주최로 양돈업 발전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회는 양돈 능력 종합조절을 착실히 들어줌으로써 돼지 시장의 예기를 안정시키고 가격의 합리적인 회복을 도모하며 양돈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산 능력의 과잉과 시장 공급의 관성 증가의 영향으로 당면 돼지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운행 중이며 생산량 감축 효과가 나타나면서 돼지

이 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회복 상승을 가져오며 전반이 낮고 후반이 높아지며 좁은 폭의 파동을 보이는 연간 가격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련 책임자는 각급 부서의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생산력 감축 과제를 실질적으로 리행해 번식용 암돼지의 사육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성하고 생산량 조절 예상 유도 산업 업그레이드를 총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양도노비 주기적인 변동을 줄이고 내실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양도노비 생산능력 조절과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것을 결부해 양도노비 관련 정책을 최적화로 조정하고 돼지 종자업이 자주적 혁신을 추진하며 저단백질 사료 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사육의 표준화 지능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양동과 도축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도축기업에서 정밀분할 및 재벌 가공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며 전 과정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질병 예방 통제를 틀어줌으로써 재방 과정에서 양도노비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입니다. 우리 주 보충 경작지 질 검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성 경작지 보호 직능 조정 통일적 배치에 따라 올해 2월 1일부터 보충 경작지 질 검수 관련 사업 직책이 자연자원부에서 농업농촌부문으로 정식 이관됐고 관련 사업 성과도 동시에 경작지 보호와 식량 안전에 대한 당위와 정부 동일 책임 심사에 포함됐습니다. 전주농촌부문은 신속하게 행동하고 긴밀히 연계하면서 다각적인 조치를 통해 보충경작지 질 검증 전 과정을 세밀하게 추진하고 경작지 질이 최저선을 지키며 식량 안전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전주농업농촌부문은 단계적으로 정책 업무 학습을 전개하고 골간 인원을 선발해 성급 전문 업무 강습 2기에 참가시켰으며 보충경작지 검수관리 방법 성급 실시 방법 및 실시 세칙 등 정책 기술 부문을 문건을 깊이 있게 연구했습니다. 전주농업농촌 부분에서는 농객기 성급 전문가 등록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단위 추천 개인 신고 공개 선발을 결부한 방식을 통해 연변주 보충경작지 질 감정 전문가 목록을 구축했습니다. 등록된 전문가는 도합 35명으로 농학, 농업자원환경, 수리공사, 토지관리 등 여러 전공이 포함되며 길림농업대학, 연변대학, 성농업과학원 등 대학의 과학연구골관들이 참여해 전문 기술 역량으로 경작지의 질 감정 심사 사업을 정밀하게 지원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각 현실을 총괄적으로 지도해 전역의 보충 경작지 파악 조사를 전개하고 토지 구역별로 면적, 지역 위치, 경작지 생산 능력 상황을 확인했으며 규범적으로 사업 대상을 작성하고 동태적 정밀화 관리를 실시했으며 전성의 총괄적 경작지 질 관리 통제를 위한 정밀한 서류를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에서 검수를 기다리는 보충 경작지 총면적은 2,600여 모인데 그중 도나시가 2,400여 모, 훈춘시가 240 모입니다. 네, 안도현 성문진 룡흥촌에서는 온실 체리 재배로 특산업에서 새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도현 실적 평가 봉사 중심에서 추진하는 이 특색 산업 기지는 총 2천여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현재 온실 열동을 세우고 체리 묘목 2,500여 그루를 심은 상태입니다. 룡흥촌 특색산업기지는 체리 외에도 블루베리, 딸기, 오이 등을 다양하게 재배해 재배와 채집 체험이 하나로 어우러진 발전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산업지능의 최종 귀착점은 언제나 대중의 주머니를 불리는 데 있습니다. 채집원은 건설 초기부터 주변 마을 촌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했습니다. 물주기, 시비, 가지치기 등 농산일에 익숙한 촌민들을 집앞 해서 우리 숙련된 일섬시로 돈을 벌 수 있게 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기지는 이미 100여 명의 취업과 소득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가지마다 묵직하게 매달린 황금 열매는 안도현 특색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세기를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과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최근 보게 되면 농업 해당 부문에서 이 농작물 재배에서 선진적인 기술을 도입해 우리 천민들이 인력 물력을 절약하면서도 좋은 효과 볼 수 있는 기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꼽을 수 있는 것이 아마 맹경 기술, 심증 정지 작업, 보성 경작 기술이라고 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올해 우리 주에서 실시하는 보성 경작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예, 주 농기계 관리본소 농기계 보급과의 현애선 과장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올해 우리 성에서 그 동북 흑토지 보호 경작 행동 실시 방안을 내왔다면서요?
1: 네. 네, 농업, 농촌부가 재정 발행한 동북 흑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계획 2026년부터 2030년 문서에 따라서 네. 15차 5개년 계획 기간 흑토지 보호성 경작 기술 실시 효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
0: 네.
1: 농업, 농촌부, 농업 기계화 관리사는 최근 동북 흑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계획 계획 기술 지침 2026년 판을 발행했습니다.
0: 네.
1: 이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 흑토지 보호성 경작과 주요 작물이 대면적 단위 면적당 생산량 제고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0: 네.
1: 우리 성에서는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길림성 2026년 보호성 경작 실시 방안과 2026년 길림성 흑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기술 계획 지침서를 출범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이번 실시 방안의 그 총체적 요구는 어떠합니까?
1: 네, 습근평 청서기가 길림성을 시찰할 때 네. 한 중요 연설과 주요 지시 정신을 심도 있게 관찰하고 동북 흑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계획 2026년부터 2030년이 심층적인 실시를 추진합니다.
0: 네.
1: 생태를 우선으로 이용과 보호를 결합하며
0: 네.
1: 안정 생산과 증산,
0: 네. 네.
1: 비용 절감과 효율 증진이 원칙을 견제하고
0: 네.
1: 조직 지도와 정책 유도를 강화하며
0: 네.
1: 정부와 시장 양측이 힘을 발휘하고
0: 네.
1: 농기계와 농예를 심도 있게 융합하며
0: 네.
1: 과학기술 지원과 산업 육성을 병행하고
0: 네.
1: 기술 혁신과 매니커즘 혁신을 병행 추진하여
0: 네.
1: 보호성 경작

0: 과 식량 유지 작물이 대면적 단위 면적당 생산량 재고 행동을 밀접하게 결합시키고
1: 네.
0: 실시 주체가 안정 생산과 증산이 전제하에 보호성 경작 실시 면적을 줄 수 있게 확대하도록 유도하며
1: 네.
0: 흙토지 보호 효과를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정책적 요구는 동부 흙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계획 26년부터 30년에 이런 심층적인 실시를 추진한다.
0: 네.
1: 그렇게 되고 있죠. 올해 보호성 경작 실시에서는 어떤 목표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요?
0: 네. 2026년에 우리 성에서 보호성 경작 임무 면적을 2,100만으로 하고
1: 네.
0: 기초조건이 량화한 현실은 실정에 맞춰 향촌 단위로 일괄 추진하고
1: 네.
0: 실시 면적을 줄 수 있게 확대하며
1: 네.
0: 현 향급 고표준 응용 시험장과 네. 실시 효과 감측 지점 건설을 꾸준히 추진하여
1: 네.
0: 작업 기준과 관리 기준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1: 네.
0: 이번 방안의 실시는 전성이 적합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옥수수 생산을 보호성 경작 보급 응용이 중점으로 하고
1: 네.
0: 콩, 유채 등 작물 생산을 함께 고려합니다.
1: 네.
0: 올해도 작물 대피복 변경 파종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하고
1: 네.
0: 보호성 경작과 연계한 심송, 줄가리, 갈퀴질, 얕게 묶고 관수하는 포관 작업
1: 네.
0: 그리고 질량 감측 실시 감측과 감축평가와 고표준 집성 응용 시험장 건설을 동시에 전개합니다.
1: 네.
0: 올해 우리 주에서 실시하는 보호성 경작 작업 임무 면적은 78만 모입니다.
1: 그러네요. 성적으로 2,100만 모인데 우리 연변 주는 78만 모라고 소개해 네.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난해 우리 주에서 완성한 정황 어떠합니까?
0: 지난해 우리 주에서는 네. 139.4만 무에 달하는 네. 보호성 경작 임무를 완수하여
1: 네.
0: 원목표인 136만 무를 초과해서 완성했습니다.
1: 네.
0: 이런 목표 실시를 위해서 우리는 현시급 고표준 응용기지 2개,
1: 네.
0: 향급 응용기지 9개를 건립했습니다.
1: 네.
0: 이렇게 현지 조사와 숫자적인 확인을 거쳐 최종 123만 무에 달하는 면적을 보조범위에 넣었으며
1: 네.
0: 여기에 배치된 자금이 4,391만 요원이 됩니다.
1: 네.
0: 동시에 감축소한 것은 장기적으로 효과성을 감축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1: 네.
0: 전주 농기계 부문에서는 적극적으로 성급 부문을 협조해 업무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1: 네.
0: 1차에 달하는 조율 보고를 성급에 반영하였습니다.
1: 네.
0: 목전까지 전주의 면경 파종기계 보유량은 8,764대인데
1: 네.
0: 지난해 새로 증가된 면경 파종기가
1: 네.
0: 814대에 달하며
1: 그렇네요.
0: 정보화 전자감측 설비 안장 수량은 4,361대에 달하는데
1: 네.
0: 새롭게 증가된 수량은 826대에 달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농기계 보유량 그리고 검측 설비 우리 대수도 많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숫자들은 우리 주 그 보호성 경작 임무를 완수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보호성 경작 실시가 우리 주 삼농사업에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0: 네, 보호성 경작 사업에서 일련의 조치를 취한 데서
1: 네.
0: 우리 보호성 경작 사업은 잘 진척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 네.
0: 촌민들이 보호성 경작 사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1: 네.
0: 접수하는 능력이 높아졌습니다.
1: 네.
0: 보호성 경작 기술이 보급과 성과가 날로 뚜렷해짐에 따라 많은 촌민들이 보호성 경작 기술이 선진성을 인식하고
1: 네.
0: 전통적인 경작 방법을 바꾸기 위해 농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1: 네.
0: 현재 우리 주의 3분의 1 되는 강냉이 파종은 보호성 경작 기술을 응용하고 있는데
1: 네.
0: 이는 보호성 경작 기술이 적합한 면적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1: 네.
0: 다음으로 보호성 경작 기술을 실시하는 면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네.
0: 보호성 경작 기술을 실시한 이래 응용 면적은 줄곧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는 2022년에 나라에서 보조를 실시한 이래 6년 사이 3.6배 늘어났으며
1: 네.
0: 그 면적은 139.4만 무에 달하였습니다.
1: 네.
0: 또한 경작 질량이 온당하게 높아졌습니다.
1: 네.
0: 보성 경작을 통해 곡식대가 밭에 나가고 네. 쓸게 밭갈이 하거나 하는 조치 실시로 토양의 침습을 감소하고
1: 네.
0: 토양의 유기질 함량을 높이며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토양 비옥도를 높였습니다.
1: 네.
0: 감축에 따르면 보호성 경작을 3년 이상 실시한 토양의 유기질 함량이 킬로그램당 38.12g으로
1: 네.
0: 보호성 경작을 실시하기 전보다 5% 이상 높아졌는데 이는 길림성이 동부지구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아울러 량식 생산도 해마다 제고되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 주위 량식 생산은 8년간 장성하는 추세인데
1: 네.
0: 2023년에는 생산량이 37억 근을 돌파해 네. 역사상 새로운 기록을 창조했고 2024년은 38.32억 근,
1: 네.
0: 2025년에는 38.5억 근에 달하는 생산량을 냈습니다.
1: 네.
0: 여기에서 우리는 보호성 경작 기술이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네.
0: 앞으로 우리는 량식 안전을 삼농 사업에서의 첫 번째로 가는 임무로 임무로 삼고 보호성 경작 사업을 착실히 틀어주고
1: 네.
0: 농업의 종합 생산 능력을 높이고 양식 생산에 유력한 보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보성 경작 기술의 역할이 참으로 크다고 보는데요. 네. 이렇게 큰 기술인데요. 우리는 여기에 지금 보조금을 지불하고 네.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성 경작에 체현된 자금 얼마나 되는지요?
0: 네,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보성 경작 작업 보조가 전부 체현되었습니다.
1: 네.
0: 그 보조금을 보게 되면 2021년에는 2,644만여 원, 그리고 2022년에는
1: 네.
0: 3,548만여 원,
1: 네.
0: 2023년에는 3,163만여 원,
1: 네.
0: 2024년에는 4,864만여 원,
1: 네.
0: 에 달합니다.
1: 네.
0: 그리고 작년 2025년에 체현된 자금은 4,391만여 원에 달합니다.
1: 그렇네요. 네. 그 왕년과 비해 볼 때 어떻습니까? 이 보화성 경작 실시 범위와 기술 모식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0: 올해는 실시 범위에는 변화가 없는데 기술 모식에는 새로운 네. 변화가 있습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 놓고 볼 때 첫째는 실시 범위입니다.
1: 네.
0: 전주적으로 실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전부 락실했으며
1: 네.
0: 옥수수 작물을 보성 경작 기술 보급에서 중점으로 놓고 있으며
1: 네.
0: 콩, 잡곡 등 기타 작물에 대한 보성 경작 기술도 탐색 추진 중에 있습니다.
1: 네.
0: 둘째로는 기술 모식입니다.
1: 네.
0: 보성 경작이 많이 덥고 적게 흙을 다치는 핵심 기술 요구를 여전히 견제하지만 올해에는 명경 파종과 동시에 심송, 줄갈이, 갈퀴질 얕게 묶어 관수하는 보관 작업을 함께 지원하며
1: 네.
0: 품질 감측 평가와 고표준 통합 적용 시험장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1: 네.
0: 작년까지는 심송 작업을 따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네. 심송, 줄갈이, 갈퀴질 얕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을 명경 파종한 밭에 추가 작업하였을 경우에만
1: 그러네.
0: 해당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네. 있습니다.
1: 변화가 있는 만큼 네. 우리 농민들께서는 이런 변화에 꼭 중시를 돌려야 보조금을 향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러면 올해 보조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0: 국가에서 우리 성에 배정한 자금 총량과 각 현시 보호성 경작 임무에 따라 각지에
1: 네.
0: 보조금을 하달하며
1: 네.
0: 각 현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네.
0: 자금은 중점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에 사용합니다.
1: 네.
0: 첫째는 작업 보조금입니다.
1: 네.
0: 주로 작물 대피복 전제하에 민경 파종 작업 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1: 네.
0: 그리고 지표면 작물 대 피복 정도 그 정도에는 부분 피복과 대량 피복이 있습니다.
1: 네.
0: 그 정도에 따라서 두 단계로 차별화된 보조금을 실시하는데
1: 네.
0: 작물 대 대량 피복
1: 네.
0: 즉 피복률이 60% 이상일 경우에는
1: 네.
0: 무당 보조금 기준을 80원 이하로 하고
1: 네.
0: 작물 대 부분 피복 네. 즉 비봉률이 30% 내지 60% 사이일 경우에는 네. 무당 보조금 기준을 50원 이하로 합니다.
1: 네.
0: 작물 생산량 제고에 유리하고 보승 경작과 연계한 심성 줄가리 갈퀴질 얕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을 동시에 실시한 토지에 대해서는
1: 네.
0: 실정에 따라 단일 항목 또는 네. 두 항목을 중첩한 작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1: 네.
0: 기존 보조금 기준에 기초하여 무당 네. 20억 원,
1: 네.
0: 그중 얕게 묶어 관수하는 보관 작업은 무당 10억 원이 작업 보조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예를 들면 민경 파종 한 가지 기술 모식만 작업하였을 경우에는
1: 네.
0: 피복 상황에 따라 50원 혹은 80원,
1: 네.
0: 그리고 민경 파종과 심성 작업 두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1: 네.
0: 이때도 피복 상황에 따라서 75원 혹은 105원
1: 네.
0: 민경 파종과 줄가리 작업 두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1: 네.
0: 또 피복 상황에 따라서 75원 혹은 105원
1: 그렇네요.
0: 민경 파종과 갈퀴질 작업 두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또 피복 상황에 따라서 75원 내지 105원 이하의 그 보조금을 향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맹경 파손과 얕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 두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1: 네.
0: 피복 상황에 따라서 65원 혹은 95원 이하 그리고 맹경 파손과 심송 작업 그리고 얕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 세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1: 네.
0: 피복 상황에 따라서 90원 혹은 120원 이하
1: 네.
0: 맹경 파손과 줄가리 작업 그리고 얕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 세 가지를 하였을 경우
1: 네.
0: 피복 상황에 따라서 90원 내지 90원 혹은 220원 이하
1: 네.
0: 민경 파종과 갈퀴질 작업 그리고 얕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 세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1: 네.
0: 피복 상황에 따라서 90원 혹은 120원 이하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작물 때 피복률이 30% 이하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향유받을 수 없습니다.
1: 네.
0: 이 부분이 다 작년하고 다른 점입니다.
1: 꼭 중시해야겠습니다.
0: 네.
1: 네.
0: 주의할 점은 각지에서는 현지 작물 대피복 면서경 작업 종합비용과 기술 응용 기초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전제하에 지역 실정에 맞춰 단계별 작업 보조금 구체 기준을 확정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그렇다면 올해 어떤 부분에 보조금이 추행되게 하고 있는지요?
0: 네. 고표준 집성 응용 시험장 보조금입니다. 그
1: 네.
0: 고표준 응용 시험장은 작물 대 대량 피복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1: 네.
0: 현급 응용 시험장 면적은 500무 이상으로 하고
1: 네.
0: 구릉 산지 실시 지역은 시험장 면적 기준을 적절히 낮출 수 있으며
1: 네.
0: 시험장 면적은 정상 기준이 60% 이상에 도달해야 합니다.
1: 네.
0: 각 현급 시험장에는 최소 한 개소의 기술 지원 단위 배치해야 하며
1: 네.
0: 각급 농기계 보급기관 또는 과학연구기관입니다.
1: 네.
0: 네, 중앙재정자금 지원 상한은 연간 15만 원입니다.
1: 네.
0: 그중 응용 주체의 기술 모델 최적화 완성과 시험 전개 지원 자금 상한은 연간 10만 원이고
1: 네.
0: 기술 지원 단위 지도 서비스와 포장 기술 훈련 등 자금 지원은 한 해에 5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 네.
0: 향급 응용 시험장 건설 기준 지원 비용 기준은 각지가 실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확정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실시 효과 감측 지점 보조금을 실시합니다.
1: 네.
0: 각지에서 보호성 경작 시행 효과 감측 지점 구축을 장려하며
1: 네.
0: 장기 감측 지점은 보호성 경작 고표준 직접 응용 시험장에 중점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1: 네.
0: 성급 보호성 경작 기술 지원 기관 한 곳을 배치해야 하며
1: 네.
0: 각 감축 지점별 감축 보조금 금액은 5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 네.
0: 주로 연구기관이 시행 효과 감축 업무를 추진하고
1: 네.
0: 관련 감축 원자재를 구매하는 데 지원하게 됩니다.
1: 그렇네요. 올해 농기 부문에서 이 보호성 경작에 관한 사업 절차 어떠합니까?
0: 네. 우리 주에서는 성농업 농촌청이 능간 임무 방안, 업무 방안 요구에 따라 일찍 계획하고 일찍 준비하며 네. 일찍 착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네. 임무 면적을 신속히 분배하고 작업 임무를 재배 후 작업자에게 락실하여 네. 임무 면적이 확실히 락실되도록 합니다.
1: 네.
0: 이를 위해 각 현시에서는 범철 파종 작업이 종료된 후 면적금 사공시 등 업무를 조직하여 전개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주 농기 관리 부문에서는 전주 업무 조정을 총괄하며

0: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네. 주간 보고 형식으로 농업농촌청에 보성경작 실시 진도를 제출합니다.
1: 네.
0: 각 현시 농업농촌 농기계 주관 부서는 8월 31일 전에 보성경작 실시 면적에 대한 검사 확인 업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보조금 결산은 보성경작 작업 상황에 대한 검증이 종료된 후 네. 현급 농업농촌 부서에서는 검증 결과에 근거하여 보조 자금 재현 신청서를 상급 부문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네.
0: 재정 부문에서는 제때 보조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1: 네.
0: 기술 지도 비용과 실시 효과 감측 지점 비용도 제때에 지급해야 합니다.
1: 네.
0: 올해 보성 경작 업무 상황은 11월 31일 전에 보성 경작 실시 상황 업무 를 청결하여
1: 네.
0: 실시 면적 및 보조금 상황 집계표 성과 자체 평가 보고 장기 감측 지점 감측 보고를 성농업농촌청 성재정청에 제출합니다.
1: 네.
0: 임무를 미완료하거나 초과 완료한 현시에 대해서는 실정에 따라 자금을 조절을 합니다.
1: 그렇네요. 올해 보성 경작 대상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0: 네. 작업 보조 대상은 연관된 기계화 작업을 진행하는 개인 또는 조직
1: 네.
0: 그리고 보성 경작 실시 품질 감측 평가 주체이며
1: 네.
0: 응용 시험장 보조 대상은 건설 임무를 맡은 주체와 기술 지원단입니다.
1: 네.
0: 구체적인 보조 대상은 각지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자체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보성 경작에서 지금 어떤 보조 방식이 따르고 있습니까?
0: 보성 경작 작업은 먼저 작업하고 후에 보조하며
1: 네.
0: 먼저 공시하고 후에 체납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네.
0: 각지에서는 해당 요구에 따라 보성 경작을 실시한 작업 현장에 대한 검사 검험을 진행하여 보조받는 면적을 확정하고 보조 대상 및 보조 금액을 정한 후 7일간의 공시를 거쳐
1: 네.
0: 의의가 없을 경우
1: 네.
0: 최종적으로 보조 면적, 보조 금액과 보조 대상을 확정합니다.
1: 네.
0: 고표준 응용기지 보조는 현급 농업농촌 농기주관 부문에서 심사한 후 재정 부문에서 직접 자금을 지불합니다.
1: 네.
0: 고표준 응용 시험장 기술 지원 비용과 실시 효과 감측 지점 감측 비용은 현급 농업농촌국 농기주관 부문과 기술 지원단위와 계약 체결 등을 통해 결정하고 현급 재정 부서에 보고하여 해당 부문에서 기술 지원 단위에 지급하게 됩니다.
1: 그렇네요. 이 자금은 어떻습니다. 어떻게 체현되고 있는지요. 보성 경작 보조 자금.
0: 네. 보성 경작 작업 정황에 대한 검험이 끝난 후 현급 농업 농촌 농기 관리 부문에서는 검험 결과에 근거하여 보조 자금 재현 신청서를 상급 부문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네.
0: 그러면 재정 부문에서 곧 보조 대상에게 보조 자금을 체납하게 됩니다.
1: 네.
0: 기술 지원 비용과 실시 효과 감측의 비용도 제때로 바로 체현됩니다.
1: 우리 주에 지금까지 완성한 정황 어떠합니까?
0: 올해 성에서 락실한 우리 주 임무는 78만 무인데
1: 네.
0: 이미 122.42만 무를 완성하여
1: 네.
0: 본 목표를 초과해서 완성했습니다.
1: 네네.
0: 이런 목표 실시를 위해서 우리는 현시급 고표준 응용기지 4개 향급 응용기지 3개를 건립하였습니다.
1: 네.
0: 동시에 올해에는 도나시와 화룡시의 감측소 2곳을 증가하여
1: 네.
0: 모두 3곳에서 장기적으로 효과성을 감측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1: 네.
0: 목전까지 전주의 면경 파종기계 보유량은 9,120대인데 새로 증가된 면경 파종기가 356대에 달하며
1: 네.
0: 올해 정보화 감측 설비 안장 수량은 3,459대에 달하였습니다.
1: 네, 이 보성 경작 기술을 실시하는 가운데서 우리 촌민들이 중시를 돌려야 할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0: 네, 보성 경작 기술을 하려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요구가 있습니다.
1: 네.
0: 보성 경작을 하려는 농민들이나 조직에서는 우선 보성 경작에 관한 내용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현급 농기계 해당 부문에 자금 면적을 신청해야만이 현급 농기계 해당 부문에서는 길림성 조직, 길림성에서 하달한 임무에 따라
1: 네.
0: 표준을 락실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농민이나 조직에서는 계약 체결을 꼭 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험수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1: 네.
0: 험수는 원격 감축하기에 원격 전자 감축기를 놓아야 하며
1: 네.
0: 험수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일부 농민분들이 보호성 경작을 하고 있지만
1: 네.
0: 그 가운데 중요한 환절인 심층정지 작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0: 이러면 서출에도 영향을 주기에 토양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1: 네.
0: 수분을 축적하기 위해 필요한 경작지에 대해서는 여름철에는 며치 심층정지
1: 네.
0: 가을철 심층정지 작업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1: 네.
0: 지금 심층정지 작업에도 보조가 다르기에 희망컨대 농민분들은 심층정지 작업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농기계 관리기술본소 농기계 보급과의 희은애선 과장님을 모시고 보호성 경작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 농가들에서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 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련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문화형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운

0: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네.
0: 자, 오늘은 또 그 요즘 또 감기 걸리신 분들이 계세요.
1: 아유. 그렇죠. 요즘은 또, 일교차 때문에 감기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많이 주위 분들이. 네. 그래서 옷을 꼭 너무 지금 기온이 좀 높다고 해서 옷을 그래도 좀 많이 아침에는 또 챙겨 입으셨다가 날씨가 좀 또 이렇게 정심쯤 되면 좀 기온이 좀 올라간다 싶으시면 그때 또 벗어두는 게 좋을 듯
0: 싶어요. 일교차가 심하더라고요.
1: 예, 그렇죠. 네.
0: 오늘 또 특별히 또 판소리를 체험하러 오신 분 뒷좌석에
1: 너무
0: 자리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1: 네, 환영합니다.
0: 네, 박수로 환영하시죠. 네, 판소리를 또 처음 배워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맛인지 현장에서 또 느껴보는 거랑 방송을 들어보시는 거랑 좀 다를 거예요.
1: 그렇죠. 네. 또 현장이 또 판소리는 또 현장이죠.
0: 그럼요.
1: 그래서 판소리는 현장에서 또 배우는 또 그 맛이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어려운 소리를 또 이렇게 선뜻 용기를 내주셔서 현장에 와주셔서 더욱 반갑습니다.
0: 네. 자, 우리가 지금 판소리 춘향가중 춘향모친이 나오는데 뭐 거의 뭐 절반은 안 되죠. 그 지금 안일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 거 있고요. 사설에서는 거의 뭐 3분의 1 정도
1: 그렇습니다.
0: 배웠네요.
1: 네. 전번 시간에 배웠던 부분 중에 정경안이 별을 이루구나라는 그 대목이 잘 안 되셨나 봐요. 제가 스튜디오를 들어오면서 들었는데 계속 연습을 하시고 그 부분이 안 되시니까 막 또 속을 또 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필코 이거를 좀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시더라도 집에 돌아가셔서 꼭 또 다시 한번 하시다 보면 되게 돼 있습니다.
0: 그럼요.
1: 걱정하지 마시고 잘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일이 부분부터 저희가 꼭 다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안일이 부분에서 키가 정해지기 때문에 너무 높게 잡으시거나 낮게 잡으시지 않게 평소에 연습을 하실 적에도 그렇게 연습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일이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소리부터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무대 가시면 업되시잖아요. 긴장돼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키를 좀 높이 달시거든요. 그러면 뒷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못하세요. 그래서 꼭 연습하실 적에 큰 소리로 그 키를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일이 부분은 전분에 너무 잘하셔서 오늘은 쓱 지나가시고 뒷부분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그때요 준양모치는 자
3: 그때요 준양모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는 거
1: 그렇죠? 근데 아무 물색도 이렇게 올라오시면 키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물색도 모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때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때요
3: 준양모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
1: 자
3: 소세년 상을 실컷 잡아 일어나 보니 건너는 중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라. 허허 저것들도 사람 싸움 허나 보다.
4: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수량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1: 그렇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한번 나와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발음이 한번 아니라 한번 나와 보는디 이렇게 나오시네요. 한번 나와 보는디. 자,
3: 한번 나와 보는디.
1: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저에게 한번 나와 보는디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와 보는디 하고 준양 모친이 나온다. 자,
3: 준양 모친이 나온다.
1: 아이씨고
3: 준양 모친이 나온다.
1: 하나 둘 셋.

0: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니, 그 다리를 막 이렇게 미시네요. 아. 너무
1: 찔러야 되니까.
0: 너무 간절하셨나 봐요. 네. 나도 모르게 다 이별이 이로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귀여우세요. 잘하셨습니다. 네. 지금 거의 지금

0: 랑 중향모 진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꼭 저희 그 동작을 꼭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나와 버는 뒤
1: 중향모 진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1: 중향모 진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1: 허리 쳐놓고
0: 저세요. 던일이신데 허던일 이렇게 되거든요. 입모양의 문제. 그래서 허던일 이렇게 오셔야 돼요. 자 허

0: 밀쳐 여기에 달려 있지 마시고 밀쳐 놓고 쳐주세요. 밀쳐 놓고 그렇죠. 상처 머리 주시마. 상처도 지금 보시면 상처 머리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이 모양을 보면 상처 머리랑 상처 머리는 다른 거죠. 자, 상처 머리 행주지마. 요시다온다. 하나 둘 셋.
1: 문양방 영창 앞에.
0: 좋으세요. 문양이는 한숨 쉬듯이. 여기서 소리를 바라지 마세요. 그냥 문양 요시다온다. 다 했죠?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춘향빵인데 이걸 잘 못 잡으세요. 그러면 나온다 하시고 쉬지 마시고 호흡을 넣지 마시고 계속 있는다고 이어간다고 생각을 할 때 발음이 나온다 춘향빵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호흡을 넣으면 나온다 춘향빵 이렇게 건너가시거든요. 그러면 뭔가 앞이랑 뒤가 연결이 안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연습을 하실 적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너무 좀 어렵게 제가 얘기를 했나요? 아,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냐니 없이 나온다. 자,
1: 보냐니 없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하나 둘.
1: 조장 그렇죠. 영창 앞에.
0: 그리고
1: 많이 올라서
0: 올라서
1: 올라서.
0: 그렇죠. 스가 먼저 나오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지금 올라서 이렇게 나오시죠. 올라서 서.
2: 올라서
0: 올라서. 자,
1: 올라서.
0: 그렇죠.
1: 귀를 대고 들으니 청명한 이어리로구나.
0: 여기서 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명한 이의 힘이 붙어야 이별이로구나 이렇게 가시거든요. 네. 그런데 정명한 이별이 리가 중요해서 거기를 달려가시다 보면 앞에 호흡이 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서 딱 잡히세요. 정명한 이별이로구나. 자,

0: 이별이 힘이 딱 있으세요. 이별에서 뼈에서 풀지 마시고 이별이 이러구나 그 힘을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1: 이별이 이러구나.
0: 그렇죠. 그렇게 가시는 거죠. 힘은 너무 잘하시네요.
2: 힘은 이별을 이자에다 넣으면 네. 뒤에 이자는 그냥 딸려가는 거죠.
0: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굉장히 좋아요. 예. 그 힘으로 이제 풀어내는 거죠. 예. 뒤에는 그냥 근데 거꾸로 거를 내가 그냥 풀어내는 거죠.
2: 예. 거꾸로 하면 할수록 예. 이별이로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랑
0: 그렇죠.
2: 이별이로
0: 멋지고 아우
2: 소리 묻어서 소리 묻어서 하는 거
0: 이제 저 명창 반열이 들어선 것 같으세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2: 제가 옆에서 듣고 박서연 선생님이 아니 그 애청자분들이 저 지름길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근래에 와서는 제가 지름길을 말씀 안 드렸는데 오시에서 현장에서 배우시면 아마 더더욱 더 잘 되실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거든요. 가끔씩 제가 여러분 좀 쉽게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0: 쉽게 갈 수 그렇죠. 있도록 프리에 찍어 있어요. 예.
1: 근데 저는 생방송 중에 너무 좋은 것들이 저도 계속 제가 지금 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가르치는 네. 패턴이 네. 제자들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또 다른 객관적으로 만약에 오미란 선생님 같은 경우에 설명을 딱 덧붙여서 해주실 때 얻는 또 저득이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도 얻고 가거든요.
0: 아유.
1: 그래서 저는 편면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객관적으로 들으셨을 때 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해서 했을 때 그 소스가 너무 맛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거를 또 갖다가 잘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0: 그 판소리, 네, 판소리 또 전문 그 우리 학생들 전공자들에게 전공하기 때문에 가르치기 때문에 어쨌든 영어가 우리 그렇죠. 아마추어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란 말이에요.
1: 그럴 수가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저는 통속적으로 여러분이 좀 알아듣고
1: 그렇죠?
0: 장난도 좀 풀이해서 그냥 일반 그 전공자들은 뭐 정령한 이별이라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박자를 분리 안 해줘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청자분들이 좀 어렵다 하면은 두 박자. 정령한
1: 두 박자.
0: 이별. 이렇구나.
1: 그렇죠.
0: 두 박자 쉬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훨씬 가기가 쉬워요.
1: 굉장히 좋은.
0: 그렇죠.
1: 예, 좋은 네. 방법입니다.
0: 그래서 저는 그것도.
1: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그 수업을 하는 그 리나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살짝 그 부분을 어미나 선생님한테 들었던 부분을 두박두박 하면서 제가 또 가르쳤습니다.
0: 아이고.
1: 그래서 저도 또 소득이 있고 굉장히 같이 학습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0: 네. 아유, 우리가 빨리 배우는 게 더
1: 괜찮으신가요? 좋죠. 그 부분까지 네. 괜찮으시죠? 꼭 발음에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거기서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자,
2: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1: 그렇죠. 그리고 춘향 모친 기가 막혀. 자.
2: 춘향 모친 기가 막혀
1: 기가 막혀
2: 기가 막혀
1: 그렇죠 춘향 모친 기가 막혀 이거예요
2: 춘향 모친 기가 막혀
1: 켜 뱉어내세요 혀의 힘으로 막으셨다가 켜 그렇죠 배 힘이랑 혀의 힘이 같이 위에 입천장을 막아내는 힘이 같으셔야 돼요 켜
2: 켜.
1: 그리고 콕 풀어주세요. 켜.
2: 켜.
1: 그리고 어간바로. 자.
2: 어간바로.
1: 좋아지셨습니다. 첫 소리를 꼭 그렇게 어간바로. 자.
2: 어간바로.
1: 섭쪽 올라.
2: 섭쪽 올라.
1: 섭쪽 하고 쪽의 귓받침을 본인 귀로 꼭 확인을 해주시고 건너가셔도 됩니다. 지금 섭쩍 올라 이렇게 가시거든요. 섭쩍 내가 듣고 올라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2: 섭쩍 올라
1: 그렇습니다. 올라 닫아주시고 올라 그렇죠.
3: 두 손뼉
1: 손뼉 땅땅
2: 두 손뼉 땅땅
1: 써세요. 두 손뼉
2: 두 손뼉
1: 두 손까지 넣으셨는데 두 손을 못 듣고 가시기 때문에 두 손뼉 이렇게 발음이 되시는 거예요. 두 손뼉 자

0: 고기를 제일 걱정했는데 제일 잘하세요.
1: 연륜이.
0: 아, 그렇죠. 예. 화가 평소에 좀 많으셨나 봅니다. 이 기회에 많이 풀어내세요. 굉장히 잘하십니다. 굳이 여기에서 또 포인트 하나를 더 드리자면, 어허! 하셨죠? 어허! 하고, 별일 났네! 이렇게 일어나지 마시고, 어허! 하고 힘이 그대로 있죠? 허! 별! 여기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어허! 하고 지금, 별일 났네!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면 살짝 저 남도에서 살짝 북쪽으로 넘어간 느낌이 들어서.

0: 났어.
1: 별일 났어.
2: 그렇죠.
0: 별일 났어.
1: 별일 났어.
2: 그렇죠. 하나 둘 한초상도.
1: 한초상도.
2: 너무 잘하셨습니다. 한초상도. 그렇죠. 한초상도.
1: 한초상도.
2: 한처럼 한이 하셨던 것처럼 한초상도가 아니라 한초상도.
1: 한초상도.
2: 얼씨구 그거예요.
0: 어려운디.
1: 어려운디.
0: 세초상이 웬 말이냐.
1: 세초상이 웬 말이냐.
2: 얼씨구. 아이고 너무 잘하셔서.
3: 그러니까
2: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하고도 제가 놀랐어요.
3: 네.
2: 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근데 이해를 너무 빨리 잘하십니다. 네. 생각처럼 그 빨리 되시는 게 아닌데
3: 네.
2: 이해를 너무 잘하셔서 쭉쭉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괜찮으신가요? 좀 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을 꼭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연습하실 적에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꼭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으신가요?
3: 괜찮나요?
2: 연습학생 진짜 괜찮은가요?
4: 두 손뼉 앙땅 소리.
2: 오,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두 손뼉 지금 윤성구 버전. 두 손뼉 땅땅 이렇게 되죠. 땅땅 이러면 정말 총을 쏘는 땅이 되고 두 손뼉 땅땅 그래서 땅땅 네 글자로 가셔야 돼요. 칠 때는 두 글자지만 땅땅. 자,
1: 두 손뼉 땅땅.
2: 얼씨구.
1: 어허.
2: 다시 갈게요. 별이자 별난데 우리 집에 별이 났어. 그렇죠. 한초상도.
1: 한초상도.
2: 너무 잘하십니다.
3: 오, 잘 따르죠.
2: 야, 진짜 감탄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예. 한초 한을 넘으시면 한초상도 잡히지 마시고 한초상도. 자,
1: 한초상도.
0: 어려운디.
1: 어려운디.
2: 다심을 가지고 가시면 어려운디 이렇게 되시는데 어에만 힘을 줬다가 풀어주시면 어려운디.
1: 어려운디.
2: 그렇죠. 힘을 그대사 모아서
0: 세초상이 웬 말이냐.
2: 자,
1: 세초상이 웬 말이냐.
2: 그렇죠. 상창문 이렇게 들어간 거죠. 좀 진도를 나가요.
3: 가죠.
2: 네.
3: 가사말 먼저 전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 오늘까지 세초상이 웬 말이냐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쌍창문 번쩍 열고
5: 방으로 뛰어 들어가 주먹 주요 딸 겨누며 주요 이걸 쥐어줘. 주먹 쥐어 딸 겨누며 야 연연아 쓱 죽어라. 내가 일상 말어기를 무엇이라고 이르더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죠.
2: 네. 여기까지도 지금 너무
3: 많죠.
2: 그렇죠.
3: 네. 아니 제가 사설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지만
2: 네.
3: 아직 뭐 그 오늘 사실 배운 부분은 한초상도 어려운 뒤 세초상이 웬 말이냐.
2: 네.
3: 쌍창문 번쩍 열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 주먹 쥐어 딸 겨누며 야 연연아 쓱 죽어라. 여기까지 해도 괜찮겠죠.
2: 굉장한
3: 되나요?
2: 또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도
3: 네.
2: 이제 또 준영이 어머니가 처음에는 주성도 땅땅 어허 하면 이렇게 놀리시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니 화가 나서

0: 정말 예, 좀 꾸짖는 지금 혼을 내는 네. 장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부분을 초과한 그 감정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소리 면이 네.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쌍창문자 하나 둘
1: 쌍창문
0: 쌍도 쌍창문이 아니라 쌍창문
1: 쌍창문
0: 얼씨가 번쩍
1: 번쩍
0: 그렇죠? 또 기억 받침을 듣고 가겠습니다. 번쩍
1: 번쩍
0: 열고
1: 열고
0: 어서 오세요. 지금은 직선으로 가시기 때문에 열고 이렇게 가시죠. 거기에 손만 이어주면 열고
1: 열고
0: 그렇죠. 방으로
1: 방으로
0: 어떡하죠? 또 그 목이 네. 또 나왔습니다. 뛰어 들어가 뛰어
1: 들어가
0: 그렇죠? 뛰어 뛰어 자
1: 뛰어
0: 뛰어를 뛰어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아래로 깔아서 뛰어 힘 주시고
1: 뛰어
0: 힘을 놓지 마시고 들어가
1: 들어가
0: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 떠셨거든요. 두 번만 떠시면 들어가
1: 들어가
0: 들어가
1: 들어가
0: 그렇죠. 이거예요. 쩌는 목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어려운 거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가성으로 된 이기 때문에 살짝 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 쌍창문 번쩍 열고
0: 자
1: 쌍창문 번쩍 열고
0: 번쩍을 소리 이면에 맞게 번쩍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번쩍 번쩍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
1: 쌍창문 번쩍 열고
0: 열고
1: 열고
0: 바람을 섞으시면 열고가 아니라 바람을 섞으시면 열고
2: 열고
1: 열고
0: 쉬고 그렇죠. 열고
1: 열고
0: 방으로
1: 방으로
0: 힘을 놓지 마시고 뛰어 들어가
1: 뛰어 들어가
0: 뛰어 놓지 마시고 들어가
1: 뛰어 들어가
0: 뛰어 하고 여기에서부터 배까지의 호흡 앞을 놓지 않은 대로 앞으로 끌고 갈게요. 뛰어 세지 마시고 뛰어 들어가
1: 뛰어 들어가
0: 오미라 선생님 100점이에요. 이쪽 귀로 너무 잘 들립니다. 뛰어 들어가
1: 뛰어 들어가
0: 그렇죠. 주먹 쥐어 딸 겨누며
1: 주먹 쥐어 딸 겨누며
0: 그렇죠. 주먹 쥐어 딸 겨누며
1: 주먹 쥐어 딸 겨누며 주먹 쥐어 딸 겨누며
0: 그렇죠. 이제 울 것 같습니다. 자요 년아 자

0: 이제 우는 장면이에요. 야연연하자
1: 야연연하
0: 죽어라 자

0: 그렇죠. 그렇죠.
1: 아유, 다 됐네요, 여기까지.
0: 아이고, 잘하십니다. 아, 너무 잘하셔서. 네, 예, 괜한 걱정을 제가 자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잘하세요. 발음이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1: 네.
0: 그 어렵다는 남도 발음이.
1: 그럼요.
0: 너무 잘하셔서. 아, 진짜 정말 너무 잘하세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방으로!
2: 방으로!
0: 업 되셨죠? 날리지 마시고 아래 가둬서 띠어

0: 호불호 끝까지 갖고 가셔야 돼요. 뛰어 들어가.
1: 뛰어 들어가.
0: 그렇죠. 주먹 쥐어 딸 겨누며.
1: 주먹 쥐어 딸 겨누며.
0: 그렇죠.

0: 그렇죠.
1: 네.
0: 잘하십니다.
2: 그러니까요.
0: 정말 잘하십니다. 아유. 요런 소리를. 괜찮으신가요?
2: 오늘은 계획대로 여기까지는 예. 될 것 같아요.
0: 아,
2: 네, 3분의 1 남았네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도 이렇게 쭉쭉 그렇게 진도를 나가도 될 만큼 연습을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오늘 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3: 한초상도
0: 한초상도자
4: 한조상도
0: 아까처럼 하시면 저희 손을 보면 한조상도
4: 한조상도
0: 어려운디 어려운디 힘을 모아서 세조상이 웬 말이냐
4: 세조상이 웬 말이냐
0: 그렇죠 상장문 번쩍 열고 자
4: 상창문 번쩍 열고
0: 그러면 손으로 가면 상창문 번쩍 이렇게 하셔야 돼. 지금은 번쩍 번쩍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
4: 상창문 번쩍 열고
0: 바람을 섞으시면 열고 해서 바람을 섞으시면 열고
4: 열고
0: 방으로
4: 방으로
0: 의 힘이 풀리지 않게 방으로
4: 방으로
0: 자 들어가
4: 들어가
0: 그렇죠 주먹 쥐어 딸겨 누며 자
4: 주먹 쥐어 딸겨 누며
0: 그렇죠 야요 전하 쑥 죽으라 흙이를

0: 그렇죠. 무엇이라고
1: 무엇이라고
0: 이르더냐
1: 이르더냐.
0: 아이씨가 그렇죠.
2: 아유, 잘했네.
0: 아유, 잘하십니다. 굉장히, 잘 굉장히 잘하세요.
2: 네. 잘 배웠죠.
0: 어떻습니까?
3: 잘 배웠습니다.
0: 그럼요.
3: 근데 제일 바쁜 대목이 여긴 것 같아요.
0: 예. 그런데 너무 어려운데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2: 네.
0: 판소리를 할 때는 이제 된 것 같은데, 남녀미녀를 이제 했었으니까 또 이렇게 판소리를 할 시간 되었는데.
2: 네.
0: 너무 그럼요.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아서. 예.
2: 판소리를 배우니까 또 이제는. 예. 남도민요가 더 쉬워지죠.
0: 그렇죠.
2: 네.
0: 예, 남도민요를 거쳐서 판소리를. 네. 배우셔야 되는 거거든요. 남도민요. 네. 후에 단가, 단가. 네. 후에 판소리, 이렇게 순서가 잡혀집니다. 예, 단가는 저희들이 또 했었죠. 이산. 네. 저산.
2: 네.
0: 꽃이 비니. 그렇죠.
2: 네.
0: 분명 거포비로구나. 범은 찾아왔건만은.

진모구나. 그렇죠? 서편제, 아, 서편제는, 서편제에서는 이산재산이 나왔던가요? 아닌 것 같아요. 서편제에서 친도아리

0: 100장이 남았고, 예, 천년학이라는 그 박경호 선생님, 대금을 잘 두시는, 예, 박경호 선생님의 그 대금 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예, 그렇죠. 아유, 참, 그 편지를 다 보셨네요.
1: 네. 가야금도 지금 저 하시고, 또 퉁소도 하시는,
0: 예. 쉽지가 않은데.
1: 그러니까 예. 거다 또 판소리까지 또 하시면은
0: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얼마나 좋으세요. 무대가 많으니까 네. 또 이렇게 좋은 예, 공연도 많이 하시고
1: 그럼요.
0: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면 그 처음부터 여기까지 아, 오늘 배운 내용을 쭉 이어서 네.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가능하실까요? 한 조상까지 하셔도 좋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때요 준양 모치는 자. 그때요 준양 모치는 물색동으로 초저녁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니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던 날 저것들도 사람 싸움 원하다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준양 모치니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보는디 춘향 모친이 나온다. 그렇죠. 들어갈 때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그렇죠. 가만히 올라 그렇죠. 귀를 울리 청량한 이별이로
1: 얼씨요. 그렇죠.
0: 쩍 올라
1: 그렇죠.
0: 두 손.

0: 그렇죠. 하나는
1: 초상도 어려운 일이 세상이란 말이냐.
0: 그래서 연습을 하실 적에 해놓으시고 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별난데 우리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 지금 화가 네 한번 더 쳐주셔야 돼요. 한번 더 밀어서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이제 거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연습하실 때가 또 다 되시니까 네. 거기까지 또 집에 가서 한번 또 해보시라고 제가
2: 그럼요. 예,
0: 마지막에 또 한번 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2: 너무 오늘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0: 그렇죠.
2: 네. 예,
0: 잘 정말 너무 잘하셨습니다.
2: 나머지는 우리가
3: 돌아가서도
2: 연습 많이 하는 걸로
0: 예.
2: 예, 해야겠죠. 자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너무 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어요.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아, 네. 네.
2: 지금까지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모친이 나오는 대목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미련이었습니다. 오.

소련님은 어찌 불기러게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도 오고 우리 옥부도 한번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옥부 한번 놀아보는디.

주아가 인사를 하려고 하자 할머니는 날씨가 추워졌다며 주아에게 옷을 더 입고 다니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배채를 데리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가 어디로 가는지 묻자 할머니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냥 가고 싶어서 그럴 뿐이라고 답했다. 주아는 여기까지 말하고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버는 긴장하지 말고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권했다. 주아는 모든 이야기가 마치 동화와 같다고 말했다. 아버는 두 사람이 정말로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아는 그날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고 배채의 몸에서 빛이 나고 있었다고 보충했다. 배채는 주아에게 자신은 할머니와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가 어디로 가는지 경계하며 묻자 배채는 지금 고양이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밤에 고양이 세 마리가 올 것이며 그중 한 마리는 자신을 데리고 갈 것이고 얼룩 고양이 한 마리는 할머니를 먼저 데리고 갈 것이라고 했다. 주아는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생각했다. 배채는

야생 고양이 세 마리가 계속 일위항과 항포강 옆까지 달려가고 고양이가 울면 자신과 할머니는 강에서 수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는 꿈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웃으며 말했다. 배치는 안 믿으면 보라고 하며 할머니 목 뒤에 이빨 자국이 있다고 했다. 주아는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오직 머리카락에서 나는 생선 비린내만 느껴졌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빨리 머리를 감으라고 전하고 자신은 가겠다고 말했다. 배치는 자신은 더 이상 피아노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아는 등골이 오싹해 났다.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얼굴색은 칙칙했다. 할머니는 배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배치의 이름을 불렀다. 주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냥 떠났다. 주아는 지금 생각해도 그날 밤 있었던 일은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버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속으로 두 마리의 물고기를 생각했다. 그리고 고양이가 물고기로 변한 배체와 할머니를 물고 상해의 어두운 밤에 계속 남쪽으로 가며 여러 개의 길을 지나 황포강변에 도착하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상상했다. 아버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이 모든 일이 분명 동화 이야기고 신화일 뿐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비록 주아가 전한 이야기가 신화거나 꿈에서 본 것일지라도 현실은 그 이후로 아버가 할머니와 배치를 다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시간은 흘러 배치가 실종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해 초여름의 어느 날 기온이 무덥고 야시장 근처에 간장 가게가 하나 있었다. 점원은 소모의 철제 주전자를 받아 맥주를 담으면서 옆에 있는 다른 여성 점원에게 격투기 선생님과 제자들이 정말 많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무술을 배우고 주먹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고 말했다. 밤 근무를 했는데도 낮에 정신이 넘쳐 술까지 마신다고 감탄했다. 소모는 고개를 돌리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술이 가득 차자 소모는 대나무 껍질로 만든 보온병을 서양주 항아리 옆에 놓고 깔때기를 입구에 꽂았다. 보온병에도 술을 가득 채우고 소모는 돈을 지불했다. 한 손에는 주전자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보온병 두 개를 들고 힘있게 걸어갔다. 여성 점원은 소모가 힘이 세다고 칭찬했다. 소모는 마음속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허리를 펴고 큰 걸음으로 간장 가게를 나와 선생님의 방으로 향했다. 안에는 격투기 선생님, 건국, 영근, 이도, 소용 그리고 공장의 소룡흥 등이 조리된 음식을 사와서 기름지로 싼 포장을 뜯고 식탁 가운데 놓았다. 부엌에서는 김매가 채소 요리 두 그릇을 볶고 있었다. 모두가 자리에 앉은 후 건국이 선생님께서 먼저 드시라고 권했다. 선생님은 음식을 먹으며 자신이 이번에 지휘부에서 양폭으로 3개월 동안 파견받아 몇몇 노동자들에게 기본 동작 훈련을 배워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모는 시간이 나면 뵈러 가겠다고 답했다.

선생님은 그냥 평범한 격투술과 붙잡기 기술일 뿐이고 거리도 멀고 상황도 복잡하니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소모는 만약 긴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고 물었다. 선생님은 이 기회를 빌려 제자들과의 인연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잠자리가 자신의 꼬리를 먹듯 각자 자신밖에 돌볼 수 없을 뿐이라고 말했다. 각자 본인의 가정만 잘 지키면 되고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마음은 차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람 사는 것은 오직 의 한 글자뿐이고 형제들을 도와야 한다고 가르쳤다. 술자리에서는 사람들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다. 이때 근국과 영근이 자리를 떠나려 일어섰다. 소모가 식탁에서 움직이지 않고 졸고 있자 소룡흥이 그의 모습을 보고 깨우려 애를 썼다. 소모가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자 영근이 일행을 이끌고 자리를 떠나려 했다. 선생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있으며 김매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때 집 밖에서 쿵쿵거리는 강한 타격음이 들려오며 실내의 고요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밖에서 나는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려 귀를 기울였다. 이 소리를 들은 소모는 졸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지러움도 완전히 가셔버렸다. 모두 밖으로 나가 상황을 살펴보니 운동복 차림에 구두를 신은 젊은 남녀 무리가 모여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커피색 가죽통에 담긴 사각 렌즈 카메라를 메고 풍경을 담으려 하고 집 앞 빈터에서는 두 명의 젊은이가 돌로 만든 운동기구를 들고 있었다. 한 사람은 근육이 발달한 큰 체격을 지녔지만 운동기구를 다루는 솜씨는 초보 수준에 불과했다. 선생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라고 경계했다. 군중 속에서 수염을 기른 비교적 젊은 청년이 나와 선생님에게 공손하게 예를 갖추었다. 그는 선생님이 실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소속을 밝히며 선생님과 진정한 실력을 겨루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선생님은 자신의 구역에 와서 물건을 마구 던지는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따졌다. 수염난 청년은 사과하며 보상을 약속하고 주변의 동료에게 신호를 보내 기동정으로 향했다. 그는 선생님을 기동정으로 초대하려 하지만 선생님은 방금 술을 마셨으므로 힘을 쓸 수 없다고 거절하고 건국에게 나서서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했다. 건국은 손바닥에 침을 뱉은 뒤 가볍게 력기를 들어 어깨뼈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한 바퀴 돌리며 석담을 목 주위에서 점차 빠르게 회전시켰다. 이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환호성을 터뜨리며 그 실력에 감탄했다. 근국은 몸을 낮추고 구부정하게 숙이며 력기를 어깨뼈에서 허리 옆으로 부드럽게 미끄러뜨리고 다시 목에서 회전시킨 뒤 어깨로 한 번 돌려 두 손으로 가볍게 받아 땅에 내려놓았다. 수염난 청년은 이 모습을 보고 선생님에게 앞으로 좋게 지내자고 제안했다. 선생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70년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시 90년대의 시간선으로 돌아가자.

아보와 리리 왕아씨 일행이 서총재의 화려한 연회에 참석했고 왕아씨가 술을 과도하게 마셔 서총재를 따라 우측으로 가 휴식을 취했던 상황이었다. 그 뒤 이야기는 단총재가 점심연회를 마치고 세 명의 총재를 모시고 이동해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이어졌다. 강총재의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강 부인은 세 명의 여성들을 데리고 승합차를 타고 쇼핑을 떠났다. 그것은 90년대 상해의 외자 고급 백화점으로 이들은 각자 수많은 물건을 구매했고 큰 가방과 작은 가방을 가득 메웠다. 모든 물건의 비용은 강 부인이 전부 지불했다. 쇼핑을 마친 뒤 이들은 힐튼 호텔로 이동해 오후차를 마셨다. 고 부인은 강 부인이 하루 종일 동행해 주어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저녁 일정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했다. 강 부인은 겸손하게 인사한 뒤 비밀스러운 봉투를 꺼내놓고 작은 성의이니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전했다. 강 부인이 떠난 뒤 고 부인은 즉시 왕 아씨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다. 30분 뒤 왕 아씨는 우아한 모습으로 호텔에 도착해 자리에 앉아 인사를 드렸다. 고 부인은 왕 아씨를 보고 오랜만에 뵙는데 더욱 예뻐졌다고 칭찬했다. 고 부인은 왕 아씨에게 림 부인을 소개하고 왕아씨는 림 부인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림 부인은 학식이 깊은 인물이었다. 그녀는 책에서 고전 문구를 인용하며 물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했다. 이 말을 들은 고 부인은 전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림 부인은 이 이야기가 유연함에 대한 의미라고 설명하며 물은 소리 없이 돌을 뚫는 거대한 힘을 지녔고 이것이 바로 여자의 본성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남녀가 모두 단단한 돌이라면 서로 부딪혀 불꽃이 튀겠지만 물처럼 유연하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육 부인은 웃으며 동의하고 왕아 씨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다. 고 부인은 한참 생각한 뒤 림 부인의 이야기가 맞다고 인정하며 배웠다고 말했다. 이때 왕아 씨는 림 부인이 아보를 알고 있는지 조용히 물었고 림 부인은 홍교에서 5년간 생활한 뒤 북방에서 남편과 함께 일하며 아보를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왕아 씨는 세상이 정말 좁다고 감탄했다. 고 부인은 식탁 위에 봉투를 두드리며 저녁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림 부인은 기쁘게 응하고 즉시 아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보는 직접 지진원으로 찾아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 림 부인이 전화를 끊자 고 부인은 그녀의 말투가 매력적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이때 왕아 씨는 잊은 것이 있다며 자리를 잠시 떠나겠다고 일어섰다. 고 부인은 왜 자꾸 일이 생기냐고 묻고 만류하지만 왕아 씨는 잠시 다녀오겠다고 반복했다. 고 부인은 왕아 씨가 아보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가지 말라고 만류했다. 왕아 씨는 아보가 예전의 고객이자 오랜 친구이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답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아보는 약속대로 지진원에 도착했다. 로비에 도착한 아보는 점장으로부터 리디가 잠시 나갔다는 말을 듣고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개인실로 들어갔다. 아보는 서총재도 림 부인을 아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정재는 왕아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외지의 부인 세 분이 상해에 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으며 예약자 중에서 성씨가 서인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설명했다. 아버는 자리에 앉고 서청재는 아버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웃으며 말했다. 아버는 바빴을 뿐이며 차례로 초대할 계획이었고 지난번 상숙에서의 대접에 감사하며 꼭 보답하고 싶다고 답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근류에 보신 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인 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인 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여러 가지 기혈 부족을 치료하면서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약이면서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재가 들어간 근뇌 보시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약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우리 뇌가 건강하고 콩팥이 문제를 치료하는 약이다 하는 걸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뇌가 건전하자 하면은 오장육부가 병이 걸리면 뇌가 건전할 수 없습니다. 뇌조직은 우리 몸에서 대뇌는 중추신경이 직결된 사령부입니다. 이 사령부에는 많은 혈액이 공급돼야 되고 많은 이 뇌수를 통해서 많은 영양성분이 공급돼야 되고 또 우리 대뇌에서 진행되는 모든 대사, 이 대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 할 때 우리 대뇌의 무게는 우리 체중이 2%밖에 안 됩니다. 대뇌가 이 사람이 뇌가 자기 체중이 100근이라 하면은 2근 간다 이 말입니다. 이 150근 가는 사람들 3근 가고 이 2%밖에 안 됩니다. 전체 체중이 무게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혈액은 20%를 수혈을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20%가 대뇌에 가서 순환합니다. 그와 같이 대뇌는 많은 일을 한다. 다시 말하면 많은 신진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찌꺼기도 많습니다. 대뇌에서 산성되는 찌꺼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찌꺼기는 주로 뇌수를 통해서 빠집니다. 뇌수를. 그런데 대뇌의 뇌수는 사람이 늙어가면서 많이 줄어듭니다. 정상적인 성인이 날 때는 약 150 호성 좌우 이렇게 성량 정도 비슷하죠. 이래야 되는데 그것에나 우리가 늙어가면서 많이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대뇌 세포에 충분한 영양성분을 공급하지도 못하거니와 대뇌에서 진행되는 이렇게 20%나 되는 혈액이 대사를 걸치는데 거기서 나온 찌꺼기를 배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형적이 나는 갑자기 뚝 떨어져서 어지럽소, 머리가 이상하게 소리가 나오, 무겁소, 많은 이런 질병들이 나오죠.
0: 네,
1: 우리 혈관이 막혀 뇌세포가 우리 그 MRI 해보니까 싹 그 뇌조직 위축이 왔다. 이 다 문제가 크단 말입니다.
0: 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 건의보시 나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2: 죄송합니다.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계속 얘기하지 않을까?
2: 예, 네. 그랬는데 어제 썼는가 뭐 혈압이 조절 안 되면서 혈압이 올라갔다 네. 내려갔다 하면서 이래고 두는 녹공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먹었는데 골이 침침하고 어지럽고 골이 아프고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약 먹은 게 좋은 효과 좋습니다. 그래 그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소리 자꾸 나면서 밤에면 다시 잘 못했습니다.
1: 네.
2: 그랬는데

0: 그 마음도 가벼운 게 영 좋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예, 뭐 누디든 서리비에 놀라가지고 예, 깜짝같이 이렇게 예, 예, 후두루들 떨며 이랬다는데 이증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1: 네, 그럴 겁니다.
0: 예, 이렇게 예, 혀가 돋고 이러니까 나는 예, 그리고 예, 밥을 못 먹었다는데 지금은 밥을 잘 먹습니다.
1: 네.
0: 다 잘 됩니다.
1: 예. 예.
0: 그래, 내가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우리 언니, 니 뭐 먹고 이러는가, 그래, 내일 거니, 뭐지, 뭐 먹고 있는다가, 그러니까, 우리 언니도, 따겠단다. 그래, 예, 지금 할 거 있지 않습니까, 예?
1: 네.
0: 그러니까, 내가 언니 같이 살려고 합니다.
1: 네. 이번 우대 활동에는 직접적으로 우리 심장에 좋은 후메큐 10을 드립니다, 예?
0: 네.
1: 그 다음에 이렇게 자문 한 분들 9통 드립니다. 참가하십시오.
0: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분도 얘기했지만, 우리, 머리에 와서 내 조직에 문제 생겼다 할 때는 심장도 다 문제 생깁니다. 이게 심내혈관이라고 부처 말하는 데는 그만한, 도리가 있습니다. 예.
2: 네.
1: 때문에 우리 건뇌보시환을 쓰면서, 머리가 어지럽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머리가 아프다, 실제적으로 노발성 빙변이 왔다는 진단을 받은 분들, 우리 그 다음에 또 건망증이 심해서 예, 이게 치매가 오지 않겠는가 하고 근심하는 분들 다 무슨 증세했는가 이제처럼 쉽게 놀라거나 잠이 아예 오거나 관심병이 있어서 심주문란이 있거나 많은 이런 심내혈관계통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문의합시다. 그래서 우리 집에 아저씨가 예, 그 기억력이 하나 없단 말입니다. 돌아서기도 부르고 예.
1: 네.
3: 기억력이 없어서 이미 건망증과 치매는 저인가 이렇게 고심할 정도 됐습니다. 예.
1: 네.
3: 그리고 전열선이 비대가 있어가지고 어디는 참지 못하고 실수를 자꾸 하고 예. 특히 그 밤에 이렇게 뭔가 소변 차수가 잦아가도 같아서 일어나지 못해서 이런 그런 골이 아프고 힘들어 했는데 이 약을 지금 얼마 안 있었는데 지금 예, 겨울이 좀 돌아온 것 같고 예.
1: 네.
3: 밤에 소변 차수 돌아들어가지고 그래서 잠이 좀 괜찮으신다고 좋다한다 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오늘도 배달받아 쓰자고 그랬어요.
1: 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3: 예예예. 예.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이요?
2: 네.
3: 네.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렇게 기억력 감퇴증이다, 치매 효과가 근심했다는 분들 또 같이 나타나는 증상이 뭐인가? 남성분들이라 할 때는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 여자라 할 때는 요실금, 방광염, 여도염, 신염, 그 다음에 골과병, 이게 같이 나타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네.
4: 이 두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4: 이 제 건네 보신 환을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4: 이 제 이거 어떻게 됐었는가 하면 자관에게 건망증이 대단히 심한지 무슨 한 일도 잊어먹고 무슨 가지러 갔다도 잊어먹고 이 자관 이름이 심장도 후들거리지 밤에 잠도 아여지 혈압 조절도 잘 안 되지 자관일에 약은 많이 썼단 말입니다.
1: 네.
4: 예, 그 진짜 예, 미네 기억력이 미네 없습니다. 머리 자꾸 아프면서 예.
1: 네.
4: 예, 그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진짜 특히 쟤는 이렇게 힘든다는 건 이 가슴이 후들거리며 잠이 아여더라 말입니다. 잠은 못
1: 맞습니다.
4: 예.
1: 영역이 떨어졌다는 사람들 그런 증상이 다 있습니다.
4: 예, 여러 해를 진짜 이래 고생했습니다. 약을 많이 썼는데 크게 효과를 못 보다가 또 이러고 것처럼 하면 자꾸 반복이 오더라 말입니다. 어떻게 될지.
1: 계속 점점 더 해지죠.
4: 예, 그래 반복이 와가지고 소리 약 저 약 자꾸 바꿔쓰고 바꿔쓰고 하다 예. 이 건네보신 하는 방송 내 들어보고 소리니 처음에는 많이 안 썼습니다. 좀 네. 먹어보자 하고 소리 또 예. 근데 네. 이거 먹은 게 좀 별로 나사지는 것 같단 말입니다. 예.
1: 예, 약이 후수가 숨이 완이 돼서 후수가 빠릅니다. 딱 녹발처럼 예. 그렇게 한 약 15살 약이 농축돼 있는 약.
4: 예, 자관 내 수선이 가슴이 후들

0: 졸이던 게 조금 이게 낫고 예, 잠이 좀 오더라 말입니다. 잠 잘 자게 되더라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요 이 머리라면 대대 빠개지게 아프던 게 그 증상도 좀씨 해결보고 예.
1: 네.
0: 자원 이렇게 좀 이제 좀씩 해결 보는 것 같으니까 얘 조금 더 사서 계속 복용해 보려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1: 네. 어, 우대가 있으니까 나 얘 지금 싸면 됩니다.
0: 예.
1: 배달 받으십시오.
0: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아, 이래서 우리 이런, 어, 건뇌보신환 같은 거는 딱 내 조직만 뭐 건전하게 한다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치료해서 치료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조직은 이렇게 빨리 위축이 오고
0: 맞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소변이 자자히 불편하고 예,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잠도 못 자고 이랬다가 너무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약 이것저것 많이 써봐도 크게 낫죠?
1: 거의 없습니다. 효과를 다 못 봅니다. 지금 예, 약들이 인가 하나 약들을 써서 효과 못 봅니다.
0: 예, 이 건네 보시나 이제 들어볼 맞는 것 같아서
1: 예.
0: 이거 쓰면 어떻습니까?
1: 이 약을 쓰고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벌써 맥이 난다, 정신 난다부터 효과를 보면서 잠이 잘 오게 됩니다. 예. 에, 잠이 잘 오고 가슴이 후들후들 떨리고 이러던 게 에, 많이 나사지면서 그 다음에 정신 난다는 게 이게 그 다음에 기억력이 돌아온단 말입니다. 예. 기억력이 너무 없어서 정말 내일에다 짐에 들어가겠다 하는 분들 확실하게 효과 보는 약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약을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내 조직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이요, 내 조직 위축이요, 치매요, 또 특히 파킨슨병이요. 이게 다 우리 간하고 콩팥이 문제가 생긴 걸 오래 치료 아이하고 두면 오는 질병인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고혈압 환자들, 고혈압이 그저 오는 것 같으니까 다 간하고 콩팥이 때문에 온다. 특히 그 뇌독종 환자들이란 보시오. 다 고혈압입니다. 신염 있는 환자들 다 고혈압입니다. 왜 그런가? 콩팥이 나쁜데 왜 고혈압이 오는가? 간이 나쁜데 왜 고혈압이 오는가? 이런 원인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수술을 한다는데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었는데 그 머리가 흐릿하고 항상 거듭거지는 것 같고 어림도 심하고 예, 밤잠 자지 못하고 그리고 소화 아이디어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 인마신 줄 써서 지금 어림도 나는 건 다 가지지고 예, 혈압도 다시 잘 되고 그리고 정상으로 예, 아, 걷지 못하던 게 일어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래 좋아졌을 때 예, 조금 배달 받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1: 네, 요즘에는 우대도 좋으니까 배달 받으십시오.
3: 네,
1: 네, 치료 잘 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이런 분들 따라서 무슨 증세 나타나는가 기혈 부족이 꼭 옵니다. 콩팥이하고 간이 나쁘니까 사람 기혈 부족이 온단 말입니다. 예. 벌써 이렇게 콩팥이 나빠지는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시향성 시향크의 도리에 근거하면은 비위가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콩팥이 허해집니다.
2: 네,
1: 콩팥이 문제 생긴다.
2: 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네.
4: 나도 건뇌보신환은 수고했습니다. 나는 기억력 혈압도 높거니와 기억력이 없고 소변이 영 잦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염에도 걸릴 때도 있고 방광염에 걸릴 때도 있고 특히 기억력 때문에 선생님 설명 듣고 소리 건뇌보신환을 썼는데 효과 이제 한 얼마를 안 먹은데 효과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죠?
4: 네, 잠이 안 오더니 잠이 잘 오지 기억력도 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4: 예, 그래서 내가 전분이 먹어보느라고 조금 쌌는데 이제 저 계속 먹길래 해서 오늘이 주문하자고 그랬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4: 도와주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네. 이래서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뇌보신환은 25가지나 되는 약재가 이렇게 잔뜩 가격이 올라가고 비싸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약재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가. 25가지면 이게 큰 처방약입니다. 예. 바로 이런 콩팥이나 간이나 문제 생기는 좀 비위 문제 거든 치료하고

0: 종합적으로 우리를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약이기 때문에 한의 10가지 들어가도 아이 됩니다. 이렇게 20가지 이상이면 다 됩니다. 20가지 이상 30가지를 또 초과하면 아이 좋습니다. 아, 이래서 25가지로 된 건내보신환이란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기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어제 이어서 계속 그 내용에 관해서 방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우대활동 간단히 말씀드립시다. 연기입간구복에 5곽 싸면 4곽을 떠드리고 10곽에 12곽을 떠드립니다. 약에서 약을 떠드리는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활동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어제 내용에 이어서 강의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어떤 약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말합니다. 심장열이 센데 또 폐열이 센데 나는 항상 입이 마르고 혓바닥이 보면 싹 갈라터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어쨌든 머리에 많이 고여 있다는 건 아는데 이거 뭐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은 어디 있는가? 간성 부주라는 겁니다. 간하고 콩팥이 모든 기능이 떨어진 걸 간성 부주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콩팥이었습니다. 콩팥이 특히 콩팥이 음기가 허하면서 음기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하나 우리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음기란 서늘하고 촉촉한 기를 음기라고 합니다. 우리 산에 가면은 양지 쪽이 있는가 하면은 음지 쪽이 있죠. 양지 쪽에 있는가 하면은 햇빛이 바짝 들어오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응달진 곳에 가면은 축축하고 이 서늘하고 자라는 나무나 풀들도 또 종류가 다릅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데서 자라는 게 우리 영지버섯 같은 게 다 이 서늘하고 축축한 데서 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음기란 우리 몸에서는 마르지 않게 우리 몸을 마르지 않게 허혈이 생기지 않게 촉촉하게 우리 몸의 진액을 생산해주고 허혈은 내려오는 길을 말합니다. 콩팥이 음기가 장기적으로 부족하다 할 때는 간에 와서 열이 생깁니다. 이 간의 열은 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몸에 싹 퍼집니다. 특히 열이라는 것은 울로 얼리 뜨는 이런 물리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간열이 세게 되면은 쭉 올라오면서 우리 강경락을 통해서 모든 이 강경락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래서 입도 마르고 목안도 마르고 폐열이 시다 보면은 코안이 자꾸 말라서 근질근질해서는 자꾸 코를 뽑이게 된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0: 예.
3: 예, 저도 지금 연기 간 고약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3: 나는 어째 쓰는가 하다면 항상 이게 맥이 그래서 안 맛이 없고 맥이

0: 떨어져서 그러면 낚시란 게 그는 검은 게 색깔이 완전 변화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검사할 거니까 하니까 염치 있다는.
1: 네.
0: 그래서 약을 제 오는 거 이 저 약을 제가 뭐라는데 싫다고서 나 집에 가서 저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연기관 고백을 썼는지 얼마 애써서 벌써 이 이게 밥맛이 돌아서더라만다.
1: 네.
0: 네. 이러니까 이 밥이 막 그냥 차츰차츰 한 달 그 다음 막 밥맛이 오니까 소화도 잘 되고 아 옛날에 소화 안 해야 되는 게 벌써 소화 잘 되더라만.
1: 네.
0: 그러면 벌써 아 또 손녀도 쓰기는 몇 달 썼는데 마치고 완전히 그 버릇이 있다만. 그리고 어디 맥이 없는 건 모른다만. 그 때문에 검사가 간이 많이 좋아졌다. 염치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되더니 내 몸이가 이렇게 특별히 반약보다 이게 맞더라만. 근데 반약을 써봤다만. 그래서 어쨌든 내는 이 혹시 아주머니 이거 장기를 어디 써야 되겠다. 이게 내는 것이 되겠다만. 그래 오늘은 저 선생님께다가 이 약을 소개를 좀 감사합니다.
1: 네, 치료 잘하십시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우리 몸에서 이 간하고 콩팥이 동시에 나쁘다 할 때는 많은 병이 생깁니다. 일단 먼저 우리 몸의 진액이 마르면서 피가 걸어집니다. 진액이 마른다는 것은 우리 몸에는 70% 이상이 다 진액입니다. 수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액이 생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간열로 인해서 다 마른다 이러면 첫째 혈액이 걸어진다. 혈중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4: 네. 네 지금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어떤 론인이 들어서 그런지 놀맥이 없고 어쨌든 힘이 나지 않을까. 사람이 밥이 맛이 없고 소화가 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늘 이런 증상이 욕만에 뺏는다. 그런데 내 이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야영 여러 면에서 도와줬습니다. 주요하게 네. 그렇게 입이 마르고 코이 마르고 입안이 자꾸 헤지고 예. 이러던 증상은 벌써 두 달 쓸까 이렇습니다. 영도
3: 없이
4: 예. 그리고 예. 잘못하지 못해 영 고생하고 수면제를 늘 먹지 않으면 못 잤댔습니다. 근데 어서는 네. 네, 이렇게 이 약 쓰면 수면제를 떼고 야 잘못할 겁니다. 그리고 예.
3: 그 허혈이 싹 없어지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신경이 안정됩니다.
4: 야,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그렇게 어림지도 나고 그러던 증상이 다 사라지니까 항상 몸이 편안하고 이 다리가 다 가볍습니다. 몸이 영 좋습니다. 그래 예. 이거 내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남동생이 있는데 예. 그 때문에가 검사라가 강내나 복수 시초라대다. 예. 그래 예. 이따가 야, 내 이거 나는 약을 영 선택자라서 너는 지금 반드시 기각에 다니니까 니 써보라 했더나 때문에가 검사라고 이 약을 지금 어선에 반년 썼으나 내 동생이지.
3: 네.
4: 그렇게 도와줬답니다. 그렇게 먹였고 남자들 술을 자꾸 먹자 그러면서 예. 그 술을 예. 자꾸 먹고 그러니까 이 몸이 자꾸 붓기고 예. 아주 불편해 했는데 지금 몸이 붓기니 싹 내리고 예. 소화해야 되고 그렇더니 소화 잘 되고 밥을 너무 잘 먹는다 되니까 그래서 술을 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예. 예. 많은다는 게지 자기가 그래 이게 오늘 들어보니까 활동이 좋을 때 우리 두 분이 좀 오늘 대발 받다 그랬잖아 드립니다.
3: 이번에는 10곽 사도 12곽을 또 드립니다.
4: 예.
3: 22곽이나
4: 얼마 좋습니다. 예. 그래 오늘 배달 지금 배달 되지?
3: 예 됩니다. 배달 전화번호 아. 알려드리겠습니다.
4: 예.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4: 아 5012797번.
2: 네
4: 예, 감사합니다.
3: 예.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3: 이렇게 되면은 간하고 콩팥이 다 나쁘게 되면은 어떤가 하면은 그 증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가는 귀가 남보다 빨리 갑니다. 그리고 식은 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골가병이 많이 납니다. 이 관절에도 관절 활막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절의 활막액이 다 마르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마른 관절이 조금 그 안에 진액이 있어야 이 관절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간하고 건밭이 나빠졌을 때 이렇게 동시에 두 장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어떤

0: 풍성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을 갈 때는 이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증이라는 게 성생활을 하고 나도 시원하지 못하고 종자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소변 보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콩팥이 기가 허하기 때문에 이거 확 내밀지 못한단 말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산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은 최관석 작사 박성철 작곡의 어머니 구슬담입니다. 이마에 맺힌 구슬담에 어머니 삶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순아 가수가 부르드립니다.

이어서 최동혁 작사 작곡의 행복의 다원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행복의 동산. 그곳은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노래는 박개만 작사, 백기남 작곡의 산울림입니다. 깊은 살구짝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우리 인생의 대답은 때로는 멀리서 돌아옵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허황일 작사 리태워 작곡의 얼렁뚱땅 마셔입니다. 조금 독특한 제목인데요. 바쁘게 돌아가는 삶이지만 너무 얼렁뚱땅 넘기지 말고 인생은 소중하니 정성껏 살자고 다독이는 노래입니다. 최승화 방해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대명숙 작사 류영근 작곡의 나는 당신의 꽃입니다. 당신을 위해 피고 당신 곁에서 지는 꽃,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임을 노래합니다. 김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김동진 작사 박철구 작곡의 우리네 인생입니다. 희로애락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공헌과 지혜가 담긴 가사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익명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노래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홍매화입니다. 붉고 곱게 피어나는 매화처럼 역경 속에도 꺾이지 않는 기계와 사랑을 노래합니다. 허미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ang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선사합니다. 낯선 지역의 문화, 음식,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데요. 시장에서 판매하는 특산품을 보고 현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관찰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지 알게 됩니다. 이는 책에서 읽는 지식과는 다른 직접적인 경험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곤 합니다.

0: 여행의 모든 걸 퀴즈로 풀다. 여행 퀴즈.
1: 네, 여행의 모든 걸 퀴즈로 풀어보는 여행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행 퀴즈에 도전하실 보실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열선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함께 하겠습니다.

0: Lego.
1: Lego. 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일전에 연길이라는 생활을 주제로 한 무형문화유산 민속공연이 막을 올렸는데요. 당일 화려한 민속의상을 갖춰 입은 50명의 연주자가 선사한 풍속가락은 때로는 맑고 드높게, 때로는 낮고 묵직하게 광장에 울려 퍼지며 조선족 전통 음악 특유의 운치를 자랑하면서 현장 관객들의 마음을 깊은 감동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연은 어디에서 막을 올렸을까요? 네, 일전에 연길이라는 생활을 주제로 한 무형문화유산 민속공연이 막을 올렸는데요. 이 공연은 어디에서 막을 올렸을까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네, 전화 참여 기다립니다. 레고

광장에 울려 퍼지며 조선족 전통 음악 특유의 운치를 자랑하면서 현장 관객들의 마음을 깊은 감동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럼 이 공연은 어디에서 막을 올렸을까요? 연길이라는 생활을 주제로 한 무형문화유산 민속공연이 어디에서 막을 올렸을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0: 네, 첫 번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예, 중국 조선족 민속원으로 합시다.
0: 네, 중국 조선족 민속원.
1: 예.
0: 확신하십니까?
1: 예, 확신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정답 잠시 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1: 예, 수고하십시오.
0: 네.

0: 네, 연길이라는 생활을 주제로 한 무형문화유산 민속공연이 막을 올렸는데요. 이 공연 현장이 어디에서 막을 올렸을까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방금 전화 주신 분은 중국 조선족 민속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과연 정답이 맞을까요? 네, 계속해 다음 분 연결합니다.
1: 예,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네.
1: 저기 조선족 민속원.
0: 네, 조선족 민속원이죠?
1: 예.
0: 아, 조선족 민속원으로 하시겠습니까?
1: 예.
0: 네, 알겠습니다. 정답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게요.
1: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디나 선생님 또 만나 반가운데 저는 지금 농촌에 왔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예, 네, 농촌에 와서 지금 강한 하늘하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높이 띄워놓고 막 달아들어왔습니다.
0: 그러셨군요. 애청자이신가 보네요.
1: 예, 정답은 중국 조선족 민서관.
0: 네, 중국 조선족 민서관. 네, 예. 알겠습니다. 전화 참여 고맙습니다.
1: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2: 조선족 민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조선족 민서관으로 하시겠습니까?
2: 예.
0: 네, 전화 참여 고맙습니다.
2: 예.

네, 일전의 연길이라는 생활을 주제로 한 모형문화유산 민속공연이 막을 올렸는데요. 당일 화려한 민속 의상을 갖춰 입은 50명의 연주자가 선사한 퉁소가락은 맑고 드높게 때로는 낮고 묵직하게 광장에 울려 퍼지며 조선족 전통 음악 특유의 운치를 자랑하면서 현장 관객들의 마음을 깊은 감동으로 물들였습니다. 이 공연은 어디에서 막을 올렸을까요? 라는 문제였는데요. 앞에서 세 분은 중국 조선족 민속원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두 분은 조선족 민속원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정답이 맞을까요? 네, 정답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공연은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네, 모든 분들 앞에서 중국 조선족 민속원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두 번은 조선족 민속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정답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석입니다. 연길이라는 생활을 주제로 한 무형 문화유산 민속공연이 중국 조선족 민속원 광장에서 막을 올렸는데요. 특히 공연의 첫 무대를 장식한 국가급 무형 문화유산 조선족 통소음악은 15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채 19세기 말 연변에 전해져 명절과 축제에 빠질 수 없는 정겨운 고향의 소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날 화려한 민속 의상을 갖춰 입은 50명의 연주자가 선사한 통소가락은 때로는 맑고 드높게, 때로는 낮고 묵직하게 광장에 울려 퍼지며 조선족 전통 음악 특유의 운치를 유감없이 드러내면서 현장 관객들의 마음을 깊은 감동으로 물들였는데요.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뱃노래, 한강수 타령 등 정겨운 민속가요가 잇따라 울려 퍼지며 소박하면서도 서정적인 가락 속에 삶의 애환과 고향의 정취를 담아냈습니다. 현장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조선족 안진북 연주에서는 55명의 출연자가 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오직 북소리만으로 마음을 전했고, 일제히 내리치는 북채의 강렬한 장단과 웅장한 울림은 조선족

명정을 즐기고 온 도시에서 쇼핑하자를 주제로 내건 행사는 2026년 용정시 상업문화관광 홍보행사 막을 올리며 민속 풍정과 역사 기억 그리고 풍성한 소비 혜택이 어우러진 관광 성찬을 선보였는데요. 용정시의 어느 풍경구에서 이 행사가 진행이 되었을까요?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정을 즐기고 온 도시에서 쇼핑하자를 주제로 내건 행사 2026 용정시 상업문화관광 홍보행사가 막을 올리며 민속 풍정과 역사 기억 그리고 풍성한 소비 혜택이 어우러진 관광 성찬을 선보였는데요. 이 행사는 용정시의 어느 풍경구에서 진행이 되었을까요? 네, 전화 참여 기다립니다.

0: 네, 문제 다시 한번 내어드리겠습니다. 용정을 즐기고 온 도시에서 쇼핑하자를 주제로 내건 2026 용정시 상업문화관광 홍보 행사가 막을 올리며 민속 풍정과 역사 기억 그리고 풍성한 소비 혜택이 어우러진 관광 성찬을 선보였는데요. 이 행사는 용정시의 어느 풍경구에서 진행이 되었을까요? 네, 용정시의 풍경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네, 힌트 나갔습니다. 네, 전화 참여. 전화 연결해 볼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네, 용정을 즐기고 온 도시에서 쇼핑하자를 주제로 내건 행사죠. 네, 이 행사는 용정시의 어느 풍경구에서 진행이 되었을까요?

0: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어쨌든 영등시 비암산, 영등시의 비암산은 좀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0: 네.
1: 예. 어쨌든 비암산, 영등시 비암산 풍경구로 합시다.
0: 네, 영등시 비암산 풍경구.
1: 예.
0: 네, 알겠습니다.
1: 예.
0: 네, 전화 고맙습니다.
1: 예.

0: 네, 힌트 드리자면 용종시 하면 떠오르는 풍경구가 있죠. 네,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용종을 즐기고 온 도시에서 쇼핑하자를 주제로 내건 행사. 네, 용종시의 어느 풍경구일까요? 네, 다음 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1: 네,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용정시로 가봤다.
1: 네, 용정시 비암산 문화 풍경구죠.
0: 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영광시 상어무역 성사자 하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1: 네? 용정시?
2: 상업무역.
1: 상업무역?
2: 아, 아까 그 얘기하던 중입니다. 그 용정시 무슨 상업무역?
1: 아, 잠시만요. 제가 문제 다시 내어드릴게요. 용정을 즐기고 온 도시에서 쇼핑하자를 주제로 내건 2026 용정시 상업문화관광홍보행사가 막을 올리며 민속풍정과 역사기억 그리고 풍성한 소비혜택이 어우러진 관광성찬을 선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정답이 용정시 상업문화관광 쇼핑센터라고요?
2: 네. 네.
1: 어, 알겠습니다. 네, 다른 답이 나왔습니다. 다른 분들도 같은 생각이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시 상업문화관광 쇼핑센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두 가지의 답이 나왔습니다. 과연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요? 네, 계속해 참여 기다립니다.

네, 부동한 답이 나왔는데요. 정답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정을 즐기고 온 도시에서 쇼핑하자를 주제로 내건 행사는 용정시의 룡정시 비암산 문화관광풍경구였습니다. 네, 정답 맞히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해석해드리자면 용정시 비암산 문화관광풍경구는 상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날 풍경구에서는 용정을 즐기고 온 도시에서 쇼핑하자를 주제로 내건 2026 용정시 상업문화관광 홍보 행사가 막을 올리며 민속 풍정과 역사 기억 그리고 풍성한 소비 혜택이 어우러진 관광 성찬을 선보였는데요. 개막식에서는 용정의 사계절 매력을 담은 홍보 영상이 상영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량전 백제운동 휴일 풍경구의 전원 풍경부터 비암산의 고요한 정취, 해란 대조선족 민속 리조트의 이색적인 풍경이 차례로 펼쳐졌고 이어지는 G331 국경선 로병 이야기 듣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특산물 전시 부스에서는 인삼주, 냉면, 유기농 채소 등 용정의 대표 먹거리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비암산 풍경구의 이색적인 시도도 돋보였는데요. 유리구름다리 산책로를 따라서 15분마다 공색 역사 테마 공연이 펼쳐져 산림 사이에 울려 퍼지는 항일투쟁의 노래와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가 관광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네, 계속해 세 번째 퀴즈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황해와 린접해 있으며 최대의 항구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이며 만두가 유명한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네, 우리나라 황해와 린접해 있고 최대의 항구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만두가 유명한 도시, 네, 과연 어디일까요? 네, 전화 참여 기다립니다.

0: 이 문제의 핵심은 황해와 인접해 있고 중요한 도시이자 또 만두가 유명한 도시. 네, 이것이 중점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두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없으신가요? 네, 전화 연결해 봅니다.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1: 예, 우리 딸이 천진 대학을 필사하고 천진에 있는데 우리 가문 천진 버스라고
0: 소리. 아, 네. 천진에서 예. 공부하셨군요.
1: 예, 네. 중에서 600공 4점 맞고
0: 와, 네.
1: 같습니다.
0: 아주 높은 점수로 가셨네요.
1: 네.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제가 저기 보니까 가서 많이 맛을 봤습니다.
0: 확신하십니까?
1: 예.
0: 네, 그럼 천진. 네, 정답이시길 바랄게요. 네, 예. 잠시 후에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1: 예, 리나 선생님 퀴즈 맞추면서 저는 예, 영런에는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0: 네. 아유, 행복하시겠어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1: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2: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천진으로 합시다.
0: 역시 천진이군요.
2: 예.
0: 네, 혹시 천진에 가보셨어요?
2: 아, 못 가봤습니다.
0: 아, 예, 그러셨군요.
2: 예, 하루에 천진 그 만두점이 있긴 있습니다. 거기서 때로 잘 먹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천진이길 꼭 바랄게요.
2: 예,
0: 네.
2: 예.
0: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만두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천진이라고 전화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과연 정답이 맞을까요? 계속해 전화 참여 기다립니다.

네, 우리나라 황해와 인접해 있으며 최대 항구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고 특히 만두가 유명한 이 도시. 네, 과연 정답은 뭘까요? 앞에 분들 모두 천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참 좋은 도시죠. 한 번쯤 누구나 가봤으면 좋을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과연 천진이 맞을까요? 네, 정답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동망이 높은 이 도시. 황해와 인접해 있고 최대 항구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 특별히 만두가 유명한 이 도시.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천진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천진은 우리나라 북부에 위치한 대도시입니다. 황해와 인접해 있고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 중에 하나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인데요. 또한 천진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청조부터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했던 것으로 서양과의 접점이 많았던 덕분에 다양한 건축 양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비가 많이 내리며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가을과 봄이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천진의 공원이 화사한 꽃들로 가득 차고 가을에는 선선한 바람과 함께 한적한 도심 여행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또한 겨울철에는 얼어붙은 호수에서 다양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고 여름철에는 강변을 따라 산책하거나 유람선을 타고 도심 경관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 여행하거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면 우리는 평소 숨겨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운 길을 걸으면서 겪는 과정,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게 되고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요. 여행은 우리에게 나는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비록 여행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로부터 얻는 경험과 감동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일상의 반복 속에서 잊었던 꿈과 열정을 되찾고 내면을 충전하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맑은 물, 푸른 숲, 청신한 공기,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찬란한 빛물이

우리가 바라는 삶의 터전입니다. 록화 미화 연길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갑시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에서 친구란 어떤 존재일까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변영화 가수가 부른 친구의 노래는 소중한 친구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노래합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친구의 따뜻한 정을 느꼈다면 이번에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리춘희 작사, 백희남 작곡의 리용군 가수가 부른 김치 타령. 매콤새콤한 김치처럼 얼큰하고 정감 넘치는 노래입니다. 어머니의 손맛, 할머니의 정성, 한 포기 김치에 담긴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신명나는 타령으로 풀어냈습니다.

0: 그래도 우리네 김치로구나. 우리네 김치라네.
1: 김치 타령의 얼큰한 재미를 뒤로하고 이번에는 우리 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강철웅 작사, 병강 작곡의 병강 가수가 부른 여보 여보 고마워 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배우자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노래하는데요. 매일 보기에 소중함을 잊기 쉽지만 가끔은 이렇게 고맙다는 말 전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나요? 따뜻한 멜로디에 실어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멀리 있어도 가슴속에 살아는 그리운 고향으로 떠나볼까요? 리흥국 작사 류영근 작곡의 김홍균 가수가 부른 고향이 그립습니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고향의 산, 고향의 들, 고향의 물, 그리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 말만 들어도 가슴 뭉클해지는 그리움을 이 노래 고스란히 담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하지만 가끔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나에 대한 애정의 힘을 만끽할 수도 있고요. 나보다 앞선 인생길을 걸어본 경험의 힘일 수도 있을 텐데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슬며시 다가와서 툭 건네고 가는 그 손길만으로도 잔뜩 날이 섰던 마음이 둥그스름하게 깎이는 기분이 듭니다. 내가 느끼는 걸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낄 때가 많더라고요. 다만 서로가 느끼는 마음의 거리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때 다가가고 어느 때 표현해야 할지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점점 관계에서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번에 쏟아내지 않고 단번에 헤아리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오늘.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배우자의 행동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배우자의 언어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감정이나 속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익숙하고 특히 미안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말로 표현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감정을 말로 잘 표현하는 사람이면 배우자 역시 나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해 주기를 바랄 수 있지만 내 방식만

안녕하세요. 32 여성입니다. 8살 연상의 남편과 가정을 꾸린 지도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32과 40. 이 8해라는 시간의 간극은 때로는 듬직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넘기 힘든 자존심의 벽이 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통의 부부들이 그러듯 사소한 일로 다투고는 해요. 지약자는 방식이나 빨래를 넣는 각도 같은 정말 하찮은 것부터 저희의 인생 설계가 걸린 중대한 문제까지 말이죠. 그런데 저희 부부의 다툼에는 살짝 기묘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툼의 마침표를 찍는 방식입니다. 저는 잘못을 깨닫는 순간 혹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책임감이 들 때면 비교적 쉽게 미안해라는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릅니다. 남편은 좀처럼 아니 거의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저희는 아이를 언제 가질 것인가를 두고 꽤 깊은 감정의 고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35 전에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남편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죠. 대화는 금세 날카로워졌어요. 당신은 아이도 있으면서 왜 그렇게 느긋해? 라는 저의 실언에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고 남편은 너는 왜 그렇게 모든 걸 내 계획대로만 하려고 해? 라며 받아쳤죠. 서로를 찌르는 상처되는 말들이 오갔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라앉았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화를 사귀고 난 뒤 저는 거실로 나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나이가 어쩌고 한 건 내가 말이 심했어. 미안해. 그 말을 뱉고 나서 저는 남편의 입에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사과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라고 답할 뿐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길에 제가 며칠 전부터 노래를 부르던 딸기 크림 소금빵을 사들고 왔습니다. 소금빵을 식탁에 내려놓는 남편의 손길은 꽤 조심스러웠고 슬쩍 제 눈치를 살피는 표정에는 분명 미안함이 서려있었죠. 하지만 끝내 미안하다는 네 글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만 미친 것 같은 이 기분은 뭘까? 사과를 한 사람은 나인데 빵을 먹으며 화를 풀어야 하는 사람도 나인 상황. 이 모순적인 평화 속에서 저는 남편의 8살 연상이라는 타이틀을 떠올립니다. 혹시 남편은 어린 아내에게 고개를 숙이는 게 자신의 자존심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오빠이자 남편으로 권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포로가 그 사과하지 않는 입술인 걸까요? 또 다른 기억이 떠오릅니다. 남편이 주말 내내 약속을 잡아 저를 집안일에 홀로 남겨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운함이 폭발해 한바탕 쏘아붙인 뒤 남편은 묵묵히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침대에 누워 남편의 사과 메시지를 기다렸죠. 하지만 휴대폰은 조용히

했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 남편은 말없이 주방으로 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동안에도 남편은 제 등 뒤로 미안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싱크대를 반짝반짝하게 닦아놓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려 제 앞에 살며시 놓아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저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행동은 고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면 제 남편은 100번, 1000번 낫다는 걸 머리로는 압니다. 남편은 사과 대신 보상을 하고 미안함 대신 헌신을 택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기적이게도 미안해라는 투박하고 선명한 직접적인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말은 휘발되지만 행동은 남는다고들 하죠. 그러나 가끔 어떤 마음은 오직 목소리를 타고 전달되어야만 영혼에 닿기도 합니다. 남편이 사온 빵과 깨끗해진 싱크대는 화해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직접적으로 오르만지는 치유의 손길이 되기에는 2% 부족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8살 차이. 남편에게 저는 지켜줘야 할 대상이자 동시에 완숙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관객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 아내 앞에서 자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남편이 공들여 쌓아온 든든한 이미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저는 사과를 소통의 윤활유라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삐걱거릴 때 기름을 치듯 관계가 삐걱거릴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하지만 남편에게 사과는 브레이크인 것 같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진행 방향이 멈춰버린다고 믿는 것이죠. 이 가치관의 차이가 저희 식탁 위에 말없는 디저트를 자꾸만 올려놓게 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의 미안하다는 말 속에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함으로써 남편도 사과하게 만들려는 일종의 도덕적 압박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쿨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는데 당신은 어때? 라고 묻는 무언의 시위이죠. 그래서 남편이 사과 대신 선물이나 행동을 내놓을 때 저는 아, 또 나만 사과했네 라는 손해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손해가 어디 있고 믿지는 장사가 어디 있나 돌이켜보면 남편은 말로 사과하지 않는 대신에 말로 상처를 되새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남편은 토를 달지 않고 그 사과를 온전히 받아주었지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퇴근길에 사와서 조용히 건넨 디저트의 당도가 남편이 느낀 미안함의 농도였을 것이고 남편이 닦은 싱크대의 청결도는 저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의 깊이였을 겁니다. 말로 상처를 주지도 죄를 짓지도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이기에 말로 용서를 구하는 법도 서투른 것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탁 앞에 홀로 앉아 남편을 기다릴 때면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칸이 남습니다. 행동이라는 번역본이 아무리 훌륭해도 때로는 원문 그대로의 살짝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싶은 아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8년이라는 세월의 벽을 허물고 쏟아져 나올 투박한 말 한마디와 그 말을 대신해 내밀어진 달콤한 간식 사이에서 저는 오늘도 어떤 진심을 먼저 읽어내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사랑하기에 더 간절하고 이해하기에 더 복잡해지는 부부 사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사과했을 때 상대도 사과해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면 사과는 소통이 아닌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아내분이 먼저 사과하는 이유는 내가 더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관계를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만큼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미안하다 했으니 너도 해라는 압박보다 나는 먼저 사과해서 이 관계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남편이 쭈뼛거리며 선물을 내밀 때 말은 왜 안 해? 라고 쏘아붙이기보다 이거 사오면서 내 생각한 거야?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미안하다는 말까지 해주면 내가 진짜 감동할 것 같아 라고 멍석을 깔아줘 보세요. 남편이 아주 작게라도 사과의 말을 내뱉었을 때 말해줘서 고마워, 역시 어른스럽네 라고 칭찬해 주는 게 최고의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곧 찾아올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멋진 아빠가 될 기회를 미리 선물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남다른 재능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보통 사람들한테서 찾아볼 수 없는 뛰어난 인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인내심이 없으면 중도에서 포기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인내심이야말로 성공에 있어 꼭 필요한 주춧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낙심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며 게을러질 때도 있습니다. 카네기는 승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참고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내가 중요합니다. 마음과 삶에 인내라는 뿌리를 내리면 성공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주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문화산책입니다. 사철생의 글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산. 어릴 적 아버지는 내 마음속의 산이었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무엇이나 다 해낼 수 있는 아버지는 내가 아무리 아등바등해도 넘을 수 없는 큰 산이었습니다. 헌데 차츰 내가 커감에 따라 내 마음속의 산은 점점 작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는 게 너무 많은 것도 아니었고 무엇이나 다 해낼 수 있을 만큼 유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게다가 고생하기까지 한 평생 농민으로만 살아온 아버지는 어딘가 좀 무능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세월인데 그래서 난 아버지를 바보로 알았습니다. 며칠 전 학교에서 치른 시험지에는 아버지의 개념을 적어보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별의별 답이 다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할머니의 아들, 아버지는 나를 낳아준 부모 중에 남성 등등으로 자기의 견해를 발표하고 있을 때 누군가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일 뿐이라고. 아버지는 아버지이다. 왜서인지 그 말이 익숙하면서도 또 어딘가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밖에서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보이지 않으면 나는 항상 엄마는 하고 어머니부터 찾았습니다. 어느 한 번 그날도 수업이 끝나서 또 어머니를 찾으며 집에 들어서는 내게 아버지가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집에 없을 때도 나를 이렇게 찾니? 찾았던가요?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내 주변에서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만 느꼈던 분이었습니다. 그날 시험을 보고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 언젠가 인터넷에서 아버지는 울 곳이 없어서 슬픈 사람입니다 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란 무엇인가? 아버지는 기분 좋을 때는 헛기침하고 겁이 날 때는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면서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어서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란 내가 정말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너무나 익숙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면서도 채 느끼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오랜만에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내게 준 사랑도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내게 영원한 감동을 주는 추억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자

0: 학교에서는 자료값이요, 수송료요 하면서 돈을 거두었습니다. 그번에도 아주 급하게 600원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받지 할 날은 다가오는데 집에는 그만한 돈이 없을 것이 뻔했습니다. 사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를 공부시키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여름철에 몇백 원의 돈을 쉽게 내놓는다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며칠 고민하던 끝에 공부하고픈 내 욕심으로 렴치도 불구하고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애꿎은 담배만 피우다가 말없이 집에서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손에는 돈 600원이 쥐어 있었습니다. 다른 집에 가서 구운 게 분명했습니다. 저녁에 잠들 수가 없어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근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 어디 가서 구웠어요?
2: 리춘이네 집에 가서 빌려온 거요. 그 집도 리춘이 다음 달 식비로 남겨둔 거라오.
1: 그럼 인차 갚아야 되겠군요.
2: 방법이 나시겠지.
0: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돈은 학교에 제때 바쳤지만 이제 아버지가 무슨 수로 그 빚을 갚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기를 며칠, 그날은 비가 오기에 저녁 사습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책을 보는데 촌장이 찾아와서 아버지 보고 오늘은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나가지 말라는 걸까? 영문을 모르는 대화인지라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나랑 마주치는 눈빛을 피하며 창밖을 원망스레 내다보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나는 분명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나는 다음날 저녁 차습에 나가는 척하다가 한참 후에 집을 나서는 아버지의 뒤를 몰래 따랐습니다. 그렇게 따라간 곳이 앞마을 전화선을 묻을 땅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풀숲에서 삽을 꺼내더니 그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자주 이마에 땀을 훔치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파서 돈을 버는 거겠죠. 고요한 밤에 아버지의 흙을 파는 소리와 귀뚜라미 우는 소리만 쓸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날 나는 멀리 떨어진 풀숲에 숨은 채로 내쳐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보였습니다. 퍽 늦어서야 아버지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내가 저녁 공부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기 직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조용히 따르면서 낮에 밭일에 지친 몸으로 밤에 마저 힘든 일을 하여 후줄근해진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을까? 아니면 우리에게 자신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려고 그랬을까? 아버지는 결코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울 곳이 없어서 강하게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삶을 살면서 아버지의 모습도 많이 변해갔습니다. 내 만화책을 보면서 재미있다고 하던 옛날의 아버지가 아닌 이젠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내가 들려주는 내용으로만 책을 읽는 아버지였습니다. 내게 그림을 그려주고 글을 배워주던 손도 이제는 이래서로 갈라터진 투박한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젠 약을 잡수어야만 일밭에 나갈 수 있을 만큼 아버지는 우리가 자신만의 성장에 기뻐서 당신을 홀시하던 사이에 훨씬 늙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렸을 때 동상을 입은 팔 때문에 고생하는 내게 선인장을 찧어서 감싸주며 겨울에 자전거에 앉히고 다녔기 때문이라면서 자신을 탓하던 그런 모습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건 분명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삶을 아직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0: 니에 앞서 우리가 읽고 읽어도 제 읽을 수 없는 게 아버지였고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된 자서전을 쓰는 작가였습니다. 그 글을 읽고 있다가 언젠가 다시 아버지를 세상설에 떠올릴 때 내 곁에 아버지가 없을까봐 먼 훗날에 살며시 불러보며 그리워할 사람이 될까봐 참 두렵습니다. 아버지는 바보인데 왜 이렇게 가슴 따뜻하게 다가오는 이름일까요? 우리 가족에게 의지할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큰 바위라서? 아니면 우리를 감싸주는 울바자여서? 아니,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아버지는 오늘도 내 마음속 산입니다. 큰 산이 아닌 작은 산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큰 나무로 키워주는 작은 산이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바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바보산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오늘 프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춘하,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안전보다 중요합니까? 보행 시 휴대전화 확인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유감으로 남습니다.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문명한 교통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4월 저였습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과,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과,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과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과,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 광장, 4시 20분 주부 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과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육아 레시피 코너입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 오늘도 책을 통해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속 작은 걱정, 아이의 눈부신 발전, 그 모든 순간을 함께 담아가고 나누며 성장하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아이 늦잠 깨우려고 다그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방과 후에는 숙제하라고 재촉하고 밤에는 세수하라고 재촉하고요. 하루 종일

아이 뒤에서 빨리빨리 외치는데 아이는 느릿느릿 행동해서 답답한 적 많으시죠? 숙제는 밤늦게까지 질질 끌고 뭘 하려면 망설이고 혈흘도 떨어져서 학습 상태가 엉망인 경우도 많습니다.

적으로 배분하게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아이의 시간 관리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 어린이 시간 관리 훈련 30일 만에 아이의 학습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은 4세부터 18세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특징에 맞춰 실행 가능하고 지속하기 쉬우며 효과도 빠른 30일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느림보 습관을 버리고 자율성을 기르며 진정한 시간의 주인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공한 이론적 설교가 아니라 실제 아이의 성장 상황에 입각했다는 점입니다. 시간 개념 부족, 행동 지연, 효율 저하라는 핵심 문제를 정확하게 짚습니다. 복잡한 육아 이론 대신 단계별 훈련 절차, 간단하고 실용적인 도구, 그리고 생활에 밀착된 훈련 사례를 담아서 부모님이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아이를 지도해서 좋은 시간 관리 습관을 기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재촉하는 수동적인 상태에서 아이가 스스로 하는 능동적인 상태로 전환시키고 학습과 생활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아이의 책임감과 자를의식까지 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책의 핵심은 30일 과학적 훈련 체계로 시간 관리 문제 해결입니다. 어린이 시간 관리 훈련의 핵심은 바로 1-2-3-5라는 훈련 방식을 구축한 것입니다. 1-2-5는 시간 개념 확립이고 3-5는 행동 속도 향상, 행동 정확도 향상, 행동 효율 향상을 말합니다. 이 훈련 방식을 30일 단계별 훈련으로 세분화해서 아이의 인지 법칙과 행동 형성 규칙에 맞춰 단계별로 시간 관리 능력을 익히도록 합니다. 맹목적인 훈련으로 인한 아이의 반발 감정을 줄이고 아이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점차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이 책은 아이의 지연 행동의 본질이 게으름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인식 부족, 명확한 계획 부재, 효율적인 방법 부족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래서 책 전체는 아이의 자를 관리 의식을 자극하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강제적인 통제가 아니라 과학적인 훈련을 통해 아이가 스스로 시간을 느끼고 계획하고 활용하도록 이끕니다. 다음은 핵심 내용은 1-2-3-5-4단계로 시간 관리 능력 다지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립, 즉 시간 개념 확립으로 추상적인 시간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행동을 느리게 하는 근본 원인은 추상적인 시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10분, 30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느끼지 못하고 지연이 가져오는 결과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 책의 첫 단계는 아이에게 구체적인 시간 개념을 심어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시간 측정 과제, 시간 시각화 게임 같은 쉬운 방식을 통해 아이가 한 가지 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직접 느끼게 합니다. 양치질, 식사, 숙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록하게 해서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인 숫자로 전환시킵니다. 동시에 아이에게 시간 낭비와 시간 소중함의 차이를 알려주고 합리적으로 시간을 배분하면 더 자유롭게 놀 수 있다는 것을 리해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마음속으로 시간 관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행동 속도 높이기로 느릿느릿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행동을 느리게 하는 문제에 대해 이 책의 두 번째 단계는 속도 향상 훈련에 초점을 맞춥니다. 부모님이 흔히 사용하는 재촉과 꾸지람 대신 목표 분해, 시간 제한 도전, 긍정적 보상 등의 방법을 사용해 아이의 행동 동기를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숙제를 작은 과제로 나누고 각 소과제에 합리적인 시간을 설정해서 아이가 정해진 시간에 집중해서 완성하도록 합니다. 별표, 보상표 같은 재미있는 도구를 사용해 아이가 과제를 빨리 끝냈을 때 즉각적인 호응을 얻게 합니다. 빨리 하는 것과 성취감을 연결시켜서 점차 느림보 습관을 고치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행동 정확도 높이기로 대충대충 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의 행동은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수가 많고 숙제에 오답이 많고 부주의합니다. 이 책의 세 번째 단계는 아이가 빠르면서 정확한 행동을 하도록 훈련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하는 중에는 세부사항에 집중하고 끝난 후에는 스스로 점검하도록 지도해서 엄격한 태도를 기릅니다. 숙제를 할 때 핵심 단어를 표시하고 과제 완성 후 검토하는 습관을 통해 부주의한 버릇을 고치도록 돕습니다. 효율이란 단순히 속도가 빠른 것만이 아니라 질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행동효를 높이기로 자율적인 시간 관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의 최종 목표이자 1, 2, 3고의 핵심 마무리 단계입니다. 앞에 세 단계 훈련 성과를 통합해서 아이가 시간을 계획하고 과제의 우선순위를 구분하도록 가르칩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차적인 일을 하도록 지도해서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동시에 아이가 행동 절차를 최적화하고 무효한 시간 낭비를 줄이도록 돕습니다. 학용품을 미리 정리하고 방과 후 시간을 계획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이가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과제를 효율적으로 끝내도록 합니다. 모든 일을 해내고도 충분히 놀 수 있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 책은 30일 훈련을 더욱 실용적으로 만들기 위해 3표1록이라는 독창적인 도구를 제시합니다.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워 부모님과 아이가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시간표입니다. 매일의 생활과 학습 리듬을 계획해서 기상, 식사, 학습, 휴식, 취침 시간을 고정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기릅니다. 둘째는 학습계획표입니다. 매일의 학습 과제를 세분화하고 각 시간대의 학습 내용을 명확히 해서 아이가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도록 합니다. 셋째는 별표 보상표입니다. 긍정적 보상을 통해 아이의 시간 관리 성과를 기록하고 적시에 인정과 격려를 주어 훈련 적극성을 높입니다. 넷째는 시간 일지입니다. 아이가 매일 시간 사용 상황을 기록하고 시간 낭비 지점을 복기해서 점차 시간 배분을 최적화하고 자기관리 능력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육아적 가치는 부모에게 힘을 주고 아이의 자율적인 인생을 만든답니다. 부모님께 어린이 시간 관리 훈련은 매우 실용적인 육아 지침서입니다. 아이의 지연 행동 앞에서 느끼는 불안과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표준화되고 따라하기 가능한 훈련 방안을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육아 지식이 없어도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끝없는 재촉과 내면적 소모를 없애서 부모 자녀 관계를 더욱 화목하게 만듭니다. 아이에게 30일 훈련은 느림보와 부주의한 습관을 고칠 뿐만 아니라 강한 자율의식과 시간관리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아이의 평생 함께하며 학습 시절은 물론 사회에 진출한 후에도 효율적으로 일하고 인생을 계획하며 경쟁력과 행복감을 갖도록 돕습니다. 시간관리는 아이 성장의 필수 과목이며 자율적인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어린이 시간관리 훈련은 과학적이고 간단하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아이에게 자율 성장의 기회를 열어주고 느리고 비효율적인 습관을 버리고 효율적인 인생을 열도록 돕습니다.

0: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으로 우리 아이들이 시간 관리를 통해 자율성을 배우고 성장을 얻으며 학습과 생활의 모든 도전에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우리 모두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1 책임자가 됩시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례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대현 작사 송기화 작곡의 웃는 얼굴 보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사람들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죠.

이어서 김문희 작사 류영섭 작곡의 장보고 돌아온다 보내드립니다. 장보고 돌아오는 농민들의 기쁜 심정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이광수 작사, 박항림 작곡의 사랑을 주자 보내드립니다. 주고받는 사랑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갑니다. 아낌없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따뜻한 정을 전하길 바라면서 김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70년대 창작된 김등만 작사 양성덕 작곡의 이 직업이 좋아요 보내드립니다. 자신의 직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긍심을 품으며 성실하게 일하고 매 순간 정성을 다해 일하는 행복과 보람을 노래했습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섯 이명 작사 신학 작곡의 내 정든밭 보내드립니다. 평생 땀을 흘려 갖고 온 정든밭, 희망과 씨앗을 심고 결실을 기다리는 농민들의 진솔한 마음이 가득 담긴 가요입니다. 렴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농촌마을의 선줄꾼으로 사업하면서 농촌 건설에 크게 기여한 남성들이 있는가 하면 여성들도 이 시기 사회의 한 몫을 크게 담당했죠. 그 대표적인 가요 깜둥처녀 보내드립니다.

리행복 작사 김나모 작곡의 꽃 피는 시골 살림 보내드립니다. 꽃이 활짝 피어 아름답게 물든 시골 풍경, 풍요롭고 행복하게 꾸려가는 시골 살림의 기쁨이 노래에 가득 담긴 가요입니다. 박종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때 그 시절에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친구들, 오늘에는 우리 생활 속에 가득 숨어있는 과학기술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뭔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과학기술은 우리와 늘 함께하는 친구랍니다. 때로는 신기한 마법처럼 다가오기도 하죠. 오늘 함께 그 마법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강성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안홍천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내가 만든 종이배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과학기술은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알람 시계가 딸깍 소리를 내며 우리를 깨우는 것. 이것도 과학기술이죠. 옛날 사람들은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일어났지만 지금은 간단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원하는 시간에 척척 깨어날 수 있습니다. 친구들, 평소 이빨을 잘 닦고 있죠? 다 함께 양치질할 때를 생각해 볼까요?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죠. 이 물은 정수시설을 통해 깨끗하게 정화된 거랍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물이 마침내 우리 집까지 수송되는 것. 이것도 놀라운 과학기술의 힘이죠. 그리고 치약, 칫솔도 과학기술로 만들어졌답니다. 옛날 사람들은 나뭇가지와 소금으로 이를 닦았지만 지금은 부드러운 칫솔모와 향긋한 치약으로 이빨을 더욱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리금덕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꿈나무를 보내드립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도 과학기술은 빠지지 않습니다. 맛있는 빵을 구워주는 토스트기,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전자레인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오래도록 보관해주는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들이 없다면 우리의 식사는 훨씬 불편했을 거예요. 특히 냉장고는 더운 여름에도 음식이 변질되지 않도록 차가운 온도를 유지해 준답니다. 이것은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과학 원리로 만들어진 거죠. 종호원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방독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나비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학교에 가는 길에도 과학기술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타고 가는 자동차, 친구들과 함께 타는 버스, 이 모든 것이 바로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교통수단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멀리 이동할 때 말을 타거나 걸어야 했는데요. 지금은 짧은 시간에 먼 곳까지 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길가에 있는 신호등도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사물이랍니다.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이 번갈아 켜지면서 차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죠. 게다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고 소리로 알려주는 설비도 있답니다. 강신하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춘혜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짝꿍을 보내드립니다.

사용하는 색연필과 크레용, 수학 시간에 사용하는 자, 음악 시간에 보는 피리까지 언뜻 보면 평범한 학용품들이지만 실은 모두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물건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놀이 시간에도 과학기술은 함께 하는데요. 춤추고 노래하는 로봇 장난감, 하늘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 장난감, 물결을 따라 움직이는 수상 로봇, 심지어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스피커까지 모두 과학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관찰하는 망원경, 작은 곤충을 크게 보는 현미경도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선물해준 도구랍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작은 먼지 속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망원경으로 바라보면 달의 표면도 자세히 볼 수 있답니다. 오기열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장영남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도레미화 솔라시도를 보내드립니다.

과학기술은 지구의 생명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데도 널리 응용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호랑이와 바다 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일꾼들은 특수 카메라로 숲과 바다를 지키고 또 바닷속 쓰레기를 치우는 로봇으로 바다를 깨끗하게 청결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는 드론으로 빠르게 불난 위치를 찾아내 산불 처리 효율을 크게 높이고 있죠. 또 태양광 발전으로 태양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 환경 보호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답니다. 박규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너와 나 마음밭에를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주변의 작은 것들을 궁금해하고 관찰하며 상상하는 그 순간부터 과학 공부는 이미 시작된 거랍니다. 친구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나뭇잎은 여름에 초록색이었다가 가을이면 노랗게 변할까요? 왜 하늘은 파란색일까요? 왜 물건을 떨어뜨리면 항상 땅으로 떨어질까요? 이런 작은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과학 공부의 첫 걸음이랍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과학기술을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세요. 집에 있는 기계들, 학교에 있는 물건들, 장난감 속에 숨은 과학 원리를 찾아보는 건 정말 재미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생기는 궁금증을 절대 잊지 말고 책을 보거나 어른께 물어보면서 하나씩 답을 찾아가다 보면 어느새 과학이 더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상상하는 마음,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우리 친구들도 미래의 멋진 과학자가 되어 새로운 과학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네, 기계 고장으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부터의 내일까지 연속 이틀간이 예, 길태종이 문진부에서는 예, 당촌의 명의로 불리우는 서장성 주임 이사를 예, 특별히 통해서 예, 관대한 연변의 환자들을 위해서 예, 봉사하게 됩니다. 예, 서장성 주임 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예, 중의사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 병원에서 주임 사업을 합니다. 최근에는 또 예, 아주 영광스럽게 하늘로 쏭챙크란데 예, 상정과 주임이사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비교적 생소하겠죠? 무엇을 갖다서 쏭챙크이사라 하는가? 예? 조약에는 말이죠. 예, 정과의학 영역에서 나라에서 수혜라는 말이죠. 예? 고급 직함입니다. 예? 꼬지트청이라 합니다. 그럼 이 꼬지트청을 가진 분들은 어떤 말이죠? 기술을 장악해야 되는가? 예? 전과 질병. 전과 질병이라 할 경우에는 말이죠. 예? 서취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예? 혹은 임상의학이라든가, 예방의학에, 강후이쇄에, 이러한 것을 말이죠. 종합해가지고, 예? 사업을 하는 이런 말이죠. 예?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전과 이 이사 자격증을 따서게 되면 이런 질병들을 말이죠. 예? 잘 처리할 수 있고 또한 말이죠. 예? 임상에서 나타나는 예? 아주 그 복잡하고 진단하기 바쁘고 예? 치료하기 바쁜 이러한 말이죠. 병들을 말이죠. 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당성 주임이사가 말이죠. 예? 쌍챙크 주임이사 이 자격을 땄다는 것은 말이죠. 이러한 능력을 갖췄다는 뜻이 됩니다. 예? 림상 경험이 당연히 상당히 풍부한 분인데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항상 말이죠.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정확한 치료를 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 중의 출신으로서의 예,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말이죠. 예, 진찰하는데 조약에는 개체화 진료 모식을 차용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할 테죠. 무엇을 갖다서 개체화 진료 모식이라 하는가? 예? 이렇게 말씀을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당뇨병은 당뇨병 진단을 받았는데 환자마다 정황이 틀리기 때문에 치료 말이죠. 수단이 틀려집니다. 예. 당뇨병이라 해서 말이죠. 다 치료 수단이 한 가지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림상 실천 과정에서 확진율을 높였고 호전율을 높였고 치유를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말이죠. 가르쳐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림상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예? 진료 범위가 예, 상당히 넓습니다. 중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예, 상견 질병, 예, 늘상 볼 수 있는 질병, 다발성 질병, 예, 인환자병 이러한 병증들을 말이죠 잘 치료합니다. 특히 중의내과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소갈, 흉비, 심통에 기침, 천식에 이러한 말이죠.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아, 또한 말이죠.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는데,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복노라든가 폐경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여성분들에게서 잘 발생하는 이런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아, 그리고 또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는데 치료가 말이죠 잘 되지 않는 진단하기는 쉽지만은 뉴피션이라 하는데 소보짐이라든가 습진이라든가 초창이라 하는데 여드름이 이러한 말이죠 피부병 치료에도 조회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신결석이라든가 담결석이라든가 방광결석, 소뇨관결석에 그리고 말이죠 전립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전립선 염으로 소변이 늘상 작고 급하고 절연하고 이러한 말이죠 증세에 나타내는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절하고 낭종에 관계된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 결절에

0: 유선결절,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잘 발생하는 란소낭종이라든가 유선낭종이라든가 이러한 말종의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을 말이죠. 뇌혈관 질병에서 환병률이 가장 높은 말이죠. 뇌경색에 대해서 우리 토론해 봅시다. 하늘로 장시식 노경사라 하는데 또한 말이죠. 노경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하게 되면 창경 하는데 이 뇌혈관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 창경이 말이죠. 환병률이가 가히 말해서 가장 말이죠. 높다고 우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말이죠. 뇌에 있는 동맥이가 말이죠. 폐쇄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경사라고도 하지요. 노경사를 갖다 이 폐쇄 현상이 생기게 되면 동맥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뇌조직이가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최쇄에 혈이 모자라다. 피가 모자라다. 하나는 최양 산소가 부족하다. 이것이 말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괴사현상이 생깁니다. 괴사현상이 죽는단 말과 한 가지입니다. 이럴 때 보게 되면 환자분들이 머리가 늘상 말이죠. 흐릿허분하고 어떤 분들은 머리가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픈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얼굴이라든가 팔다리가 말이죠. 마모라는데 마모 현상에 절에 나거나 마비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말이죠. 비교적 경한 증세입니다. 그러다가 일단에 말이죠. 중풍이 인기되게 되면 펜탄 현상이 생깁니다. 반신불수가 온단 말입니다. 심할 때는 또 전신탄환 현상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제도 어떤 분이 말이죠. 저하고 물어봤지만은 이 말이죠. 노공이 오는 분들을 본다 할 때 그 부위가 어디에 있는가, 그 노공이 온 부위가, 그 다음에 면적이 어떠한가, 이거하고의 환자의 증세나 말이죠. 증세가 증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수월하십니다.
0: 예.
2: 예, 저는 뇌경색이 와서 그 수건자한테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인데,
0: 예.
2: 지금 어제는 여러 번 가서 중약도 쓰고 침도 맞고 한 건에 효과 좀 예 보입니다.
0: 예.
2: 오늘 또 치마들에 가서 가려고 예약하시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네, 끊겼는데요. 다음 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안녕하세요.
3: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예.
3: 예. 저는 이 시간에 좀 날씨가 더우니까 좀 샤워를 좀 자주 했어요.
0: 예.
3: 아, 그랬더만 자꾸 뭔가 설사가 나고 배도 쌀쌀쌀 아프면서 영 안 좋습니다.
0: 예.
3: 그래가지고 소리 뭔가. 그런데 올해 저는 올해 좀 장이 있자고 뭔가.
0: 예.
3: 장이 좀 약하다 합니다.
0: 예, 그렇죠.
3: 그래가지고 소리 조금만 좀 뭐 먹거나 춥거나.
1: 네.
0: 말씀하세요.
3: 예. 배가 시간제를 막 쌀쌀쌀쌀 아프단 말입니다.
0: 예.
3: 예. 그래가지고 저는 뭔가 또 규태중이고, 박창호중이한테 가서 저녁에 저담 좀 먹으려고 예약하려고 됩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락이 다 됐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0: 예.
3: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네임가?
0: 예.
4: 예, 안녕하십니까? 예약하자고 그랬나, 박윤덕 주임 선생.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0: 한번 이제 유급처를 깨다 먹었습니다.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 또 많습니다. 많이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더 오자고 오늘 가자고 그랬나.
1: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0: 예, 알았습니다.
1: 예.
0: 예,
1: 건강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박윤덕 선생님이 요약하자고 그랬다.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다고 그럽니까?
3: 예, 심장이 영 침침하고 예, 가슴도 답답하고 예, 숨쉬기도 바쁘다 말인다.
1: 예.
3: 이거 약을 제가 먹었습니다.
1: 예. 예. 예.
3: 굉장히 많이 아프지도 않고 예, 좀 많이 나사졌습니다.
1: 예예예.
3: 예예. 예. 그래서 약을 좀 더 지자고 그랬다.
1: 예,
3: 운동도 못하던 게 아침이랑 계속 걸고 운동을 합니다. 지금은.
1: 좋은 일입니다. 예. 오전에 오세요. 예.
3: 예,
1: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3: 예, 수고하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1: 예, 예, 예.
4: 예, 저는 지금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위가 너무 이게 안 좋아가지고, 예, 위축성 위험이 있어서, 예, 한국에서도 치료받고 했는데, 딸 이게 안 돼서 우리 어머니 지금 이번에 왔던 김에 그러면 저 길태중이 원에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좀 치료받아 보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화 드리는 바입니다.
1: 예.
4: 예약이 가능하시겠습니까?
1: 예, 완전히 가능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4: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1: 예.
4: 예, 예. 오늘에 오전에 가면 좋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가면 좋습니다.
1: 아, 오전 오후 다 됩니다. 시간단에 오시면 됩니다. 예.
4: 아,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4: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5: 네네,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5: 한 가지 문의를 할 거는,
1: 예.
5: 우리 남편이 노공이 돼서, 연변병원에 저기 요도래로 입원하고 나왔습니다.
1: 예, 예, 예.
5: 예, 근데 지금, 주야전이요, 손바닥이 좀 뻣뻣하고,
1: 예.
5: 요, 신다리 여기 좀 뻣뻣합니다. 그래서, 좀, 친구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이사를 보시면 좋을까요?
1: 아, 우리, 길태중님은 진보에는, 예, 친구를 예. 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환자분이, 환자분께 한 분을 청결해 드리겠어요. 강철수 전시장 찾으세요.
5: 예, 강철수?
1: 예, 다 예. 중위 선생들이기 때문에 친구 다 잘합니다. 예.
5: 강철수 선생님이면 저기 화룡에서 오신 분인가?
1: 맞습니다. 화룡에서 주임했습니다.
5: 아, 네네네네. 그러면 알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토요일 거지 그런 근무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1: 예, 토요일에는 오전만 문진하기 때문에 저 예. 일단 오셔서 그 예. 주임을 찾아서 한계하려서 예. 어떻게 등하는가 그 환자의 병정에 따라 결론을 짓습니다. 예.
5: 아, 그렇습니까?
1: 예, 예.
5: 아, 네, 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5: 네.
1: 예.
5: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1: 안녕하십니까?
6: 네.
2: 네.
6: 예약합시다.
1: 누구를 예약하겠습니까?
6: 서주임.
2: 네.
1: 예, 서주임. 네. 그냥 오세요. 예.
6: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예, 여보세요.
6: 달려고 오늘 예약하겠습니다.
1: 예. 어느 분을 예약하겠습니까?
6: 박창호 선 이사께서 예약을 줬어요.
1: 예, 예, 예.
6: 효과 보니까 오늘 좀 달려고요.
1: 예.
6: 예약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6: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0: 골과, 호흡기 내과, 소화기 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정수, 조이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네.
2: 안녕하십니까?
3: 예. 아, 전번에 그 장천이사에도 내가 위를 봤죠.
2: 예.
3: 이게 지금 위가 많이 나사돼서 다시 이렇게 좀 예약하려고 하는데.
2: 예.
3: 어떻게 예약되는가요?
2: 예약이 다 됐습니다. 오늘 오십시오. 예?
3: 오늘 될까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2: 예,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는데, 예, 오시면 됩니다.
3: 예, 알았습니다.
2: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에, 상식적으로 예, 여러분들께 교대를 할 일이 있습니다. 예. 지금의 연변병원이나 조이병원에 다 디자인 중심이 있는데 예, 중요한도에 예, 이 디자인 중심에 가서 예, 신체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거기에 말이죠 CT를 하거나 예, MRI를 하거나 예, 이렇게 되면 보고단에 말이죠. 예, 창경이라고 진단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예. 에, 많은 분들이 이 녹근서를 하게 되면 내가 풍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이거는 말이죠. 예, 조금의 오해가 있어요. 에, 물론 예, 중의에서 말하는 말이죠. 풍이 왔다, 중풍을 맞았다. 이것도 말이죠. 예, 에, 이 말이죠. 예, 중풍의 한 개 예류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1: 네.
2: 이 노공이라 할 때는 주약의 말이죠. 최쇄신 중풍에 속합니다.
1: 네, 잠시만요. 중...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2: 예, 예.
4: 예, 내 강수임께서 이 시간에 지문 몇 번 맞았는데 허리, 다리 효과 너무 좋아서 네, 그랬다. 그래, 오늘은 약도 떨어지고 약질라도 가서 그랬는데.
2: 예, 예, 그냥 오십시오. 예, 됩니다. 예, 예,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예.
2: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길태충일 전화하겠습니다.
2: 예.
5: 그 저희 친구의 허리와 그다음에 무릎이 아파가지고 길태중의원의 강철수. 주인께서 치료를 받으려고 오늘 예약하겠습니다.
2: 예, 그냥 오십시오. 연락이 다 됐습니다.
5: 수고하십시오.
2: 예,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십니까?
2: 예, 맞습니다.
6: 아,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안녕하세요. 예.
6: 저 박창호 주인 이사를 예약하다고 그랬는데.
2: 예, 어떤 상황입니까?
6: 아, 별로 예. 아, 위장염이 온 것 같아서.
2: 예, 예.
6: 예, 길에 보이다고 그랬는데.
2: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6: 예, 수고하세요.
2: 예, 네.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말씀 주시죠.
2: 예, 그러니까, 예, 예, 중풍이라 할 때는, 우리 현대약에 결합하게 되면, 최쇄신 중풍이 있고, 예,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창경의 장시식 노경서에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뇌혈전이라든가의 뇌전색이라든가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예, 추세식 중풍이 있습니다. 중풍의 예, 뇌출혈이라든가의 예, 주막막 하강출혈이라든가의 예, 이런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말하는 말이죠. 이 노경을 놓고 본다 할 때 이 두 가지 유형에서 말하게 되면, 예, 최쇄신

0: 중풍 예속합니다. 예. 중풍 환자들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대략 60% 내지 80%가 노공으로 말이죠 진단을 받은 분들이 이 중풍이 말이죠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1: 잠시만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저는 지금 전번에는 그 잠이 안 와서 그래 박윤도 선생님을 봤거든요.
0: 예예예. 예, 예.
2: 좋아가지고 또 이 시간에는 또 어지러워가지고요.
0: 그렇죠.
2: 또 내일로 예약을 해줄 수 있나요?
0: 예, 내일이면 토요일이니까 오전에 오세요. 예.
2: 내일 오전에.
0: 예예예. 예예예.
2: 예.
0: 예,
2: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또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예예. 예.
3: 저번 신도 수원장 선생님이 환갑니다.
0: 예, 어떤 점에서 치료받습니까?
3: 예, 심 모든 관절과 이 모든 데 불편해가지고 수원장 선생님이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제 친구료법에 아이 영향하더라고요.
0: 예예 예, 맞습니다.
3: 예, 효과도 영 좋고 개 느낌이 좋은데 예, 저희 그 선생님이 따뜻한 이런 치료 방법과 그 기타 저희 보조 일꾼들이 이 따뜻한 마음에 영 회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0: 예예 예, 좋은 일입니다.
3: 원장 선생님께 모든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0: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시름 넣으시오. 예.
3: 네, 안녕히.
1: 예.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0: 예.
4: 지금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0: 예, 어느 분을 예약하겠습니까?
4: 오전에 한 시간에 한 번씩 밤에
0: 예.
4: 받아내니까 자지 못해서 어느 이사가 더운지 아껴줬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늘 오시겠습니까?
4: 오늘라도 됩니다. 오후에.
0: 예, 그러면 예, 저 우리 장춘의 명의가 예,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 문진을 하는데 예, 서주임을 예. 찾으세요.
4: 서주임? 예.
0: 예. 쌍리를 쉬라 합니다. 예.
4: 오후에도 합니까?
0: 예, 예. 당연하죠.
4: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0: 예,
4: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저기 뭔가 박윤덕 선생님이 저기 가호를 좀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예,
5: 머리 저기 혈압이 높고 머리도 어지럽고 싱하고 그리고 저기 뭔가 저기 밤잠도 설치고 그냥 그리던 것이 지금 선생님 약을 몇 번째다 먹고 난가나 조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 그 중에 계속 또 먹으려고 지금 예약하는 중이에요.
0: 예예. 예. 예. 그냥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이 노공을 놓고 본다 할 때 환백률도 높고 이 노공 환자 중에서 중풍이 오는 말이죠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략 60% 내지 80% 차지라는데 이 병증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노공 진단을 받은 지 몇 해 되는가 이런 말입니다. 예. 보통 보게 되면 1년 내에 말이죠. 예, 중풍이 오는 비율이가 10% 내지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5년 낼 때는 말이죠. 예, 20% 내지 30% 정도로 말이죠. 예, 중풍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지만은 환자마다 말이죠. 예, 이 노공으로 예, 진단을 받았는데 증상이 틀려지는 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 머리에 있는 마저의 이 노공이가 대뇌에 있는 어느 부위에 발생했는가, 그 면적이 어떤가, 어제도 한 분이 물어봤는데, 보통 보게 되면, 대뇌 중에 있는 동맥이라든가, 예, 노관이라든가, 예, 쇼노라든가, 예, 지디제라든가, 예, 이런 부위에 마저의 이 노공이 잘 발생합니다. 특히 보게 되면 어제 분께 교대를 하겠는데 노간에 말이죠. 이 노공이 왔을 때는 중풍이 올 위험성이가 다른 부위에

0: 분들보다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짝 말이죠. 치료에 말이죠. 신경을 써야 됩니다. 대략 우리나라의 정도를 보게 되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 네.
0: 10만 명에서의 200명 정도가 말이죠. 이 중풍이 옵니다. 중풍이 온 다음에 하나는 절대 확진을 해야 되는데 확진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구급을 못했단 말입니다.
1: 네.
0: 치료도 못하고 구급 못하게 되면 왕왕 보게 되면 후유증을 남겨줍니다. 후유증에서 보게 되면 하나는 맞아요. 사지놀림이가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팔다리 쓰기를 바쁘단 말입니다. 중약에서 펜탄이라 말하는데 어느 한쪽 어떤 분들은 오른쪽에 오른쪽 팔 오른쪽 다리에 어떤 분은 또 왼쪽에 팔다리를 놀리기 바쁩니다. 이 문제를 말이죠.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우리 연기신에서도 자주 보는데 공농단련을 하느라고서는 이 공농단련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연변병원이라든가 조회병원이라든가 중년이라든가 여러 번 입원했습니다. 사실 말해서 입원 치료를 했지만은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이 말이죠. 팔다리 놀림이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언어공능 장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은 하기는 하는데 본인도 알겠지만 다른 분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지 알아듣기 바쁘단 말입니다. 말씀이 똑똑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더 심할 때에는 말이죠. 말씀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치 식도에 무슨 병변이 생긴 것처럼 중풍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도닝곤란 현상이 있습니다. 음식물은 말이죠. 삼키기 말이죠.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렌즈 공능이란데 하나는 말이죠. 집을 나가게 되면 제 집을 말이죠. 찾지 못합니다. 이러한 렌즈 공능 장애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풍에 대한 상식을 알려드렸는데 하나는 치료고 더 좋기는 예방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장수실의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연영입니다. 일전 발표된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보고에 따르면 우리조 소비환경총지수는 89.2점으로 이미 3년 연속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조에서는 2026년 전국 과학기술 일꾼의 날 과학수능상 건강생활계열 과학보급 3종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날의 우리 주에서는 소비시장 질서 최적화, 소비봉사체계 완산, 시장 소비 활력 제고에 주력하고 소비 기반 시설을 1층 튼튼히 하면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소비할 수 있는 량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1.8

0: 발표된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보고에 따르면 우리 주 소비환경 총지수는 89.2점에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는데 이미 3년 연속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소비혁신지수, 소비만족지수 두 지표는 모두 전성 1위를 기록하며 우리 주 소비환경 건설 성과가 지속적으로 공고히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여기는 중국 조선조국 민속원입니다. 중국 조선조국 민속원은 길림성 제1진 안심소비 시범 집결구 인정을 정식 통과했는데 우리 주에서 유일하게 해당 명단에 선정된 단입니다. 일전 발표된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 주 소비환경 총지수는 3년 연속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시장감독관리, 소비자권익수호, 소비환경건설사업에 대한 긍정으로 각 풍경과 상가의 성실경영과 친절한 봉사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우리 주 중점 민속문화관광대상입니다. 민속원은 조선족 민속문화를 핵심으로 무형문화재 플러스 관광 플러스 소비 융합발전 모식을 구축해 관광객들이 조선족 풍정을 체험하는 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안심 소비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주미 연결시 시장감독관리부문의 지도하에 민속원에서는 높은 기준으로 표준화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 중심을 내오고 소비자 고발 처리, 분쟁 조정 등 제도를 완산해 관광객 소비 만족도를 꾸준히 높였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운영경리 손염유입니다. 올해 민속원에서는 안전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고 안심 소비 환경을 공고히 하는 도대에서 종이공예 무형문화재, 특색향도, 동물소통 등 세 가지 새 경영 모식을 추구하고 다섯 가지 승격을 추진했습니다. 또 몰입형 체험을 통해 민속문화 내포를 발굴해 관광객들의 체험 수준을 높였습니다. 동시에 관광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적극 해결하고 관광객들의 문의에 상세히 대답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여행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남 관광객 존회사입니다. 이곳 소비 환경이 매우 투명하다고 느껴집니다. 눈에 보이는 가격이 실제 가격 그대로이고 별도의 추가 비용도 없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심 체험은 국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주에는 러시아 대상 국제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 중심 9곳이 마련돼 경외 관광객들의 안심 소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미들입니다. 중국 옷은 양식이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여러 벌 샀습니다. 상점 판매원들이 모두 간단한 로어를 할 줄 알아 의사소통에 매우 편리합니다. 근래 전주 시장감독관리계통에서는 사업 조치를 지속적으로 지속하고 소비자 권익수호, 소비신심진작, 소비환경개선 등 중점 사업에 주력해 감독관리 봉사체계를 꾸준히 완산하면서 우리 주 소비자 권익수호 사업이 세 단계로 도약하고 전주 소비환경도 꾸준히 개선되겠습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악의적인 고발 행위를 정확하게 단속해 소비시장 질서를 효과적으로 규범한 한편 온 오프라인 일체와 립체적 소비자 권익수호망을 구축해 권익수호 봉사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주 시장감독관리국 소비환경건설지도처 사업들꾼 초성함입니다. 전주적으로 ODR 기업 244개,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중심 370개가 있으며 관광 관련 플랫폼 시범 단위 14곳을 구축하고 러시아 대상 국제 소비자 권익수호 봉사중심 9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조우 민속원은 성내 제1진 안심소비 시범 집결구로 선정됐습니다. 10개의 부문과 손잡고 악의적 고발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 량원 소비 환경을 수호할 때 관한 지도 의견을 내왔고 4차례에 걸쳐 186명을 이상 고발 행위 명단에 넣었습니다.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측정평가 사업은 길림성 당위 당학교 과제조가 앞장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소비 보장, 소비 품질, 소비 안전, 소비자 권익 수호, 소비 혁신, 소비 만족도 6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표 체계를 내오고 소비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계 발전 동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최종 공식 평가 보고를 완성했습니다.
1: 5월 21일 우리주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2진 군종신소신고 사건 도합 8건, 중점 사건 2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3건, 편지 5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3건, 군촌시

0: 한 건, 종점 사건 한 건, 왕창년 두 건, 종점 사건 한 건, 안도현 두 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 환경 관련 문제가 8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두 건으로 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2.5%, 생태 관련 사건이 다섯 건으로 62.5%를 차지합니다.
1: 완초는 룡정시 삼합진 인민무상부 부장입니다. 단인간 그는 변경의 뿌리 내리고 묵묵히 기여하면서 삼합진의 시설 완선, 산업 흥성, 변경 안정, 변방 공고를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그는 변경 주민이 부유하고 변경이 아름다우며 변경이 안정되고 변방이 견고한 목표화에 실천으로 변경촌의 발전 난제를 풀고 조심으로 변강의 안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완초는 변강이 뿌리 내리고 변강을 건설하며 변강에 기여하는 실제 행동으로 삼합진 변경촌 건설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2024년 각 부임한 완초는 기초선행을 견지하면서 오수도관망과 배수로 대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시공 난제를 해결해 기한 내 준공을 보장했습니다. 현재 삼합촌, 북흥촌은 이미 오수도관망 전면 피복을 실현했고 대중 주거 환경이 뚜렷이 개선됐습니다. 변경촌 기초시설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완초는 정책 플러스 봉사 플러스 문화 조합 조치를 내놓아 74명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들에게 플랫폼을 마련해주고 11명이 특색산업 발전에 뛰어들도록 추동했으며 삼합동산구에 고목커피 역참을 내와 331국도 연산의 명소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장가과입니다. 벽면의 벽화는 모두 완부장이 우리와 함께 그린 것이고 많은 물감들도 완부장이 우리를 도와 구매한 겁니다. 최근 완부장은 우리를 도와 6만 원 자금을 해결해 줬는데 이 돈으로 커피숍 설비를 갱신하고 부분적 기초시설도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합진 북흥촌에서 완초는 변경 자원과 조선족 문화에 입각해 기초시설 건설, 가옥 개조 승격, 환경 향상 및 정돈 등의 초점을 맞춰 투자 유치를 적극 전개함으로써 짙은 향토 숨결과 특색 풍정을 지닌 이 작은 마을이 새로운 활기를 띠게 했습니다. 룡정시 삼합진 인민무상부 부장 완초입니다. 근래 우리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불함3사 문화관광유한회사를 유치했습니다. 이 기업은 지난해 5월에 착공했고 현재 부문적 민박이 운행에 투입됐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상급으로부터 358만 원을 쟁취해 북흥촌 문화관광 재고 대상을 건설함으로써 북흥촌의 전반 문화관광 환경을 제고시켰습니다. 완초는 초심 담당을 견지하면서 실천과 땀방울로 변강 발전의 꽃을 가꾸고 고수와 기여로 변강의 안녕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완초입니다. 삼합에 와서 사업한 몇 년 동안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변경에는 작은 일이 없고 모든 일이 민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종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고 있는데 기층 간부이면서도 무상부상이라는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민족 단결, 변경 안정, 대중의 행복은 모두 조금씩 쌓아가는 실천에 의지해야 합니다. 어깨에 짊어진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일태에 하루라도 있는 한 저는 본분을 다하고 이 땅을 잘 지켜 조직의 양성과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렵니다.
0: 대중들의 과학 숭상, 건강 생활 이식을 높이고 사회 조화 안정을 수호하는 사상 방어선을 튼튼히 하기 위해 주 과학기술협회에서는 일전 성과학기술협회 학회 봉사중심 성반사교협회와 손잡고 연결시 북산가도 단옹사회구역에서 2026년 전국 과학기술 일꾼의 날 과학 숭상 건강 생활 계열 과학보급 선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서 조당이 당학교 전임 교육장이자 교수인 서군령이 과학 숭상 건강 생활을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서군령은 전형 사례를 들어 기층 간부와 광범한 대중들이 일상 업무와 생활에서 과학 숭상 건강 생활의 좋은 습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단옹사회구역 과학보급기지를 참관하면서 불량 정보를 배척하고 과학 숭상 건강 생활을 하는 경험과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활동에서는 건강 무료 진찰도 동시에 진행해 주민들에게 진료, 상담과 건강 지도를 해줬습니다. 연결시 과학기술협회 판공실 주임 류관영입니다. 이번 활동은 권위 있고 전문적인 과학 보급 강의를 통해 기층 간부와 반사교 섭렬군, 광범한 주민들이 반사교 본질을 잘

0: 알고 사교를 식별하는 기본 방법을 알게 함으로써 과학을 숭상하고 사교를 배척하며 평안 사회를 함께 건설하는 량완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이번 활동은 2026년 연변주 과학기술협회 전국 과학기술 일꾼의 날 과학송상 건강생활계열 과학보급 활동의 첫역입니다. 다음 단계 주최 측은 대학에서 계열 과학보급 강좌를 전개해 선전면을 더욱 확대하고 청년들의 과학송상 건강생활이식을 제고함으로써 평안연변, 건강연변 건설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1: 축구의 고향 연변에서 축구는 일반 운동이 아니라 여러 시대의 연변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정신적 상징입니다. 가베리그 시절 전국을 감동시킨 응원 풍경에서 수박 할머니의 따뜻한 응원 그리고 오늘날의 동북축구 연맹전에 이르기까지 연변 축구의 모든 발걸음은 축구 팬들의 진심 어린 응원 속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늘 본 방송국 기자는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을 찾아 축구에 열정을 쏟았던 뜨거운 세월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왕가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결시의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입니다. 연변팀 홈 경기가 열릴 때면 이곳은 우렁찬 함성과 환호 소리로 가득합니다. 경기가 없는 날이지만 열정 가득한 축구팬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바로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원들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동북축구 연맹전이 정식 개막하며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후코트팀과 맞붙게 됩니다. 이른 아침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장 공유위는 경기장 25호 상가로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축구팬 연맹의 거점입니다. 머지않아 그는 연맹 회원 20여 명과 다른 축구팬 협회 대표들과 함께 후코트로 떠나 고향팀을 목청껏 응원할 예정입니다. 연맹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장 공유입니다. 동북축구 연맹전 연맹 축구팬 복장과 응원 깃발, 현수막, 응원 구호, 응원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또 연맹 특산물도 가져가 현지 축구팬들과 나눌 계획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무대에서 연변축구 매력과 연변축구 팬들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연변축구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자 공유회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20회 넘게 축구를 관람한 오랜 축구팬으로서 그는 연변축구의 변화를 모두 지켜봤는데 축구에 대한 그의 열정은 한순간도 식지 않았습니다. 공유회입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인 1996년, 1997년부터 연변 5동팀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보며 축구에 빠졌습니다. 2015년 연변팀 성적이 좋을 때 친구의 소개로 축구팬 협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으로 현장에서 본 경기는 할빈 의등팀과의 홈경기였습니다. 잊혀진 추억들이 그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떠오르며 축구의 고향 연변의 뜨겁고 감동적인 모습이 재현됩니다. 공유입니다. 학생 시절에는 직접 현장에서 축구 경기를 보지 못하고 텔레비전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수박 할머니는 직접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1,000원을 들고 선수들에게 수박을 사준 그 따뜻한 모습이 정말 큰 감동을 줬습니다. 동북축구 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우리 연변 축구팬들도 당당한 모습과 축구팬 문화를 보여주며 축구팀과 축구팬 모두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합니다. 가베리그의 감동적인 응원 풍경에서 모두가 주목하는 동북축구 연맹전에 이르기까지 연변 축구팬들의 축구 사랑은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유위를 비롯한 연변 축구 팬들은 선배들이 이어온 축구 불씨를 이어받아 꾸준한 지지로 열정을 증명하며 행동으로 연변의 축구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그늘 공유 자전거 500대가 훈촌에서 운영에 투입돼 주민들의 일상 출행과 관광객들의 관광에 편리를 주고 저탄소 환경 보호의 새 선택에 도움을 줘 도시 여유로운 교통 체계를 1층 풍부히 했습니다. 이번에 투입된 DD청귤 공유자전거 500대는 도시 종점구역을 연결하는데 탄소피크,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조력해 변경 소도시의 녹색 활력을 더해줬습니다. 현재 공유자전거는 이미 고속철도 훈춘역, 연변대학 훈춘 캠퍼스 구역 등 장소를 피복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휴대폰 QR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D청귤 연변총대리 사철생입니다. 공유자전거가 중국에서 운행된 지 이미 10년이 되며

주민들의 마지막 1km 출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공유자전거는 도시교통을 혼잡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에 대한 효과도 뚜렷합니다. 이제 주민 수요에 따라 점차 시내 위치를 초과해 모두가 더 간편하게

0: 운영 유지 봉사를 완선하고 자전거 배치, 검사 보수와 청결 사업을 잘하며 안전 편리를 보장해 공유 자전거가 편민 관광 조력의 민생 도구로 되게 함으로써 훈춘 관광 시즌에 새 활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 2026년 동부문화산업교육회 및 투자유치 추천소개 대회에서 2025년 길림성 문화기업 30강, 성장성 문화기업 30강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연변 장백산 인쇄위원회에서 연변 완선이 문화관광발전위원회에서 길림호동 서풍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연변 봄날미디어위원회에서가 길림성 문화기업 30강에 연변 당림문화미디어위원회에서 훈춘 방천 삼강국제관광집단위원회에서가 길림성 성장성 문화기업 30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0: 안도현에서는 신용으로 증빙대체 개혁을 심화하고 신용데이터 공유에 이탁해 전용 신용보고서로 여러 종이 증빙을 대체함으로써 기업의 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여기저기 다녀야 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1: 2026년 도무시 장간진 제2회 두견화 감상위원 활동이 20일 강릉 양생곡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 서화 촬영 창작 활동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도무시 문학예술계 연합회 예술가들이 두견화 꽃바다에 모여 현장에서 창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필목으로 꽃바다 장관을 그려내고 카메라로 장간진의 생태의 아름다움을 찍어 예술의 힘으로 장간진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0: 5월 20일 도나시 혼인등기처 결혼등기 업무가 도나백화청사 4층 새 사무실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마침 5월 20일 혼인등기 고봉기와 겹쳐 신혼부부들에게 잊지 못할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박홍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리미란입니다.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조각지는 개이던 대로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저녁에는 도나에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3-4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2-3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7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9도입니다. 산림화재 위험 기상등급 4급,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여름철 우리 몸을 시원하게 지켜주는 푸른 보석 녹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녹두는 그 색상처럼 몸에 열을 내려주는 대표 식품입니다. 녹두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해열과 해독입니다. 하여 예전부터 더위를 먹었거나 독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녹두죽을 쑤어 먹었습니다. 녹두는 몸속의 독소와 로폐물을 배출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과 동맥경화의 예방입니다. 녹두의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사포닌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와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녹두의 껍질에 많은 폴리페놀이 세포로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가라앉혀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있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녹두는 영양 보충과 다이어트 친구입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대사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녹두는 녹두차, 녹두죽, 냉국 등으로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체질이 매우 차가운 분들은 과다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녹두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현대인이 소유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미룬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지체하는 행동 이상입니다. 네, 지금 할까? 아니,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 나중이라는 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시네카는 우리가 미루는 것은 인생의 대부분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심리 상담사 김양 선생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이 미루는 습관을 개변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우리 적잖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지라는 유혹에 빠지는데요. 내일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이번 주말에 꼭 정리할 거야.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미루는데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미루게 되는 걸까요?
1: 네, 뇌에 즉각적 만족 선호 때문이랍니다.
0: 네.
1: 뇌는 미래의 보상보다 눈앞의 편안함을 더 선호합니다.
0: 네.
1: 그래서 미루면 일시적으로는 스트레스나 불안이 완화됩니다.
0: 네.
1: 그런 편안함의 함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좀 미루게 됩니다.
0: 네.
1: 두 번째는 완벽주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0: 네.
1: 결과가 내 생각보다 잘 안 나올까 봐 그러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하기 싫어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0: 네. 네.
1: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자기 조절력 부족 또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의 근육이 약합니다.
0: 네.
1: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좀 모호하게 지루하게 생각하면서 뒤로 미루게 됩니다.
0: 네.
1: 네 번째는 거짓 희망 효과입니다.
0: 네.
1: 즉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내일에 의욕이 더 생기겠지.
0: 네.
1: 내일 오늘 좀 쉬고 나면은 내일에 더 좋은 상태에서 하자.
0: 네.
1: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속이게 된다는 겁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서 조절 전략입니다.
0: 네.
1: 네, 미루기는 본질적으로 지루하고 불안하고 자책감 같은 그런 부정적 감정이

0: 예, 생기는 것을 회피하고 싶어서.
1: 네. 네.
0: 그래서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루는 습관을 고치려면
1: 네.
0: 그냥 무조건적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1: 그럴 것 같네요. 네, 만족도 즉각 선호도
0: 네.
1: 뭐 완벽주의
0: 네,
1: 그
0: 네.
1: 실패의 두려움 같은 이런 다섯 가지 면으로
0: 네.
1: 얘기 주셨는데요.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완벽하게 해내려는 사람일수록 막상 시작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와 미루기는 어떤 관계이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그
0: 네.
1: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완벽주의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만 시작할 수 있다는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1: 네, 네.
0: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1: 아.
0: 특히 학생들 중에서 네. 완벽주의가 있는 아이들이
1: 네.
0: 아, 무엇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의 에너지를 너무 쏟다 보니 행동을 못합니다.
1: 네.
0: 그래서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은 엄청 높은 곳에 있어요.
1: 네.
0: 그런데 내 현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부모님들 보시건데 쟤는 왜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성적만 바란다고
1: 네.
0: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0: 그러면 이 아이들은 자기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은 높은 곳에 있는데 내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의 차이로 인해서 우울에 쉽게 빠집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1: 네.
0: 우울증이 오는 이유 중
1: 그러네요.
0: 하나가 완벽주의 경향이 있는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1: 아.
0: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조금이라도 뭘 해야 성적이 오르지 생각만 해서 어떻게 오르냐 이러는데
1: 그렇죠.
0: 네, 이런 아이들한테 그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이걸 이해를 시키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그래서 완벽주의는 우리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1: 네.
0: 사실 이럴 때 한 발 내디디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1: 그렇죠.
0: 이런 아이들에게. 네, 그런데 뇌는 이걸 또 이용을 합니다.
1: 네.
0: 너 완벽하게 못할 바엔 아예 하지 마. 하지 않으면 핑계거리는 있어.
1: 그렇죠.
0: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나 저거 잘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해서 이럴 뿐이야. 이렇게
1: 네.
0: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해내려는 사람일수록 막상 일을 계속 미루게 되는 것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
1: 네.
0: 이런 것을 완벽함의 기준을 낮춰야 됩니다.
1: 네.
0: 해보는 것보다 안 함의 0점이죠.
1: 네.
0: 근데 하면은 10점, 20점, 30점은 맞을 수 있단
1: 네.
0: 말이에요. 그래서 너 그냥 안 하면은 그냥 좀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0인데 정말 돈으로 놓고 말할 때 10원, 20원, 30원이라도 갖는 게 나을 건지
1: 그렇죠.
0: 아니면 아무것도 안 갖는 게 나을지
1: 네.
0: 네. 그러면 아이들은 또 용돈으로 놓고 말하면 또 금방 이해돼요. 네.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그리고 첫 시도는 그냥 우리가 시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1: 네.
0: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든지 그래도 우리가 그 작은 시도를 해보는 용기를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큰 덩이를 우리가 뭘 하기는 힘들어요.
1: 네.
0: 큰 바위를 움직이기는 힘들어도 그걸 쪼갰을 때 조금 조금씩 날아가는 건 가능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쪼개서 해보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바꿔야 합니다.
1: 네.
0: 그냥 완벽하게 해내야 될을 그냥 일단 우리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1: 그렇죠.
0: 네, 이렇게 자신한테 이야기를 네. 해야 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3초의 용기의 법칙을 실행해야 됩니다.
1: 3초 용기.
0: 네.
1: 네.
0: 단 3초만 해보자.
1: 네.
0: 그리고 이 3초를 할 수 있는 것도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어.
1: 네.
0: 이렇게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서 사실 3초가 너무 쉽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야, 너 선생님하고 3초만 약속할 수 있어? 이 3초만
1: 네.
0: 하면은 너는 그 용기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1: 네.
0: 아무나 이 3초의 용기를 낼 수가 없어 하면은 씩 웃어요.
1: 그러네요.
0: 그러면서 3초를 누가 못합니까? 이래요.
1: 네.
0: 그래서 근데 그 누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1: 네.
0: 근데 선생님은 너가 3초의 용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 하면은 3초로야 못하겠냐 하면은 3초는 할 수 있대요.
1: 네.
0: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소통하면서 3초의 용기 법칙을 실행하고 특히 완벽주의가 있는 부모님들이 완벽주의가 있는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0: 그래서 부모님들부터 이 3초

0: 당초의 연기 법칙을 실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네요. 완벽주의 경향이 네. 어찌 보면 좀 고치기 어려운 그럼요. 부분인데 네. 3초 금방 할 수 있다는 네, 네. 그런 신심을 네. 심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발자국 내디디기 어려운 이런 완벽주의 경향이 네.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미루는 사람은 종종 내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에서 시작한다고 하죠. 네. 자신감이 낮을수록 미루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 자신감을 높이고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0: 저는 제가 사실 좀 완벽주의도 있고 네. 예, 그리고 항상 내가 이걸 왜냐하면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에 네. 했을 때 완벽하게 될까? 이 고민을 네. 엄청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너무 하다 보니 저는 저에게 어떤 네. 처방을 내렸냐면 네. 나는 일단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하고 본다.
1: 네.
0: 먼저 행동을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심리극 하는 것도 네. 제가 작년에 네. 6월 달에 심리극 1탄을 할 때 네. 제가 관중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1: 네.
0: 네. 저희가 또 준비해서 다음해 심리극 2탄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그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1: 그렇죠.
0: 나 이거 약속한 거 지켜야 되는데
1: 네.
0: 왜냐하면은 내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계속 우리의 자신감을 건드립니다.
1: 네.
0: 왜냐하면 제대로 못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그 모든 책임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자꾸 미루게 돼요.
1: 네.
0: 그래서 첫 단계는 완공을 하는 걸 생각하기보다 시작 자체를 성공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1: 네, 시작 네, 자체.
0: 시작 자체를 성공으로 인식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시작이 절반이다 하죠.
1: 그렇죠.
0: 네. 여기서 보면은 2분 규칙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까는 3초 연기죠.
1: 네.
0: 그래서 3초 연기로 2분 규칙을 실행해보는 것인데
1: 네.
0: 첫 2분만 시작해보는 것은 사실 2분 동안에 우리가 결과물을 내기는 힘듭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실패와 상관이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2분 지난 다음에는 그만두셔도 됩니다.
1: 네.
0: 제가 아이들에게 야 3초 연기를 내고 2분 시작하는 건 못하겠냐?
1: 네, 그렇죠.
0: 선생님 너한테 결과를 요구하지 않아.
1: 네.
0: 실패해도 돼.
1: 네.
0: 근데 2분을 시작을 해서 시작을 했다는 것만으로 너가 너의 뇌한테 야, 2분 시작을 했어 하면은 너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생겨.
1: 네.
0: 그것이 성취감으로 이어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예, 해줍니다. 아이들한테도 실제로 엄청 많이 사용하는 예, 방법인데
1: 네.
0: 2분 안에 몇 개 단어만 써보는 거.
1: 네.
0: 예, 뭐 저 문장 같은 경우는 제목만 써보는 거.
1: 네.
0: 간단하죠.
1: 네.
0: 예. 그래서 이렇게 2분을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성공 일기를 매일 쓰게 합니다.
1: 네.
0: 네, 아주 작은 거.
1: 네.
0: 내가 가만히 앉아서 미루고 싶었는데 나 이걸 이 생각을 내려놓고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였어. 움직였잖아요.
1: 네.
0: 움직이는 걸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물 한 잔 마이는 것도 하나의 성공입니다.
1: 네.
0: 뇌는 작은 성공도 성공으로 인식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난이도를 설정합니다. 그냥 네. 내가 한 60% 70% 정도의 에너지로 완성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완벽주의를 내려놓기입니다.
1: 네.
0: 그다음 이전 성공으로 적극적으로 회상하는 겁니다.
1: 네.
0: 내가 예전에 성공했던 경험.
1: 네.
0: 네. 그런 성공했던 경험을 친구에게나 말을 할 수 있으면 그걸 다시 회상했을 때 뇌에서는 그때와 똑같은 도파민이 막 생깁니다.
1: 네.
0: 아니면은 어떻게 맨날 친구랑 얘기하겠어요. 그러면은
1: 그렇죠.
0: 내가 글로 한번 나의 성공했던 순간을 글로 써보는 겁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내가 해냈던 어려운 일 세 개를 떠올려 봅니다.
1: 네.
0: 네. 나 살면서 이런 일, 어려운 일 세 개를 해냈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인정해 보는 겁니다.
1: 네.
0: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네, 이런 부분에서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3초 용기 2분 네. 규칙 오늘 잘 알고 갑니다. 네. 저를 보게 되면

0: 어떤 일을 미루면 미룰수록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더 미루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던데요. 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무엇일까요?
1: 네, 이걸 도파민 예열이라고 위러라고 말합니다.
0: 네, 도파민 예열.
1: 네, 악순환을 끊기 위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도파민 위러입니다.
0: 네.
1: 네, 이것이 5분만 견지해서 행동하기.
0: 네, 네. 5분 견지.
1: 네, 아까 3초를 3초 연기, 네. 그리고 2분은 시작입니다.
0: 시작.
1: 그런데 5분은 견지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결과에 상관없이 집중했음에 인정하는 겁니다.
0: 네.
1: 5분만 견지하기 위해서.
0: 네.
1: 이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미루는 행동은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더 큰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0: 네.
1: 그래서 악순환이 됩니다.
0: 네.
1: 그런데 5분 견지는 최소한의 행동으로 의외로 할 만한데 이런
0: 네.
1: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0: 네.
1: 네, 이를 미루는 것은 변도체와 전두엽이 갈등해서 시작됩니다.
0: 네.
1: 변도체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해요.
0: 네.
1: 감정 기억을 기억하는 저장 장소인데 전두엽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뇌입니다. 이마
0: 네.
1: 쪽에 전두엽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땐 나 지금 이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감정은 나 지금 하기 싫어. 그게
0: 네.
1: 잘못되면 어떡해? 이런 감정으로 나를 브레이크를 겁니다.
0: 네.
1: 네. 그래서 나아가야 된다와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같이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요말하고 싸车를 동시에 못하잖아요.
0: 네.
1: 그것까지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요말하고 싸车를 막 바꿔바꿔 하면 이 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 삶이 이런 것으로 갈등을 하기 때문에 미루게 됩니다.
0: 네.
1: 근데 이걸 5분만 견지하는 걸 습관하면
0: 네.
1: 이것을 다시 이루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0: 그러네요.
1: 그리고 두 번째로는
0: 네.
1: 만약에 어떻게 된다면 나는 할 것이다.
0: 네.
1: 이걸 가상해보는 겁니다.
0: 네.
1: 그러면 그 만약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0: 네.
1: 그러면 내가 할 것인가?
0: 네.
1: 이걸 안에다 넣어보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행동을 하면 우리 뇌의 대상 피질의 활성화가 되면서
0: 네.
1: 불안이 줄어듭니다.
0: 네.
1: 그런데 우리 특히 사춘기 아이들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애들일수록 생각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만약에라는 질문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0: 네.
1: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되면 너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0: 네.
1: 그러면 이 아이가 여기에 만약에를 답을 하는 과정에서 뇌는
0: 네.
1: 그 답을 한번 생각하는 과정에서도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고 나서 그 상상으로 인해서 계속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되면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럼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누군가 너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0: 네.
1: 만약에로 계속 아이를 자극을 하면은
0: 네.
1: 이 아이는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면서 뇌에서는 또 도파민이 발생을 합니다.
0: 네.
1: 네, 그래서 만약에를 질문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감정을 재해석을 합니다.
0: 네.
1: 예.
0: 네,
1: 통제 이렇게 재해석을 하면은
0: 네.
1: 이 일은 통제 가능한 퍼즐이 됩니다.
0: 네.
1: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한꺼번에 쫙 맞추지는 않잖아요. 하나하나씩
0: 네.
1: 핀투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을 미루는 습관이 있을 때 예,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끊는 행동은 첫째 5분 견지하는 것.
0: 네.
1: 그래서 도파민으로 위로하는 과정. 그다음 두 번째는 만약에 질문으로 상상을 해서 해보는 것.
0: 네.
1: 세 번째로는 나의 감정을 재해석을 해서 통제 가능한 퍼즐부터 내가 알 수 있는 퍼즐부터 맞춰가는 것이 악순환을 반복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0: 네. 5분 견지.
1: 네.
0: 참 좋네요. 이 책상이 지저분하고 집안이 어수선하면 뇌도 정리되지 않아 행동을 미루기 쉽다고 하던데요. 이 환경 정리가 미루기 습관 개선에 어떤 영향을 주며 최소한의 정리만으로 효과를 보는 요령 무엇일까요?
1: 네, 이것을 환경 디자인

0: 라고 표현합니다.
1: 네.
0: 예, 환경을 다시 디자인하면 우리 뇌는 인지 부하를 낮춰줍니다.
1: 네.
0: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의도치 않는 자극으로 우리 뇌가 산만해집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이 환경을 다시 정지를 하는 것은 우리 방해 요소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1: 네.
0: 그래서 환경 정리가 미루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행동을 해보는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0: 아까 행동. 행동해라 그랬잖아요.
1: 그렇죠.
0: 환경을 재디자인하는 것은 행동을 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1: 네.
0: 그래서 필요한 도구가 눈에 보이고
1: 네.
0: 바로 닿는 곳에 있게 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방해물은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러면 2주 안에 우리의 산만함들이 감소합니다.
1: 네, 2주 네, 안에요.
0: 2주 안에요.
1: 네.
0: 그래서 방해 요소가 적을수록 일 자체에 집중하기 쉽고 아이들은 공부에 집중하기가 쉬워집니다.
1: 네.
0: 그리고 자존감 유지가 되는데 깔끔하지 않아도 좋지만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이 하나 있다는 느낌이 우리의 자신의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1: 네.
0: 우리가 사람은 통제하기 쉽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저 사람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좌우지할 네. 수가 없는데 환경은 내가 좌우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1: 네.
0: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 환경을 다시 디자인했을 때 우리는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1: 네.
0: 아주 쉬운 방법이죠.
1: 네.
0: 그래서 이것은 청소의 법칙 심리학이라는 그런 것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1: 네.
0: 네. 눈에 띄는 것을 1분이라도 정리해보고 한 가지 도구만 앞에 두고 작업 공간을 정리해본다면
1: 네.
0: 뇌는 그 물건 정리를 통해서 뇌 안에 사고 정리를 해줍니다.
1: 네.
0: 네, 뇌 안에 생각 정리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리만으로도 우리는 아주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행동하기. 이메일 한 통 보내기, 핸드폰 문자 확인 등 2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바로 하는 2분 규칙이
0: 네.
1: 미루기 습관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하던데요. 이 규칙이 왜 효과적이고 그리고 어떤 일에 적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얘기 주셨으면 합니다.
0: 네. 2분 규칙의 핵심은 시작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1: 네. 네.
0: 단순히 어떤 기준이 아니라
1: 네.
0: 시작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제거하는 거죠.
1: 네.
0: 네. 뇌에서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1: 네. 네,
0: 우리는 이것을 큰 목표보다는 예, 큰 목표는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죠.
1: 그렇죠.
0: 그런데 큰 목표를 쪼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로 나눴을 때
1: 네.
0: 예, 거기에서는 성취감을 갖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2분 시작은 존재만 하지 결과까지는 갈 수 없기 때문에
1: 그렇네요.
0: 부담이 확 줄어드는 것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오류가
1: 네.
0: 야, 뭘 하기 전에 동기가 있어야 행동하지.
1: 네.
0: 이렇게 생각하죠.
1: 네.
0: 그런데 이거는 좀 거꾸로 되는 생각입니다.
1: 네.
0: 행동을 하면 우리 뇌는 동기를 생각한대요.
1: 그렇네요. 네.
0: 그래서 뇌는 먼저 행동을 해야 동기가 따라옵니다.
1: 네.
0: 2분 행동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도파민 분비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1: 네.
0: 그리고 회피와 스트레스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1: 네.
0: 우리가 미루는 것이 회피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그 회피를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걸 얻기 위한 것인데 그 다음에는 더 악순환이 돼서 더 큰 스트레스가 오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그래서 미루는 사람은 할 일을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요.
1: 네.
0: 정말 사춘기 애들이 이걸 제일 많이 합니다.
1: 네.
0: 네. 이야기하면 아 내가 좀 이따 해.
1: 네.
0: 내일부터 할 거야. 내일부터 학교 잘 갈 거야.
1: 네.
0: 네. 그리고 뭐나 다음부터래요.
1: 네.
0: 그런데 그것을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저러놓고.
1: 네.
0: 근데 어떤 때는 철석같이 믿었는데 애들이 또 말대로 안 해요.
1: 네.
0: 그래서 사춘기 내는 생각은 아주 멋있게 하는데
1: 네.
0: 행동은 잘 안 따라가는 때입니다.
1: 그렇죠.
0: 그럴 때 우리가 큰 욕으로 하지 말고 그냥 아이한테 야 그럼 일단 연필 한번 쥐었다 놓자.
1: 네.
0: 그건 쉽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러면 연필 한번 쥐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 자기는 놀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1: 네.
0: 근데 설명은 해주면 됩니다. 우리 뇌는
1: 네.
0: 너가 연필을 한번 쥐었다 놓는 것도 작은 성공으로 인지한대.
1: 네.
0: 설명해주면 됩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아이의

0: 이게 아주 쉬운 것부터 시켜주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2분 규칙을 반복하면 5분 견지가 쉬워지는 핵심입니다.
1: 네, 네.
0: 그래서 2분 규칙을 반복해서 전두엽 피질이 과도하게 우리를 자책하거나 뭐 비판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망설이는 단계를 뛰어넘게 하는 좋은 방법이 2분 규칙 실습입니다.
1: 네. 25분 집중, 5분이 휴식이에 포모도로 기법은 미루기 습관 개선에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법이 그 실제 생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해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실제적으로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그런데 25분을 집중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럴 때는 5분부터 15분을 먼저 목표로 하고
1: 네.
0: 아이에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1: 네.
0: 시간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고정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1: 네.
0: 5분 집중하기.
1: 네.
0: 그러면 5분을 집중하면은 이 아이는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을 맛보게 되죠.
1: 네.
0: 우리가 25분이라면 어떤 분들은 절에 포기합니다. 아, 얘가 5분도 집중 못했는데 25분 집중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1: 네.
0: 5분 집중하고 5분 넓면 돼요.
1: 네. 네,
0: 처음에는.
1: 네.
0: 그럼 1대1이잖아요.
1: 네.
0: 쉽게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5분 휴식하는 것은 뇌로 하여금 다시금 집중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만들어주는 겁니다.
1: 네.
0: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4주를 네. 쭉 하거나 아니면 4회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 또 5분씩 또 느려도 됩니다.
1: 네.
0: 네. 단순히 타이머를 켜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네. 초점 하나에 작업에만 고정시키는 것을 작곡 훈련했을 때 완성보다는 지금의 순간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1: 네.
0: 네. 그 5분 휴식하는 것은 전두엽의 피로를 풀어주는 네. 시간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인체에 어떤 많이 하게 되는 압도적인 그런 압력으로 받는 이런 것보다는
1: 네.
0: 우리가 그 타이머를 활용해도 됩니다. 시간을 딱 놓고
1: 네.
0: 시간이 딱 울리면은 5분 딱 쉬고
1: 네.
0: 그러면 한 몇 번을 하게 되면 뇌가 이걸 인지합니다.
1: 네.
0: 기억해둡니다.
1: 그러네요.
0: 이걸. 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하다가 25분 하다가 5분을 쉬어주면 뇌에 휴식이 딱 되어서 충전하는 거, 우리 전화 충전하는 거랑 같죠.
1: 네.
0: 그래서 충전이 되고 나면은 뇌가 그 다음번에 또 더 몰입해서 뭔가를 집중해서 잘할 수 있는 이런 신호를 뇌가 스스로 전달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5분 휴식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집중 후 뇌가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리적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네, 가장 어려운 것은 시작이죠.
0: 네.
1: 딱 5분만 해보자고
0: 네.
1: 마음먹으면 실제로 5분이 지나도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최소 시작 조건 전략이 심리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시작의 벽을 허무는 환상적인 속임수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걸 5분이 최소 5분만 해보자는 첫째 회피 신호를 끕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두 번째 접근 신호를 켭니다.
1: 네.
0: 회피 신호는 끄고 접근 신호를 켜고
1: 네.
0: 세 번째는 자기 신뢰를 회복하게 합니다. 너 할 수 있어.
1: 네.
0: 내가 너를 믿을 만하구나.
1: 네.
0: 이걸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네 우리가 이 5분 지나도 5분만 해보자는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활성화하는 이런 치료의 원리를 가동하는 것입니다.
1: 네.
0: 미루기를 극복하는 것에서 효과를 보고 회피 반응을 끄고 접근 행동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예, 이 앞에 두 가지를 하면은 자기 신뢰 회복은
1: 네.
0: 기절로 된다는 거. 이것이
1: 네.
0: 5분 해보자에서 오히려 그 뒤에 5분이 지나도 야 할 만한데 좀만 더 하자.
1: 네.
0: 스스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1: 그렇네요. 해야 하니까 한다는 그 외적 동기보다 내가 원해서 한다는 내적 동기가 훨씬 지속력을 높이죠. 미루는 일에 대해 내가 진짜 원하는 기호를 발견하도록 돕는 질문이나 네. 방법. 무엇인가요?
0: 네, 이 일이 끝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약속을 지킨 사람일까? 네. 아니면 어떤 사람일까? 네. 이런 걸 물어보고 이 일이 내 삶에 어떤 가치와 연결될까?
1: 네.
0: 네. 이 일을

0: 하지 않았을 때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1: 네. 네.
0: 그리고 이 일을 지금 하지 않는다면 그 대신에 나는 무엇을 할까.
1: 네.
0: 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나의 감정은 무엇인가.
1: 네.
0: 이 일을 완벽하게 안 해도 된다면 지금 시작하는 게 얼마나 쉬워질까?
1: 네. 네,
0: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1: 그렇네요.
0: 네, 그러면 미루는 나와 해낸 나에게 예, 다시 또 좋은 질문이 오고 가면서 내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1: 네.
0: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나에게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질문을 한다면 예, 우리에게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이다. 또 이번 주부터 운동 꼭 한다. 다짐만 하고 미루는 패턴.
0: 네.
1: 건강 관련 목표를 자꾸 미루는 사람에게
0: 네.
1: 심리학적으로 효과적인 접근하는 네. 방법 무엇인가요?
0: 이거는 우리가 여성분들이라면 엄청 고민하는
1: 그렇죠.
0: 문제죠. 맨날 내일부터 네. 다이어트 한다 하는데.
1: 안 됩니다.
0: 네. 마지막 만찬이라는 유혹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마지막 만찬.
0: 마지막 만찬.
1: 네.
0: 오늘까지만 먹고 나 내일부터는
1: 네.
0: 다이어트 할 거야.
1: 네.
0: 이것은 편도체가
1: 네.
0: 지금의 나에게 쾌락을 추구하고
1: 네.
0: 미래의 나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1: 네.
0: 네. 내일의 너는 이걸 책임져야 돼.
1: 네.
0: 오늘 나는 일단 자극을 내 만족을 채울 거야.
1: 네.
0: 네. 그래서 내일의 만찬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1: 네.
0: 두 번째는 내일의 나를 과신하면 안 됩니다.
1: 네.
0: 네. 우리는 좀 그러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더 잘할 거야.
1: 그렇죠.
0: 네. 지금의 의지가 약한 것은 나는 지금 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해를 하고
1: 네.
0: 내일의 고통은 내일의 나에게 떠넘겨줍니다.
1: 네.
0: 이걸 이겨야 합니다.
1: 네.
0: 세 번째는 금단이 균열이 깨집니다.
1: 네.
0: 네. 3일을 잘 지켰는데 약속이 생겨서 정말 너무 그 맛있는 음식 앞에서 유혹을 못
1: 그렇죠.
0: 넘기고 내가 깼을 때
1: 네.
0: 그러면 어찌입니까? 오늘 어차피 망했는데 일단 오늘 하루 폭식을 하자 이렇게
1: 네.
0: 하죠.
1: 네.
0: 네. 그래서 이럴 때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1: 네.
0: 우리는 폭식을 하고 나면은
1: 네.
0: 또 실망해서
1: 그렇죠.
0: 또 며칠 또 먹습니다.
1: 네.
0: 근데 그거보다는 그랬을 때도 또 다시 작은 것부터 2분 규칙부터 시작합니다.
1: 네.
0: 거대한 목표를 쪼개서 운동화를 신는 것부터
1: 네.
0: 건강식을 만들어 먹자면 냉장고에서 채소를 선택해서 내오는 것부터
1: 네,
0: 네 이렇게 1%만 작은 시작을 시작하는 겁니다.
1: 네.
0: 매 한 번이 1% 개선이 시간이 지나면 폭발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1: 네.
0: 1%씩 유지했을 때 반년이 지나면 나의 아름다운 건강한 몸매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견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네요. 답변해야 할 메시지, 해야 할 전화, 잡아야 할 약속을 계속 미루면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죠.
0: 네.
1: 사람관계에서 미루는 습관이 생기는 심리적 원인과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개선 방법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한번 미루면 상대의 네. 뇌의 섭렵이라는 곳에 이 사람은 불확실한 사람으로 기억이 된대요.
1: 네.
0: 그래서 편도체는 자동으로 그 사람이 또 연락을 오면은
1: 네.
0: 자동으로 경계를 한답니다.
1: 네.
0: 그리고 원인 오류를 너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로
1: 네.
0: 인지해버린답니다.
1: 네.
0: 그리고 감정의 기억이 누적이 되는데 그런 감정이 누적이 되면 죄책감이 커지고
1: 네.
0: 예, 회피를 하는 사람으로 된답니다.
1: 네.
0: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죠.
1: 네.
0: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3분 응답.
1: 네.
0: 즉 처리 가능한 약속부터 3분 안에 내가 먼저 처리하는 거.
1: 네.
0: 실제로 어떤 분들이 위챗을 보면은 몇백 통의 문자가 읽지 않아
1: 네.
0: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것을 미루는 것부터 내가 일단 어느 문자부터 확인할지 예, 쓰딩 해놓고
1: 네.
0: 그런 것부터 처리를 한다면 이런 것은 예, 우리 관계 감정 일지를 써보는 것으로서 내가 오늘 관계를 잘 처리한 것을 기록해보는 것으로부터
1: 예, 네.
0: 조금씩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1: 네. 미루는 습관을 고치는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핵심 행동 한 가지 무엇일까요?
0: 네. 최소 시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1: 시작을
0: 네,
1: 해보는
0: 그래서
1: 것.
0: 그것이 편도체를 속이자 우리가
1: 네.
0: 이렇게 말합니다. 편도체가 경보 울릴 틈을 안 주는 겁니다.
1: 네.
0: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1: 네.
0: 3초 용기
1: 네.
0: 2분 시작 5분 견지입니다.
1: 그렇네요.
0: 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딱 명심하신다면은
1: 그렇죠.
0: 미루는 습관을 고치는데 너무 좋은 예. 네,

0: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3초 용기, 2분 시작, 그리고 5분 견지. 네. 네, 오늘 이 핵심만 아마 기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심리상담사 김양선생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미루는 습관을 개변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네. 네, 미루는 습관은 결국 오늘이 나아가 내일이 나에게 짐을 넘기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오랫동안 미루어 온 일 하나를 떠올려 보면 어떠세요? 그리고 그 일의 첫 발을 지금 내디딜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작더라도 그 한 걸음이 당신을 미루는 사람에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꿔 놓을 것입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건뇌 보신환입니다.